0: 안팎으로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전남 보성, 여수, 광양, 경남권에는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5도, 부산이 39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9도입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문송합니다라는 말 아시나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를 줄인 자주 섞인 말인데요. 코드 한 줄 못 짜는 문과 전공자가 개발한 앱이 요즘 화제입니다. 지하철에서 서서 갈 때 내 앞에 앉은 이 사람 언제 내릴까 궁금하잖아요. 요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지하철 빈자리 정보 공유 플랫폼 저 내려요 얘기입니다. 이른바 바이브 코딩이라고 아이디어만 설명해도 알아서 코드를 짜주는 생성형 AI 덕분에 딱 4시간 만에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상상력만 있다면 누구나 개발자가 되는 세상, 미래는 언제나 우리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일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김유중입니다.

0: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칭찬해야 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더위에 정말 고생 많았고 애 많이 쓰셨고 잘 견디셨습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 일기예보를 보니까요. 아우, 예보가 틀렸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태양이 이글이글.
1: 아유, 우리 그동안 잘 견뎌왔으니까 다음 주에도 태양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태양과 맞서기 아니고 태양을 피하기.
0: 아우, 물론입니다. 피해야죠. 날씨도 그렇고 휴가철이기도 하고 바닷가로 물놀이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파도와 모래사장.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해양경찰인 당당이님들께서 몇 가지 당부하셨습니다.
1: 네, 우선 물놀이는 안전관리 요원이 있는 해변에서 하자. 인명구조 요원이 상주하지 않는 비지정 해변은 수영이 가능한 구역이 별도로 관리되지 않으니까 이게 사고가 생겼을 때 초기에 빠른 대응이 어렵고요. 네. 구조 장비와 안전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노클링과 수상 레저 활동은 자신의 체력 범위 안에서 하고 혼자 하시지 말고 동행자와 함께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비를 꼭 갖추고 하라고 그러셨어요.
0: 그리고 안전사고를 당한 배경을 보면요. 물놀이 외에 사진 촬영하다가 해산물 채취하다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해루질이라고도 하죠. 바닷가에서 어패류를 맨손으로 잡을 때는 물때와 시간 고려해서 고립되지 않게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생사진은 앞으로도 찍을 일이 많아요. 무리해서 위험하게 포즈 취하는 일 하지 않기. 해양경찰인 당당이님들의 당부 기억하면서 우선은 차가운 물 뒤집어 쓰기와 샤워로 마음 달래면서 바닷가 여행, 물놀이 꿈꿔봅니다.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세상이

0: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네, 야. 일요일 여성시대.
3: 네.
2: 특히 오늘, 그러니까 뭐 어제 오늘 이 주말 휴일 이용해서 휴가 가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3: 그렇죠, 그렇죠.
2: 지금이 딱 저 피크.
3: 네.
2: 휴가철이니까.
3: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바닷물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2: 예, 예. 밀물일 때
3: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사람들은 그걸 가늠을 못한대요. 그래서 이 물때와 시간을 철저하게 고려하셔야 될 게
2: 네.
3: 이게 결국엔 뻘에 갯벌에서 발이 빠져나오질 못해서 갇히는 거거든요.
2: 맞아요. 그냥 평지를 걷는 거랑 다르니까.
3: 다르죠. 얼마나 네. 다른데요. 뭐 신발이고 뭐고 다 벗겨져요.
2: 맞습니다.
3: 그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그 주민들께 배우시고요. 해루질 할 때 안전 중요합니다.
2: 맞습니다.
3: 그리고 정말 뭐 일해야 되시는 분들은 일단 좀 시원한 물 뒤집어 쓰기 그리고 샤워로 마음 달래보기
2: 맞아요.
3: 그것도 중요해요. 네.
2: 맞아요. 맞아요.
3: 꼭 뭐 어딜 가야 맛인가요? 네.
2: 그리고 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절대 의사들이 하지 않는 행동 중에 하나가 다이빙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은 뭐 바다든 어디
3: 큰일
2: 뭐
3: 나요.
2: 계곡이든
3: 밑바닥들 모르고 무조건 네. 다이빙해다가 큰 사고 이거 일어나거든요.
2: 한번 뛰어드는 거 위험할 수 있으니까.
3: 그리고 뭐 꼭 피서를 가시는 분들 아니라 그분들뿐 아니라 도심지에서 운행하시는 버스 네. 기사 여러분들도 그렇고 택배 기사분들도 그렇고 그분들의 더위는 말할 수가 없대요. 오토바이 배달.
2: 네.
3: 차 사이로 빠져나가시는데 이게 뭐 하여튼 그 열기가 차와 차 사이의 열기가 더 보태져가지고 온몸이 정말 뜨겁기가 말할 수도 또 없고
2: 네.
3: 또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버스 쪽에 그 뭐랄까요. 태양을 조금 막는 그런
2: 네.
3: 막이
2: 네.
3: 거의 없어서 유리창 태닝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더우시대요.
2: 아, 하긴 버스는 앞유리가 엄청 크죠.
3: 그렇죠.
2: 아.
3: 그래가지고 이제 에어컨을 보통 조금 트신단 말이죠.
2: 예,
3: 본인이
2: 네.
3: 느끼실 때 이게
2: 어휴.
3: 열기가 세니까.
2: 그러시겠다.
3: 근데 이제 승객들은 춥다, 좀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막상 운전대를 잡으신 분들은 이 더위가 보통 강하게
2: 그러네.
3: 오는 게 아니래요.
2: 그런 생각을 못 해봤네요.
3: 네.
2: 그 큰 유리에 태닝이 잘 안 돼 있으면
3: 그게 약하대요, 태닝이.
2: 와, 진짜 요즘 같은 여름에는 운전하기 힘드시겠네요.
3: 진짜 힘드시죠. 그래도 에어컨이 나오니까.
2: 네.
3: 근데 이제 좀 세게 트시면 또 승객들은 또. 너무 춥다 그러시고 그런 게 있죠.
2: 네.
3: 그래서 뭐 이렇게 쿨한 거 이렇게 손목서부터 이렇게 팔뚝까지 차는 거 있잖아요.
2: 네네.
3: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고 소금하고 물 자주 드시고
2: 네.
3: 네. 그 좋을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3: 자 오늘의 첫 사연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의 당당이 분이 주셨어요. 한밤중 어설피 잠이 깼다. 따닥따닥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뭐야 베개 속에 설마 찐득이들이 있나? 한밤중 고요 속에서 작지만 생생한 소리가 내 귀에 가득 찼다. 이리 돌아 누우면 여기로 다닥다닥 저리 돌아 누우면

0: 저리로 다닥다닥.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돌아 눕는 방향을 따라 재빠르게 움직이는 소리였다. 영상 매체에서 효과음을 재현하고 창조하는 사람을 폴리 아티스트라고 하던가, 언젠가 개미들의 행진 소리를 구현하기 위해 손가락 끝에 10개의 클립을 붙이고 연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딱 그 소리였다. 지금 내가 자는 침대 위 베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말이다. 아니, 일주일 전에 세탁했는데 이럴 일이야? 아우, 내일 일어나면 당장 침구부터 모조리 살균 세탁해버릴 거야, 그냥. 나는 불리한 상황을 피한 뒤 복수를 다짐하는 사람처럼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상했다. 아니, 찐득이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고? 순간 불길한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아니, 이거 혹시 내 귀속인가? 벌레들이 내 귀 안으로 들어온 건가?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속수무책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마저 핑 돌았다. 이미 잠은 저 멀리 달아난 뒤였다. 잠을 설친 몸이 개운할 리 없었지만 아침이 오자 밤새 확고했던 불안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불까지 걷어내어 살균하겠다던 서슬퍼런 의지도 잠잠해진 귀속처럼 가라앉았다. 번뇌하던 머릿속은 멍하니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을 준비했다. 어디든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늘 촘촘하게 널려 있으니까.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앉았다 일어나도 누웠다 앉아도 사물이 초점을 잡지 못하고 일렁였다. 오른쪽으로 돌아 누울 때면 어지럼증이 더욱 심했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 병원을 찾았다.
1: 환자분, 이석증이세요. 우리 귀에는 수만 개 이상의 작은 돌가루가 있어요. 먼지처럼 작아요. 이거를 이석이라고 하죠. 그 돌이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제자리를 이탈해서 어지러운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밀어넣는 치료를 할 겁니다.
0: 나이든 의사는 수없이 진단했을 이 병명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했다. 불안한 내 눈빛과는 달리 지루할 만큼 평화롭게 느껴지는 눈빛으로 말이다. 돌? 돌이라니? 아니, 그럼 밤새 따닥따닥 움직이던 벌레 소리가 사실은 돌이 구르는 소리였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의사에게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다. 한 사람이 곧 우주라더니 얼마나 거대한 우주가 이 작은 몸에 담겨 있는 것일까? 먼지 같은 돌가루들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준다는 것만으로 내가 중심을 잡고 걸어다닐 수 있다니 놀랍고도 경이로웠다. 치료는 간단했다. 의사는 작은 기계를 내 귓바퀴 뒤에 댔다. 그것이 털털 진동하며 움직였다. 간지러웠다. 그리고는 나를 눕혀 머리를 아주 모로 젖힌 채 얼마간 두었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멈춰 세웠다.
1: 이석증의 원인은 알 수 없어요. 그저 감기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0: 선생님, 그게 무슨 뜻일까요?
1: 이석증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0: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던 내게 그의 말은 큰 위로가 되었다. 지나가는 일들, 우리의 일상을 버티고 있던 것들이 잠시 자리를 벗어나는 일이 어디 이뿐이겠는가. 거센 바람 같은 일들이 한 차례 지나가고 나서야 제자리를 지키고 있던 일상이 얼마나 수고롭고 신비로운 기적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는다.
1: 정말 우리 몸의 신비란 대단하죠.
0: 그렇죠.
1: 그 먼지보다도 작은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 몸이 어지럽고. 제 아내도 이석증을 겪은 적이 있는데
0: 네네.
1: 엄청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0: 말도 못하게 어지러워서 네. 막 천장이 막 돌고 그러니까.
1: 아유. 참.
0: 이게 참 보통 괴로운 게 아니죠.
1: 그런 것 같더라고요.
0: 이제 좌정하고 뭐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래도 언젠가 또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1: 있다.
0: 네, 그렇습니다.
1: 네. 그렇게 왔다 또 감기처럼 지나가고 이렇게 좀 마음의 안정을 주시네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0: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이게 또 어떤 분은 제법 가더라고요, 시간이.
1: 네.
0: 네. 오래 가는 사람도 있어요.
1: 야, 그게 어느 자리에 어떻게 있어야 그렇게 다.
0: 그러게 말이야, 아이 참.
1: 그러니까.
0: 그래서 이분이 이분이 재밌는 게 벌레가 기어다니는 소리를 이렇게 크게 따닥따닥따닥 들으셨다니 그게 더 놀라워 귀속.

0: 속에서 뭐야? 내가 빨래반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놈들 봐라. 진드기, 진드기가 다니는 소리가 그렇게 소리가 크게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지.
1: 그래 돌아다니는 소리.
0: 진드기는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없어요.
1: 그런데 내 귀 속에서 막 드르륵 드르륵

0: 주사 맞고 또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호호호. 간호사분이 그러시더니 그날로 그냥 나아지셨어요.
1: 너무 다행이네요.
0: 네네.
1: 예. 진짜 아유, 우리 사연 주신 당당이님도 빨리 좀 쾌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석증 저희도 찾아봤더니 귀 깊은 곳에 위치한 반고리관 내부로 원래 자리를 이탈해서 생긴다고 하네요.
0: 네.
1: 진짜 참 고조만한 게고.
0: 그러게 언제나
1: 빠져 나왔다 네. 또 들어갔다 그러냐.
0: 스트레스,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 등 여러 가지 네. 신체적 요인으로 인해서 그 작은 그 돌들의 결합력이 약해지면 이게 이제 굴러다니면서 뚜룩뚜룩 소리가 나는 거죠.
1: 그런가 보군요. 그러니까 뭐 특정한 원인을 찾을 수는 없다고 하니 평상시에 진짜 우리가 몸 관리를 정말 소중하게
0: 그렇죠.
1: 생각하고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네. 자, 다음 사연도 충청북도 청주시의 당당이님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동생은 괴산에서 괴산 청결고추와 서리태 콩 농사를 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동네 형의 권유로 옥수수도 함께 키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퇴직한 저에게 동생은 옥수수를 팔아보라고 권했지만 남들한테 말하는 게 불편했던 저는 지인들에게 몇 개 구매해서 선물이나 해야지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 옥수수를 딸 거라고 와서 가져가라는 동생의 연락에 아침 일찍 동생네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옥수수 선별하는 일을 도와주다가 선약이 있어서 청주로 돌아갔고 저는 요양차 괴산에 내려온 언니와 형부, 동네 아주머니와 함께 벌레 먹은 옥수수와 못난이 옥수수를 골라내며 포장을 도왔습니다. 부부 모임이 예정되어 있던 큰오빠도 새벽에 일찍부터 와서 옥수수를 따는 작업을 도와주고 돌아갔습니다. 옥수수는 기후에 따라 따는 시기를 정확히 맞춰야 해서 우리 형제들은 최대한 본인이 가능한 시간을 쪼개서 동생 일을 도왔습니다. 천막 그늘 아래의 작업장은 너무 열악해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0: 아유, 처제가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 일단 들어가서 좀 쉬어.
1: 형부의 말에 잠시 더위를 식히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이마는 뜨끈뜨끈했고 머리 혈관이 쉴 새 없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에도 화장실에서 쓰러져 정신을 잃은 적이 있었는데 최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건지 무더위에 농사일을 오래 해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형부는 남편을 불러서 얼른 청주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다 끝나지도 않았고 곧 폐수술을 앞둔 형부와 언니가 힘든 몸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차마 먼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경 축산물 판매장에 전화를 걸어서 작업한 옥수수를 몇 시까지 받는지 물어봤습니다. 오전에 접수가 끝나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장사하는 분께 연락을 하니 오늘은 살 수 없다고 하고 가락동 시장에 아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연락을 하니 옥수수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순간 동생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어찌해야 할지 암담해했습니다. 옥수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단맛이 떨어져서 오래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0: 그렇구나.
1: 동생은 동네 형과 이장님께 부탁해서 우선 옥수수를 저온 저장고에 보관했고 결국 직접 팔아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청주 아파트 소통 공간에 사정을 적어서 괴산 대학 찰옥수수 30개에 10,000원 급매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 연락을 받고 서둘러 돌아온 남편은 옥수수 50개가 든 박스 20개와 옥수수 30개가 든 자루 40개를 트럭에 싣고 우리가 사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직접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단체 채팅방에도 판매 글을 올렸습니다. 평소 제가 고춧가루나 서리태 콩을 팔아달라고 할 때마다 아는 사람 중에는 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말하냐 하고 대답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급한 상황이 되자 짧은 시간 안에 지인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판매 연락을 돌리면서 누구보다 먼저 발벗고 나섰습니다. 저녁 7시 청주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지하 주차장에서 주문받은 옥수수를 입주민에게 전달했고 남편은 문구점에서 매직을 사왔습니다. 박스에 계좌번호와 괴산 대학 찰옥수수 25개에 10,000원 이라는 문구를 크게 적어서 트럭에 붙였습니다.

0: 그렇게 남편과 저는 난생 처음 옥수수 노점상이 돼 늦은 저녁까지 옥수수를 팔았습니다. 배달까지 모두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찬 물수건을 이마에 대고 열을 식혀도 열은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길거리에서 옥수수를 파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창피하지 않았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1: 전혀 부끄럽지 않던데. 아, 좋은 물건 싸게 팔면 사는 사람도 얼마나 좋아. 내가 안 팔면 저 많은 옥수수 어떻게 할 거야.
0: 평소에도 고혈압 환자인 저에게 운동 열심히 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건강 잘 챙겨야 한다며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인데 그날은 더욱 든든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과 행복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옥수수 배달할 때 고생하신다며 차가운 음료수 두 병을 주시고 땀으로 뚜껑을 열지 못하자 뚜껑까지 직접 열어주시던 따뜻한 이웃도 계셨습니다. 그 음료는 저희 부부에게 생명수 같았습니다. 그날은 정신이 너무 없어서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 글로나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날 남은 옥수수는 지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무리한 탓인지 몸이 으슬으슬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질까 싶어 버티다가 결국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았습니다. 저희 언니도 눈곱이 계속 낀다며 안과 진료를 받았다고 하네요. 저는 고작 하루 농사일을 도왔을 뿐인데도 온몸이 망가지는 듯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이런 힘든 일을 매일 하며 살아갑니다. 저렇게 일하는데 몸이 견딜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동생이 안쓰러웠습니다. 동생은 소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어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 경로도 마땅치 않습니다. 정성껏 농사 지은 농산물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싸게 팔 때가 많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손에 남는 게 얼마 되지 않는 농촌의 현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무더위 속에서 오늘도 땀 흘리며 농사 짓는 모든 분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1: 아유, 그렇죠. 이분도 큰일 났을 뻔했어.
0: 그러네요.
1: 게다가 뭐 며칠 전엔 또 화장실에서 쓰러지셨다는데
0: 네.
1: 이 더운 데서 작업을 하시면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얘기하잖아. 저 한 고랑 그거 남은 거 마저 하고 들어가야지. 그러다가 이제 아유. 어르신들이 쓰러지시고
0: 뭐
1: 그러니까.
0: 일사병, 열사병.
1: 열사병, 온열질환. 네.
0: 온열질환이
1: 이런 거.
0: 네. 생길 수 있는 거죠.
1: 문제죠. 정말 큰 문제죠.
0: 예, 진짜 이게 뭐 옥수수든 뭐든 농사 짓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1: 그날을 꼭 지켜야 되는 게 있잖아요.
0: 그러게 또 오래되면 네. 옥수수도
1: 네.
0: 예, 달아지지 않는다.
1: 네.
0: 뭐 여러 이유로 또 근데 판매도 또 저 이게 수월치 않으니까 온 가족이 정말 총출동하셨네요.
1: 그러네.
0: 아, 그 와중에 남편분도 참 듬직하시고.
1: 그러게 너무 고맙죠.
0: 네. 네. 맞아요.
1: 자, 오늘 일부의 사연 소개되신 경상남도 창원시의 당당이 이분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 청주시의 당당이 분께는 홈스토랑 꾸러미로 종합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저는 옥수수 매니아거든요. 옥수수를 너무 좋아해요.
0: 그래서 가끔 저희에게도 이렇게
1: 네.
0: 마련해 주시잖아요.
1: 그렇죠.
0: 중간중간 간식으로.
1: 바로 따서 가마솥에 그냥 찌면
0: 네.
1: 뭐 소금을 좀 친다든지 뭐 조미 할 필요가 없어요.
0: 아우.
1: 진짜 달고 맛있습니다.
0: 쫀득쫀득한 그 옥수수 아라리가 참 맛있어요.
1: 최고죠. 여름철 간식으로는.
0: 맞습니다. 예. 이렇게 또 생각나신 김에 주변에 옥수수 팔면 또
1: 네. 아, 그렇죠.
0: 만나게 사서 드시면 좋겠다.
1: 금방 찌시면 더 좋고
0: 네.
1: 밭에서 금방 따왔다는 거 사서 찌셔도 좋고
0: 농사
1: 지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집시다.
0: 그러니까 그 수고로움을 생각하며
1: 정말 네. 네.
0: 만나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자, 저희는 광고 후에 여성 살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0: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 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여름 휴가철 성수기이기도 하고요. 또 워낙 극심한 폭염 때문에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강원도로 향하는 차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덕소산패부터 남양요금소, 또 화도부터 서종, 그리고 동산요금소부터 춘천분기점까지 지금은 약 13km 구간 제속도로 못 내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도 원주북은 6km 밀리고 광주 원주고속도로 역시 원주방향 초월북은 어렵습니다. 충청권 중에서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방향으로 남풍산 아들목부터 차량터널 구간 밀립니다. 한편 지금 경북 울진의 기온이 벌써 35.3도까지 치솟았는데요. 오늘 동해안과 남해안 폭염이 가장 심하겠습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8월은 여름방학의 계절. 그래서 지식과 교양을 쌓는 일요일 순서 여성살롱에서도 방학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전국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마음은 늘 학생인 분들 모여주세요.
1: 네, 여성살롱 여름방학 특집은 교양 천문학 서적으로 유명한 코스모스라는 책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무인도에 들어갈 때 책 딱 한 권만 가지고 간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겠느냐? 또 세상에 수많은 책 중에 단 한 권만 추천한다면? 이런 질문을 받은 과학계 명사들 다수가 이 책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추천도서 목록에도 꼭 들어가고요. 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그렇게 추천을 많이 받는지 전문가 모시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0: 여성시대의 8월을 채워주실 선생님, 천문학자 이명현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명현 선생님은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연구교수를 지냈고요. 대중이 과학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돕는 커뮤니케이터이자 과학 컨텐츠 그룹 과학책방 갈다 대표이십니다. 또 여성시대 가족들께서 이 시간에 모시는 선생님을 저희가 쌤으로 친근하게 부르자 하셔서 명현쌤 이렇게 좀 부르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2: 네, 좋습니다. 네.
1: 예, 명현쌤. 예, 저희를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네.
0: 자, 명현쌤은 천문학자신데 천문학이란 어떤 학문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2: 천문학자는 말하자면 물리학자인데요.
1: 물리학자예요?
2: 네. 네. 그러니까 그 다루는 대상이 천체인 거예요.

0: 별과 네. 우주. 네. 만약에 반도체를 다루면 고체 물리학자를 부르고요. 이런 분들을 천체 물리학자, 천문학자 이렇게 부르고 있죠.
1: 네.
2: 그럼 이렇게 천문학에 관심이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궁금해요. 어렸을
1: 그렇죠.
2: 때부터 이렇게
1: 어렸을 때부터
2: 하늘의 별자리 이런 걸 좋아하셨나요?
0: 네, 제가 그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요. 네. 그때가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할 무렵이었어요.
1: 아, 네.
0: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놀고 있다가 예. 막 달에 사람이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네. 어린 마음에도 너무 벅차고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런 걸 하자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되었죠.
1: 야, 그러셨구나.
2: 그럼 그 나이 때는 나도 우주 비행사가 될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하셨겠네요.
0: 그렇죠.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주 비행사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예. 저 같은 사람을 아폴로 키즈라고 불러요.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전부 뭐 천문학자 되고 싶다는 사람이 엄청 많았죠.
2: 야, 그렇군요.
1: 그랬군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아 개수나무 토끼의 신화가 드디어 깨졌구나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2: 네. 와 진짜 인류가 달에 처음으로 간 야, 그 역사적인 날에
0: 그걸 네, 저도 텔레비전으로 그걸 봤었거든요. 오. 동네에 모여가지고
1: 네네
2: 네. 네, 그렇구나.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진짜.
1: 그렇죠.
2: 네, 아니 저희에게 그 코스모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로 했는데 20세기 최고의 교양 과학책이라는 코스모스 누적 판매 100만 부를 돌파했다고 화제인 책이에요. 아까 뭐 소개도 해드렸지만 청소년 필독서에도 들어가고. 이게 어떤 책이기에 그렇게 유명한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코스모스 하면 뭐 꽃 이름도 있지만 우주도 떠오르고요. 네, 여름에 졸업하는 코스모스 졸업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네. 이 책 제목의 코스모스는 어떤 의미일까요?
0: 코스모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우주 그러면 네. 그 우리가 유니버스,
1: 네.
2: 유니버스
0: 또 네. 스페이스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예. 유니버스는 이제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물리적인 우주를 얘기를 하고요. 예. 코스모스는 약간 카오스의 좀 대척점에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뭔가 질서가 잡히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우주 그런 걸 이제 코스모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책 제목에서도 우주를 다루지만 인간의 문제를 또 같이 이야기하는다 이런 걸 포괄하는 제목이죠.
2: 아 그렇군요.
1: 근데 이 저 책 나오기 전에 다큐멘터리가 먼저라고 들었거든요.
0: 네네.
1: 다큐멘터리와 책이 나온 때가 1980년 45년도 더 넘었는데 그 물론 이제 과학은 새로운 발견이 나타나면 오래전에 책이나 발표는 묻히기 마련인데 이렇게 계속 주목받고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뭘까요?
0: 이게 1980년에 나왔는데요.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네. 그냥 주말에 밤에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3년 동안을 휴직을 하고 회사를 차려서 앤드류안이라고 이제 부인이신데 같이 프로덕션도 만들고 이래서 그 투자도 받고 이렇게 엄청난 그 투자를 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탄탄하고요. 그래서 뭐 숫자들은 바뀌었지만 지금도 우리가 메시지를 받으면 건질 게 있고
1: 네.
0: 그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도 부인 앤드류안이라는 분이 칼 세이건 재단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다듬고 새롭게 얘기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군요.
2: 그 80년대의 다큐멘터리를 저희도 지금 볼 수 있는 건가요?
0: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저 1980
1: 있어요.
0: 코스모스 이러면 네. 그 13편의 다큐멘터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2: 아, 1980 코스모스.
0: 네.
1: 네.
2: 그렇군요.
1: 야, 찾아봐야겠어요. 그죠?
2: 네. 하시던 일도 다 그만두고 오롯이 다큐멘터리 작업을 위해서.
0: 네. 그 당시에 벌써 셀럽이셨는데
1: 네.
0: 플루처상을 탔던 그런 분이거든요.
2: 플루처상
0: 근데 가지고. 그 네. 정도로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만든 작품이죠.
1: 그렇군요.
2: 칼 세이건.
1: 네.
2: 천문학자 하셨나요?
0: 네. 그분은 천문학자시죠.
2: 네.
1: 그래요. 어떠한 성장 배경과 학문적인 배경이 있기에 이 과학책에다가 문학과 철학과 역사를 다 담았다 이런 평가를 받을까요?
0: 네, 칼 세이건 이제 그 월반을 해서 16살 때 시카고 대학교 입학을 하는데요.
2: 16세요?
0: 네, 네. 그런데 이제 학창 시절에 문예부
1: 네.
0: 그다음에 아마추어 전문, 그다음에 연극반, 연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동아리 활동을 엄청 했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SF 쪽과 문학과 뭐 연극과 그리고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중산층인데 집에 네. 피아노가 있었고요. 예. 카네기홀에서 중학생 때 연주를 했어요.
1: 야.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문화적인 예술적인 배경이
1: 그런가 봐요.
0: 강하게 있었으니까 이런 책이 나올 그렇죠. 수 있었죠.
1: 그렇죠.
2: 이야,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는데 이렇게 그 재능도 뛰어난.
0: 재능이 뛰어나서
2: 예술적 그 재능도 뛰어난.
0: 칼세건의 어머니가 회상한 걸 보면 아들이 피아니스트가 될 줄 알았대요.
1: 아, 그 정도로 또 피아노 실력도
2: 천재네.
1: 만만치 않았군요.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2: 아니, 1934년생이신데 이제 1996년에 작고를 하셨고. 근데 그 코스모스란 책을 보면 야, 720쪽짜리면 꽤 두꺼운 책이에요.
0: 네, 엄청 두꺼운 책이죠. 네. 맞습니다.
2: 네. 근데 이게 과학책이라고 하니까 이게 야, 이거 머리 아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아, 이거 한 페이지를 넘길 엄두가 좀 나진 않습니다만 어떻게 도전하면 좋을까요?
0: 그 제가 이거 고등학교에서 나오자마자 다큐멘터리를 보고 읽었었는데요.
1: 네네.
0: 그때는 저는 이제 과학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책을 그냥 과학책, 과학 화보로 너무 재밌게 봤는데
1: 네.
0: 제가 당시에 문예부 문학동인을 하고 있었는데
1: 네.
0: 친구들이 빌려갔어요. 근데 친구가 이건 문학책이라는 거예요.
2: 문학책이다.
0: 또 다른 친구는 이건 철학책이라는 거예요. 제가 되게 엄청 무시했거든요, 그 친구들.
2: 네.
0: 나중에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이건 문학책이고 지리책이고 역사책인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단지 과학적인 지식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든지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고 밀도가 있는 책이긴 하지만 가독성이 굉장히 높은 책이죠.
1: 아, 그렇군요.
2: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 코스모스라는 게 책으로 옮겨진 겁니까?
0: 다큐멘터리를 만들고요.
2: 예.
0: 이게 전략을 짜서 이게 시청자들을 많이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책이 나오도록 다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서로 상보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상 매체는 굉장히 네. 하이라이팅 시키는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2: 네.
0: 책은 좀 해설적이고 그래서 이게 서로 상보적이고
1: 네.
0: 에피소드 1편의 제목과 챕터 1의 제목이 똑같아요. 이렇게 다 같이.
1: 아, 그런 식으로 나갔구나.
0: 그래서 다큐멘터리 먼저 보고 책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서요.
1: 네.
0: 책이 부담스러우면 유튜브에서 다큐멘터리 찾아보시고 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 흥미가 좀 생기면
0: 그렇죠.
2: 책으로 딱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0: 그게 거. 이제 칼 세이건이 의도하던 거예요.
2: 예.
1: 그 표지를 열면 속지 맨 앞에 바치는 글, 즉 헌사가 있습니다. 앤드루얀을 위하여 공간의 광막함과 시간의 연겁에서 행성 하나의 찰나적 순간을 앤과 공유할 수 있었음은 나에게는 하나의 기쁨이었다.
2: 본인의 아내였죠.
1: 그렇죠.
0: 그 당시는 이제 애인이었고요.
1: 아,
0: 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1: 네.
0: 그 앤드루얀이 말하자면 일종의 코스모스 책의 이제 프로듀서도 하고 계셨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한테 바치는 헌사였죠.
1: 그러니까
0: 돌아가실 때 옆에 지켰던 그런 이제 부인이시기도 하고요.
1: 네. 네, 네. 이게 그러자면 뭐 말하자면 행성 하나의 찰나적 순간을 공유할 수 있었다. 그럼
2: 그러니까.
1: 우리 어렸을 때 저 별은 나의 별,
2: 네.
1: 저 별은 너의 별, 뭐 하늘을 쳐다보고 그랬던 기억이 겹쳐서 나는 그런 헌사예요.
2: 네.
1: 그잖아요.
2: 맞습니다.
1: 이 기가 막힌 연구의 그 찰나를 함께 할 수 있었음을.
0: 그러니까 뭐 더할 나위 없죠. 이렇게 넓은 우주에서 이렇게 유구한 시간에 그것도 해필이면 20세기에 이 지구에서
2: 그치.
0: 만났다. 이건 엄청난 그렇죠. 헌사잖아요.
2: 네. 네. 네. 운명인 거죠, 운명. 네, 네. 자, 이 헌사만으로도 이 우주에서 너와 나의 만남이 이 인간끼리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가 생각하게 한다는 말씀인데 자, 이어서 한국어판 서문과 이제 머릿말이 이어지고요. 머릿말은 꼭 읽도록 하고 목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두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의 제목이 소설책 같기도 해요. 한 장 한 장의 제목이 코스모스의 바닷가에서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 천국과 지옥,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 밤하늘의 등뼈, 영원의 벼랑 끝, 미래로 띄운 편지 처럼 돼 있단 말이죠.
0: 그렇죠.
2: 네.
0: 그래서 사실은 그 제목을 보고 내용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1: 네,
0: 굉장히
1: 네.
0: 시적이죠. 그래서
1: 네.
0: 그 코스모스 책 읽기 같은 거 할 때 그런 걸 해요. 제목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찾아보자. 이렇게도 그 가이드를 하면서 읽고요. 읽어보면 아, 왜 이런 제목이 나왔는가를 알 수 있게
1: 네.
0: 그렇게 장치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2: 네. 밤하늘의 등뼈는 뭐예요?
1: 글쎄, 그게 참.
0: 딱 그렇죠.
2: 감자뼈, 네. 감자탕 먹고 싶게.
1: 등뼈.
0: 은하수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은하수.
2: 그렇지, 알았어. 은하수 그래.
1: 네.
2: 아, 은하수를 등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2: 자, 아,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머릿말 펼쳐보고 이렇게 쫙 목차도 보고 하고 있는데 이 책의 최고 가이드로 이제 꼽히시는 우리 명현쌤은 도대체 이 책이 20세기 최고의 교양서 필독서로 꼽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융합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여러 분야가 합쳐서 해야 된다. 근데 이 책이야말로 그 아까 말씀드린

0: 이제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근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었던 전설, 신화 이런 것들 충분히 넣고 문학 작품, 역사, 정치적인 이야기까지를 다 넣었어요.
1: 어머나.
0: 그래서 뭐 여기서 금성 이야기를 하면
2: 네.
0: 금성의 천문학적인 이야기뿐 아니라 금성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1: 네.
0: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온실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보니까 지구가 우리 이산화탄소 많아지면 뜨거워서 금성처럼 되지 않을까?
2: 네.
0: 이런 이야기까지 담아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로 우주를 끌어온 거죠. 지금도 굉장히 유효한 메시지를 되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2: 저는 맨 끝 챕터가 또 그 제목이 인상 깊어요. 누가 우리 지구를 대변해 줄 것인가.
0: 네, 맞아요. 이게 칼 세이건식 이야기인데요. 옛날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그것에 해당하는 우주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인간의 문제로 돌아요. 아까 금성 얘기한 것처럼.
2: 네.
0: 그래서 마지막 챕터가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곳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누가 지구를 사랑할까? 우리가 같이 하자. 이런 메시지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이 넘쳐 흐르는 책이죠.
1: 예. 그러니까 단순한 과학 도서가 아니군요.
0: 그래서 이건 그냥 그 현대 고전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2: 그래요.
1: 근데 이 책 읽기에서 머릿말 그리고 목차를 특히 강조하신다고 들었어요. 실은 저희 일반 책에서 그런 건 그냥 넘어가잖아요.
2: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목차 얼마나 고심해서 뽑겠습니까?
2: 네.
0: 머릿말 얼마나 고심해서 쓰시겠어요?
1: 예.
0: 뒤에 추천사 같은 거.
2: 네.
0: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이 책이 의도하는 바 또 이 책을 전문가들이 보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배경으로 깔고 하게 되면 책을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 사실은 그 주변을 먼저 살피고 읽는 게 책을 잘 읽어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1: 네.
2: 난 지금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서 그 노래가 생각나요. 우리가 어느 별에서 만났기에 장필순하고 누구지 한동준이가 불렀나 하여튼 그 노래가 네. 보면은 무슨 인연으로 어떤 영겁의 세월을 지나다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사실
1: 맞아요.
2: 이 엄청난 우주 속에서 하필이면 지구에서 또 하필이면 대한민국에서 뭐 등등
1: 네.
2: 예 안치환이구나 장필순과 안치환 네.
1: 네.
2: 아 그래요. 선생님께서는 어떤 목차가 마음에 드세요?
0: 저도 사실은 마지막 챕터.
2: 그러니까 누가 제일, 우리 지구를 네, 대변할 것
0: 그렇게
2: 것이다.
0: 하는데 사실은 네. 그 바로 전에 은하대백과 사전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2: 네.
0: 근데 다른 것들은 이제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전개하는데 은하대백과 사전은 만약에 외계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뭐 궁극적인 알카이브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 약간 SF적으로 풀었어요.
2: 네.
0: 조금 생뚱맞지만 과학자의 어떤 기술 방법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그 칼 세이건의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 챕터거든요.
2: 아.
0: 그래서 재미로 보면 그 챕터고 메시지로 네. 보면 저는 마지막 챕터를 되게 선호합니다.
1: 갑자기 호기심 차원에서 네. 그 책 고스모스에 보면 외계인도 등장합니까?
0: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 전망.
1: 그래요?
0: 네, 그런 얘기들 많이 등장하죠.
1: 그러니까 이 우주에 외계인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 책은?
0: 그렇죠. 거기 한 이제 그 은하대백과 사전이 결국은 우리보다 앞선 문명의 외계인들이
1: 네.
0: 그 지식의 총합을 알카이브로 만들어놨을 거다.
1: 오오오.
0: 그걸 은하대백과 사전이라고 하자.
2: 와.
0: 그리고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거기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 이야기 하기 위해서 처음에 어릴 때 자기가 갔던 브루클린에 있는 도서관 이야기부터 꺼냅니다.
2: 네.
0: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갔다가
2: 네.
0: 이렇게. 그래서 그 서사가 있는 그런 책이죠.
2: 아, 그렇구나.
1: 근데 이 책이 실은 다큐멘터리를 시작해서 최고로까지 나왔는데 1980년대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과학의 발전이 지금 뭐 벌써 이제 AI가 등장하고 하는데
0: 그렇죠.
1: 이 책 내용이 그런 것까지 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0: 책의 내용이 굉장히 탄탄하고 지금 이 사람이 예측도 많이 했는데요.
1: 네.
0: 많이 맞아 떨어졌어요.
1: 그래요?
0: 그래요? 외계 행성 같은 것들 태양계 바깥의 행성에
2: 네.
0: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금 발견된 것도 있고요. 네, 숫자는 좀 달라요. 지금은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이라 그러는데
2: 네.
0: 그 당시엔 150에서 200억 년.
2: 네.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숫자는 차이가 있지만 워낙 기본이 탄탄하기 때문에
2: 네.
0: 지금 봐도 틀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1: 이야.
2: 참 앞서간 사람이시네.
1: 그러네요.
2: 근데 명현쌤은 책에 나오는 그 헌사의 주인공인 앤드루얀하고도 개인적으로 인연이 깊으시다고요?
0: 네. 2008년도에 이제 앤드루얀이 한국 오셨을 때 제가 기자 인터뷰 하는 거 하고 그때 이제 아들을 데려왔는데
1: 예.
0: 그 아들이 그때 벌써 한류에 꽂혀 있었어요.
2: 오, 그래요?
0: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동과 대학로로 뭐 포스터 산다고 하고
1: 몇 년도에 왔다고요?
0: 2008년.
1: 2008년에
0: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0: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예. 그래서
1: 세상에.
0: 이제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때 제가 이제 워커힐 호텔에 가서 픽업해서 네. 같이 다니면서 인연을 맺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인터뷰를 제가 세 번 했어요. 그 마지막 인터뷰는 2019년도에 미국에 이제 코스모스가 쓰여진 집을 직접 가서 네. 거기서 인터뷰를 한 적이.
1: 아, 그러셨구나. 네.
0: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인연이 있죠.
1: 네.
2: 또 신기한 인연이 있으시네요.
1: 그렇죠. 네.
2: 자, 이렇게 말씀 계속 나누는 것처럼 8월 한 달간은요, 여성 살롱 시간에 칼 세이건의 책 코스모스 총 13장, 그러니까 13장을 찬찬히 한번 배워가 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우주 그리고 코스모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1: 네.
2: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0: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주 속에 살고 있고 우주의 자식이고 사실은 그런 영겁의 인연들이 겹쳐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매일 인식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항상 눈앞에 있는 일상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가끔씩은 그렇게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한번 해보면 훨씬 더 살아가는 것도 풍성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멀리 쳐다보는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내 자신을 더 이렇게 좀 확고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우주라고 하는 대상이 한번 공부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 그러니까 지금 사는 인생이 너무 힘들 때도
0: 그럼요. 위안이 되죠.
2: 그렇죠. 우주의 시선으로 보면 나는 그 작은 별 하나
0: 맞아요.
2: 지구에 존재하는 그 인간일 뿐인데
0: 그렇죠. 그렇게 하기에 가장 멀리 보내볼 수 있는 대상이 우주잖아요.
2: 네. 아. 그리고 또 반대로도 행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 이 넓은 우주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0: 거죠. 그렇죠. 그 사람과 이게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2: 기적 같은 일이.
0: 그러니까 더 이렇게 연민이 네. 생기고 더 네. 다정해질 수 있고
1: 네.
0: 그런 걸 제공해 준다고 생각해요.
2: 예. 8월 한 달도 기대가 됩니다. 자, 코스모스와의 인연도 각별한 명현쌤과의 수업 다음 주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우. 천문학자 이명현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9: 제초제는 타타타.
10: 한얼 사이언스.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자, 여성시대 2부 끝곡으로 아까 우리 희은 누님이 말씀하신 노래를 들어봐야겠어요. 안치환과 장필순이 함께한 우리가 어느 별에서. 이 노래 들으시고요. 일요일 아침 저희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이 열린 충청권에서 김민석 후보가 충남과 충북, 대전, 세종 합계 45.06%를 얻어 정청래 후보를 0.4%포인트 차로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44.61%를 얻었고 송영길 후보는 10.34% 득표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충남과 충북에서, 정 후보는 대전, 세종에서 각각 승리했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1위를 기록했고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22개 회원국이 스페인 세우타의 모로코 이주민 난입 사태와 관련해 유럽 내무장관들의 긴급 화상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EU 지도부에 보냈습니다. 22개국 정상은 서한에서 최근의 사태는 즉각적이고 일관된 유럽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다면서 스페인이 EU 외무 국경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럽 차원의 공동대응 방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프랑스 남서부 지역의 산불 확산이 차단됐다고 프랑스 정부가 밝혔습니다. 로랑 누네즈 프랑스 내무장관은 현지 시간 1일 지롱드 지역에서 4만 2천 헥타르를 휩쓴 산불과 관련해 산불이 고정돼 더 이상 확산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롱드 지방 당국도 상황이 호전된 덕분에 산불로 대피했던 주민 만여 명이 추가적으로 귀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도심에서 폭발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 내무부에 따르면 폭발은 현지 시간 1일 저녁 쿠드린스카야 광장의 야외 카페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정확한 사상자 수와 폭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현지 시간 1일 남미 페루의 나스카 유적지 상공을 비행하던 소형 항공기가 추락해 13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고기에는 승객 11명과 조종사 2명이 타고 있었으며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스카 유적지는 2000여 년 전 고대 원주민 공동체가 그린 것으로 여겨지는 거대한 지상화가 있는 지역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지정돼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전남 보성, 여수, 광양, 경남권에는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올라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5도, 부산이 39도, 광주는 38도 등 전국이 33도에서 3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30.4도입니다. 정다혜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1: 요즘에 이른바 야장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야외 테이블과 의자를 펴놓고 음식을 즐기는 건데요. 여름밤의 낭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이죠. 몇몇 취객이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고 일부 업소가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하는데요.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지만 지역 상권을 살린다는 명분 때문에 단속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더럽고 불편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겠죠. 성숙한 운영 문화로 지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농수산물부터 까다로운 한약재 건조까지 비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건국 다목적 건조기 자동온도 조절과 강력한 터보팬으로 빠르고 균일하게 건조합니다. 다목적 건조기, 농산물 세척기, 근적외선 건조기 전문기업 건국 건조기 광주 571-5989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5: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6: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5: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양희은입니다.
6: 김일중입니다. 시원한 바닷물이나 수영장에서 헤엄칠 때랑 일요일 아침을 잘 보내는 방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힘 빼기예요. 이게 수영할 때도 몸에 힘을 빼야 물에도 잘 뜨고요. 또 일요일 아침도 편안하게 힘을 빼야 잘 흘러갈 겁니다.
5: 여성시대 명곡 극장 추억과 낭만 속에서 수영하실 분들 그냥 힘 빼고 편안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원하는 신청곡이 있으시면 사연과 함께 주시는 거예요. 참여 번호는 문자 샵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쓰시면 무료입니다.
6: 자, 이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죠. 여기는
5: 여성시대입니다.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아, 푹푹 찌는 무더위. 북적북적한 출근길에 부대 끼고.
7: 내 맘 같지 않은 일터에서 또 한 번 치고.
6: 내 머리 위로만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 같을 때.
7: 그래도 괜찮아요. 제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우리가 같이 들어드릴게요. 자, 일중 씨.
8: 영차! 영차! 영차!
6: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7: 여성시대입니다.

0: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 떨리는 음악.
1: 접어둔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륵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0: 여성시대
1: 명곡 극장.

0: 이재영님의 명곡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주말 아침 간만에 여유롭게 하늘을 보고 있자니 20대 시절 휴대폰 없이 살던 때가 떠오르네요. 삐삐 쳐놓고 하염없이 상대를 기다리던 그때 아, 참 낭만 있었다. 이렇게 감상에 젖어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1: 여보, 분리수거 안 해?
0: 하는 말에 확 깨서 나왔네. 인생 뭐 있습니까? 신나게 분리수거하게 솔리드의 천생연분 틀어주이소.
1: 네. 삐삐 시절 얘기를 하고 계시네.
0: 그러니까요.
1: 이때 뭐 또 여러 가지로 줄인 숫자들이 있었죠. 8282라든지 뭐 00 뭐 어쩌고 뭐 있었고 뭐 그런데.
0: 맞아요. 예. 사랑해가 뭐 486, 예, 빨리빨리 119, 네. 열렬히 35 뭐 이런 것들. 근데 제일 많이 썼던 게 828이에요. 빨리 연락하라 이거지. 빨리 음성 들어라. 빨리 전화해라. 뭐 이런 것들 많이 보냈었죠.
1: 그렇죠.
0: 그래요. 인생 뭐 있습니까? 신나게 우리 솔리드의 천생연분. 딴따라란 딴딴딴딴딴따라란.
1: 분리수거 분리수거 분리수거.
0: 천생연분 듣겠습니다.

0: 아, 신납니다. 솔리드의 천생연분. 이재영님의 인생 명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신나는 노래 한 곡 더 가보죠. 미니로 최승수님이 주셨어요. 숨겨진 명곡 하나 추천합니다. 펄스의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인데요.
0: 아, 알죠, 알죠.
1: 기분이 우울할 때 들으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이는 신나는 노래입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같이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이 노래도 진짜 숨은 명곡이죠. 많이 알려진 곡은 아닌데 이거 들어보시면 아, 이 노래 맞다 맞다.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1: 네. 네,
0: 명곡극장에서도 몇 번 소개가 됐었는데 우리 당당이님들이 은근히 신청을 많이 해주시는 곡입니다. 90년대 댄스곡.
1: 자, 좋죠. 네.
0: 레트로 감성의 댄스곡 혼성그룹 펄스가 부릅니다.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0: 네. 네. 일종 씨가 좋아하는 춤추기 좋은 노래.
1: 특히 90년대 댄스곡.
0: 아, 계속 따라 좋아. 부르네. 옆에서 보니까. 아,
1: 그리고 이 펄스에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이 노래 참 매력적인 게
0: 네.
1: 이게 뭐랄까요? 그냥 친구랑 같이 노래방 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0: 아.
1: 약간 생목으로 부르는 느낌 들지 않아요?
0: 아, 맞아요.
1: 노래는 부를 예. 때 난 얘기하고
0: 막 맞아. 그런 게 있는데 오히려 두성스러운 것보다 괜찮아요.
1: 네. 아, 되게 친근해.
0: 맞아요.
1: 이 노래 들을 때마다.
0: 어, 맞아.
1: 아,
0: 그러니까 전문적인
1: 좋아.
0: 가수의 그런 노련함보다는
1: 예,
0: 그냥
1: 예.
0: 친구가 같이 안 올라갔는데 애써서 삐약 하고 올리는 그런
1: 저만 그렇게 들... 느끼는 거 아니죠?
0: 아,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1: 아, 너무 좋습니다.
0: 네.
1: 자, 아, 명곡극장 이제 함께하고 계신데 나만 알기 아까운 숨겨진 명곡들 이렇게 신청하시면 상영해드립니다.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0631님이 주셨습니다. 고교 시절 미팅할 때 흘러나오던 노래가 모모였는데요. 그때 마시고 있던 커피 이름도 모모였더랬죠.
0: 어머.
1: 문득 그때 생각나네요.
0: 어, 그래요?
1: 모두 잘 지내고 있겠죠? 하셨습니다.
0: 고등학교 때 미팅을 했다고요? 정말 처음 듣는 얘기군요.
1: 아, 그렇습니까?
0: 고등학교 때 무슨 미팅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걸리면 큰일 나는데. 어?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반 미팅 같은 게 있어. 상대방 예, 예. 학교의 3학년 1반, 우리 학교의 3학년 1반, 뭐 애들끼리 매치 하여튼 한다든지 5명이 나간다든지 뭐 이런 일이 간혹 있긴 했어도 그렇게 흔하진 않았어요.
1: 그래요? 어, 근데 뭐 예전 그거 배경 영화 보면 다 빵집에서 막 미팅하고 그랬던데.
0: 그래, 우리도 갈 데가 빵집밖에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해도.
1: 아, 교복 근데 입고, 무슨 교복 입고.
0: 교복 입고?
1: 예.
0: 모르겠는데 이건 만약에 그러면 진짜 온 시선이 그 남녀 학생들 모여 있는 대로 교복 입은 학생들한테도 다 쏠릴 걸요.
1: 아,
0: 그러다가 뭐 학생 주임 선생님이라도 들어오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이제 늦게 태어난 분들은 빵집에서 교복 입고 고등학교 시절에도 미팅을 했다 이거잖아요.
1: 네, 네.
0: 했어요?
1: 아니요.
0: 뭐 했어요 그럼 고등학교 때 미팅도 안 하고.
1: 저는 미팅.
0: 뭐예요 뭐? 예?
1: 저희는 햄버거 집을 갔던 것 같은데.
0: 아, 햄버거.
1: 이제 빵집이 아니라.
0: 햄버거 집에 가서 미팅했다.
1: 예예예. 예, 예.
0: 아, 그렇군요.
1: 그렇죠 그렇죠. 보통 이제 1층에서 이제 햄버거를 쭉쭉쭉 팔고 만들고 하고 2층 올라가면 이제 좀 테이블들이 많이 있으니까.
0: 아, 그렇죠.
1: 아, 2층에서 이렇게 쭉 좀 앉아가지고.
0: 근데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햄버거는 먹기 좀 그렇다. 빵이 낫지. 햄버거는 이렇게 아그작 씹어야 되잖아요. 입안 가득 벌리고.
1: 그러네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0: 못하셨어요?
1: 네. 학생들한테 만만하니까.
0: 그렇지. 예. 그리고 이왕이면 오케이. 든든하게 먹는 게 좋으니까.
1: 네.
0: 그렇죠?
1: 맞습니다.
0: 이 김만준 씨의 데뷔곡이지.
1: 뭐뭐요?
0: 네. 1978년 전일방송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곡.
1: 78년.
0: 모모는 무지개 뭐 이렇게 시작했죠.
1: 네.
0: 70, 80년대에 엄청 인기 많았어요.
1: 그래,
0: 영화도 있었잖아. 모모는 철부지. 전영록 씨하고 이미숙 씨가 나온 거. 전영록 씨는 영화에도 많이 나왔어요.
1: 아, 그럼요.
0: 노래뿐 아니라.
1: 네네. 당시 뭐 그 청청 패션의 선두주자였으니까요.
0: 맞아.
1: 네네.
0: 그리고 또 무술까지 해가지고.
1: 아, 진짜? 아예 영화 제목이 모모는 철부지군요.
0: 네. 모모 역할을 전영록 씨가 맡았다니까. 그때는 안경 안 끼고 이렇게 나왔는데.
1: 네.
0: 이미숙 씨 좀 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애기 애기다. 진짜 애기다. 아이고.
1: 심지어 이미숙 씨의 소개가 1978년 미스 롯데 선발 대회에서 인기상을 받으며 연예계 데뷔를 하셨구나. 하긴 그렇지. 주변에서 가만히 안 뒀을 미모시다 정말.
0: 정말 그렇지.
1: 네네.
0: 전현록 씨도 이제 칠순.

0: 결혼잔치 다 치르고 그럼 73이야 73 전용으로 언제까지나 애기같이 그렇게 정말 그대로야 그대로.
1: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 두 분 다 그대로신데.
0: 그대로예요.
1: 예. 그래도 이 두 분의 한창 때가 담겼던 영화.
0: 맞아요. 그러네. 네. 정말.
1: 그 시작인 노래 김만준의 모모 3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4부로 다시 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0: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칭자칭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습하고 뜨겁고 폭염이 요즘 워낙 심하다 보니 고장차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 곤지암 1터널 안에 고장차가 발생했으니까 전방 잘 살펴 진입을 하셔야겠고요. 또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서종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 발생해서 뒤로 3km가량 극심한 정체입니다. 반대 양양 쪽은 남양주요금소부터 서종, 동산요금소부터 춘천분기점까지 18km가량 강원도로 교통량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 서울 쪽은 기흥과 양재 일대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은 천안분기점부터 천안호도 휴게소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박소영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차가운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는 몸에 힘 빼고 편안하게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하시면 상영해드립니다. 여성시대 명곡 극장.
1: 4부 첫 곡은 3861님의 추억 속에 있습니다. 20대 초반 제1회 대학가요제에 나온 노래를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더랬죠. 정말 대단했습니다. 젊음의 대명사 같았던 노래. 지금도 들으면 나의 20대 그 시절이 그리워 가슴이 다 아립니다. 내 인생의 명곡 들려주세요. 제1회 대학가요제에 나온 바로 그 노래.
0: 1회 대학가요제에 나왔다.
1: 네. 대상 받았어요. 대상.
0: 아, 심지어 대상곡이에요?
1: 네.
0: 근데 1회 대학가요제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1: 그래요?
0: 예. 뭐 더 힌트는 없을까요?
1: 영화나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어요. 뭐 박하사탕, 네. 베테랑, 택시운전사, 어? 말죽거리 잔혹사, 야.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도 나오고.
0: 근데 대학가요제 하면 이제 우리는 무한궤도의 그대에게가 대상곡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보다 1회면.
1: 네. 77년이에요. 대학가요제 1회가.
0: 그럼 모릅니다.
1: 아, 그렇구나. 태어나기 전이구나.
0: 그럼 모르겠습니다.
1: 그렇지.
0: 네네.
1: 자, 그래도 힌트를 드리겠어요. 마지막 힌트는 산울림. 산울림의 멤버 중 한 사람이 만든 곡.
0: 어, 산울림의 멤버 김창훈 씨가 만든 곡.
1: 맞아요.
0: 나 어떡해.
1: 딩동댕동. 원래는 김창훈 씨가 대학가요제 나가려고 만들었는데 그때 이미 졸업생이었던지라 본선 진출이 안 됐대요.
0: 예.
1: 예선에선 1위를 했는데 그래서 진짜 나 어떻게 해 하다가 같은 학교 밴드 후배들 샌드페블즈한테 줘가지고 당당히 대상을 거머쥐게 된 노래죠.
0: 아.
1: 그때 진짜 인기 많았어요.
0: 야, 하긴 저도 이렇게 알고 이 시대에도
1: 네, 그렇죠.
0: 많이들 즐겨 들으시는 거 보면 진짜 명곡이죠.
1: 맞아.
0: 자, 그렇다면 제 1회 대학가요.

0: 야, 아니 굉장히 귀에 익고 즐겨 들었던 노래인데 네. 좀 리듬이 좀 느리네요. 느리죠? 생각보다.
1: 그때는 그게 빠르게 느껴졌어. 나 어떡해 너 갑자기 가버리면 이렇게 네. 인지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안 그렇잖아.
0: 나 어떡해.
1: 맞아.
0: 굉장히
1: 샌드 페블스의 나 어떡해.
0: 아, 우리가 저 익숙하게 되는 건
1: 산울림 버전이죠.
0: 그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다시 불렀어요, 산울림이.
0: 그렇군요. 역시 명곡입니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떠나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래.
1: 나 어떡해.
0: 정말 솔직한 감정을
1: 어떡하라고
0: 담은 곡이다. 우리 저기 어떻게 보면 아버지 세대
1: 네. 네,
0: 우리 선배님들도 참 이런 감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1: 맞아.
0: 자, 여성시대 명곡극장 내 인생의 여름 같았던 노래 풋풋하고 청량했던 시절을 함께한 곡들 신청하시면 상영해드립니다. 방학이니까 초중고 우리 학생 당당이 분들의 신청곡도 우대해요. 우리 그분들도 지나온 청춘 추억의 노래가 있을 거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처음으로 단체 율동하면서 들었던 노래 기억할까?
1: 난 해요. 네? 어린이집을 안 다녔지만 내 동생만 다녔거든요.
0: 예?
1: 나는 그때 화천에 있었어요. 강원도.
0: 네.
1: 아버지가 거기 포병 뭐 사단장이었나 그래. 그래서 거기 있었는데 그때 유치원에서 막 나비야
0: no.
1: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그런 노래를 다들 불렀어. 단체 율동하면서.
0: 와.
1: 네.
0: 오, 그걸 기억하세요?
1: 나비야 나비야.
0: 그러니까 우리 초중고 학생들도 기억 안 난다 하지 마시고 예 초등학교 때 첫 소풍의 추억 내 인생의 첫 아이돌 오빠나 누나의 노래 신청해 주세요.
1: 네. 참여 번호 알려드립니다.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미니를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0: 자, 이어지는 명곡 5239님이 주셨습니다. 아하의 Take On Me 부탁해요. 뮤직비디오도 참 멋졌더랬죠.
1: 네. 이게 80년대 뮤직비디오 CG라는 건 없었죠. 뭐 그걸 가지고 편집할 때 이렇게 저렇게 재미나게 꾸리고 그런 건 없었어요.
0: 네.
1: 뮤직비디오 주인공이 카페에서 만화책을 읽다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만화 속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0: 네.
1: 그야말로 센세이셔널했던 뮤직비디오였어요.
0: 그렇군요.
1: 네.
0: 그래서인지요. 그 86년도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6관왕을 자질을 했네요.
1: 아유, 그래도 얼마나 이게 발상 자체가 신선하잖아요.
0: 그러네요.
1: 네.
0: 그림인 듯 실사인 듯 왔다 갔다 하는.
1: 그러면서 만화 영화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0: 네. 자, 노래도 전 세계 27개국 음원 차트 1위를 했던 명곡 중에 명곡 아하의 Take On Me 듣겠습니다.

0: 자,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명곡극장 이번에는 미니로 권영재님이 주셨네요.
1: 전국 사장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서류 전형은 합격인데 면접은 100점 100패입니다.
0: 아이고.
1: 얼마 전엔 면접관들이 쉬는 시간에 저를 두고 둘러리라고 하는 걸 엿들었습니다. 제 나이 50대지만 나름 26년의 경력도 있는데 정말 속상합니다. 답답한 마음 뻥 뚫릴 수 있게 사연 채택 부탁드립니다. 신청곡 딕펑스의 비바 청춘. 어머, 또 그렇게 말할 건 뭐냐.
0: 둘러리라고, 그죠?
1: 아, 어디서나 조심하셔야지. 그리고 나이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0: 그런가요, 진짜.
1: 네, 두 번째에 어떤 직장을 구하시는 것 같은데 26년간의 경력도 있는 사람, 26년 동안 쌓인 노하우를 어떻게 사람들이.
0: 아, 이거 무시하면 안 되죠.
1: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세월은 모사가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0: 네. 아, 충분히 그 회사에서.
1: 그 너무 속상하시겠다. 예.
0: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인재이신 것 같은데. 왜냐면 서류 전형 이런 거 다 합격인데 그냥 면접에. 아유, 네. 나이가 이렇게 많으시면.
1: 그러게.
0: 많은 나이도 아니십니다. 50대면.
1: 청춘이죠.
0: 네. 그야말로 청춘입니다.
1: 네.
0: 힘내세요. 딱 원하는 자리가. 예. 우리 권영재님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권영재님의 신청곡 딕펑스의 비바 청춘 저희 광고 후에 바로 들려드릴게요.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0: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6: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7: 유동골뱅이
6: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1: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은 대한민국 방송의 발전과 시청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제29회 좋은 방송을 위한 시민의 비평상을 개최합니다. 9월 1일부터 7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문화진흥회 홈페이지 www.fbc.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3: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12: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13: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12: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13: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12: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13: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12: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13: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12: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13: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올을 드립니다.
14: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가 방송됩니다.
13: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2: 딕펑스의 비바 청춘 띄워드리겠으니까 권영재님,
13: 네,
12: 좀 기분 전환하시고요.
13: 네, 네.
12: 뭐 그 젊은 애들이 이러고 저러고 말질하는 거 들으실 필요도 없고 마땅한 일자리가 찾아질 때까지 네. 포기하지 마시고 네. 네. 기죽지 마시고
13: 저희는 이렇게 응원 보내드리며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12: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화사하게 꽃을 피운 꽃나무 한 그루가 보입니다. 초봄만 해도 삐죽 솟아있던 가지가 흐드러진 꽃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아래로 기울어져 있었는데요. 그 순간에 대해 정원사 김민호 씨가 자신의 책에 적어뒀습니다. 꽃꽃할 때는 젊음의 활기가 돋보였고 꽃을 돌보느라 늘어진 가지에는 책임의 무게를 지는 듯한 성숙함이 들어있다. 나무와 사람이 다를 것 없죠. 어딘가 구부러지고 휘어진 것은 삶의 무게를 힘껏 버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약한 게 아니라 강하다는 뜻이죠.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낙동강 다목적댐인 밀양댐의 가뭄 단계가 두 번째로 높은 경계로 격상됐습니다. 밀양댐 저수율은 33.3%로 예년의 절반 수준이며 정부는 농업용수 공급량을 줄이고 상황에 따라 공급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최근 두 달 강수량은 평년의 32.7%에 그쳤고 전남 평림댐도 가뭄 주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LAFC의 손흥민 선수가 리그 4경기 연속골을 터뜨렸습니다. 서부 콘퍼런스 1위 팀 밴쿠버와의 리그 19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0-0으로 맞선 전반 37분 역습 상황에서 부안가의 패스를 받아 수비를 등진 채 오른발 터닝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LAFC는 후반 31분 밴쿠버의 밀러에게 페널티킥 동점골을 내줬고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여자 골프 메이저 대회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유혜란이 AIG 여자 오픈 3라운드에서 공동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단독 선두로 대회 3라운드에 나선 유혜란은 3, 4번 홀 연속 버디로 출발했지만 7, 8번 홀 연속 보기로 주춤했고 후반에 버디 없이 보기 3개를 범하는 등 버디 3개와 보기 6개로 3타를 잃는 부진을 보였습니다. 합계 4 언더파를 기록한 유혜란은 선두로 나선 재미교포 노예림의 3타 뒤진 공동 2위 그룹에 자리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식당에서 폭발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최소 21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 경찰에 따르면 현지 시간 1일 저녁 8시쯤 모스크바 쿠드린스카야 광장의 한 이탈리아 식당 입구 근처에서 사제 폭탄이 터졌습니다. 폭발물을 들고 식당 내부에 들어가려던 한 여성은 폭발로 사망했으며 보안 요원과 식당 손님 한 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동 주재 미국 대사관들이 현지 시간 1일 자국민들에게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고조에 대비해 대피를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등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관들은 성명을 통해 중동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각별한 주의와 경계를 늦추지 말고 항공편 취소, 주기적 연공 폐쇄, 여행 찾을 가능성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들 대사관은 또 일부 항공사는 운항 재개를 연기했고 일부 노선은 취소됐다면서 미국 시민권자들은 사태 악화 시 출국을 고려하거나 출국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습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이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1일 텔레그램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이나 영내 국가들의 행동 가담은 단호하고 비례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는 지난달 28일 미국과 함께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공습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해 2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 국립지질화산연구소에 따르면 현지 시간 31일 오후 7시 46분쯤 나폴리 서쪽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0: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전남 보성, 여수, 광양, 경남권에는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5도, 부산 39도, 광주 38도 등 전국이 33도에서 3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정다혜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3: 유쾌 상계통계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싸, 인사해 주세요.
4: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5: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6: 안녕하세요, 류자입니다.
7: 안녕하세요, 윤유성입니다.
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왜 우리 강 변호사님 목이 메이십니까? 인사부터.
5: 좀 목이 메네요. 죄송합니다.
3: 목이 메일 얘기가 뭐가 있는지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9: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다
8: 건강해.
9: 하루 한번 전해요.
8: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1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9: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0: 건강기능식품.
1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1: 에어렉스.
1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5: 환인제약.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유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싸.
2: 네, 여러분께서는 이정민의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 동안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남미 3개국 순방 중인데 내일 귀국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근데 국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사실상 이 순방 뉴스가 좀 밀렸습니다.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이건 뭐 어질어질하다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다 어떻게 본인 얘기 들리세요?
3: 네.
2: 끄덕끄덕.
3: 아, 그래도 지난 금요일 날
2: 예.
3: 그래도 가뭄에 단비가 살짝 내렸지 않습니까?
2: 근데 일주일 전체로 봤더니 마이너스더라고요.
3: 그럼요. 뭐 2주 전체로 봐도 마이너스고.
2: 예, 예.
3: 그래서 이제 그 가뭄의 단비 정도로는 간에 기별도 안 가고 또 다음 주에 또 어떤 주식 시장이 펼쳐질지 예상이 안 돼요. 하도 오르락내리락거리니까 어지러워 죽겠습니다.
4: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투자 전략 자체가
2: 예.
4: 팔지를 않아요. 사기만 하고.

0: 그러니까 살 때도 이제 내려갔을 때 이제 네. 좀 여윳돈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서 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고
1: 장기 투자하시네요.
0: 그렇죠. 이제
1: 네?
0: 주식을 이익 실현하는 시점을 10년 뒤로 저는 잡아놔가지고.
1: 오, 바람직한 투자자신데요.
0: 예, 그래서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크게 동요치 않고 이건 내 돈 아니다. 올라가도 내 돈 아니고 내려가도 아직 잃은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멘탈 관리를 하고 있는데
1: 그래도 계좌 보면 좀 뼈 아프시죠.
0: 후덜덜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좀 팔아 놓고 나중에 다시 사야 되나?
1: 그러니까요. 장기 투자 잠깐 접어두고.
0: 그게 이제 제 아내와 끊임없는 논쟁이거든요. 아. 항상.
1: 아. 지금 많은 분들이 네. 뭐 비슷한 상황이실 거예요. 근데 순방 중에 나온 국정 지지율 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긍정 평가가 53%로 직전 조사보다 2% 포인트 떨어졌고 반면에 부정 평가는 37%로 3% 포인트가 올랐는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캐시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27일부터 29일까지 무선전화 면접으로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 NBS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2: 뭐 경제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치 상황과 맞물리는 것도 있겠는데 그건 늘 상존하는 거니까요. 제가 보는 거는 정책 실행에 있어서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그거는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가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 5천이 목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이 오르는 상태를 기준점으로 잡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내려서 그거는 이제 경제 사이클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김용범 정책실장 실언 빼고는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고 쳐도
1: 네.
2: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정말 잘할 수 있고 또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뭐 분리하겠다는 얘기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별다른 대책이 없다라 하는 것이 이번에 부동산 대토론에서 나온 결과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 대통령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해서 뭘 할 것이냐는 게 안 잡히는 상황에서 남은 임기 4년 동안 또 최근에 매매 전세 월세 다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를 국민들이 갖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럼 대응책이 있느냐.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믿겠느냐. 이 과정을 잘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결국 키워드가 부동산이라고
2: 네,
1: 보세요?
2: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3: 근데 이제 맞습니다. 이제 부동산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항상 우리 진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다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재명 정부는 실력으로 돌파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사실 있었거든요.
1: 네.
3: 그리고 이제 몇 개의 정책 같은 경우는 또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조금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기여를 했던 그 약발이 좀 떨어지고 있고 이제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되고 그 새로운 대책으로 우리가 이제 보유세를 이제 강화하겠다. 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거래세는 어떻게 해?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도소득세 그 차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감하게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양도소득세를 거래세로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시장의 움직임이 있는데 결국에 선진국 미국, 영국, 일본만 보더라도 이 거래세 중에 세 개로 나눠서 봐요. 차익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 이득이 있었을 때는 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네. 설명을 시켜야 된다. 다만 이 보유세를 안정적으로 장기간으로 충격 없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책.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 이제 1주택자 그다음에 거주를 하냐 안 하냐인데 1주택이면서 거주를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것을 철저하게 좀 잘 막아내느냐.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전체적으로 묶여있는 이 대출 규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풀어주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데.
1: 그러니까 국민들께 호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정직한 방법인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실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정부다. 여기에 대한 약간 그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고 아까 대변인께서는 정책 신뢰도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구체화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요.
2: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예. 대토론에 하는 건 전 좋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는 중에 대통령이 어떤 특정 유튜버를 지목을 해서 내가 자주 보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모든 신뢰를 그분한테 준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고 그분이 뭐 실력이 뭐 있고 없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딱 보기에 권위를 느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분이 한 말 중에 틀린 말도 있겠죠. 뭐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만은. 그럼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틀린 말 하는데 대통령 믿고 있네. 근데 사실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은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8년 이상 얘기해오던 분이잖아요. 그분을 신뢰한다. 대통령이 신뢰한다. 특별히 탁 집어서. 그런 것은 어떤 신호를 주겠느냐. 그건 굉장히 가벼운 그런 토론회에서의 행보였다고 저는 봐요.
4: 저는 정책적인 변화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지금 이제 내놓은 정책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좀 심리적인 영향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양시장 모두 국민의 평가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정책을 총괄한 대통령으로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변화의 신호를 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장에.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그 해왔던 대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보유세를 높인다든가 세금 위주 뭐 양도세가 거래세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강성필 부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높이고 하면 입구 출구를 다 막아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있었던 것이고 대출 규제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할 것이냐 이런 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건데 아 일부 문제가 있었던 건 인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변화의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지금 예전에 기존에 했던 보유세라든가 거래세를 조금 더 세밀하게 어떻게 한번 다듬어 보겠다. 핀셋으로는 해보겠다. 이런 걸로는 변화의 시그널로 시장이 느끼질 못한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희망으로 전환할 그렇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뭐, 나와야 된다.
4: 네, 뭔가 확 획기적으로 이거 뭐가 바뀌는구나. 대통령과 정책실장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제대로 느꼈구나. 이런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런 시그널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계속 부동산 뭐 전세 월세 매매가 다 오를 거야. 주식시장 계속 오락내리락 할 거야. 이런 식의 부정적인 심리를 국민들은 계속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1: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어쩌면 소통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국민들과 정말 직접적으로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아왔는데 그럼 이런 소통의 부분 특히나 이게 뼈아픈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인데요.
0: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역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서울이 아닌.
1: 네.
0: 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는 관점도 제가 지난주에 대구 분들 많이 만났는데 대구는 제가 개인적으로 유이재명이 가장 많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왔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싫은데 아직까지 대통령은 잘하는 것 같아.
1: 예.
0: 이 여론이 컸잖아요. 대신 여론조사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는 거는 그런 분들의 지지가 빠지는 거거든요. 나는 민주당 싫은데 대통령은 잘하는 것 같아라고 초반에 좋게 평가했던 분들이 한 1년 넘게 지켜보니까 결국은 민주당이구만 대통령도 이제 이런 평가. 이제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지역에 있는 분들 이야기는 좀 달라요.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 뭐 서울 사는 사람들은 뭐 8억짜리 아파트 사가지고 뭐 조금만 있어도 뭐 15억대고 뭐 이러는데 우리는 2억짜리 사가 올라도 2억 5천이야.
1: 아 그러니까요.
0: 서울 사는 사람들 전부 부자 되는데 이걸 때리잡아야지 뭐 어설프게 되겠어? 박살내야 돼. 이게 진짜 대부분도 이렇게 얘기하시고 달라요 완전히 이야기가. 그리고 이제 경제 상황 이런 얘기는
1: 예.
0: 청년 실업 되게 심하거든요 여전히. 근데 그 전에는 잘 되겠지. 그래도 대통령 열심히 하니까 이 기대가 있었는데 1년 지나 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 우리 자식들 여전히 취업이 안 되더라 지역에서. 다 서울 간대더라 애들이.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가지고.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황이 이제 원래 처음에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지만 바뀔 것 같아였다가 똑같네. 근데 그거는 제일 큰 게 제가 진단하는 원인은 당청 관계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민주당한테 끌려가는 것 같다.
1: 아하.
0: 청와대가 민주당을 주도하는 게 아니고 예. 당에 끌려가는 모습 그 대통령이 정리를 해야지. 아니 우리는 평생 뭐 검사 얼굴 볼 일이 없는데 검찰 개혁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 이거야. 청와대 다 끌려가고 말이야. 대통령도 무능해.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예.
3: 제가 최근에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비판 많이 했는데
1: 예.
3: 저는 그 지점이 뭐냐면 이번에 그 구세청장이 발표한 게 뭐냐면 장기특공으로 한 명이 200억을 공제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강남에서는 평균 41억, 서초구는 33억. 근데 도봉구, 구로구 이런 데는 1000만 원대예요, 공제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장기특공 그 혜택을 좀 손을 봐가지고 이것을 서민주택이라든지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아니 집값 비싼데 사는 것은 집값이 올랐다는 건데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역에서 가까운 건데 그 역은 국가가 지어준 거 아닙니까? 국민 세금으로. 그러니까
1: 예.
3: 이러한 합의 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또 12억 이상일 때 또 과세하는 거고 그런 장기특공 그런 게 있거든요.
1: 우리 너무 이제
3: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2: 예.
3: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방치하고 있냐 이거. 이거는 선거 때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침묵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비겁하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지금 당권 주자들이 뭔가 제대로 된 정책에 대한 메시지 국민들을 향한 정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강

0: 변호사님은 우리가 팔도를 돌면서 방송을 어. 하는 듯한 그런 느낌.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니에요.
1: 팔도를 도는 게 아니고 최고. 대구만 갔다 와요.
0: 자꾸.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현안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들을 좀 다양하게 나눠주셨는데 지금 주식시장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논란이 됐던 게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잖아요. 근데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이 여기에 더 불을

0: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김영범 정책실장이 정말 대표적으로 거기에 반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때문에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사실상 도박판처럼 됐다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여기저기 있고 사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정말 실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 물론 그거 하나가 원인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ETF 상품을 들여온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아 이거 내가 좀 성급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보안책 만들고 있잖아요. 진입장벽도 높이고 진작에 그러지 그랬어요.
1: 예.
0: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런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한국 개미 투자자들의 역동성 때문이다. 그건 국민 탓하는 거예요? 아니 정책하는 사람이 국민들의 투자 성향 역동성 이런 게 원래 있었던 거라면 그거 감안해서 정책 설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네.
0: 이렇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 예.
0: 아까 변화의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영복 정책실장을 경질하는 변화의 시그널이 필요합니다.
2: 근데 저는 거기 통할 수가 없는 게 네. 앞단에 그 주장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1: 예.
2: 공직자가 아니 뭐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빠른 시일 안에 수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로 끝내야지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한 듯. 그러니까 그것도 그 변명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설득력도 없어요.
1: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김영범 실장을 경질을 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에 아니 주식 많이 올랐잖아요.
1: 네.
2: 그러면 경질한 사람 다시 오라고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뭔가
0: 그래서 하루 가지고 얘기하시는
2: 그래서 저는
0: 건 아니고.
2: 중요한 거는 네. 어쨌든 김영범 실장이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이 사태는 수습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이렇게 사고가 지금 났다고 해서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바로 경질한다? 그럼 누구를 쓸 수 있겠어요?
0: 오래 참았는데.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누구 한 개인의 인사 뭐 경질을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정부 차원에서 뭔가 메시지를 줘야 된다.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된다라는 맥락의 말씀이신 것 같고 아까 그래서 당권 주자들이 전당대회 준비하느라고 정책에 대해서 말 안 한다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 후보 첫 TV 토론에서 입장이 좀 후보들 간에 엇갈렸습니다. 레버리지 단일 종목 이거 거래를 중지해야 된다라고 정청래 후보는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다른 후보들은 조금 신중한 입장을 보였거든요.
3: 그거를 중지를 시키자는 얘기잖아요. 뭐
1: 법에, 당분간이라도
3: 예, 네, 법에 약간의 근거 규정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근데 이렇게 되면 시장에 줄 수 있는 신호가 안 좋을 겁니다. 당국에 의해서 뭔가 규제가 가해진다. 그럼 시장 참여자들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런 반응이 올 테니까 어느 그 ETF 전문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는 투자자들이 그냥 빼는 결론 자연사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방법이 맞는 거지. 일단 나온 거를 어떤 규제 당국에서 뭘 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반시장적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이 정책 담당자들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1: 예.
3: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 부동산 세금을 올린다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게 누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거냐. 이 구분이 안 가요. 이게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검찰 보안사건 폐지하고 똑같아요. 이게 검찰의 권력을 뺏으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로 국민의 형사 피해에 대해서 구제를 잘하게 하기 위한 거냐. 그게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시장 관련해서도 자 막 올라. 오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있어서 4,700조를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온 건지 아니면 국민을 더 뭐 소위 말해서 흥분시켜서 더 올리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단 말이에요. 국민 배당금 이런 거 나온 거 보면은 굉장히 이 표현 써야 되겠어요. 가볍습니다. 정책 담당자가.
1: 어허.
3: 철학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가벼운 행동이다. 거기에 대해서 경질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정책 담당자를 임명하고 있고 어떻게 정책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더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1: 대통령의 철학.
2: 근데 이제 일단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두 가지 철학이 교차할 수가 있잖아요. 주거 안정이냐, 집값 안정이냐. 저는 이재명 정부는 주거 안정에 저는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세 같은 경우도 집값 안정보다는 사실 이제 형평성을 맞게 과세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 배당금 같은 문제는 사실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김용범 실장 많이 비판을 했었고, 결국에는 초과 세수가 많이 생기면 그걸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0: 국민의힘도 동의한다고 했었어요.
1: 예.
0: 그런데 근데 이제 정청래 후보가 말했던 그 뭐 중단시킨다, 중지시킨다.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룰의 안정성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독재 국가에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언제든지 룰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주가시장, 주식시장에 대해서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다른 방법은 조금 시간을 6개월 이상 길게 보면서 이게 떨어지지도 많이 올라가지도 않게 유지를 하면서 저는 정부가 조금씩 매수를 해나가서 이렇게 엑시트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다 생각하지 중단, 중지는 좀 아닌 것 같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수선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회복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조정식 의장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 왜라고 보세요?
2: 근데 그거는 그 질문이 들어왔었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사실 모든 국회의장은 다 개헌을 하고 싶어하고 개헌을 해내는 국회의장은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87년 이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중요한 건데 기자들 언론의 이제 기자분들의 관심사는 사실 그런 건 뭐 큰 대의 담론 이런 것보다 딱 폭발력 있는 거 연임할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식 예. 의장이 안 된다는 걸 안다고 봅니다.
1: 예.
2: 그건 상식이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연임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해요? 국민의힘이 동의 안 하면 개헌이 안 되는 거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이 이 정권 안에 절대로 안 되는 미션이에요. 그건. 그건 의장도 아는데
1: 네.
2: 근데 그거를 그렇게 단언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이 동의할 리도 없고 국민들도 국민투표에서 동의를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열심히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연임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열렬히 지지하는 분들 중에. 그럼 조정식 의장은 그분들이 혹시 자기를 비판하거나 적으로 만들어져버리면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돌려서 얘기한다는 게 국민들의 뜻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생각해보면 마치 이제 우는 사자와 같이 성서의 표현에 따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뭐 하나 실수할까 기다리고 있는 야당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할 수도 있다라는 듯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정치적 파국이 엄청 커지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개헌이 성립하기 네. 위한 절차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어쨌든 본인의 뭐 그 강성 지지층을 향한 어떤 정치적인 계산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시각이신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3: 저는 강성 변호사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고
1: 예.
3: 저는 즉흥적이라고만 볼 수 없는 상당히 계획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질문이 들어와서 대답한 건 맞지만
1: 예.
3: 그 영상을 보면 이렇게 쭉 대답을 즉흥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자료도 좀 보셔가면서 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런 질문이 들어올 걸 대비해서 나름의 대답하는 어떤 준비를 미리 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조정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에 사무총장 지냈고 그리고 대통령 정무특보를 우원신문에서 했죠. 그리고 국회의장 선거할 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조정식 의원을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명픽 국회의장이라는 말도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볼 수가 없는 거고
1: 예.
3: 이 논란이 있을 줄 몰랐느냐. 저는 간보기 위해서 했다고 봅니다. 예, 연임 개헌을 할 그 가능성을 저는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봐요. 이재명 정권은.
1: 광고 듣고 간보는 얘기 이어가죠.
3: 그렇습니다.
4: MBC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5: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6: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7: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4: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8: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0: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현재 경남 양산 또 부산의 기온이 37도를 넘어서면서 전국 통틀어 가장 폭염이 심한 상태고요. 삼척과 태안 36도, 수도권도 파주, 용인 35도 등으로 지금 대관령과 백령도를 제외한 전국에 30도를 웃도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라 자칫 무리하기 쉬운데요. 오랜 바깥 활동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내일은 서울도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데 이 37도의 무더위가 앞으로 일주일 이상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지금 정체는 경부고속도로 옥산부터 청주휴게소,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설악부터 서종,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만종부터 원주 구간 특히 어렵습니다. 박소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6: 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왜 이 상황에서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했을까? 속된 표현으로 이제 간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론을 한번 들어보겠다? 뭐 이런 거였다는 말씀이세요?
7: 예,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간은 모든 얘기를 좀 마저 드리면 그 이후에 이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 바로 좀 이렇게 그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게 그럼 완전히 불가능한 거냐? 저는 이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투들이 네. 이재명 정권 인사들이 말씀하시는 투가 아유 전혀 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여 주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건 객관적 조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하고 싶은데 상황 여건이 할 수 있는 헌법적 상황도 아니고 국민들이 받아들여 줄 것도 아니고 강성현 변호사 아까 말씀하셨죠.
6: 그래서 그렇게 못한다는 것과 그러니까
7: 그거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조건들은 바꿔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개헌에 동의 안 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구조적 다수를 만들려고 해요. 구조적 다수. 그것은 정계 개편 내지는 뭔가 안정적으로 개헌선을 확보할 수 있는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 유시민 작가 일찍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구조적 다수라는 건 정계 개편을 의미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현실은 바꿔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냐.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8: 요즘 그 유시민 작가의 주장에 많이 동의하시는 분들 중에 한 세력이 국민의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시민 작가의 어떤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고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국회의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은퇴해야 됩니다. 그런 걸 저는 꼭 출마할 때 명시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본인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연임 논란 이런 말실수한 게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당원과 지지자한테 좀 잘 보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정치 일정이 없다고 은퇴할 사람이면 그런 발언 안 하겠죠. 눈치 안 보겠죠. 그래서 국회의장 했으면 은퇴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주당에서 대통령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에 대해서 더 반대할걸요. 왜? 아니, 대권 주자들이 다음에 내 차례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 더 하겠다고 하면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세 번째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냐. 저는 대통령께서 마무리하실 걸로 예상을 합니다. 어차피 돌아오시면은 성과 관련 해외 순방 성과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순방 도중에 이게 홍보가 잘 됐으면 모르지만 지금 국내 정치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대해서 성과를 하나도 홍보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스타일상 저는 오시면 기자회견을 할 것이고 기자회견 도중에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고 이때 명쾌하게 얘기하고 저는 어쩌면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기내 안에서도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래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6: 청와대 인사들이 지금 줄지어서 이 논란 아니라고 해명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이 부분을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아까 류지아 변호사는 그 얘기와는 좀 다른 결이 다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돌아오면서 순방길 혹은 순방 회견에서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할 거다라는 말씀 대통령하세요?
9: 아니 이게 계속 커지니까요. 예. 오해가 대통령께서 뭐 하시는데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비서실장이 이미 메시지 냈는데 맞다 비서실장 얘기하는 게 내 뜻이다.
6: 아 그러면 예. 아까 연임을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와 연임을 하지 않겠다가 서로 다른 얘기라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만약에 메시지를 낸다면 기존의 얘기는 계속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말의 반복일 것인지 연임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못을 박는 것인지 어떤 쪽이 될까요?
7: 저는 만약에 이번에 와서 또 아, 뭐 이제까지 또 우리 비서실장이 하신 말씀에 동의하고 또 그런 식으로 맹탕으로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면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더 강력하게 얘기할까요? 어? 진짜 연임할 생각 있나 보네. 왜 못 박지를 않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심으로 이 논란을 종결하고 싶으시면 나는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럴 의지도 없습니다. 라고 못을 박아주십시오.
10: 우리가 87년 개헌하면서 연임 안 되고 단임 규정을 넣은 이유는 굴곡진 한국 현대 정치사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만 하자. 이걸 그냥 다
9: 그렇죠.
6: 한 합의를 한 거죠. 예.
10: 그 정신이 뭐겠어요. 그동안 그 장기 연임하려고 그 장기 독재 뭐 이런 말 계속 쓰던 정당이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그 정당에서 배출한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 뭐 국민 뜻에 따라 할 수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맞아. 그냥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할 거면 두 번 개헌해야 됩니다.
9: 맞아.
10: 하더라도 정말 아 우리 한국 정치 상황상 단임으로는 이제 안 되겠다. 뭐 중임, 뭐 연임 이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현직 대통령 제외하고 합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정말 하겠다면.
6: 그 얘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10: 그때 옆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중심이 이재명이었어요. 그 얘기가. 그치,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거냐는 걸 물어보면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고 나오고 우리 지금 단임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여야가 합의해서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아닌 거고 중임제로 갑시다. 뭐 4년 중임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가야 맞는 얘기지. 뭐 대통령 뭐 현직 대통령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가면 민주당이 그 민주당이 아닌 거잖아요.
8: 근데 이제 조정식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정식 의장이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87년 얘기 나오고 독재 얘기 나올 수가 있지만 저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단순 말실수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대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좀 잘 보이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은퇴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 그런데 이게 조정식 국회의장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자꾸 논란이 되는 건 대통령 측근들이 좀 잊을만하면 그렇죠. 이런 뉘앙스의 맞아요.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9: 그게 다 인기 끌려고 하는 거라는 거 이게 이 흐름이 같은 겁니다.
6: 조원철 법제처장이라든지 그렇죠. 김민석 당시 총리라든지 이한주 청와대 정책특보 다 모두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해서 한다?
9: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본인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원동력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의 공이나 협력에 있다. 그 생각을 하겠죠. 그분들도. 그러니까 그럴 것 같고요. 근데 그분들도 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연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중임제가 4년 중임제로 바뀔 필요가 있다. 그때 장단점 이런 것들 숙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대통령부터 우리 헌법 조항에 따라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6: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한주 청와대 정책특보 같은 경우는 지난해 9월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 적용 여부를 두고는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적이
7: 있는데. 대통령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8: 저부터 반대하겠습니다.
9: 저도 반대합니다.
6: 아, 네. 우리 기반은
7: 예전에 보안수사 폐지 할 때도 두 분 다 반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안 돌아가잖아요. 아니,
6: 그래도 이번에는 국민투표를 해서 힘이 없는 거예요.
9: 아니, 국민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개헌을 하려면 그렇죠. 국민투표 해야 되잖아요. 아. 우리의 반대가 이미 있어요.
6: 아, 국민의 일원으로서.
9: 네.
6: 알겠습니다. 당당한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7: 감사합니다.
6: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기류가 우리가 뭐 매주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심사

0: 않습니다. 이번 주에 부산, 경기, 경북 뭐등 14곳의 시도당 위원장 확정했는데, 이런 주요 지역에서 비당권파 혹은 뭐 비교적 배파세력이었다, 이렇게 지목되는 인사들이 다 차지를 했더라고요.
1: 당 상황이 진짜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강조하지만 장동혁 의원이 당대표인 건 맞아요. 1년 가까이 지금 재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몇몇 의원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당직을 맡았으니. 그리고 언론에서는 매주 두번 최고위원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까 보도가 집중되니까 당 지도부가 정말 정상적으로 당을 소위 말해서 장악하고 있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당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고 그 노선에 대해서도 뭐 의총에서도 반대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번 선거 부실 관련해서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고.
0: 네.
1: 근데 그런 상황이 이런 시도당 위원장 선거 결과로 나오는 거다.
0: 시도당 위원장 선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그건 뭐 결국은 대의원.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대의원이 있고 또각그 책임 당원. 이런 저희는 책임 당원이지. 그렇지. 예, 그렇게 이제 뽑는 건데
0: 예.
1: 뭐 다를 수가 있어요. 각 시도당마다. 어쨌든 중요한 건그 시도당에 속한 의원분들이 뭐 사실 뭐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0: 예.
1: 합의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합의조차 지도부의 입김이 작용을 했다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현 지도부의 노선에 순응하고 있는 현직 의원의 숫자가 현저하게 적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2: 제가 전직 시도당 위원장으로서
0: 예.
3: 그렇죠.
2: 제가 경험을 제가 선출을 한번 당해봤거든요. 아니, 조금 당하다고 얘기하는 건좀 그렇고
0: 선출된다.
2: 경선을 한번 해봤거든요.
0: 예.
2: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일단 대의원 선거를 하는 게 기본이고요. 당협위원장들이 대의원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입김이 가장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게 시도당 위원장 선거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바꿔서 이제 일반 권리 그 책임당원도 투표를 할수 있게끔 했다는 특수성이 있고 시도당 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개혁적 세력이 있는 분들로 교체가 된건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당협위원장들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대의원들이 뽑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 당협위원장들의 생각도 굳이 개혁파는 배제해야 된다. 적어도 그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너무 과대평가할 건 아닌 게
0: 예.
2: 보통 시도당 위원장은 실권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방선거 같은 게 있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돌아가면서 당협위원장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경선을 했습니다만
0: 네.
2: 이제 대부분 합의 추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되면 가는 거고 오히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둔 시도당 위원장 선거는 아주 치열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도당 위원장이 뭐 공천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면서 하자. 원만하게 좀 이렇게 타협한 결과가 이렇게 좀 개혁 색채가 있는 시도당 위원장들로 들어온 계기가
0: 제가
2: 됐는데
0: 여쭤보았던 거는 이제 중앙당의 지도부가 어떤 영향력이 더 들어갈 여지는 없었던
2: 없습니다.
0: 없는 거다.
2: 없는 거고 다만 시도당 위원장들이 의미가 있는 건 이거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0: 예.
2: 공천은 할수 없지만 당규 개정을 할 수가 있어요.
0: 예.
2: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가 한창 시끄럽잖아요. 윤리위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시도당 위원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임정국위원회라는 당 조직이 있습니다.
0: 예.
2: 거기서 당규를 완전히 개정할 수 있고 당헌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명칭만 시도당 위원장이 아니라 실제로 당의 룰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0: 근데 최종 승인은 또 중앙당 최고위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2: 아니에요. 중앙당 최고위원회보다 상임정국위원회가 더 높습니다. 상임정국위원회보다 더 높으면 전국위원회, 그다음 전당대회거든요. 이렇게 이제 당의 서열이 있는데 상임정국위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시는 분들이 시도당 위원장들이에요.
0: 그럼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볼수 있는 장면이다.
1: 바뀌고 있다기보다 상황이 그래요. 그냥 뭐
0: 예.
1: 바뀌었다는 것보다 장동혁 지도부가 더세가 늘어나지 않았고 쪼그라들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 개인적으로 보는 이제 관전 포인트가 여기 현역 의원들 면면을 보니까 당권파라고 할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고요. 원외 인사 중에 이제 인천하고 충남 충북에 이분들이 이제 친윤 세 이제 과거의 친윤에 매우 가까운 분이거나 그냥 당협위원장 옛날부터 하던 분이거나 뭐 그래서 원외 인사 중에 한 두세 분 정도 그래도 뭐 약간 장동혁 지도부가 가깝지 않나 뭐 그런 느낌인데
0: 예.
3: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오히려 경선이 경선 갈수 있다 이 얘기를 굉장히 좀 국민의힘 내부가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건 다 원만하게 예, 합의가 그래요. 원칙이라서 한 사람 추대하는 느낌으로. 예, 예. 근데 이번에 저는 유익 있게 봤던 건 조

0: 황한 최고가 예. 경기 동안 일단 갈라 그러다가 안 했잖아요.
1: 그만뒀죠.
0: 네,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당 전체 분위기가 방향을 그러니까 장동현 지도부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방향은 그래도 잡혀 있는 것 같고 이게 그 그러다 보니까 장동현 대표가 이거 이런 식으로 시도당 위원장 하지 말고 당원들의 뜻을 더 반영하는 투표를 해서 뽑든지 이렇게 가야지 뭐 추대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짬짬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자. 근데 이 말은 곧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자. 당원들의 의사로 뽑자. 이꼴 장동혁 지도부의 의사대로 가자. 나는 유튜브 당원들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2: 경기도당 네. 위원장 김은혜 네. 의원이 선출된 거죠. 네.
3: 보통 시도당 위원장이 뭐 국민의힘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도당에서 광역 비례대표 뭐 선출권도 좀 가지고 있고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광역 도지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시도당 위원장이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선거운동을 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좀 예민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사실상 그 시도당의 당직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의미만 있는 건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위원장이 총선 전에는 그렇게 의미가 있나? 다 모두 공천을 받아야 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변화가 있다는 것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조금 비토가 있는 것 같다.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설만 계속 무성했던 징계 절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가 됐는데요. 권영진, 조경태, 진종호 이 세 명의 의원에 대해서입니다. 어느 정도 징계 수위를 예상하세요?
4: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일반적인 상황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2: 예.
4: 뭐 예를 들어 법원에 의해서 가처분을 제기했을 때 징계 당사자가 그 가처분이 인용될 정도로는 안 할 거다.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거다. 반대로 세게 할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지금
2: 그러니까 한 번 지도부가 당했기 때문에 그런
4: 두 번
2: 부분에
4: 두 번.
2: 아 그러니까요. 두 번의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4: 근데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윤리위원회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윤리위원회가 어떤 식으로든 지도부하고 소통을 하면서 운영이 돼 왔는데
2: 예.
4: 예를 들어서 추천한 사람 윤리위원장이나 윤리위원을 추천한 사람을 통해서 당 지도부와 간접 교감을 하면서 징계라든지
2: 예.
4: 또 징계 범위 수위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보조를 맞춰온 게 관례였는데 지금 그게 없대요.
2: 근데 지금 윤리위원회 위원이 5명으로 줄었다가 또 이번 주에 2명이 또 새로 임명이 네. 되면서 7명이 채워졌는데 네. 그러면 이제 뭐 형식적인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 2명을 임명할 때 대부분의 최고위원들이 다 찬성을 했더라고요. 우재준, 양형자 이 두 분만 빼고는 나머지 이제 5분은 다 찬성을 했다. 이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지도부와 결국에는 결을 같이 가는
4: 제 얘기는
2: 운영이가 아니냐.
4: 지도부와 방향이 맞는데 더 튄다는 거예요. 윤리위원회가.
2: 더 세다? 윤리위가 더 세다.
4: 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지도부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과하게. 그게 윤리위원회 분위기고 윤리위원장이라는 분이 정말 처음 보는 행보를 하잖아요. 윤리위원장 명의로 자꾸 알림을 언론에다가 내요. 당에서 공식적으로 내준단 말입니다. 처음에 본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명인 줄 알았어요. 저는 봤더니 윤리위원장이에요. 혼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다투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윤리위원 두 명을 누군지도 잘 모르게 최고위원들조차 누군지 잘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를 제한한 상태에서 이걸 의결했단 말이에요.
2: 와, 그럼 이번에 더 강성으로 징계를 할 거라니 예측이 나온다는 건데 수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럼
3: 저는
5: 그걸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윤리위의 가장 큰 문제예요.
4: 그러니까 최소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럼 다음 총선이 2년이 안 남았기 때문에
2: 네.
4: 공천 못 받겠다, 못 받게 하겠다는 정도의 최소한의 선이 그거잖아요. 그거는 넘을 거다 뭐 이런 예상들이 있어요.
3: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이 권영진 의원 아닙니까?
2: 네.
3: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상당히 본인의 구명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권 2년 정도의 정지가 내려질 거라는 거예요. 사실 당원권 2년 정지 안 내려지잖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2: 총선 있으니까요. 네.
3: 그리고 여기는 제명을 하기가 어려운 게 세 명 다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처분을 내릴 것 같은데
2: 네.
3: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제명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권 2년이 당권파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냥 사람 이름 빼고 내용만 보면 하나하나가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으로 제가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2: 예.
3: 만약에 우리 당 후보가 우리 당 국회의원이 다른 당 무소속이나 아니면 조국혁신당 후보를 돕기 위해서 보좌진을 파견한다거나
2: 예.
3: 뭐 SNS에서 도화선거운동 하면은 우린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 우리가 우리 당에 안에서 경선을 통해 가지고 선출한 국회 부의장이 있는데 예. 아, 이 사람이 갑자기 국민의힘에 그 경선에서 진 사람이 국민의힘에게 전화해 가지고 뽑지 말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용납합니까? 권영진 의원 뭐 상임위 배분에 뭐 물론 내용상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멱살 잡아버리면 이거는 하나 하나가 내용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권파 그리고 윤리위가 저는 당원권 2년 정도 할 것 같고 더 큰 문제는 최근에 이 선관위 특검이 통과되면서 마치 장동혁 대표가 이 특검을 이뤄낸 것을 본인의 성과로 지금 막 홍보를 하고 있어요.
2: 예.
3: 그러면서 이 올공에도 주류와 비주류가 있거든요.
2: 네.
3: 주류가 국회의원인 장동혁이고 비주류가 국회의원이 아닌 전환길과 환경 같은 분들인데 거기 있는 분들이 와 확실히 국회의원이니까 뭐 좀 다른가 보네. 특검도 쟁취했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장동혁 대표 거기를 좀 재패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2: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뭐 웃자고 하는 말이겠지만 지금 최대 수혜자가 장동혁 대표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4: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야죠. 그쪽의 거점을 더 확실하게 했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제도권 정치로의 어떤 확장이 더 막힌다는 의미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쪽 뭐 황교안 전환길 그쪽 분들하고의 경쟁에서 이겼다는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 그럼 더 이상한 쪽으로 갔다는 얘기인데 정상적인 제1야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더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반대 생각은 들지가 않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장동혁 의원에게 개인적인 장동혁 정치인 장동혁에게는 안 좋은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징계 관련해서도 지금 이름 빼고 보면은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 네.
4: 법원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이거 뭐 하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법원에 이제 호소를 해야 될 텐데 법원에서 보는 게 이제 절차적인 걸 많이 볼 거예요. 이 징계 개시가 의결된 상황이 9명까지 둘 수 있는 윤리위원회가 5명인 상태에서 그것도 딱 과반 3명이 참석해서 이 의결을 했다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는가에 대해서 법원은 판단할 수도 있겠다. 이 지점은 제가 꼭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들은 권영세 의원도 지난번 대선 후보 교체 주도했던 거 관련해서 제소를 했고 그리고 조경태 의원도 장동혁 대표를 맞제소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올라오지 않겠어요?
5: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미러링 같은 건데요. 이렇게 양쪽 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징계 공방으로 치닫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가 않고 우리가 정당 조직이 정치 조직이지 무슨 사정기관이 아니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숙청의 칼날만 전 여기저기 들이대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앵커께서 이 상황의 최대 수혜자는 장동혁 대표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게 장동혁 대표의 입지가 굳건해지는 건 맞아요. 딛고 있는 땅이 단단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단단하지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다. 거기에 매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그걸 알아서 윤민호 윤리위원장에 자꾸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윤리위원 두 명을 선임했는데 거기에 장동혁 대표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자기가 의결에 참여했거든요. 힘을 실어주고 싶은 거예요.
2: 예.
5: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윤민호 윤리위원장은 통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2: 예.
5: 폭주하는 사람이에요. 윤리위원도 자기가 해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징계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해지고 지금 사실 장도혁 대표가 윤민호 윤리위원장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땅히 없어요. 왜냐하면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윤민호 윤리위원장 장도혁 대표를 징계할 수는 있죠. 윤민호 윤리위원장은 징계도 안 받습니다. 당원이 아니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치닫는 것이 장도혁 대표가 확고한 지지기반은 갖췄지만 그 지지기반 자체가 좁혀지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사례라고
2: 최대
5: 저는
2: 수혜자 발언은 일단 저의 발언이 아니라 네. 세간의 그런 말이 있다 네. 이 정도로 그렇죠. 정리를 하고요.
0: 저는 예. 짧게만요. 어쨌든 정당에서 이게 징계를 하는 것도 당의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부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징계를 갖다가 어떻게 뭐 수위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이후에 오히려 갈등이 생긴다면 그냥 하나만한 징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게 조광한 최고 같은 사람도 징계 개시를 해야 돼요. 지금 제소돼 있단 말이에요. 예. 권영진 의원하고 개가 같아요. 멱살만 없지.
2: 네네.
0: 그 언행이 거칠고 무례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 당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거기는 개시 결정 안 하고 상대방 진영에 대해서는 강하게 한다. 이래버리면 당연히 징계 이후에 이것도 정략적인 징계고 윤민호 위원장이 그 정치한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배후엔 장 대표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골고루 다 하셔라.
2: 지금 거론한 사람만 해도 많습니다. 네. 예. 광고 들으시죠.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6: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손학군의 중심 던진의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서.
6: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탄탄방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4: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5: 키가 크고 싶다면
6: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7: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육해상계통계 정치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류재하 변호사, 강수영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전 부대변인,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0: 통합 특별시.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3: MBC 정오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대규모 이란 공격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틀에 대한 동의가 이뤄졌으니 어떠한 공격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전면적인 개방,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청에 따라 나는 신속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조건 아래 공격을 취소하기로 동의했다며 이스라엘도 나와 함께 이러한 약속에 동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상청은 양산 등 경남 내륙의 극한 폭염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고온 다습한 북서풍이 영남 알프스를 넘으며 더 뜨거워지는 팬 현상이 나타났고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지형도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양산의 지난달 일사량은 평년보다 36% 많았고 장마철 적은 비로 메마른 땅도 기온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양산은 어제 41.6도로 국내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으며 오늘도 4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경북 포항시 바다와 저수지에서 잇따라 순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리 바다에 들어간 80대 해녀가 올라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20여 분간의 수중수색 끝에 여성을 발견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앞서 새벽 1시 40분쯤에는 포항시 북구 기계면의 한 저수지에서 낚시하러 간 60대 남성 2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젯밤 12시 20분쯤 경남 거제시 사곡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70대 여성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창원해경은 여성이 발견 당시 수심이 얕은 곳에 있었던 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 두 달 사이 50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는 6월 기준 6억 3천여만 달러, 7월 기준 46억 6천여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기준 미국 주식 평가액은 1,704억 달러로 지난 5월 말 평가액이 2,041억 달러였던 것에 비해 337억 달러, 한화로 48조 6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는 이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테슬라 주가가 같은 기간 29.1% 하락하고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엔비디아 주가도 7.6% 내린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아이다호주 트윈폴스의 인앤아웃 버거 매장에서 현지 시간 1일 오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매슈 힉스 트윈폴스 경찰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총격범도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사망자나 부상자의 정확한 수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며 당국이 피해자 가족에게 알리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전남 보성, 여수, 광양, 경남권에는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올라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부산 39도, 광주 38도 등 전국이 33도에서 3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0: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요일 손석희 12시 첫 곡은 잭슨 브라운의 Running on Empty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일요일은 세 분과 함께 사색을 진행하는 순서죠. 잠시 후에 김겨울 작가의 진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일요일 오후 생각하는 즐거움을 만납니다. 네 개의 색깔, 네 개의 시선, 사색. 안녕하세요. 손석희의 12시 일요일 코너 진행을 맡은 작가 김겨울입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사색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나누고 있죠. 오늘도 저와 함께 사색에 빠질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일요일에는 질문을 받으시는 손석희 DJ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마인드마이너 송기랑 작가 나오셨고요.
6: 네, 안녕하세요. 송기랑입니다.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목걸이가 아주 멋지십니다. 그리고 콘텐츠 지도 제작자 이종범 작가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세요.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4: 네, 저희 오늘 방송도 라디오와 미니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손석희의 12시 검색해보시면 사색뿐만 아니라 여러 알찬 영상들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 보이시면 하이프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이제 점점 반응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사색 코너 댓글들 혹시 좀 보셨나요? 작가님들.
6: 봤죠, 봤죠.
4: 네. 보셨나요?
6: 계속 김겨울 작가님 칭찬.
7: 칭찬.
6: 네. 쉬지 않고 올라온다.
7: 칭찬 지분 90%.
6: 네.
4: 제가 목소리로 먹고 들어가는 게 좀 있어서.
7: 너무 신기했어요. 전 네. 송기론 작가님이 이런저런 데이터로 예측하시는 분인 건 알았지만
4: 네.
7: 한 4회쯤부터 반응이 올라올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4: 맞아요.
7: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4: 그러니까요. 사회부터.
6: 사람이 3을 믿더라고요.
7: 왜죠?
6: 네. 3인 성호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 에이 설마 그러다가 세 명째 얘기하면 그때부터 어 그런가 보다 얘기한다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는 분도 많으실 텐데
7: 네네.
6: 함께 와서 얘기하니까 네 번쯤 되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희망한
7: 아.
6: 거죠.
7: 아, 우리에게 익숙해지신 거군요. 네. 그 3일 동안.
4: 그 실제로 유튜브 댓글에 보면 이런 분들 많으세요. 일단 유튜브에 아일랜드님 사색을 들으면 생각은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마음은 평화로워서 좋아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고요. 김국현님 손석희님은 침대 같은 사람이다.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을 가지고 계시다. 사색에서 또 그런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을 잘 보여주고 계시죠. 집요하게 자꾸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도.
7: 근데 유일하게 좀 흔드는 네. 코너 아니에요?
4: 아, 약간 해먹 정도의 흔들림.
7: 그러니까 약간 아무도 하지 않을 질문을 네. 마구 저희가 던지고 있잖아요.
4: 그러니까요. 그런 코너라고 할 수 있죠.
8: 권투를 네. 빚는.
4: 자, 오늘의 주제는요. 아, 이제 8월입니다. 7말 8초 본격적인 휴가철인데요. 관련된 주제를 오늘 골랐습니다. 휴가라는 게요. 이제 1년을 열심히 살아내다 보면 받는 적금 같은 느낌이 있죠. 한 365일, 뭐 360일 정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상을 납입하다 보면 만기 통장처럼 딱 며칠

0: 휴가가 쥐어집니다. 힘들게 모아가지고 쉼이라는 이자를 받았는데 우리가 과연 제대로 누리고 있을지 오늘은 쉼에 대해서 함께 사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 올 여름 휴가 계획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휴가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1: 저 휴가 없이 산 지가 15년이었는데 아. 휴가, 휴일, 주말 아예 그 개념 없이 산 지가 15년 됐다가 의식적으로 일부러 가지려고 하는 게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든 쉬어야 하지 않을까. 어디 가야 하지 않을까.
0: 어디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
1: 캠핑을 가겠죠 아마도.
0: 캠핑으로.
1: 저는 캠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2: 아, 스토리 캠프. 그러네요. 그쵸. 역시.
1: 캠장이라서 캠프를 갑니다.
0: 실제 캠프를 가실 그쵸, 생각이시고. 송기령 네. 작가님.
2: 출근을 매일 하는 직업은 아니니까 이렇게 아무 데나 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껴 먹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야지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다 결국 못 간다는 슬픈 얘기가.
0: 그렇죠. 손디는 어떠세요?
3: 그 휴가는 원래 이제 되게 여름에 가잖아요.
0: 네.
3: 그러니까 자녀들이 방학을 하기 때문에 여름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1: 네. 근데
3: 저는 옛날부터 여름에는 잘 안 갔던 것 같고 가을에 가거나 그거 이제 조정할 수 있으니까.
1: 제일 좋을 때 가시는군요.
0: 그러게요.
3: 네, 왜냐하면 여름에 가면 워낙 뭐 막히기도 하고 사람도 많고
1: 그죠.
3: 대접도 못 받고 네, 근데 이제 사람 없을 때 가면 좀 대접을 받죠.
1: 예,
3: 그게 여러 가지로 좀 편한 것 같아요.
1: 비성수기 휴가가 꿀이긴 하거든요.
2: 옛날에 그 얘기 들었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설비가 좀 한번 정비를 해야 된대요 여름에.
0: 네.
2: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정비를 하던 도중에 네. 다 같이 놀자. 어차피 이렇게 기계가 못 움직이니까. 뭐 그런 얘기 좀 들었었어요.
1: 휴가였던.
2: 네. 그래가지고 8월 첫 주에 한참 더울 때 그때 한 3, 4일 노는데 그때 함께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때 느낌은 뭐였냐면 같이 가는 거구나. 그래서 한꺼번에 며칠을 쉰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1: 네네.
2: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또 막히는 거죠.
1: 그렇게 되면.
2: 그런데 또 학령기 친구들이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가야 되니까 이제 네. 그때 엄청 많이 사람들 가잖아요. 보면은 이게 쉬는 건지 같이 고생하는 건지.
1: 그러니까.
2: 느낌은 일단 좋았어요. 예. 북적북적하니까.
0: 네. 다 같이 이렇게.
1: 작가님은요?
0: 저는 전혀 없습니다.
1: 휴가가 없어요?
0: 저도 그렇게 캠장님처럼 이종원 네. 작가님처럼 휴식을 의식적으로 딱 요때 쉬어야지라고 하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게 프리랜서의 문제라는 생각이
1: 듭니다.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은 네. 사람들이 쉴 때 볼거리를 줘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남들이 쉴 때 제가 일해야 되는 시간이기
0: 때문에 네.
1: 쉴 때 그렇게 만화들을 보세요.
2: 성숙이네요.
1: 만화를 그려야 돼요.
0: 성숙이죠. 성숙이죠. 네. 네.
1: 코로나 때 진짜 바빴어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지금 계획은 따로 없는데요. 근데 세 분 다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좀 쉬시는 편이세요? 쉼을 좀 챙기세요? 어떻게 쉬세요?
1: 사실은 제가 휴가가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0: 네.
1: 알고 봤더니 사람이 15년을 휴가를 없을 순 없잖아요.
0: 아, 그럴 순 없죠.
1: 네. 알고 봤더니 제가 일을 하고 있다는 자각이 되게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휴식일 수도 있는데 일을 하다가 힘들면 재미있지만 돈을 덜 주는 일로 바꿔서 하다가 힘들면 네. 다른 종류의 일로 바꿔서 그러니까 그
0: 로테이션을 계속
1: 돌려받기 있잖아요.
0: 네네네네.
1: 그런 식으로 쉬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저 뭐 예를 들면 연주하러 간다. 그럼 약간 쉰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주거든요. 그러다 이제 그게 끝나면 다시 만화를 그리다가 힘들어지면 뭐 방송을 하고 그래서 휴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늘 어떻게 보면 조금 쉬고 있던 게 아닐까 싶어요.
2: 저희가 드린 말씀은 똑같은 얘기를
0: 근데 저도 똑같은 생각.
2: 저는
0: 있었는데.
2: 이 녹화가 바로 네. 그거예요.
0: 쉬러 오시는 거군요.
2: 여기 쉬러 옵니다.
0: 네.
2: 그냥 얘기하면 되고
1: 그죠.
2: 또 제가 만나뵙고 싶었던 네. 분들이기 때문에
1: 네.
2: 그냥 얘기하자.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꿀이죠.
1: 네. 네. 죄송해요. 저 부스 밖에 다 일하고 계시거든요.
0: 출연료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2: 그렇게까지는.
0: 그럼 따로 쉼을 챙기진 않으세요? 서기로 잠깐.
2: 중간중간에.
0: 중간중간에.
2: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몰아서 며칠을 낸다는 게 되게 호화로운 일이고
0: 그쵸.
2: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력은 하는데 안 돼서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잠깐 짬을 내요. 예를 들어서 네. 일정 사이에 아 이건 내가 꼭 가봐야 되는 곳 가서 좀 차도 좀 마시고 그때 좀 메모도 남기고 근데 그때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네. 재미있는 발견들이 나오죠. 그래서 제 책에 보시면 그게 나와요 많이. 예를 들어서 오늘 후암동에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꽤 나옵니다.
1: 맞아.
0: 손디도 좀 쉬시나요? 너무 바쁘셔서.
3: 아니요. 그럼 뭐 요즘은 좀 바쁜데 또 한동안 저는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1: 네네.
3: 지냈기 네네. 때문에 요즘보다는 뭐 훨씬 여유가 있었죠. 예. 이제 적절한 일과 적절한 휴식을 조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건 원래 좀 어려운 일이고
0: 그렇죠.
3: 예. 어떤 때는 너무 많이 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0: 네.
3: 예. 요즘은 이제 뭐 정신이 좀 없고 그보다 전에는 뭐 더 정신이 없었고
1: 네.
3: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2: 근데 저는 뉴스 매일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좀 존경스러운 게 끝나는 게 거의 한 9시, 10시 넘어서 끝나잖아요.
3: 뭐

0: 되게 그렇죠.
1: 그래도 예. 준비는 또 매일 해야 되는 거고.
0: 예.
1: 그 인장은 정말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2: 어, 맞아요.
0: 그 뭐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모두들 같이 하니까. 근데 늘 이렇게 그 영어로 alert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좀 안 좋죠, 사실. 예.
2: 계속 긴장 상태에 있으니까.

0: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같이 저에게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악몽 종류 중에서 생방에 들어갔는데 원고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근데 그거 전혀 모르는 아나운서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얼러돼 있어서 그런 거죠.
1: 네, 그런 거 이제 되게 숙직을 하게 되면 새벽 뉴스를 하니까 자칫 자면 펑크가 나잖아요. 그래서 징계 먹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 그랬었죠.
0: 그런 악몽 안 꼽으셨어요, 손대는?
1: 저요.
0: 네.
1: 저는 어느 날 그게 꿈이었는데 역시 네. 그 뉴스 원고를 가지러 갔는데 없었어요.
0: 원고가 없어요?
1: 아예. 그러니까 편집자가 잤겠지.
2: 오, 내가 잔 게 아니라.
1: 그래서. 근데 뉴스 시간은 다 됐으니까 뭘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신문을 아무거나 들고 갔어요. 네. 네, 가서 이제 앉아서 하려고 하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겁니다.
0: 아.
1: 예, 그런 악몽을
0: 특별한 악몽인데요.
3: 그러게요.
1: 예.
3: 와, 근데 막 등골이 오싹하네요 듣기만 해도.
0: 손석희 악몽 내용 들어보시는 네. 건 처음일 거예요, 다들.
3: 그러게요.
1: 딴 데서도 얘기 한번 한 것 같아요.
0: 아, 그러셨어요?
1: 예, 아무튼 예.
3: 네, 아무튼 예. 이 쉬기 쉽지 않은 사실 시대이기도 하고 또 세 분 다 워낙 바쁘시기도 하니까 쉬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실 텐데 그래도 내가 잠깐 쉰다고 쳐도 나 이제 조금 쉰다 이런 생각이 들만한 어떤 전환의 스위치 같은 게 있으세요? 나 이제 뭐 씻고 옷 갈아입으면 좀 긴장을 푼다 아니면 뭐
0: 전 너무 명확해요.
3: 네. 뭘 하세요?
0: 맥주 캔 오픈이 진짜 네. 딱 신호예요.
3: 딱딱할 때,
0: 예. 때 냉장고에서 맥주 캔 꺼내서 딱 깨면 네. 그때부터는 확실한 자각이 돼요. 지금부터 나는 네. 노는 거다. 그런 거 있으세요?
2: 저는 노트북 딱 닫을 때
3: 아.
2: 딱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아 스위치 오프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옆에 핸드폰이 있습니다.
0: 맞아요.
2: 아, 그게 또 그쵸. 문제죠. 그래서 둘 다 치우지 않으면 어렵다.
3: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딱 노트북 닫는 걸로 지금부터 퇴근 네. 약간 이런
0: 그렇죠.
3: 느낌으로.
0: 너무 신난다. 쉰다. 노트북 닫고 맥주.
3: 맥주를 탁 따면.
0: 네. 너무 신나는데 이거.
3: 너무 좋은데요. 뭔가 스위치가 딱 있으세요.
1: 저요?
0: 네.
1: 저는 스위치를 켜죠. 블루투스의 스위치를.
3: 아.
1: 네. 뭐 그때부터는 쉬는 거죠.
3: 음악 감상.
1: 예. 예.
0: 와.
3: 네, 네.
0: 음악 감상.
1: 예.
3: 너무 좋다. 이거.
2: 고민이 저도 음악 듣는 거 좋아하는데 네. 요즘은 비디오로 보면서 음악을 보기 때문에 또 항진이 되는 거예요.
3: 아.
2: 워낙 공연들이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1: 예.
2: 저도 모르게 눈을 보고 싶어진단 말이죠.
3: 그래서 공연 영상 보세요.
2: 그걸 좀 나눠야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3: 그렇죠. 그걸 보면 또 각성되니까 이렇게 공연 네. 영상 같은 걸 보게 되면은.
0: 작가님은요?
3: 저는 씻고 옷 갈아입으면 이제부터 긴장을 좀 푼다 약간 이런 느낌.
0: 아, 의복으로 오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3: 네네네. 저는 아침에 일을 시작한다 하면 옷을 갈아입고요.
0: 전투복처럼.
3: 네. 퇴근할 때 또 옷을 갈아입고요. 이런 집에서 저는 하루 종일 있으니까.
0: 하긴 저희도 마감 복장이라는 게 있긴 하네요.
3: 네. 네, 네. 그래서 그 구분을 옷으로 저는 좀 하는 편이에요.
2: 노 교수님들 네. 은퇴하신 다음에 댁에 네. 계신데도 불구하고 옆방 갈 때 이렇게 완전히 정장하신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3: 그런 분들도 네. 계세요. 맞아요.
2: 모델을 바꾸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방 옮기고 그다음에 넥타이까지 매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0: 하긴 네. 맞아. 나름의 출근이니까요.
2: 네.
3: 맞아요. 그래서 저도 공간을 좀 분리해놓고 서재방으로 이제 옷 갈아입고 서재방 들어가면 딱 스위치 온이고 거기 끄고 나와서 옷 갈아입으면 이제 나름의 퇴근. 그때부터는 프리랜서 일을 뭐 또 한다고 쳐도 네, 나름 심정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0: 이거 두 번째 출근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3: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또 아 요새 유난히 못 쉰다라고 했을 때 약간 나 요새 좀 뭔가 위험하다 아니면 나 요새 좀 많이 못 쉰다 이런 게 딱 느껴지는 감지되는 신호가 있으세요?
2: 한참 이제 활동해야 될 때가 있어요.
3: 네.
2: 막 이렇게 발간이 된 다음에 움직일 때가 있는데 2, 3개월 정도 이제 엄청 돌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느려지는데 말이 느려질 때.
0: 말이 느려져.
2: 네, 전 말이 빠르기 때문에.
3: 원래 엄청 빠르시잖아요.
2: 네, 말이 느려지는 네. 순간 이건 왜 그런 거지 봤더니 제가 이제 좀 지쳤을 때더라고요.
0: 작가님 나오는 영상은 드물게 1.25배속이나 네. 1.5배속으로 안 보거든요.
3: 할 수 없어요.
2: 0.75로 보시는
0: 저도 그래요. 말 빨라가지고.
2: 재밌는 건 이런 보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느리게 했어요.
3: 네.
2: 그랬더니 친절하게 설명 잘했다고. 그래서 아니 이거는 실수인데.
3: 평소보다 오히려.
2: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로 끝났죠.
0: 아이들이 약간 지치게 만들어 놓으면 되게 친절해지잖아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2: 것 같아요.
3: 약간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라는 또 약간 묘사가 있죠. 작가님에 대해서. 작가님 어떠세요? 이
0: 저는 친절함이 사라지면 딱 자각해요. 내가 누굴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려는 친절함이라는 게 있어요.
2: 맞아요.
0: 애쓰는 편이에요. 근데 친절함이 줄어들고 있다는 자각을 할 때가 있어요.
3: 네.
0: 보면 나 최근에 언제 쉬었나가 거의 위험 신호로 오더라고요.
3: 친절하지 않아질 때.
0: 낯선 사람 대할 때.
3: 조금 더 이렇게 경계하고.
0: 맞아요. 주로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0: 내가 경계하고 있으면 저 사람도 경계하고 있고 내가 되게 편안하게 있으면 저 사람도 편안해진다라는 걸 느낀 적이 많이 있는데 네. 그 둘의 합이 계속 경계 경계 경계로 가고 있으면 내가 안 쉬었구나를 알게 되죠.
1: 약간 매끄럽지 않아지는군요.
0: 그렇죠. 그렇죠.
2: 국가 간 분쟁 같네요.
0: 그런 거죠. 경쟁적인 거죠. 네. 네.
1: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눈에 보이는 약간 아, 나 요새 좀 별로네라고 느끼는 신호가 설거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2: 아, 재밌네요.
0: 설거지로는구나.
1: 네. 설거지는 저는 밥 먹고 설거지를 바로 하거든요. 보통.
0: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데.
1: 그게
0: 밥 먹고 바로 해라.
1: 아, 그렇죠. 그 약간 설거지는 쌓이는 시간에 비례해서 하기 싫음이 늘어나잖아요.
2: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1: 제일 하기 싫은 마음이 적을 때 하려고 밥 먹고 바로 하는 편인데 너무 바쁘고 지쳐 있으면 설거지가 슬슬슬 쌓여요.
0: 맞아요.
1: 그럼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나 요새 좀 안 좋다. 네, 바로 느껴져요.
0: 네. 누구는 빨래로 느낄 수도 있겠네요. 빨래통이 쌓인다.
1: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0: 그쵸.
1: 저는 딱 기준이 설거지입니다.
0: 네.
1: 자, 그러면 저희 손석희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 오늘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요. 12시 반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요. 아, 휴가지 플레이리스트에서 빠질 수 없는 곡이라고 제작진분들이 선곡을 해주셨습니다. 더 비치 보이스의 코코모 골라왔습니다. 요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공익 광고 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여행지에서 돌아오는 귀경 차량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30km 길게 정체인데요. 인제와 내촌 부근, 또 설악부터 서종, 그리고 화도 일대 속도 안 나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도 진부와 면원, 또 횡성부터 원주까지 차들 계속 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천터널 부근은 3차로에 화물차 고장으로 서 있어서 문막부터 여주까지 그 여파로 쭉 밀리고 있고요. 수도권은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데 광교터널과 둔대 분기점 일대는 지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 옥산부터 청주휴게소,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노은 분기점 일대 밀립니다. 박소영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You got a friend
4: in me.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한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1: 한얼 사이언스.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손석희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 오늘은 휴식, 쉼에 대해서 함께 사색해보고 있습니다. 2부의 시작은요. 오늘도 코너 속의 코너 밸런스 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손석희 DJ를 향해서 밸런스 게임 때 한숨을 푹 쉬시면서도 은근히 신중을 기하시는 게 재미있습니다.
6: 그러니까요.
5: 네, 굉장히 또 신중하게 골라주시니까요.
6: 되게 싫어하시는데 네. 생각을 되게 오래 해주세요.
5: 그러니까요. 또 어떤 분은요. 원래 현관에서 싹트는 사랑이 모든 드라마의 클리셰입니다. 한숨이 사라질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 싫어하는 관계에서 싹트는 사랑 어떤 공식이죠.
6: 그쵸. 네.
5: 그래서 오늘도 밸런스 게임 준비되어 있는데요.
6: 고약해요. 네. 사람들이 되게 하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거를 주기 싫잖아요.
5: 그러게요.
6: 너무 하기 싫어하면 너무 시키고 싶잖아요.
5: 그러니까요.
6: 참 진짜 고약해요.
5: 사람들 마음이 참.
7: 어찌 인간이 네? 늘 의미 있는 일만 하면서 살겠어요. 부질없는 네. 일도 해야 되고 그게 사람의 삶이고 부질없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의미도 생기는 것이고 그 원래 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우리 선곡위원이신 김학선 위원의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자면
5: 네.
7: 방송국 놈들이 프로그램 구성을 좀 재밌게 하려고 네, 자주 애용하는 네. 장치이긴 하죠. 그 사실 저도 그 텔레비전에서 질문이라는 프로그램 진행할 때
6: 네.
7: 본의 아니게 한두 번 했던 적은 있어요.
6: 그죠.
7: 하면서 좀 미안하더라고. 네. 네, 아무튼
5: 네.
7: 신중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아, 좋습니다. 예. 오늘의 밸런스 게임 그래도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던데요. 오늘 좀 할 만한 밸런스 게임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7: 제가 하도 잔소리를 해서 네. 그런 모양이네.
5: 조금, 네. 예, 조금 낮춰주신 것 같습니다. 난도를. 쉼의 방법도 다 다르고요. 취향도 다 다르죠. 오늘의 쉼 밸런스 게임은요. 각자의 방법과 각자의 취향에 대한 쉼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0: 나눠보는 문제 드립니다. 두 가지 예시 중에 어떤 상황이 더 본인에게 만족스러운 쉼으로 느껴지는지 골라주시면 되고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야, 이것 좀 되게 흔한 질문이죠. 자, 집 떠나면 고생이다.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내 공간에서 쉼이냐? 아니면 휴식은 리프레시지. 일상을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 가야 쉼이다. 자, 둘 중에 어떤 걸 고르실지 궁금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아니다. 나가서 리프레시 해야 된다.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1: 무조건 사람이? 나갑니다.
0: 무조건 나가세요?
1: 마감하는 내내 집에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작업실에 거의 붙박이거든요. 안 나가요. 안 네. 나간 채로 거의 한 두 달도 살아봤어요. 작업실 안에서만 두 달 있어봤단 말이에요.
2: 올드보이네.
0: 밖으로 한 번도 안 나가고요.
1: 한 번도 안 나간 적도 있어요. 아니, 한 번도 안, 뭐 쓰레기 버리러 나간 적도 있겠지만.
0: 그런 거 빼고는.
1: 아예 안 나가는 걸로는 일주일 정도 있어본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막 전혀 못 보던 곳으로 가버린다는 게 저랑은 휴가의 이미지가 딱 맞아요. 집은 일하는 곳이지. 이상하지.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저는?
0: 말이 좀 이상한데. 캠핑을 그래서 또 좋아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1: 캠핑이 그래서. 네. 내가 불을 피우고 있네? 내가 집을 세웠네? 이대로 약간 아포칼립스 오거나 좀비 사태 벌어지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늦게 죽겠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있거든요.
2: 네. 생존 가능.
1: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바로 불을 피워. 이거 생존력 좋은데? 이런 느낌을 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아예 작업 공간과 정반대의 곳이 캠핑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어요.
0: 송기영 작가는 어떠세요?
2: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리프레시인 것 같아요. 근데 기능적으로는 사실 어디 나가서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면 우리가 뇌를 깨운대요.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있거든요. 아니 홍콩만 가면 그렇게 피곤하다고. 그래서 홍콩이 피곤한 곳이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낯선 곳에 가니까 당신이 정보를 다 받아들이고 계산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기능으로는 오히려 나가는 게 힘든 일인데 문제는 집에 있어도 오토모드로 하는 일들이 피곤한 일들을 합니다. 일단 눕고요. 네. 그다음에 넷플릭스 키기 시작하고요. 계속해서 탐닉하기 때문에 이게 더 안 좋아가지고 나가는 게 낫다. 안쪽이에요.
0: 어차피 좀 더 질 좋은 각성을 할 거면 맞아요. 바깥에 있는 게 낫다. 이런 쪽이시군요. 손디는 어떠세요?
3: 그 웬간하면 나가죠. 네. 나가는데 저는 결정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받아요. 네, 요즘 같은 때는 가능하면 안 나가요.
1: 더우니까요.
3: 예, 덥고 습하면. 그것도 약간 세분을 해야 되는데 덥기만 하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습도가 높으면 저는 그걸 굉장히 못 견뎌하거든요. 여름 생일인데도 그걸 못 견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날씨에 크게 그 변수가 되죠. 날씨에.
1: 추운 거 괜찮으세요? 추운 거.
3: 추운 건 뭐 끼어입으면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얼마든지. 저는 영하 한 30도까지도 견뎌봤으니까. 일상에서.
1: 네네네.
3: 예, 근데 하여간 더운 거는 좀 약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답이 달라질 수밸런스 없는 거예요.
1: 그러네요.
3: 밸런스 게임의
1: 최악이죠.
3: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지.
1: 최악의 답변을 주셨어요.
0: 근데 저도 이 밸런스 게임의 최악의 답변이지만 손디랑 똑같습니다. 저도 더위에 너무 약하고 추위를 좋아해서 저도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2: 역시 김겨울 작가님. 예. 겨울.
0: 맞아요.
1: 그치.
0: 예. 더위에 너무 약해서 요즘 같은 때는 저도 밖에 안 나갑니다. 자, 네 집에 침대에 누워 있을 거냐 밖에 나갈 거냐였는데 밖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1: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일상적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쉰다, 집콕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0: 되게 많으세요.
1: 들으시면서 약간 공감 못 하시는 경우 많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모든 걸 끊어버리고 집에 누워 있고 싶다 이런 분들 많아요.
0: 아무 연락 안 받고 그냥 하루 종일 넷플릭스 보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고 이런 거 하고 싶으니까 평소에.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상황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갔습니다. 일단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갔다고 치고 여행을 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자서 뭐 할 거냐. 지금 빨리 일어나라. 잠은 집에 가서 자야 집에서 뭐 하는 거냐. 새벽같이 일어나서 모든 핫플레이스를 싹 훑어봐야 됩니다. 가면 이제 다 돌아다니고 뭐 이런 여행이 있죠. 자, 이런 여행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일어나서 충분히 자고 늦지막이 일어나서 여기 들어가 볼까? 한 3시간 갔다가 한번 옮겨볼까? 이러고 또 천천히 옮기고 이런 여행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여행을 선호하시는지.
2: 저는 후자예요. 무조건 후자.
0: 무조건 후자.
2: 네, 이거는 정말 엄청 많이 본 건데 이것 때문에 가서 절교했다는 친구들의 아. 게시판에 글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0: 네.
2: 다 뭐 분 단위로 전부 다 만들어 왔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를 반드시 줄을 서야 되는데 줄 서는 걸 거부하며 아. 그다음에 여기서 뭐하러 왔냐고 투덜대는 분들까지

0: 있어서 네. 엄청 싸웠다는 얘기가 나와서 네. 이건 진짜 미리 딱 알아보고 가야 된다.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두 번째예요.
1: 두 번째 좀 느슴하기, 예. 느긋하게. 이종원 작가 어느 쪽이세요?
2: 완벽 후자고 완전 후자고 저는 진짜 일상에서 하던 걸 낯선 데서 하는 게 플렉스거든요.
1: 아,
2: 그렇죠. 늦은밤에 일어나서 동네 카페 가고 슬리퍼 신고 나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크로키 좀 하고 풍경 그리고 이거를 야. 안 해본 곳에서 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관광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하루에 하나 정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여행 메이트랑은 친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이 타임 맞춰서 그런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이게 안 맞으면 진짜 안 맞는데 제가 한 번, 딱 한 번 가족들 때문에 올란도로 간 적이 있어요.
1: 네.
2: 디즈니를 한 4일 정도 보세요. 그래서 무슨 테마파크를 4일을 보냐. 보통은 일주일을 본대요. 그때 제가 네. 군대 이후로 처음으로 물집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아, 이렇게 놀면은 분명히 가족이라도 연을 끊고 싶을 수 있겠구나. 애들이 아침에 새벽에 엄마 아빠한테 막 울면서 제가 안 가요. 디즈니 안 가. 이러는 거예요. 침대에서. 아, 이게 맞아야 이게 맞구나.
3: 여기까지 왔는데 빨리 일어나. 그러니까요. 디즈니랜드 가야지.
2: 야, 아바타 타야 돼. 막. 애들이 우는 거예요. 그런 아, 그러니까. 영상을 봤어요. 저는 완전 후자 뿐입니다.
4: 아마 그 저는 두 분하고는 뭐 여행 메이트나 가족이 될 리는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핫플이라고 해서 그걸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저 얘기하잖아요. 네. 밸런스 게임은 늘 극단적이라고. 근데 저는 계획을 잘 세우는 편이죠.
2: 오.
4: 네. 적어도 분 단위까지는 안 세워도 10분 단위 정도까지는 세워본 적이 있어요.
0: 아, 진짜요? 그걸 실천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2: 그렇죠. 촘촘하게.
4: 와. 예. 근데 그걸 이제 너무 타이트하게 세워놓으면 안 되니까.
2: 너무 타이트요 10분은. 이미 타이트한데요 선생님.
4: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시 10분에 도착한다고 하면
2: 네?
4: 그걸 한 20분짜리 정도는 여유를 둔다는 얘기죠.
2: 아, 네.
4: 예. 그거는 이제 뭐 지도 이렇게 보면 네. 걸리는 시간이 나오잖아요.
2: 그렇죠.
4: 그걸 이제 계산해서 넣는 거죠. 근데 그걸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핫플 뭐 열 군데 이건 정말 그건 정상이 아닌 거고.
0: 여덟 개 정도.
2: 그것도 너무 많은.
4: 뭐 한 일곱 개. 그렇게 정해놓고 움직여요.
2: 오.
4: 그게 피곤할 수는 있겠으나
2: 네.
4: 그냥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하고 여행에 있어서의 뭐 성취감 뭐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태까지 무슨 휴양지나
2: 네.
4: 리조트를 가본 적은 평생에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2: 볼거리가 있는 곳에 가시는군요.
4: 예, 아니면
2: 명승지나 뭐.
4: 예, 제가 가서 마음에 들 만한 곳 예, 그렇게 하고 차로 움직이는데 뭐 과거에 그 미국에서 몇 년 잠깐 있을 때는 한 번 여행 떠나면 한 4천, 5천 킬로를 달리고 왔던 적도 있어요.
2: 멀리 가시는구나.
4: 예, 방학 동안에
2: 네네.
4: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럼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하면 그 정도 달리고 왔던 적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한 것 같고 어딜 가서 무슨 뭐 리조트 가서 하루 종일 거기 박혀가지고
2: 널려 있으면
4: 예 그건 뭐하러 거기 가지 집에 있으면 되지
2: 뭐하러 거기 가지가 정확한 표현인데 그걸 저희 듣는 사람이거든요.
4: 예.
2: 우선순위
4: 그럼 뭐하러 거기를 가세요?
2: 다른 공기, 다른 사람들, 다른 풍경에서 하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여유를 막 부리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낭비하는 거죠.
1: 그렇죠. 네.
2: 낭비와 효율.
1: 막 침대도 누가 다 해주고 청소도 누가 다 해주고
2: 마법 그런... 같아요. 나갔다 오면 네. 방이 깨끗해지고 그 휴식하러 갈 때
1: 네.
2: 숙소 중요하다. 맛집 중요하다. 명승지 같은 볼거리 중요하다. 액티비티 중요하다. 멤버나 사람 중요하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먹는 게 진짜 형편없거든요. 여행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은 적이 거의 없어서.
0: 저는 거꾸로 맛집을 먼저 정해놓고 동선을 짠다.
1: 맛집이 중요해요.
2: 네,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이게 서로 다르게 재밌어요.
1: 네. 맞아요.
2: 작가님 어떻게?
1: 저도 완전 후자인데요.
2: 늘어져 있다.
1: 그 친구들이랑 넷이서 2박 3일로 오사카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네네. 저희가 한 일주일 전까지도 계획이 하나도 없었어요.
2: 오, 좋은 친구들이다.
1: 하나도 없었고
0: 완벽한데?
1: 저희가 넷이 다 성향이 똑같아서 그 오사카 도착해서 비행기 내리고 렌터카 그러니까 숙소랑 렌터카 정도만 미리 해놓고
2: 네네.
1: 비행기 내려서 렌터카를 해서 다 이제 절차를 거쳐서 딱 넷이 탔어요.
2: 네.
1: 처음 한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 이제 어디로 가?
2: 그렇지.
1: 그
2: 맛이죠.
1: 이걸로 시작을 하는.
2: 그 맛이에요.
0: 멋진 친구들이네.
2: 그 맛이죠.
1: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을 해놓고 넷이서 야 우리 정말 답이 없다.
2: 좋은 친구들이다.
0: 그래서 뭘 했나요? 그래서 가서?
1: 저희 알차게 다녀왔습니다.
2: 그렇죠. 네, 정말.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1: 그럼요.
2: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1: 알차게 다녀왔습니다.
2: 지금 표정이 너무 이상하세요. 저런 걸 여행을 할 수 있나 하는 표정.
1: 자 그러면 다음 상황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 멤버 얘기 잠깐 나왔는데 혼자 쉴 것이냐 다 같이 쉴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마음 맞는 친구들 8명과 함께 복작복작하게 쉴 것이냐 아니면 혼자 조용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것이냐 둘 중에는 뭘 고르시겠어요?
2: 전 진짜 사람들 필요해요. 맨날 혼자 있거든요. 만화 그릴 때 뭐 팀 제가 화실을 운영한다면 모르겠어요. 네. 어시스턴트 문화생이 있어가지고 막 복작복작 하면은 모르겠는데 땡큐브도 혼자 하고 만화도 혼자 그리고 글 혼자 쓰고 다 모든 걸 혼자 하니까 약간 멤버 구성해가지고 게임을 하든 이제 서버로 들어가자 게임을 하든 뭐든 놀러 가든 그거에 대한 갈망이 생길 때쯤 쉬는 것 같아요. 되게 외로워지거든요.
1: 좀 이렇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2: 그렇죠.
1: 평소에 그러니까 안 하는 걸 하고 싶으시군요.
2: 그렇죠. 아무래도.
1: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밖에서 남들이랑 같이 쉬는
2: 그렇죠. 심지어 아무 사람이 없어 멤버가 없어 그러면 그 애견 카페라도 가서 남의 집 개들 얘기라도 둘러싸이면 되게 좋아요. 힐링이 돼요. 그러니까 나 아닌 존재로부터 오는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1: 그렇죠. 송기영 작가 어떠세요?
0: 친구지만 4명까지다.
1: 4명까지.
0: 이유는 맛집 얘기 안 된다.
1: 8명 너무 많다.
0: 이제 절대 4시 이상은 5명부터는 이야기 안 돼요. 안 됩니다.
1: 기준이 맛집이시군요.
0: 그럼요.
1: 여행 가서도 그렇고.
0: 마찬가지입니다.
1: 4명까지.
0: 네.
2: 먹는 걸 되게 중요하죠.
1: 먹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0: 많이 못 먹기 때문에.
1: 맛있는 네,
0: 맛있는 거라도 먹자.
2: 하긴 제가 작가님 작업실에 초대받았는데 진짜 맛있는 걸 해주시긴 했어요.
1: 그러니까 퀄리티를 중요하게.
4: 그런데 왜 8명이죠?
1: 그러게요.
2: 과하려고 하시거든요. 일부러.
1: 과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제작진에서.
4: 현실적으로 8명과 같이 가는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알았습니다.
2: 일가족 전부 다 가면 한 8명 넘지 않나요? 막 대가족도.
1: 막 이렇게 다 같이 가면.
2: 가족들까지 가고.
4: 근데 저는 뭐 여러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은 별로 원치 않습니다.
2: 몇 명까지 가능하세요?
1: 최대.
4: 몇 명? 뭐 그걸 해본 적은 없는데 뭐 많아봐야 한 두세 명 정도 가는 게 제일 단촐하고 좋죠. 그리고 혼자 가본 지는 굉장히 오래돼서
2: 그러셨겠다.
4: 뭐 학생 때 그때는 이제 뭐 무전여행이라는 게 약간 좀 로망처럼 돼가지고 무전여행을 다녀온 적은 있는데 혼자 간다는 건 뭐 그렇게 마뜩진 않아요. 이제는. 근데 그렇게 너무 많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게.
1: 저는 아직까지는 혼자 쉬는 게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혼자 쉬는 게 좀 좋고 혼자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게 다른 친구들이랑 가는 것도 좋은데 조금 곤란한 게 저는 그 여행을 가면 사진 찍고 글 쓰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그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사진을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찍는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2: 계속 중간에 서서 찍고
1: 서서 찍고 예상치 못한 골목으로 들어가고 혼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것저것 다 저것저것 다 하니까 그런 걸 하려면 혼자 가는 게 좀 좋고 친구들이랑 갈 땐 그냥 이제 뭐 신나게 놀러 가는 거죠.
4: 아까 이제 제가 그렇게 답을 드린 이유는 저 혼자 그렇게 결정을 해도 그럼 다른 사람은 저와 또 혼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4: 그럴 사람이 있겠느냐 놓고 봤을 때 뭐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2: 그런 맥락이군요.
1: 자 이번에는 마지막 밸런스 게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봉인하고 세상과의 연결을 끊어내는 디지털 암전 상태로 쉴 것이냐 아니면 스마트폰 내 앞에 딱 고정시켜놓고 아니면 태블릿 PC 딱 고정시켜놓고 못 봤던 컨텐츠 목록 세워서 폭식하듯이 쫙 탐닉을 할 것이냐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 저 스마트폰을 이식하고 싶어요. 몸에다가. 저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온다. 그 시대는 온다. 안경에 넣고 싶다. 왜냐면 저는 주로 웹소설을 보고 재미있는 얘기를 보고 그거를 또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막 해주고 이게 되게 쉬는 건데
1: 근데 그게 직업인데도 쉼으로 느껴지세요?
2: 그렇죠. 전 이게 제일 재밌고 재밌는 걸 했더니 돈이 벌리네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행을 갔는데 이해하기 못다리 이 스마트폰이 없다? 약간 물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로 대체할 수 있긴 하지만 굳이 스마트폰을 없애야 될 이유가 있나? 몸에 넣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1: 몸에 넣기까지? 콘텐츠 폭식을 그쵸. 선택하셨고.
2: 콘텐츠 폭식.
1: 네네. 송기영 작가님요.
0: 끊는 게 맞는데 그거를 원하는 이유는 못할 거니까. 아, 분명히.
1: 그게 맞긴 한데.

0: 그래서 네. 이제 이럴 때는 좀 아이디어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게 맞겠지 아마.
1: 끊어내는
0: 못할 거다 근데.
1: 선택한다면 전자를 선택하겠다. 네네.
2: 톡식하게 살겠다.
0: 그렇죠.
2: 디톡스 너무 싫다. 네. 디톡스 왜 하니? 이런 느낌.
0: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천은 못할 것이다.
1: 실천은 그러니까 선택은 디톡스인데 실천은 그렇죠. 톡식하게 네. 스마트폰 많이 보면서
0: 뭐 매년
1: 쉬는.
0: 연초에 시작하는 게 네. 이거 있잖아요. 뭐 다이어트부터 술 끊게 타는 거랑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결심 세우는 것과 네. 비슷하게. 손디는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3: 스마트폰을 깜빡 잊고 두고 나가는 경우가 있죠.
2: 그죠.
0: 그런 적 없습니다.
3: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0: 제가 봤는데 러닝도 스마트폰 없으면 못 하시더라고요. 네. 나왔다가 그냥 다시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3: 근데 저는 뭐 얼마 전에도 두고 나간 적이 있어요.
2: 네.
3: 대개의 경우는 이제 나가자마자 그걸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가서 가지고 오는데 네. 그날은 조금 멀리 갔어요. 돌아가긴 좀 힘들고.
2: 네.
3: 근데 그게 뭐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속에 모든 것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2: 그죠.
3: 그게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더라고.
2: 그렇죠.
3: 예,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날은 하루 종일 없이 지냈어요.
2: 오. 하루를.
3: 예. 근데 이건 제가 뭐 과장이 아니라 집에 돌아올 때쯤에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별로 의식을 안 하게 되더라고. 예. 불편한 건 물론 있었는데
1: 네.
3: 그것이 이제 하루에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점차 없어도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2: 그렇죠.
3: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생각을 했죠. 아 이게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가도 적어도 하루는 사는구나. 그 다음 날에 대해서도 또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테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없어도 된다. 최소한 내 경험의 범위 내에선 하루 동안은.
2: 네네.
1: 그게 하루 정도는.
3: 예,
1: 네.
3: 그게 하루가 쉼이라고 친다면 네. 하루의 쉼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죠. 예, 근데 이건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
1: 그렇죠.
3: 예예.
2: 되게 웹소설을 추천해주고 싶어. 웹소설의 세계를 너무 초대하고 싶어.
1: 유혹하고 싶으시죠?
2: 네, 이게 배덕감이 드네요. 나쁜 곳으로 유혹한 느낌이지만 웹소설의 세계에 풍덩 빠뜨려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럼 이제 스마트폰 굉장히 사랑하게 되거든요.
1: 아, 그런 면이 있죠 또.
2: 사람이 관대해져요. 누가 늦잖아요? 네. 아, 늦어도 돼. 난 웹소설 밀린 거. 보고 있으면 되니까. 뭐 줄을 서? 버스를 놓쳤어? 관대해집니다.
1: 아.
2: 웹소설 2, 3화 보고 있으면 다음에 오니까 사람들에게 여유가 생기죠.
1: 그게 사실은 정확하게 제가 책으로 하는 거거든요.
2: 아 그러시구나.
1: 네, 그래서 사실 스마트폰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저는 가능하다면 쉴 수 있다면 스마트폰을 네. 안 쓸 수 있다면
3: 지나친 자신감이죠.
1: 그러니까요. 웹소설이 네. 아니어도 되거든요. 사실 그게
2: 네. 책을 네. 한 100권 들고 다닐 자신이 있으세요? 웹소설은 도서관을 들고 다니는 느낌입니다.
1: 하지만 그걸 기다리는 동안 그걸 다 보진 않으시죠?
2: 아 물론 그렇죠. 하지만 질리면 다음 책 보고
1: 하긴
2: 질리면 네. 다른 책 보고
1: 뭐 그럴 수 있죠.
2: 네. 저울 작가님은 어떠세요?
1: 전 전자입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가능하면 안 쓰고 싶어 하고요. 그냥 저는 평소에도 그 업무 모드로 해놓고
2: 네네.
1: 알림 안 오게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그러니까 전화나 정말 필요한 연락만 제가 체크할 수 있게 설정을 해놨는데 저는 평소에도 그냥 네, 안 보는 걸 좋아합니다.
2: 이게 멋있긴 하거든요.
0: 네. 그러니까
2: 솔직히 멋있는 대답은 그건데 전 네. 멋없는 길을 택한 거죠.
1: 아니 뭐 방식이 다른 거죠.
2: 솔직하자. 톡식하게 살겠다.
1: 자, 이제 저희가 밸런스 게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쉼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에 맞춰서 각자 선곡 부탁드렸습니다. 송기령 작가의 추천곡 먼저 들을 텐데요. 어떤 곡 골라오셨나요?
0: 해리 스타일스의 마틸다가 좋았어요. 처음에는 워터멜론 슈가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분이 썼던 것 중에서 그게 있더라고요. 그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좀 멀리해도 돼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틸다 가져왔습니다.
1: 아 좋습니다. 그러면 송기령 작가의 추천곡 해리 스타일스의 마틸다 듣고 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4: MBC 생활정보 본격적인 여름 더위와 함께 불청객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습기인데요. 눅눅한 실내 환경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곰팡이 유발로 호흡기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주기적인 환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낮 시간대에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실내 습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옷장이나 신발장에는 신문지를 뭉쳐서 넣어두거나 다 쓴 커피 찌꺼기를 말려서 넣어두면 천연 제습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샤워 후엔 욕실 문을 바로 닫지 말고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문을 열어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도 곰팡이 방지의 핵심이겠네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6: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한시 뉴스입니다. 경북 포항시 바다와 저수지에서 잇따라 순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리 바다에 들어간 80대 해녀가 올라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20여 분간의 수중 수색 끝에 여성을 발견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앞서 새벽 1시 40분쯤에는 포항시 북구 기계면의 한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러 간 60대 남성 2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충남 태안군 방포해수욕장에서 피서 중이던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물 위에 무언가 떠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남성을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태안해경은 함께 피서를 간 일행과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경남 거제시 사곡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70대 여성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창원해경은 여성이 발견 당시 수심이 얕은 곳에 있었던 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근처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건물들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남성은 근처 카페를 먼저 들이받고 도망가다 다른 상가 건물을 한 번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낙동강 다목적댐인 미량댐의 가뭄 단계가 두 번째로 높은 경계로 격상됐습니다. 미량댐 저수율은 33.3%로 예년의 절반 수준이며 정부는 농업용수 공급량을 줄이고 상황에 따라 공급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최근 두 달 강수량은 평년의 32.7%에 그쳤고 전남 평림댐도 가뭄 주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대차 튀르키예 공장을 찾아 유럽 전략 차종인 아이오닉3의 양산 품질을 점검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이스탄불 인근 항구 도시 이즈미트의 튀르키예 공장을 찾아 아이오닉3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현지 생산과 판매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양산 초기부터 품질을 최우선에 두고 고객의 기대를 넘어서는 완성도로 시장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최고의 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아이다호주 트윈폴스의 인앤아웃버거 매장에서 현지 시간 1일 오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매슈 힉스 트윈폴스 경찰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총격범도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사망자나 부상자의 정확한 수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며 당국이 피해자 가족에게 알리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경북 경산과 경북 중북부, 경남 사천, 대구 중부와 달성군 남부에도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추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광주 38도, 대구와 부산, 울산 39도 등 전국이 33에서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특히 강원, 강릉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최저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 현상을 보였으며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3.6도입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한신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기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2: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모든 인쇄 가능한
8: 성원 에드피아.
7: 온라인 주문 간편한
8: 성원 에드피아.
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8: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손석희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일요일 코너 진행을 맡은 작가 김겨울이고요. 손석희 DJ, 송기령 작가, 이종범 작가와 함께 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정말 다들 쉬기 힘들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니까 주변에 아, 나 되게 잘 쉬어 이러는 사람이 있나요?
3: 진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2: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아, 요새 못 쉬겠어. 아, 쉰 지 오래됐어. 뭐, 아, 뭐 어떻게 쉬는지 모르겠어. 뭐.
4: 말하지 않고 그냥 인스타그램에 보여주시는 분들은 많던데.
2: 그런 분들 많죠.
4: 엄청난 휴양지에서.
2: 근데 또 그것조차도 잘 쉬어야 된다는, 뭔가 보이기에 잘 쉰다. 아니면 뭐 하루하루를 좀, 요새 소위 말하는 갓생이라 그러죠. 하루를 꽉 채워서 쉬지 않고 달린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모범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쉬려고 할 때마다 그 어떤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 네. 이럴 때가 아닌데, 나 이 시간에 뭐라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좀 내가 좀 게으른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3: 약간 비자발적인 휴식을 많이 하게 되는 세대라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 학생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네. 뭔가 할 거리를 계속 끊임없이 세상에 던져줬던 세대는 네. 휴식을 택하는데 지금은 일을 택해야 될 정도로 나가 뭐 쓸모 말 그대로 사람이 쓸모라는 걸 고민하는 게 되게 슬픈 일이지만 네. 너무 뭐가 없으니까 쓸모를 고민하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거든요. 요즘에.
2: 그렇죠. 그리고 왜 막 쉬면, 그러니까 휴학을 하거나 뭐 좀 잠깐 경력에 빈틈이 있거나 하면 면접 같은 데 가면 이제 물어보잖아요.
3: 그렇죠. 뭐 하셨어요?
2: 뭐 하셨냐고. 휴학하는 동안 뭐, 아니면 쉬시는 동안 뭐 하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또 생산성 있게 포장해야 되잖아요.
3: 그렇죠.
2: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쉬었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잘 포장해서 뭐 콘텐츠에 뭐 업계 현황을 확인하고
3: 그걸 통해서
2: 아니면 그렇게 어쨌든 포장을 생산성이 있는 걸로 포장을 해야 되니까 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안 그렇죠. 좋은 측면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3: 맞아요.
2: 또 소위 말하는 요새 말하는 쉬업 쓴 청년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게으름과의 경계를 좀 두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3: 그러네요.
4: 이걸 사회 변화로 바라보는 시각도 좀 있어요. 예전에 19세기 말에 그 베블론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유한 계급이라 우리들은 이제 자산도 많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노는 게 엄청난 그런 본인의 스테이터스를 보여주는 거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3: 베블론 효과요?
4: 베블론 효과라고 하죠.
3: 예언하지.
4: 요즘은 뭘 하냐면 그 포스트 베블론이라고 거꾸로가 있어요. 일하는 게 더 멋진 거다. 이랬더니 일하기

0: 어려워진 거예요. 네. 예전보다 더 많이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직업을 가지는 것도 쉽지 않을 만큼 경쟁이 치열하니까 네. 이제는 일하는 장면 보여주는 게 더 멋진 거로 보여준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은 계속 그 시대의 갈망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항상 보기에.
1: 그리고 IT 업계에서 막 뭐 크런치라고 하나요? 네네. 막 열중해서 네. 일하는 기간이 있고 막 그거를 굉장히 어떤 네네. 생산성 있고 멋진 시간으로 막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2: 게임 회사에서
1: 네, 게임 회사도 그렇고
0: 허슬 문화라고 그러죠. 네네네. 막 열심히 문화. 몰아붙이는 것들인데 네. 근데 그것도 다 좀 유행이 있어가지고
2: 그러니까요.
0: 요즘은 이제 좀 더 혼자 열심히 해서 결과를 내는 방식으로 또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2: 아니, 사실 만화 화실에서 마감 때 전원이 미친 듯이 달려든 다음에 마감 네. 원고를 넘기는 그 순간의 쾌감이 있긴 하거든요. 묘한 중독이 있긴 해요.
1: 막 해가지고 네.
2: 딱 그 담당자가 원고 받아가지고 갈 때나 메일 전송을 누르는 그 순간에 탁 풀어지는 그 느낌이 사실 약간 있긴 한데 그거 중독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 근데 그거를 다 했으면 쉬어야 되는데
2: 다음 마감이 다가오고
0: 무섭네요.
1: 아 이거 했다고 쉬어도 될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상황상 쉬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2: 그러네요. 네. 그 아나운서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나요? 이렇게 몰아쳐가지고 다 같이 으악 해가지고 바쁘고 막 마감 쳐내고 이런 분위기들이 있나요?
3: 그런 건 못 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각자 자신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예, 뭐 집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2: 네네. 예. 방송국은 그게 없군요.
3: 예, 방송사는 대부분 그렇게 개인적으로 일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죠. 그리고 팀이 있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 라디오도 지금 한 몇 명이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일을 하다가 오늘 뭐 주제가 쉼인 것 같은데. 네. 쉬는 방법을 잘 몰라서 고민이다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1: 그렇죠.
3: 예, 그러니까 쭉 루틴하게 계속 달려오다가 갑자기 멈추는 그러니까 왜 그 소용돌이가 이렇게 막 치다가 소용돌이를 갑자기 멈추게 하면 물이 그대로 정지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그 혼란 상태가 있잖아요.
2: 아, 네, 네.
3: 그리고 이제 좀 지나야 잠잠해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쉬라고 했을 때. 오히려 개인이 이렇게 혼돈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나는 쉴 줄을 모르고 쉬라고 하면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뭐 그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는데
1: 네네.
3: 그건 시간이 또 해결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코로나 시절이었어요.
2: 네네.
3: 그래서 도착하면 보름 동안 격리예요.
1: 아.
3: 예. 꼼짝도 못하고 있어야 돼요.
2: 네.
3: 네. 할 게 없잖아요.
2: 네.
1: 네.
3: 그땐 집에 아직 인터넷도 안 들어왔을 때야.
2: 네. 예. 약간 괴로운데.
0: 그럼 대체 뭘 해야 되는 거죠?
2: 너무 괴로운데.
1: 벌써 힘들어 하시는데.
2: 아, 너무 힘들어요. 벌써 저 지금.
3: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죠.
2: 네.
3: 그럼 보름 동안 뭘 하고 지내느냐.
1: 와,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3: 뭘 하시겠어요?
1: 저는 책 읽을 거예요.
3: 책도 없어요.
1: 책도 없는 상태로.
3: 아니 방금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짐은 배로 붙였기 때문에 한 달 걸리거든.
1: 들고 가신 게 아니구나.
3: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거의 없을 때예요. 뭘 하시겠어요?
1: 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산책, 운동 이런 거 생각했는데 격리니까 그것도 못하고.
3: 아니 뭐 그 앞에 정도는 나갈 수 있을 정도니까.
2: 예. 저는 맨몸 운동,
1: 맨몸 운동
2: 매니아였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예. 아무것도 없으면 집에서 보름 만에 몸짱 되길 수 있거든요. 사람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면
1: 저도
2: 그거 외에 떠오르는 게 없네요.
1: 네, 운동 생각했어요. 저도.
3: 그러니까 뭐든 찾잖아요.
2: 네네.
1: 그렇죠.
3: 찾잖아요. 그죠? 저는 그때 그 집에 배드민턴 채가 있었어요.
2: 아. 네,
3: 그래서 배드민턴을 보름 동안 쳤어요.
2: 그렇죠.
3: 둘이서.
1: 네.
3: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거 우리가 격리를 한 달만 당했으면
2: 선수 됐겠다.
3: 국가대표 선수가 됐을 것이다.
2: 그쯤 됐을 것 같은데.
3: 나는 지금 안세영 선수를 이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무엇인가 찾아낸다는 얘기죠. 그 찾아내는 것으로서 그 케이오스 상태를 혼돈 상태를 극복하게 되더라고. 예, 그거 되게 중요하죠.
2: 네네. 그 사실은 제가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학생들의 그 쉬는 법 네. 상담을 꽤 오래 하긴 했어요.
1: 오.
2: 얘기를 통해서 이제 찾아가는 과정을 오래 하긴 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어떤 걸 해서 쉬는 게 좋은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네. 보면서 자기 안에 어떤 버튼들을 잘 파악을 못

0: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평소에 이 사람이 늘 얼럿돼 있으면 이 이완을 시켜줘야 되는 게 휴식인 건데 그쵸. 반대로 되게 루즈한 사람들은 자극을 넣고 싶어야 휴식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똑같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평소 상태가 어떤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거 찾아주는 게 되게 여기 질문에 나와 있잖아요. 같이 하는 거 혼자 하는 거. 인도어 아웃도어. 자극이야 이완이야. 이런 거를 찾아나가서 매트릭스를 만들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너는 꽝꽝꽝 배드민턴 낙점 이게 되는 거 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게 찾아주는 게 재밌더라고요.
2: 네. 끝나고 가는 거네, 와가지고 상담을
0: 하는 거죠.
2: 쉬는 법을 그랬는데 일하라고 지금.
0: 아니야, 너는 쉬는 게 뭔가 하는 거야.
2: 그렇지.
0: 그렇게 하기도 하고.
1: 휴식 상담.
0: 그렇죠, 그렇죠.
1: 아 그렇게 해서 도출된 결론들 뭐 어떤 게 있었어요? 너는 뭘 해라 이런 거 했을 때.
0: 최근에 가장 성공했던 것은 네. 갑자기 요즘에 코바늘과 대바늘 뜨개질이 좀 유행을 하고 있어요.
1: 아, 맞아요. 그렇죠. 뜨개질 유행.
2: 뜨개질 유행하죠.
0: 뜨개질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주변에. 너무 효과를 많이 봤는데 좀 외로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뜨개 카페라는 데가 있다.
1: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0: 거 너무 좋아하더라고.
1: 가면 모두가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0: 네, 약간 그게 그 되게 친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바이크 라이더들 모르는 사이에 인사하거든요. 어, 이쁘네요. 튜닝 잘했네요. 뜨개질 가면은 그
1: 서로 막
0: 그 네. 대바늘 어디 거예요? 다 실 어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런 종류의 커뮤니티의 회복이 보이기도 하고 최근에 제일 효과 봤던 건 뜨개였던 것 같아요.
1: 뜨개질.
0: 정작 저는 안 하지만.
1: 네네네네. 좀 휴식 컨설턴트 괜찮은데요? 이거 뭔가 직업이 될 만한.
0: 손돈 받고 해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저도 뭔가 컨설팅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근데 진짜 쉬는 방법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능동적으로 찾으면 좋은데 네. 보통은 왜 그렇잖아요. 연휴도 한 3박 4일 있으면은 첫날에 뭐 볼지 결정하는데 하루를 다 쓰고 둘째 날에는 아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3일 동안 뭘 해야 잘 쉬는 걸까 고민하다가 하루를 다 쓰고 그러고 마지막 날 되면 이제 밀린 집안일 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를 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다 보면.
2: 풍요로운 거죠. 저 네. 아주 아주 옛날 생각이 나는데 연휴 때 이렇게 두꺼운 신문이 오면 거기에 TV 프로그램이 며칠 동안 쭉 나왔었거든요.
1: 편성표.
2: 네, 편성표를 네. 놓고 이제 생년필을 쳐놨는데 그걸 또 식구들이랑 싸우죠.
1: 그쵸.
2: 이걸 봐야 된다 이럴 때.
0: 그렇죠.
2: 그때는 이제 그 정도가 쉴 수 있을 때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촉매 내지는 네. 이렇게 우리한테 주는 그 즐거운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걸 고민할 만큼 굉장히 풍요로워진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탐색을 많이 하다 보면 내 취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죠.
1: 근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휴식을 어쨌든 하려면 평소에 좀 연차도 내봐야 되고 조금 이제 쉬는 거에 대해서 눈치를 좀 덜 보는 환경도 주어줘야 되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단 말이죠. 사람들이 있는 다 같이 일을 하는 조직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또 연차나 휴가 사용률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게 업무를 대신해줄 사람이 없다든지 아니면 이제 쉬고 돌아왔을 때 일이 막 쌓여 있다든지 그리고 쉬는 동안에도 연락이 오고 이런 경우가 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휴가 쓰기도 조금 두렵기도 하고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0: 제일 많이 쓰는 나라 어딜까요? 너무 궁금하다.
1: 그러게요. 너무 궁금하다. 제일 많이 쓰는
2: 듣기로는
1: 거.
2: 유럽 쪽이 커서 뭐
1: 아마
2: 프랑스 같은 경우 11주 12주 그러더라고요.
0: 네. 그래서 북유럽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네. 전후로 엄청 쉬잖아요.
2: 네, 그래서 합쳐가지고 1년에 쓸 수 있는 게 그 정도가 되니까 이제 8주 막 여름에 쓰고 나머지 막 3주 다른 때 쓰시고 막 이러는 거 보면 네네네. 확실히 근데 이제 권엘리가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분위기도 중요한 게 그 얘기 들었었어요. 그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연차를
1: 네.
2: 연차 신청란에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연차에 사유가 있어요?
1: 사유 쓰잖아요. 네.
2: 휴가의 사유는 휴가지.
1: 그러니까요.
2: 뭐가 있냐고.
0: 지쳤음. 썼네.
2: 네. 그거 가지고 요즘도 네. 올라오거든요.
1: 요새도,
2: 그거를 네. 물어보셨고 그거를 이제 개인 사유로 했더니 얘기하라고 그런다고.
0: 자신과의 대화.
2: 그러니까
1: 기력 소진으로 뭐 마감합니다.
0: 그러니까 재충전.
2: 네. 요즘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하시는 게 그거를 일종의 허락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당신의 쉼은 내가 허락해야 되는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진짜 이번에 방송 나온 김에 그건 다 없애죠 좀. 그냥 쓰면 되지.
1: 사유 쓰는 거.
0: 상사가 네. 쉬는 법을 몰라서 진짜 궁금하신 거 아닐까요?
1: 너 어떻게 쉬냐?
0: 알고 싶어서. 추천 좀 해줘 봐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거면 좋겠다.
1: 근데 진짜 그 휴가 사유 쓰는 경우가 아직도 좀 많긴 하더라고요.
2: 왜 쓰는 거죠? 심지어 어느 조직 같은 경우에는 휴가의 목적지가 있대요.
0: 목적지.
2: 따라오려고 그러는 건가? 왜 그런 거지?
1: 그걸 왜 물어보는 네. 거죠?
0: 추천받은 건가?
3: 그건 비상시 뭐 연락처.
2: 네. 네.
3: 뭐 그런 걸 수 있겠죠.
2: 네. 네.
1: 근데 또 조직 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또 그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3: 뭐 필요할 경우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가 사유를 쓰는 건 좀 넌센스고 저는 그런 걸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0: 거기 MBC에 있을 때도. 다만 이제 초기에 대부분 휴가를 못 가는 경우는 있죠.
1: 아, 네, 그러니까, 짬이 안 될 때요.
0: 예, 근데 그 법적으로 갈 수는 있는데. 네네. 어떻게 분위기상 이게 묘하게 못 가는 분위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요즘은 안 그럴 텐데 저만 해도 이제 오래됐으니까. 저는 심지어는

0: 그래서 막 전화를 받았더니 네.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너 지금 들어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1: 비상이 오려군요.
0: 예, 비상도 아니에요. 그 어느 분이 무슨 급하게 자기 프로그램을 펑크를 냈는데
2: 어머.
0: 제가 그걸 대신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예. 아무튼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3: 결국 하셨나요? 그거를?
0: 했죠.
3: 세상에.
2: 아, 세상에. 예.
0: 아니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3: 그렇죠.
0: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그래도 내가 필요하구나.
2: 아, 예. 이 조직에.
0: 예. 예. 예. 오래전 일이죠. 근데 그때 뭐 그런 일이 흔하진 않았지만 대개 한 5년 차 정도 될 때까지는 휴가 제대로 못 찾아 먹는다라든가 뭐 그런 것이 당연시 됐었던 오히려 그것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랑처럼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 요즘은 뭐 그런 건
3: 무용담 같은 거군요.
1: 그렇죠, 그렇죠.
3: 근데 재밌는 거는 그 회사에서 예. 뭘 타고 가시는지를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동선 파악됐다.
1: 그러네. 서울역에 예. 방송을 하면 올 것이다.
3: 그렇지. 공항이 있을 수도 있고 버스도 있는데.
0: 예.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는데 너 어디 가냐 해서 아, 나 열차 타고 어디 가요라고 얘기하고 갈 수 있었겠지.
2: 네네네.
0: 그때는 아무튼 아 이것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요즘 세대들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MZ세대 얘기했지만 MZ세대들한테도 이런 것이 통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1: 아, 거기까지 안 가고 저 세대부터도 안 통할 것 같은데. 제 세대부터도 그렇게 보면 약간 그쵸. 당황할 것 같은데.
2: 퇴근하고 연락만 와도 다들 질색팔색을 하니까요.
0: 아니 뭐 프랑스에서는 그런다면서요. 저 그걸 법으로 금지했다며.
2: 맞아요.
0: 예, 업무 시간 이후에 연락하는 거를.
2: 네.
0: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뭐 본의 아니게 꼰대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전혀 너무나 완벽하게 그런 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죠? 일의 연속성을 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고 지금도 사실은 제 마음의 반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의 연속성을 개인의 어떠한 그 쉼을 위해서 끊어버린다. 그건 저는 사실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1: 약간 네. 프랑스 수준으로 끊어버리는 것도 약간 감이 안 정없긴 해요. 약간.
3: 구성원들 그러게요. 사이에 전화번호 교환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1: 그러니까
3: 본사를 거쳐오지 직접
1: 네.
3: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그 다음 세대 분들이 더 신경 쓰시는 이유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딱 몇 명 안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려막기처럼 하고 있는데 좀 투자하라. 왜 이렇게 딱 그 사람만 하게 만드냐. 너무 이렇게 각박하다는 거죠.
2: 그러니까 하나의 업무를 한 사람만 하니까 이 그렇죠. 사람이 없으면 맡을 사람이 없어지니까.
3: 네, 조직이 투자를 안 하는 그런 형태의 관행이 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한테 그걸 다 몰아붙이니 이거에 대해서라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분들은.
2: 그럼 투자를 좀 더 해서 이렇게 넉넉하게 할 수 있으면
3: 그렇죠. 그러니까 8주를 네. 갔다 와도 될 만큼의 충분한 자원이 있으면 될 텐데 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엄청나게 많이 각박해진다는 얘기죠.
0: 네. 근데 아마 저는 방송사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방송사의 일의 특성이라는 것이 일반 또 다른 회사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1: 네. 네.
0: 근데 다른 회사, 일반 회사들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사실 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대체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다 몰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거는 뭐 이렇게 정상적인 건 물론 아니죠. 근데 또 그 회사는 그 회사 나름대로 생산성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1: 그렇죠.
0: 그 생산성이라는 하나의 명분 하에 한 사람은 뭐 그냥 그 개개인은 그만큼 이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행복한 구조는 아니죠.
1: 그렇죠.
2: 그렇죠. 그렇죠. 자, 저희가 휴식 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이종범 작가의 추천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인가요?
1: 네, 저는 라이크 준의 부암동이라는 곡을 갖고 왔는데
2: 네.
1: 제가 옛날에 술 먹고 20대 때 안양 1번과 8-1번 버스 막차를 타고 자서 차고지까지 간 적이 있어요.
2: 네.
1: 새벽에 막차에서 자다가 깨면 네. 길을 잃은 거잖아요.
2: 그쵸.
1: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무작정 걸어가서 그냥 무작정 저쪽 방향을 짜고 걸어가서 집까지 갔을 때 이렇게 자유를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그냥 걸으면 아무도 죽진 않는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바쁘면 지도 안 보고 안 갔던 동네를 가서 걷는 게 휴식 중에 하나인데 부암동이 최근에 가장 좋았거든요.
2: 네.
1: 근데 딱 부암동이라는 곡이 있어서 갖고 왔어요.
2: 아, 네. 좋습니다. 이종범 작가의 추천곡 라이크 준의 부암동 듣고 오겠습니다.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지금 여름 휴가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속도로에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문경 2터널 부근 1차로 승용차 사고 발생해 문경 세제부터 연풍 나들목까지 꽉 막혀 있고요. 또 대구 부산고속도로도 부산 방향으로

0: 상동 1터널 안에서 2차로에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차들이 멈춰서는 상황이니까 상동 1터널 진입하기 전에 속도 줄여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쪽 31km 정체인데요. 내린천 휴게소부터 내촌, 설악, 또 서정부터 화도 구간 속도 안 나고 있습니다. 박수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8: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7: 탄탄 방수
8: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손석희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일요일 코너 진행을 맡은 작가 김겨울이고요. 오늘은 쉼이라는 주제로 손석희 DJ, 송기령 작가, 이종범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쉼이랑 떼어놓을 수 없는 주제가 또 번아웃입니다. 번아웃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최근 몇 년간 또 굉장히 많았죠. 세 분은 번아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프리랜서가 또 번아웃에 시달리기가 딱 좋은 직업인데요.
2: 번아웃.
1: 네, 번아웃 오신 적 있으세요?
2: 사실 뭐 슬럼프라는 말이나 번아웃이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해상도가 낮은 표현이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지쳤다 정도랑 크게 다르지 않은 표현 같아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체력적으로 지친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1: 네네.
2: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번아웃의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저는 아직은 번아웃은 없었던 것 같아요.
1: 오.
2: 제 기준에서 번아웃이라는 것은 약간 너무 달려서 다 탔다 이게 아니라
1: 네.
2: 내가 지금 이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
1: 그러니까
2: 목표이지 상실 상태.
1: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2: 네, 네. 그거를 전 번아웃이라고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없었죠. 근데 마감 때는 늘 체력적으로는 다 타죠.
1: 그렇죠. 그렇죠.
2: 네.
1: 싹 태워서 없어지는.
2: 그 내일의 조우라는 유명한 말에 모든 걸 불태우고
1: 하얗게 네.
2: 그 자세로 항상 마감이 끝나거든요. 뭐 마감, 전 번아웃을 매주 겪는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왜 하고 있는지 몰라서 오는 되게 심각한 번아웃은 온 적이 없어서 늘 에너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1: 송기영 작가 어떠세요? 번아웃.
3: 정신적으로 네. 육체적으로 같이 올 때가 위험할 때인 것 같아요. 체력이 많고 그러면 이제 힘들어도 다시 재생하는 힘을 가지는데 어느 순간에 딱 끊길 때가 있잖아요.
2: 그쵸.
3: 팬데믹 때 이제 워낙 힘들었고 모두 다. 저도 그때 마찬가지로 잠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뭘까 그랬더니 이제 마음이 지친 것도 있고 몸이 지친 것도 있고 몸무게가 좀 불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열심히 감량하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겨나갔던 것 같아요.
1: 번아웃이라고 본인이 딱 이렇게 네. 진단을 내렸나요? 나 지금 번아웃이다.
3: 네, 궁금한 게 많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가동 시간이 줄어요. 몸이.
1: 아, 잘 안 움직이게 되는.
3: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의 휴식을 하면
1: 네.
3: 이 정도 움직이는 거였는데 연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1: 아, 충전이 그래서. 빨리 안 되고.
3: 네, 그다음에 다시 또 악순환으로 다시 또 잠을 자고 이게 반복되는 순간 이제 알았죠. 아, 이게 왜 망가졌나. 맞아, 맞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동시에.
1: 네네네.
3: 이유가 맞아요. 우리가 출퇴근이라는 게 너무

0: 너무 힘든 일인데 막상 그게 또 사람의 몸을 좀 깨우는 것도 한대요.
1: 맞아요.
0: 대사 적용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거 안 하면서 이제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몸 자체가. 많은 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1: 규칙적인 어떤 루틴이 사라지니까.
0: 맞아요.
1: 붙잡아줄 수가 없었군요. 번아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선생님?
2: 글쎄 번아웃은 잘 못 느꼈었는데 뭐 요즘 손석희 12시 하면서 번아웃이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3: 그놈의 밸런스 게임.
0: 그렇죠.
2: 뭐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런 번아웃을 막을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저 나름대로 방법은 있어요. 뭐냐면 이게 너무 흔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1: 네.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언덕길을 이렇게 빨리 걸어 올라간다든가. 근데 이제 목표 지점이 있잖아요. 거기를 생각하고 계속 가면 저는 그것이 번아웃으로 올 거라고 생각해요. 온다고. 왜냐하면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점점 그 목표는 더 힘겹게 느껴질 것이고.
1: 그렇죠.
2: 그러면 누구에게나 번아웃이 오죠. 근데 목적지가 멀리 있어도 가장 가까운 지점을 목표 지점으로 삼아 놓으면 번아웃은 피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를 들게요.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럼 이 앞에 한 몇 미터 앞에 한 일곱 여덟 발자국 앞에 어느 한 지점이 나의 왼발이 거기를 밟을 것이다 혹은 오른발이 밟을 것이다를 감으로 알아요. 아세요 그런 거를?
1: 생각하면서 걸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2: 이거 한번 해보세요. 걸어가면 저 예를 들면 저쪽 약간 색깔이 다른 보도블록은 나의 왼발에 걸릴 것이다. 오른발에 걸릴 것이다를 알게 되죠. 감으로. 틀릴 수도 있지만
1: 네네네.
2: 저는 대부분 맞았어요. 그렇게 놓고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내 예상대로 왼발에 걸리면 카타르시스가 좀 생기죠.
1: 네.
2: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오른발도 아니고 왼발에도 안 걸릴 것 같잖아요.
3: 네네.
2: 그럼 가보면 오른발과 왼발 가운데 그게 들어가요.
3: 굉장히 정확하시네요.
2: 굉장히 정확해요. 저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해보시면 알 텐데.
3: 네네.
2: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면 어느 사이에
3: 가 있다.
2: 최종 목적지에 가 있죠. 그때까지 지치지 않아요.
1: 예.
2: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기에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낸다면 번아웃은 오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죠.
0: 심했어요.
3: 네.
0: 거칠게 얘기하면 목표는 허황된데 아무것도 안 하면 엄청 지칠 확률이 높고
2: 그렇죠.
0: 매일매일 잘 살아가면 멋지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지하철역에서 올라가거나 등산 같은 거 할 때 위에 보고 올라가면 영원히 안 줄어드는 것이
0: 한라산
3: 맞아요.
1: 영원히
0: 빨리 보이는데
1: 그런데 이렇게 발밑만 보고 가다 보면 도착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
3: 예전에 제가 마라톤 대회 중계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1: 네.
3: 근데 이제 뭐 만화가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 되게 디테일하고 마음대로 신경 안 쓰는 걸 보는 거 좋아하는데 선수가 뛰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그 각 프로팀이니까 봉고차나 벤이나 작은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바이 정도가 쫓아가요. 옆에서 코치죠.
1: 네.
3: 근데 벤이 쫓아갔는데 그 선수한테 막 뭐라고 해서 외치고 있는 게 카메라 잡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대충 알겠다 싶은 게 포스트 박스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왜 포스트박스 마라톤 용어인가? 네. 근데 카메라가 따라가는데 그 선수가 좀 있다가 우체통을 지나갔어요. 그 다음 또 뭘 외쳐요.
0: 곧 뭐가 나오는
3: 뭐냐면
1: 조금 있다가
3: 저기 저거 보고 가라. 이렇게 옆에 외쳐주는 거예요. 저 코너까지 가자 이런 식으로. 마라토너들은 그런 저런 식으로 약간 좀 근데 말씀해 주신 게 그런 느낌이잖아요.
2: 아마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아마 그게 아니었으면 42.195를 달리기는 너무나 힘든 거죠.
3: 그러니까.
2: 선수에게도.
3: 네.
1: 그렇죠. 그렇죠. 번아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하루하루 발밑을 보면서 바로 코앞을 보면서
3: 그러네.
1: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기.
0: 만에서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분들이 여쭤보면은 얼마 안 남았다고.
1: 다 이제 다 왔어요.
3: 500m만 되게 인간애를 잃게 만드는 말이 제가 기대가 있거든요. 다 왔어랑 별로 안 매워. 너무 저도 화가 나요. 항상 별로 안 매워서 먹어도 너무 매운 거예요. 아니면 다 왔다 가지고 가는데 뭐 끝도 없어. 저는 인간애를 좀 잃습니다. 그 두 가지 말에.
1: 다 왔다라는 말이 사람이 이렇게 좀 다리가 꺾이는 느낌이 좀 있죠.
3: 물론 그 덕에 내가 가게 됐으니까 고마운 말이죠.
1: 다 왔다 보다.
2: 다 배워서 그 다음에 또 써먹잖아요.
3: 그렇죠. 네.
1: 내려오는 길에.
3: 다 왔어. 나만 당할 수 없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1: 근데 말씀해 주신 게 저도 다 공감이 가는 게 그러니까 이종범 작가님 말씀하신 것도 그러니까 목적이나 의미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면 좀 아, 이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저 의미 없는 걸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번아웃이 오기가 더 쉽다는 생각이 들고 환경적으로. 네.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뭐 소외라고 하죠. 그런 현대인의 환경과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너무 먼 깃발을 꽂아놓는 것도 분명히 그런 마음의 지침을 유발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 그렇죠. 마감 생활자들이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완결이 어려우면 매주 마감을 잘하면 되니까.
1: 그렇죠. 그러면 잘 쉬는 방법 혹은 번아웃이 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 본인만의 어떤 방법이 있으세요? 나는 잘 쉬는 이런 식의 어떤 노하우가 있다. 뭐 이런 게 있으세요?
3: 확실한 거는 목표지향적 저는 그러니까 나 자신의 각종 스위치가 버튼들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를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가 없어요. 내가 주로 어디에서 화가 나는 사람이다. 내가 주로 아예 못하는 일은 뭐다. 내가 못 견디는 인간상은 어떤 인간상이다. 등등등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1: 네.
3: 대표적으로 그 번아웃이나 뭐 그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주로 소진되는 종류의 일들은 어떤 특징이 있구나를 이해한 사람들은 그 순간에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알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마감 때문에 힘들거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면 네 개의 얼마짜리 무슨 맥주를 사서 어떤 음악을 틀고 앉아서 있으면 된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그 자기 이해도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 네. 나는 이렇게 하면 되라는 나름의 매뉴얼이 딱 정립되어 있는 상태.
3: 그렇죠. 누군가한테 전화해서 시콜콜한 통화를 해야 풀리는 사람인지 우리 집 강아지 벅벅 긁으면서 냄새 맡아야 되는 사람인지 그 자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테스트하는 기간을 가지는 걸 권하는 편이에요.
1: 그러게요. 그걸 해봐야 알 수 있겠네요.
3: 그런 것 같아요.
0: 저도 대천성.
3: 네.
0: 나한테 잘 대해주는 거예요.
3: 그렇죠.
0: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놀러 왔지만 그래도 이제 녹화를 하고 가면 이제 뿌듯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스크림 먹자. 이왕 좀 좋은 걸로.
3: 되게 귀여운 게 있으세요?
0: 2,000원이라도 더 좋은 걸로. 이러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가 충분히 누릴 만큼의 스스로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일이라서 그런 것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지나간 걸 후회하는 거는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이제 사회적 네트워크가 넓어지면 후회가 매일같이 나와요. 아, 그 얘기
1: 그렇죠.
0: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1: 아.
0: 그분에게 내가 좀 메모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이걸 반성하는 건 좋은데 그걸 자꾸 뒤로 돌아보면 끝도 없으니까 그냥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니까 이건 잊고 다음에 새로 시작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3: 관대해지는 거군요.
0: 네네네.
1: 좀 다음에 잘하자 이런 마음으로 인정을 딱 해주고 넘어가려고 하는.
0: Done is done. 이제 끝났다 그거죠. 그거는.
1: 네.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을 딱
0: 그렇죠.
1: 먹는. 아이스크림 굉장히 귀여우시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말씀하신 버튼 내지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모양인지 돈을 써서 쉴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뭐 한강 멍때리기 대회도 있고요. 템플스테이도 하고요. 스마트폰 압수 카페 같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돈을 써서 쉴 수 있는 환경을 찾아보려고 하는 말하자면 약간 씁쓸한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3: 근데 좀 돈을 쓰는 것 자체도 되게 즐겁고 달달하고 맛있는 행위잖아요.
1: 그렇긴 해요.
3: 돈을 써서 쉰다 그러면 달달하면 두 배인 거 아니야? 내가 역발상인가? 오야 소비도 할 수 있어.
1: 그러니까 소비해서 쉬는 걸?
3: 네. 가격대가 좀 있으면 안 되겠네요.
1: 아 그렇겠네요.
0: 저는 근데 이게 출발할 때 어느 정도 좀 많이 자원이 들어가는 쪽이 시작을 하는데요. 나중에는 대안을 찾고 또 그만큼 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경제적인 것들을 찾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일 재밌어하는 거는 한강 수영장에서 뭐 DJ 파티 하신다고.
1: 맞아요.
0: 사진도 되게 예쁘고 가서 오셨던 분들이 즐거워하는 것도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꼭 그 거대한 호텔의 수영장에서 비싸게 하는 게 아니라 얘도 가능하니까 그분들이 좀 마중물 놔주시고 우리 또 대안을 찾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1: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참 생각해보면 그 항상 새로운 기술이 발달할 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일을 덜 할 수 있을 거고 여가 시간이 더 확보될 거라고 이야기해 왔잖아요. 항상 새로운 가전 제품이 등장할 때마다 세탁기가 나오고 뭐 식기 세탁기가 나오고 뭐가 나올 때마다 이게 우리의 시간을 확보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여가 시간이 더 주어질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 말만 반복되고 그냥 계속 일은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냥 그런 상황에 계속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0: 셀이었나요? 그 하루에 4시간 일하는 걸로 충분한데
1: 네네.
0: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냥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될 거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기술의 발달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막 발달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 사람들의 어떤 여가 시간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또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항상 그렇게 말해왔지만 항상 더 많이 일해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도 하고요. 어떨까요?
1: 미래에 대해서라면 우리가 모든 걸다 미리 알 수는 없지만
0: 네.
1: 미리 겪어본 일로부터 좀 돌아보면서 배울 수 있는 건 있는데요. 그 한스 로스닝 박사라는 통계학자가
0: 네.
1: 계신데 그분이 했던 강연 중에서 세탁기 강연이 있어요.
0: 네.
1: 내용이 이거예요. 할머니 때 세탁기가 없어가지고 고생을 엄청 하셨어요. 세탁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할머니가 다 불렀대요. 야, 와봐라, 와봐라.
0: 네.
1: 세탁기가 나왔다. 너무 좋지 않니? 이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네, 그 정말 즐거웠던 건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때부터 세탁을 안 하고 그 교수님 데리고 도서관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보고 했기 때문에 세탁기에는 도서관이 들어있어요. 뭐 이런 예쁜 강연이거든요.
0: 네네네.
1: 보면 우리는 그만큼의 시간에 또 새로운 욕망을 꺼낼 거예요. 근데 어떤 욕망은 탐닉에 끝나는 것도 있고 어떤 욕망은 또 나의 자아를 올리는 것도 있겠죠. 어쨌든 자유는 준 거고 선택은 우리의 몫인데 경험상 인간은 가만 안 있는다. 인간은 가만 안
0: 네.
1: 있습니다. 우리가 뭐전 세계에 막 여행 가고 전 세계에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못 했거든요.
0: 네네네.
1: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욕망이 뭐 끝도 없이 시작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멈추지 않을 거다. 저는 그런 쪽이에요.
2: 그건 좀 구조적인 측면으로 봐야 될 측면이 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뭐 AI도 말씀하셨지만 AI로 인해서 직업을 잃게 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0: 그렇죠.
2: 그게 점점 더 이제 사회 문제가 되어가겠죠. 그러면 아마 이제 질문의 뜻은 기술적인 발전이 인간의 삶을 더 여유롭게 할 것이냐, 그렇지 못하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인 것 같은데, 그러면 원래 기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여유를 주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냐, 발전해 온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0: 그렇죠.
2: 그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보다 높은, 뭐랄까, 생산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기술의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죠.
0: 네.
2: 예? 그 반대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래서 적어도 기술적 생태계 안에 인간이 머무는 이상은 그 인간은 여유가 있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계속 생산성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숙명적인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AI 얘기 요즘 많이 하지만 AI가 사람이 할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에게 공급해주면 더 높은 생산성을 얻게 되겠지만 그럼 그걸 얻기 위해서 그 생태계 안에 있는 사람은 여유로워질 것이냐?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바빠질 수도 있는 거죠. 더 많은 노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는데, 미국에서 교수하는 제 아는 사람이 요즘은 AI 때문에 강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내면 AI가 다 풀어주기 때문에 자기는 그 교수들은 그러면 문제 내고 답은 AI가 내고 그 AI의 답을 검증하기 위해서 교수가 또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한 것이긴 하죠. 예. 결국 아까 뭐 생산성 얘기했지만 생산성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노동은 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과연 그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인간이 과연 여유로워질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그래서 어차피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그 생산성을 목표로 하는 이상은
0: 네.
2: 우리가 생산성을 포기하면 모르겠지만 그걸 추구하는 이상은 여전히 계속 바빠질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은 그로 인해서 직업을 잃는 사람은 또 생겨날 것이고
0: 네.
2: 그 사회적 비용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은 또 바빠질 것이고
0: 네.
2: 그런 글쎄 뭐 너무 그 비낙관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그렇게 늘 장밋빛 미래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0: 저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조나 체계라는 게 특히나 지금 시대에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우리가 사는 한에는 그게 왜 신자유주의를 뭐 정치학자 웬디 브라운 같은 사람은 이게 어떤 경제 형식을 넘어서서 인간의 존재 자체를 정의 내리는 방식이 되어버렸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다 이제 경제 논리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로 다 변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0: 다른 요소들을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는 시대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합니다.
1: 그러네요.
0: 네. 요새는 또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쉼포족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멈추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게 필요하죠. 아무래도 방금 이야기한 환경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멈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쉼포족을 위한 어떤
1: 사실은
0: 생각들.
1: 그 저의 직업은 네. 이야기를 만드는 직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야기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언뜻 의미 없어 보이는 우리 삶의 이벤트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소위 억까란 말이 있잖아요.
0: 네.
1: 갑자기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큰 재난이나 비극이 나에게 다가왔는데 거기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물어봐 주는 게 이야기예요. 스토리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고 달리고 있고 일하고 여러 가지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되게 천천히 잃어가는 게 일상이기도 해서 의미를 완전히 잃었을 때쯤에 멈추는 걸 되게 두려워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한낱 내가 그냥 가족들에게 뭐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라는 것도 좋으니까
0: 네.
1: 어떤 종류의 의미와 가치 체계를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 의미를 찾기.
1: 네, 오히려 그게 사라지면 관성 때문에 일하게 되는 것도 있고 관성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멈추는 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0: 의미를 찾아보자.
1: 그렇죠.
0: 네. 송유정 작가는요?
2: 지금 고민이 어떤 거냐면 쉬는 게 생산을 위한 어떤 전제가 되는 거냐. 그러니까 쉼에도 기능을 부여하는 거죠.
0: 그렇죠.
2: 여기에 대한 생각 때문에라도 지금 생각이 막 복잡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더 잘할 수 있으면 쉼 없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에 대한 강박도 막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꼭 생산을 위해서 쉬는 건 아닌데 쉬지 않으면 생산도 못한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네네.
2: 안 그러면 무리하다가 나중에 정말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해를 하지 말고 그냥 믿자. 우리한테는 쉼이라는 것도 굉장히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굉장히 소중한
0: 네.
2: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걸 생각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가게 될 것 같아요.
0: 필요하다.
2: 몸이 원하면 좀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0: 더 멀리 생각해서 네. 몸을 좀. 손디는 마지막으로.
3: 예, 뭐 멈추는 게 두려워서 멈추지 못한다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어 보여요.
0: 맞아요.
3: 그 긴 호흡으로 보면 그냥 제가 그 경험한 바로는 지금 꼭 급하고 필요한 일처럼 보이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 멈췄다가 쉬었다가 간다고 해서 잃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0: 네.
3: 그냥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여태까지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나놓으면 정말 별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매달리고 그랬던 적들도 있기 때문에
0: 네.
3: 전 그래도 좀 여유를 가지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0: 예. 네, 알겠습니다.
3: 예.
0: 자, 오늘 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아, 제가 골라왔습니다. 저의 추천곡은 이신혁 피처링 정은지의 소풍과 안부라는 곡이고요. 이신혁은 저의 친구이기도 한데 이 곡의 가사를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워딩이 완전히 같진 않지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저 먼 곳까지 모험을 해서 무슨 열매를 따오겠다고 그렇게 했나. 사실 제일 소중한 것들은 내 곁에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곡이어서 오늘 이야기와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이신혁 피처링 정은지의 소풍과 안부 들으면서 오늘의 사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0: 더위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3: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4: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5: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 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 두 번째 순회 경선 지역인 영남권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울산을 시작으로 부산과 경남 창원에서 합동 연설회가 이어진 뒤 오후 늦게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요. 첫 충청권 경선에서 신승한 김민석 후보가 여세를 몰아 2연승을 할지 정청래 후보가 반전 모멘텀을 마련할지 주목이 됩니다. 홍신영 기자가 전합니다.
1: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0: 대표를 뽑는 두 번째 영남권 순회 경선은 오늘 오전 울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충청권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한 송영길 후보는 민주당 적통 후보는 본인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당심에 호소했습니다. 홈그라운드로 꼽히는 충청에서 석패한 정청래 후보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꺼내 개혁 당대표 이미지를 부각하며 반전을 노렸습니다. 첫 순회 경선에서 0.4%포인트 차 신승을 거둔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완벽한 당정일치를 보이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후보들은 오후 부산과 경남 창원에서 잇따라 합동연설회를 이어갑니다. 부산, 울산, 경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마지막 일정이 열리는 경남 창원에서 오후 늦게 한꺼번에 발표됩니다. 어제 충청권에 이어 오늘 영남권까지 권역별 권리당원 득표율이 공개되면 초반 판세의 윤곽도 한층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다음 순회 경선은 오는 8일 제주도와 인천에서 이어지며 민주당은 권역별 순회 경선을 거쳐 오는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및 일반 국민 투표 결과와 합쳐 최종 승자를 정합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1: 행정안전부가 오늘 오후 1시부로 폭염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이 중대본 2단계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향후 3일 동안 하루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 특보구역이 108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가동되는데요. 지난 2023년 8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 개최 당시 처음으로 가동된 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경남 양산의 기온이 오늘 오후 1시 26분 42.5도까지 치솟아 국내 역대 최고 기온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어제 세운 종전 최고 기록 41.6도를 하루 만에 0.9도 웃돌았고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연속 40도를 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각은 오후 2시에서 4시인 만큼 최고 기온 기록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기상청은 이중 고기압 아래 강한 햇볕이 이어진 데다 산맥을 넘은 고온 건조한 공기와 메마른 지면이 기온 상승의 부축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북에서 낚시하러 간 60대 남성 2명이 물에 빠져 숨진 상태로 발견되는 등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순환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설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저수지에서 낚시하러 간 일행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소방이 수중수색을 했지만 60대 남성 2명이 1시간여 만에 물속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에는 경북 포항시 북구 청진리 앞바다에서 80대 해녀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소방이 20여 분간의 수중수색 끝에 해녀를 발견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해녀는 성계를 따러 바다에 들어갔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경남 거제시 사곡해수욕장에서는 70대 여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소방이 심정지 상태인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여성은 숨졌습니다. 창원해경은 여성이 발견 당시 수심이 얕은 곳에 있었던 점과 일행들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1: 오늘 오전 8시쯤 충남 태안군 방포해수욕장에서 피서 중이던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물 위에 무언가 떠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남성을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태안해경은 함께 피서를 간 일행과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경북 봉화군 청량산 등산로에 50대 여성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출동한 소방이 헬기 수색 2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의 여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봉화군은 오늘 오전 11시 기준 최고 기온 32.7도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수도권 온열 질환자 1,808명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발생 양상이 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65세 이상 환자가 37.6%를 차지했고 길가, 공원 등 도심 야외에서 발생한 비율도 46%에 달했습니다. 반면 경기와 인천은 한낮 환자 비중이 각각 48.7%와 51.8%였고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례도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고속철도인 KTX와 SIT 열차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SR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이 됐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과 관련해 경쟁

0: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SRT과 또 KTX가 합쳐져 KTX 명칭으로 통합 운행이 될 것이고 3년간 운임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SRT 수준으로 맞추되 좌석 공급과 운행 횟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대규모 이란 공격을 취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틀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으니 어떠한 공격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전면적인 개방, 이란의 핵위협 종식이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청에 따라 나는 신속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조건 아래 공격을 취소하기로 동의했다며 이스라엘도 나와 함께 이러한 약속에 동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증시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 두 달 사이 50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을 보면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평가액이 1,704억 달러로 5월 말 2,041억 달러였던 것보다 33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조 6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이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테슬라 주가가 같은 기간 29% 하락하고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엔비디아 주가도 7.6% 내린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아이다호주 트윈풀스의 인앤아웃버거 매장에서 현지시간 1일 오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매슈익스 트윈풀스 경찰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총격범도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사망자나 부상자의 정확한 수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며 당국이 피해자 가족에게 알리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간 1일 상대방의 산업 기반 시설을 노린 강도 높은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밤 사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인근 지역의 군수 산업 시설과 물류센터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경북 경산과 경주 중북부, 경남 사천, 대구 중부와 달성군 남부에도 최고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가 추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광주 38도, 대구와 부산, 울산 39도 등 전국이 33도에서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특히 강원, 강릉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최저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 현상을 보였으며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야외 활동을 줄이는 등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2시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칭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2시 1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에어기타라고 들어보셨어요? 허공에 기타가 있다고 생각하고 연주 흉내를 막 내는 건데요. 매년 8월 핀란드

대회에선 에어기타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참가자는 맨몸으로 무대에 올라 60초 동안 누구보다 진지하게 공연을 펼치고요. 심사위원은 기타 없는 기타 연주를 채점합니다. 심사 기준은요, 노래가 들리는 듯한 느낌이라고 하네요. 중요한 건 기타가 아니라 즐기려는 마음인 거죠. 그럼 우리도 한번 떠나볼까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시원한 바다다. 나는 튜브 위에 둥둥 떠 있고 귓가엔 파도 소리가 들린다. 어때요? 들리시나요?

0: 기타 솔로가 돋보이는 곡 산울림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로 시작했습니다. 아, 다들 혹시 들으시면서 에어기타 치셨나요? 예, 핀란드 북부에 있는 도시 오울루에서 올해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무려 3일 동안 에어기타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전 세계 예선을 통과한 선수들의 무대인 만큼 정말 궁금하기도 한데요. 아, 저는 아쉽게 네, 8월 28일은 문경에서 여러분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네요. 아, 우리 오늘 손트라는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로 1, 2부 달리는 거 아시죠? 3, 4부에는 손트라의 보석 상자 활짝 열어볼게요. 꺼내도 꺼내도 계속 나오는 보석 같은 라이브 같이 즐겨주세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일주일에 딱 하루 트로트는 쉬지만 음악은 계속됩니다. 이 시간에 노노노노노 트로트 없습니다. 영화 타짜에 이런 대사가 나온답니다. 고니를 아니하고요? 내가 아는 타짜 중 최고였어요. 그리고 태진이? 진이를 아니하고요? 내가 아는 DJ 중 신청곡을 최고로 많이 들려줬어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웁니다. 듣고 싶은 노래, 장르 상관없이 편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가지고 있다가 일요일에 틀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1712님의 신청곡으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사연 처음 보내봐요. 연년생, 6살, 5살, 4살 아들 키우는 엄마예요. 뱃속에 아들 한 명 더 있네요. 신랑이 바빠서 혼자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고 있어요. 아이들과 즐거운 방학 보내고 올게요. 로지의 바다 가자 부탁드려요. 했는데 아니 잠깐만. 내 아들의 어머니예요? 아 지금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이 뱃속에 한 명 더 있다. 와 임신 중인데도 지금 아이들 혼자 데리고 놀러 가시는 중이고 아 이게 뭐 아들이 4명이라는 거는 또 그만큼 아, 힘들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응원 보내드리면서 로지의 바다 가자 한번 보내드릴게요.

로지의 바다가자 듣고 왔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노트롯데이 여러분들의 사연 살펴볼게요. 3072님께서 노트롯데이에 듣고 싶은 팝송이 있어요. 대학생이 된 후 조금 늘어난 용돈을 가지고 음반 가게에 자주 갔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테이프를 사고 돈이 조금 더 있으면 CD를 구매해서 밤새 들었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참 낭만이 살아있었던 젊은 날이었네요. 물질적으로는 여유로워졌지만 일에 치이다 보니 그때 그 감성이 많이 그리워진답니다. 당시에 푹 빠져들었던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신청합니다. 오늘 이렇게 노트롯데이는 팝송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그 낭만이 살아있었던 그 추억들도 떠오르게 되죠. 우리 노래 띄워드릴게요.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0: 전기 설비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듭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전기 사용은 전기공사업 분리발주와 등록업체 시공이 필수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시공으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남도회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처음 겪는 수준의 폭염이기 때문에 자칫 방심하기 쉬운데요. 오늘 경남 양산 지역은 조금 전 오후 1시 30분쯤 기온이 42.5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122년 국내 기상 관측 사상 전례가 없는 말 그대로 역대 최고 기온입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극한의 폭염인 만큼 절대 야외에서 무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최소 열흘 이상 전국적으로 비 오는 날도 거의 없이 계속 뙤약볕이 내리쬐는 긴 폭염이 예상되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영동고속도로 가장 밀리는데요. 봉평터널, 횡성, 여주일대 포함해 총 45km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2부 첫 곡으로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 듣고 왔습니다. 우리 48155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였는데요. 저희 아내 출산 후 조리원에서 짱짱이랑 퇴소해서 집에 왔어요. 날도 덥고 몸도 힘들 텐데 고생했고 무더운 여름 날려버리라고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

신청합니다. 아, 이렇게 여름날, 그 여름이 생일인 분들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우리 엄마 진짜 더운 날씨에 나 낳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 낳은 아기들은 그 어머니들은 더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와, 지금 역대급 더위인데. 아,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 건강 빨리 완벽히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일주일에 딱 하루 이 시간에는 장르 상관없이 좋은 노래 쭉쭉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신청곡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6001님께서 무더운 여름 시원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부산의 직장인입니다. 혼자 일할 때는 조금 외롭기도 한데 오늘은 아빠와 큰딸이 함께 있어서 웃음도 많아지고 일의 능률도 팍팍 오르는 것 같아요. 덕분에 힘내서 일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마음 전하며 신청곡은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 주말인데도 일하는 분들 많으시겠죠? 네, 모두 화이팅 하라고 이 노래 보내드릴게요.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부석순의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살펴볼게요. 지금도 들으시다가 생각나는 노래가 있다. 바로 보내주세요. 김명희님께서 신청곡 윤도현 밴드 흰수염 고래 노래만 들어도 시원할 것 같아 신청합니다. 집에 있으니 덥지도 않고 좋아요. 애들이

휴가 가자고 하는데 난 집이 좋다 했어요. 그래도 아들은 펜션 예약하겠죠? 예약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정말 이 노래는 듣기만 해도 시원해집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거는 약간 남성분들의 애창곡일 때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따라 부르지 않을까. 이 노래도 띄워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2450님께서 하현우의 돌덩이 듣고 파요. 대구에서 17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1년 6개월의 육아 휴직 후 일주일 뒤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 남편이 평택으로 발령이 나버렸어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낼 남편에게 신청곡이 힘이 되길 바라며 문자 보내봅니다. 힘내! 태웅이 아빠이자 나의 남편 늘 응원하고 사랑해. 아, 사랑이 가득한 오늘입니다. 우리 김명희님의 신청곡 윤도현 밴드 흰수염 고래 그리고 2350님께서 듣고 싶다 하신 하현우의 돌덩이 어떻게 보면 락 밴드의 향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두곡 이어서 들을게요.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있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있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있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있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0: 언제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이제 2부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9267님께서 어제 저녁 퇴근길에 아들이 운전 연습도 할 겸 데리러 와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아들이 운전하는 차에 타면 엄마 이 노래 알아? 하면서 노래를 틀어주는데 제가 좋아하는 곡이 나오면 같이 듣고 참 즐겁습니다. 어제 아들의 플레이리스트 중에 좋았던 노래 김태우의 사랑비 신청해요 하셨는데, 아 그렇군요. 아, 그래도 이제 아드님과 노래 취향이 비슷하다, 함께 즐길 수 있다, 이거는 엄청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우의 사랑비 듣고요, 저는 3시 5분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술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5: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치단체 하나 얘기해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6: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7: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4: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3시 뉴스입니다. 경남 양산의 기온이 오늘 오후 1시 26분 42.5도까지 치솟아 국내 역대 최고 기온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어제 세운 종전 최고 기록 41.6도를 하루 만에 0.9도 웃돌았고,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연속 40도를 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인 만큼 최고 기온 기록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폭염과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의 총력 대응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먼저 행정안전부의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의 폭염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범부처 차원의 폭염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정 지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는 경로당과 쉼터 등의 냉방 가동 사항을 점검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고령농업인의 야외작업 실태를 현장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는 8일

0: 제 전당대회 순회 경선 이틀째인 오늘 영남권을 찾아 합동 연설회를 통해 정견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김 후보는 당심이 조직을 이겼다고 평가한 뒤 당원과 의원을 갈라치는 이른바 당심 의심 프레임은 이제 끝나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 후보는 김 후보와 충청권에서 0.44%포인트 차로 접전을 벌인 점을 언급한 뒤 거의 모든 언론에서 김민석을 지지했고 거의 모든 여론조사와 방송 패널들이 김민석이 이긴다고 했다며 국회의원들이 몰려다니며 전화방을 만들어 전화하고 있는데도 0.4%포인트로 졌다면 제가 이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오늘 순회 경선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오후 7시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코스피, 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비정상이다. 자금의 상황이 빚어진 원인과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고 주식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행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동향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경북 경산과 경주 중북부, 경남 사천, 대구 중부와 달성군 남부에도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추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광주 38도, 대구와 부산, 울산 39도 등 전국이 33도에서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특히 강원, 강릉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새벽까지 최저 기온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 현상을 보였으며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정영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세바시의 구범준 PD입니다. 한 세바시 강연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인맥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사람들의 목록. 낯설지만 뜻은 분명합니다. 인맥은 도움을 받기만 해서 오래 못 가는 산줄기와 물줄기처럼 이어지는 관계니까요. 이해받고 인정받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해보세요. 관계라는 정서적 자산은 내어주는 만큼 쌓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와줄 사람이 많다는 것은 필요할 때 내 손을 잡아줄 사람도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인맥이라면 은행 잔고보다 더 든든하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저우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향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0: 탄탄 방수.
1: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곤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0: TBX.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MBC 라디오국에는 아주 특별한 전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아주 어마어마한 보석 상자가 있다는 사실. 손트라를 거쳐간 가수들의 라이브가 보석이 돼 상자를 그득그득 채우고 있다는데, 그 뚜껑을 열면 눈부신 목소리가 마법처럼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홀린 듯이 그 소리에 이끌린다. 바로 오늘 그 전설의 보석 상자가 열리는 날. 보석 상자야 열려라. 야, 왜 안 열려? 아, 이거 지문인식인가? 손태진 씨 좀 도와줘 봐봐요.
10: 아, 그걸 누가 힘으로 열어요? 그냥 비밀번호 누르면 되는데. 아, 삑삑삑삑. 아, 흐짝. 아하, 열렸다. 아, 뭐 이렇게 쉬운 거를 그렇게 어렵게 열나? 아, 눈부십니다, 눈부셔요. 오늘도 나왔습니다. 보석 같은 라이브들이 와르르 쏟아집니다. 우리 라이브 맛집 손트라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수많은 라이브 가운데서 한 번만 듣기 아까운 곡들을 다시 쏙쏙 골라서 다시 듣는 시간이죠. 우리 첫 번째 보석은 바로 올해 6월 1일에 출연한 하루의 100년의 약속입니다. 김종환의 원곡이죠. 문명전설에서 준우승을 하며 금이 환영한 우리 손트라 키즈 하루씨가 열창한 노래 함께 듣고요. 아, 그리고 한 곡 더. 이분도 우리 손트라를 다녀간 후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엄청 잘된 분이죠. 미스트롯 4의 우승자 이소나 씨. 24년도 7월 29일에 나와서 부른 노래 최진희의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어도 이소나 라이브로 준비했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이소나가 부르는 최진희의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어도, 그리고 그 전에 들은 노래는 김종환의 100년의 약속, 하루 씨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우리 2428님께서 이렇게 빛나는 보석들의 라이브 너무 좋고 소중합니다. 손트라에 와주신 보석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아 이렇게 또 우리 손트라에 나와서 너무너무 잘 된 두 분의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신 노래를 비롯해서 이 시간에 나가는 노래들은 우리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에서 다시 보면서도 들으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우리 손트라 보석 상자 계속 하나하나 보석 같은 라이브 꺼내볼게요. 세 번째 노래는 올해 1월 26일에 출연한 민수연의 카멜레온인데요. 아, 민수연 씨가 이런 약간 좀 위트 있고 끼 넘치는 이런 노래들 참 잘 불러요. 아주 맛깔나게 부르는 박영규의 카멜레온 듣고 올게요.

1월 보석 같은 라이브 신청곡 6533님께서 며칠 전에 TV 보다가 우연히 손트라 헤틀날 가족이었던 설아윤님이 양떼 목장에서 알바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전히 씩씩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 너무 반갑더라고요. 역시 군통령 오랜만에 설아윤 눌러주세요 신청합니다. 아 이게 참 처음 본인의 인사 있잖아요. 뭐 안녕하세요 뭐 눌러주세요 맨날 그거 했기 때문에 저는 설아윤에다가 눌러주세요 하면 그 목소리가 생각이 나요. 예, 생각이 나고 그리고 아마 양떼 목장에서 과연 알바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양들이 알바비를 받아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설아윤 씨는 워낙 에너지가 넘쳐서 말이죠. 아마 엄청 즐기지 않았을까. 우리 양들도 놀다가 지쳐서 피곤하지 않았을까? 우리의 에너자이저였죠. 2025년 11월 19일 손트라에서 부른 라이브 버전으로 준비했고요. 해 뜰 날 이분 노래도 빠지면 섭하죠. 같은 날 부른 정슬의 따봉봉봉까지 두 곡 이어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오늘 경남 양산의 기온은 사상 처음으로 42도를 넘겼습니다. 극한 고온 현상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폭염 중대경보는 대구와 경주 등 영남 곳곳에서 확대 발효 중이고요. 서울도 폭염 경보로 강화된 가운데 현재 기온이 34.6도를 보이고 있고 대구가 37.9도, 창원은 39.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남의 기온이 끌어올린 서풍이 내일부터는 점차 동풍으로 바뀌겠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의 더위는 더 심해질 전망인데 서울의 한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덥겠고요. 당분간 낮밤 없는 극한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45km 구간 정체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이 채널 저 채널 요 채널 저 채널 찾아봐도 손트라가 최고로다.
1: 승태야 손트라 대체 못 있니?
0: 맞다 미리야 손트라 들어야지.
1: 그럼 손트라가 최고지.
0: 최고다.

0: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이제 4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일요일마다 손트라 보석상자가 열립니다. 이 보석상자에는 손트라를 거쳐간 가수들의 라이브가 꽉꽉 채워져 있는데요. 뚜껑이 열리면 보석 같은 라이브들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계속해서 노래 들을까요? 이번에 들을 노래는 작년 9월 8일에 손트라에 출연한 남승민 씨의 라이브인데요. 나훈아의 산에 입니다. 그때 막 제가 옆에서 탬버린도 흔들고 막 춤추면서 즐겼던 노래거든요. 우리 들으면서 그때 흥 다시 느껴보시고요. 한 곡 더 윤윤서 양이 부른 김용임의 부초 같은 인생. 올해 4월 27일에 출연해서 부른 라이브. 참 믿기지 않는 그 나이의 그 가창력. 이 노래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1: 자, 노래방처럼 신나게 다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윤윤서가 부르는 김용임의 부초 같은 인생, 그리고 남승민이 부르는 나오나의 산에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손트라 보석 상자에서 나오는 귀한 라이브들 계속 들어볼까요? 다음 노래는 올해 5월 22일 STJ 노래방에 놀러왔던 구수경 씨의 노래인데 승승장구 오늘 준비했습니다. 라이언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시원하게 부르는 노래 가사처럼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하셨거든요. 우리 손트라 가족들 일 다 술술 풀리시길 승승장구 응원의 마음 담아서 들려드릴게요. 구수경이 부릅니다. 승승장구.

모두 모두 승승장구하세요. 구수경의 승승장구 보내드렸습니다. 아, 아직도 보석들이 한참 남았어요. 이번에 들어볼 보석 같은 라이브는 또 우리 손트라 가족들의 라이브. 아, 특히 라이브 또 참 잘하는 가수들 윤수연, 신승태 씨 노래 준비했어요. 올해 2월 17일에 부른 진성의 태클을 걸지 마. 윤수연 씨 목소리로 듣고요. 벌써 이게 2년 전이라고요. 24년도 8월 20일에 부른 신승태의 사랑뿔 라이브까지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음악 주세요. 러브 파이어 사랑 불. 박수 치세요. 자, 다 같이 사랑 불. 좋아요. 한 번 더.

0: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3: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3: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야 하야 하야
2: 하야. 애지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바다에 쳐놓은 전어 그물을 걷어올리며 부르던 그물 당기는 소리입니다.
1: 우리 동사 돈도 사고 밭도 사고.
2: 고소한 전어 냄새와 함께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어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3: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해

0: 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오늘 손트라 8월 2일 일요일 마칠 시간이에요. 오늘 손트라 보석 상자 3, 4부에 나간 노래들은 모두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가수들이 직접 부른 라이브였다는 거. 그리고 그 영상들은 다시 보고 싶거나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 검색해서 찾으시면 다 있습니다. 정말 예쁘게 해놨고 재미난 비하인드도 많으니까 들어가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문 닫기 전에 노래 한 곡 더 들을게요. 25년 10월 13일에 베이로의 당신이 원하신다면을 저와 박현호 씨가 함께 불렀거든요. 사실 이날 갑자기 막 필 받아가지고 뭐 파트 나눌 것도 없이 그냥 눈빛으로 막 사인 주면서 여기 들어가? 너가 부를래? 내가 화음할까? 이러면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근데 이 노래로 할 거면 저희가 예전에 트롯5 불타는 트롯맨 당시에 이렇게 불렀던 그 노래 중에 하나였는데 메들리 중 하나였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요새 경연 프로그램에서 팀 메들리 할 때 이제 레퍼런스라고 해요. 아 이런 무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 그 불타는 트롯맨의 트롯5의 무대를 그 약간 표본 삼아서 교과서 삼아서 막 이렇게 무대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뭐 그거는 제가 들은 얘기라 제가 절대 뭐 팩트로 뭐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 우리 손트라 평일에 놀러 오시면 이렇게 갑자기 하는 게릴라 라이브도 늘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노래는 손태진 박현호의 당신이 원하신다면 그 영상 보시면 네 심지어 제가 생방송 도중에 다른 사람을 발로 차는 그런 모습까지 볼 수 있다는 거.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손태진 그리고 박현호가 부릅니다. 갑니다.
2: 갑자기 예적이 돋던 라이브를 하자고 형님이. 네,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예, 행복합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 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4시 뉴스입니다. 폭염이 전국적으로 장기화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3일간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되는 특보구역이 108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대본 2단계 격상 요건이 충족된 겁니다. 폭염으로 중대본 2단계가 가동된 건 지난 2023년 8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 개최 당시가 처음이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국에 내려진 폭염특보의 영향으로 경남 창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기아와 NC의 프로야구 경기가 이틀 연속 취소됐습니다. KBO는 경기 개시 시각까지 창원 지역에 38도 이상 고온이 지속된다는 예보에 따라 관람객과 선수단의 건강을 고려해 경기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경남 창원은 지난달 30일부터 나흘째 폭염 중대경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삼성과 롯데의 경기는 더위의 영향으로 30분 늦은 오후 6시 30분에 시작됩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퇴직 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 동호회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제대로 된 심의 토론 절차도 없이 범죄 피해자들의 원망과 우려, 더 나아가 압도적인 국민 반대 여론을 무시한 처사로서 여당의 오만이자 집착이며 하나의 광기이자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부작용과 혼란 그리고 피해자의 절망과 원망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대통령은 소신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해 제21대 대선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가 정확히 100명씩 증가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한 명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의 조작이 의심된다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21대 대선에서 선관위는 투표율을 고의로 조작했다라고 말하며 서울 서대문구 홍은 이동투표소 세 곳에서는 매시간 투표자 수를 100명 단위로 임의로 지연해 허위로 입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경북 경산과 경주 중북부, 경남 사천, 대구 중부와 달성군 남부에도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추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광주 38도, 대구와 부산, 울산 39도 등 전국이 33도에서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특히 강원, 강릉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새벽까지 최저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 현상을 보였으며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야외 활동을 줄이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4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2: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6: 여름이 다른 계절에 비해 월등한 점은 유년 시절의 추억이 제일 많다는 건데요. 시골 외갓집의 뜨거웠던 마당, 사촌들과 등이 새까매지도록 놀던 파도와 개울, 친구들과 아이스크림 사러 뛰어가던 슈퍼, 쫄딱 비를 맞았던 오후가 어느새 파랗게 개고 저 구름은 널 닮아서 못생겼다며 서로 낄낄대던 형제자매. 여름의 추억이 몰려있는 건 방학으로 휴가로 다른 계절보다 많이 놀았던 덕분이겠죠.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만드는 계절, 그 한복판인데 어떻게 좀 놀고들 계신가요?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3: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4: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3: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4: 아, 우리 보통 혈당 스파이크란 말 자주 쓰잖아요.
3: 그렇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린다는 의미죠.
4: 야, 난 이것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하나 더 있네요. 심한
3: 뭔데요?
4: 게. 노화 스파이크.
3: 에이, 하지 마요. 에이, 그거 왜 해.
4: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나도 이런 말 하기 싫어.
3: 그럼 그 말이 지금 어느 순간 몸이 갑자기 확 늙는다는 건가요?
4: 뭐야, 그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마이클 스나이더라는 교수가 연구를 했대요.
3: 네네.
4: 참, 이 마이클
3: 교수. 명문대인데 여기?
4: 그러니까 스탠포드잖아. 네. 44세 전후, 60세 전후 노화 곡선이 확확 변하는 굴곡을 보였답니다.
3: 그래요. 이거 일리 있는 말이 같아요.
4: 맞아요. 왜냐면 저도 이게 왜 단계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3: 매년 조금씩 늦는 게 아닌 것 같아요.
4: 맞아요.
3: 40대 중후반에 제가 한번 확 갑자기 피곤하더라고요.
4: 건강도 그렇고 네. 뭐 외모도 그렇고.
3: 그렇구나.
4: 아니, 그렇다고 뭐 44세 모두가 싹 다 갑자기 확 늙는 건 아닌데 네. 사람마다 이게 5년에서 10년 정도의 차이는 있답니다. 네. 관리 상태에 따라서.
3: 그렇죠.
4: 그러니까 누구는 40대 초반에 그 굴곡이 나타나고 누구는 좀 더 버티다가 40대 후반에 굴곡이 나타나고.
3: 맞아요. 제가 뭐 작년인가부터 좀 피곤하더라고요. 네.
4: 그리고 이 마이클 스나이더 교수님 알아요?
3: 몰라요. 왜요?
4: 문천식 씨 얘기를 했네요.
3: 무슨 얘기를 했어요?
4: 40대 중반에 닥치는 첫 번째 파도에서는 알코올 대사 관련 지표 변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착됐다. 아... 똑같은 술을 마셔도

0: 심박수가 더 올라간다.
1: 아, 이분 찐이네. 이분 다 맞추네. 아, 마이클 스나이더 교수 똑똑하네. 연구 많이 했네.
0: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 그래요? 들잖아요. 중년 이후부터는 이 몸뿐만 아니라 뇌의 격차, 이게 심각해요. 뇌의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진대요. 누군가는 50대에도 기억력과 판단력이 좀 빠르고 좋고 네. 누군가는 뇌도 막 눈에 띄게 늙어가고.
1: 맞아요.
0: 이런 노화 스파이크에 대비해서 앞으로 문천식 씨, 네? 네. 안 해야겠다.
1: 저는 좀 줄였지만 네. 더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0: 음주.
1: 알코올. 네.
0: 음주를 지금보다 한 반 이상으로 예. 3분의 1로 줄인다.
1: 그래야겠습니다. 속상합니다.
0: 많이 울적한 얼굴이 예, 눈에 띄겠네요.
1: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감이 전혀 없이 막 여기저기 막 만나다가 술자리 좀 줄일래니까.
0: 근데 걱정하지 네. 마세요. 문천식 씨랑 같이 마셨던 그 동료들도 네. 하나하나 이런 결심을 하고 있어요.
1: 맞아요. 다들 그렇더라고요.
0: 헤어진 결심. 마침내.
1: 맞습니다.
0: 자, 블랙핑크의 노래 듣고 올까요? 네. Forever Young.

0: 자는 거죠?
1: 그렇죠.
0: 예, 아, 좋은 얘기예요.
1: 잊지 말자.
0: 예, 예. 좋은 얘기입니다.
1: 우리는 입만 안 늙으면 되지 않을까?
0: 그렇죠, 그렇죠.
1: 아, 뇌, 뇌. 예. 뇌 문제다.
0: 저는 아직 뭐 뇌는 뭐 아시죠? 일곱 살인가 그래, 저는. 예. 자신 있어, 나는.
2: 예, 그렇죠. 맞아. 예. 얼마나 젊은지 몰라.
3: 깎아세줘.
2: 깎아 그냥.
0: 뭐라는 거 지금?
2: 아니에요. 혼잣말이에요.
0: 예,
2: 들렸어요?
0: 예, 뭐 같은 무슨 말 한 것 같은데.
2: 수음 상태가 좋네.
0: 네, 자 그리고 오늘 만나실 이분도 슬슬 노화 스파이크 단계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2: 왜요?
0: 총각 김준상.
1: 해지 마. 아직 싱글인데 그러지 마요.
0: 누나 준상 씨도 40이야.
1: 에이, 요즘은 다 청년이야. 요즘 40은 예전 한 27에서 37 그 사이예요.
0: 맞아요.
1: 네. 어휴. 자기 관리 이 사람만큼만 뛰어나라고요.
0: 그렇죠. 그래서 준상 씨는 여기서 진짜 나이로 안 보여요.
1: 그럼요.
0: 완전 영화입니다.
1: 자, 썬데이 상암 3부에 시작할게요. 네. 준상아, 누나가 이렇게 노력한다.
4: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5: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4: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5: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4: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5: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1: 대리.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3: 한얼 사이언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8: 사전 예약 지레시 부킹 사연.
7: 노쇼는 노노노.
8: 자, 여러분이 미리 예약해주신 사연들 저희가 웃음과 감동으로 꽉꽉 채워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라시 부킹 사연.
7: 먼저 사연 예약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안내해 주시죠.
8: 방송 중에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또 방송 중이 아닐 땐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부킹 사연 게시판에서 사연 예약하실 수 있고요.
7: 네, 오늘 첫 번째 예약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1146님이 여행 가신다고요? 자, 이쪽으로 보실게요.
9: 아, 천식 씨, 선희 씨, 저는요 새아이 아빠입니다. 가족들과 일명 총캉스 하러 갈 예정입니다. 아, 유명한 관광지도 좋지만 인파에서 좀 벗어나서 자연을 막 보라시 느낄 수 있는 그런 총캉스 해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에게도 색다른 경험이고 저랑 아내는 시골의 추억을 느낄 수 있겠죠. 사연이 나올 때면 막 우리 대청마루에 누워서 쉬고 있겠네요. 라디오 켜놓고 감성 제대로 느껴보겠습니다. 아, 부럽다.
7: 요즘 총캉스 많이 하시더라고요.
9: 뭔가 호흡이 달라요.
7: 네. 네,
9: 좀 서울에 막 긴박하고 네. 막 겹치고 막 엎친 데 덮치는 이런 스케줄과 일정이 그렇죠. 아니니까.
7: 네, 자연에서 힐링이 잘 돼요.
9: 맞아요.
7: 네.
9: 해외여행보다 요새 국내에 좋은 곳 찾아서 이렇게 총캉스 하시고 뭔가 마음을 단련시키는 네.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7: 계곡으로 시골로 많이들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9: 아, 네. 우리 계곡에서 어떻게 방송 안 되나? 안 되나? 자, 다음은 3571님 보내주셨어요.
10: 너 진짜 누구 닮아서 이래? 어? 엄마가 나름 들어야지. 태도가 왜 이래 진짜? 어딜 들어가? 안 나?
9: 저기요. 저기 사연자분.
7: 네? 어, 네, 어머 어머.
9: 사연을 주셨는데.
7: 어머 정선우 씨다.
9: 예. 네,
7: 어, 죄송해요.
9: 괜찮으세요?
7: 어, 저희 아들이 중2인데요.
9: 아이고.
7: 말을 더럽게 아니 어머. 너무 안 들어가지고. 저도 지금 갱년기라 열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애까지 이러니까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라디오에다가 사연 쓰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 너 나와라 너.
9: 저기요.
10: 너 한번 걸려 너 진짜.
9: 갑자기 열이 오르시는 거예요?
7: 네, 아우, 열 받아 죽겠네.
9: 참 갱년기 증상이라.
7: 속 시원한 여름 노래 좀 들려줄 수 있나요? 쿨의 애상 같은 거 신청해요.
9: 이게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7: 아,
9: 사춘기랑 갱년기랑.
7: 전쟁인데.
9: 네, 그럼 가운데서 이제 아빠는 베란다에 줄곧 나가 계셔야 되는데 예. 보통은 사춘기가 져요. 이 갱년기 못 이겨요. 그런데 그렇죠. 초반에 싸울 때 이제 기가 다 빨리는 거죠.
7: 얼마 전에 박경림 씨가 나와서 그랬어요. 사춘기, 갱년기 부딪혔을 때 뭘 하려고 하지 마라.
9: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사람이 그렇게 되나? 닥치면 일단 하려는 게 본능인데.
7: 그렇죠.
9: 네. 그러다 수많은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야 아, 안 하는 게 낫구나.
7: 네.
9: 이런

0: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한 부킹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할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1: 먼저 7102님이 보내셨네요.
2: 와우, 안녕하세요. 친구가 놀러 온 데서 간단하게 음식 좀 하려고요.
3: 오, 야, 집 좋다. 벌써 상 차렸어? 어머나, 뭐가 이렇게 많아? 나 말고 누구 더 오는 거야?
2: 읍스, 너 말고 없는데? 어? 이것도 내가 최소한으로 한 거야.
3: 어, 나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배불러. 야, 이따 먹자.
2: 어, 오케이. 그러면 내가 과일 좀 줄게. 자, 좀만 먹어봐. 간에 기별도 안 가.
3: 어머나, 야, 푸바오도 이렇게 다 안 먹겠다.
2: 아, 와, 수박 두 개, 참외 20개, 다들 이 정도 먹지 않니?
1: 진짜 너무 많네.
2: 어우, 진짜 이상하게 친구들 놀러 오면 다들 먹다가 질려서 가더라고요. 아, 양질 왜 이렇게 적어? 친구야, 내가 잘해줄게. 좌구가.
0: 주변에 이게 또 큰 손들이 계시죠.
1: 손 큰 분들 있어요.
0: 네, 맞아요. 네. 정이 많아. 일단 그런 분들 정이 많고, 손 큰 분들 특징이 요리를 잘하는 금손일 확률이 높더라고요.
1: 그렇죠. 음식을 다 남기지도 않으세요, 막.
0: 맞아, 동네에도
1: 싸주고.
0: 예, 나눠드리고 또 동네 잔치 한번 벌이는 거죠.
1: 그렇죠.
0: 자, 이런 분 옆에 있으면 참 일생 얼마나 편안할까.
1: 그러게요.
0: 네, 이번에는 0879님이 보내주셨어요.
4: 아, 네, 써니 누나, 천식이 형 안녕하세요. 제가 호프라는 영화를 봤는데,
0: 아, 예.

0: 조인성 형 그 수염이 멋있어서 반했습니다. 사진은 작가님이 찾아주실 거예요. 조인성 씨 느낌 뭔지 아시겠죠?
1: 와, 너무 네, 멋있다.
0: 태어나서 한 번도 수염을 길러본 적이 없었는데 한번 도전해 볼까 봐요. 아... 무리일 수 있을까요? 예. 참고로 평소에 저도 잘생긴 두꺼비 같다는 소리 듣습니다.
1: 아...
0: 왜요? 제가 기르면 산적 같을까요?
1: 아...
0: 하여튼 두 분의 솔직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0: 이게 하지 마시라고 네. 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둘러치기 수염 있잖아요. 코수염도 나고 턱수염도 나고 네. 이거 잘못하면 예. 예, 별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그래 한국 여성들이 수염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0: 아니, 여성이 아니라 자기 네. 만족이라 할지라도 이성에게 어필 안 하고 난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하더라도 네. 뭐 문천식 씨 말씀처럼 한번 해보고 나서 후회하는 것도 예, 나쁘진 않은데 네. 조인성 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송혜교 씨 머리스타일 따라하는 거랑 약간 뭐가 달라요?
2: 아 그런 거예요? 아, 좀 이해가 되네.
0: 제가 송혜교 씨 그 사세 머리 따라했다가 1년을 척키로 살았다는 얘기 해드렸죠?
1: 예. 그렇습니다.
0: 남다릅니다. 네. 남다른 어떤 자괴감이 나를 지배할 거예요. 네.
1: 그 주말에 한번 몰래 길러봤다가 면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네. 자 다음은 8581님이 생일 축하 사연 보내셨네요. 네.
0: 몰래 길러봤다.
1: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요. 예.
0: 아, 내 세상에 어머나 앞사연 너무 충격적이라 내가 아유 나 잠깐 주춤했네. 어쨌든 주말에 우리 예쁜 작은 사오 45번째 아유 벌써 이렇게 됐네. 네. 이 생일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식사 초대받아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 내가 장모인데 근데 내가 사위 취향을 몰라. 장모인데 아유 문천식 씨가 어떻게 비슷한 나이 또래니까 아유 문천식 씨가 5살 맞나? 어쨌든 어떤 선물이 좋은지 추천해봐요. 그리고 우리 작은 사오 생일 진짜 내가 너무 콩그레 주야. 아, 할렐루야. 라고 해 주셨어요. 40대 중반 뭐 얼추
1: 40대 중반 어머님 다 비슷해요. 영양제도 좋고요. 뭐가 있을까요?
0: 그 마사지기 어때요?
1: 아니면
0: 근육통.
1: 아니면 어머니 요즘 40대 중반들이 런닝 많이 하거든요.
0: 네.
1: 운동화 10만 원 전으로 좋은 게 너무 많아요.
0: 맞아. 한 15만 원짜리면 좋은 거 사요.
1: 네, 그런 것도 네. 괜찮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무선 이어폰도 좋고요. 어머니.
0: 무선 이어폰이나 스마트워치 같은 건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러려나?
0: 네, 아, 요새 네. 뭐 워낙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니까.
1: 네네. 네,
0: 아이고 이렇게 또 다정하게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것 또한 이 과정 또한 사위가 좀 아셨으면 좋겠다.
1: 너무 좋은 장모님이세요 진짜.
0: 그러게. 네. 사위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네. 8581님 장모님이 신청해 주신 아이유의 좋은 날 듣고 올게요. 네.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찾았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남 양산의 기온은 42.5도까지 오르면서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사흘째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폭염 중대 경보도 계속해서 발령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한 더위로 중대 경보 발령 시에는 야외 활동은 피해야 하는데요. 영남을 중심으로 중대 경보 지역이 집중되고 있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낮더위는 밤에도 이어지고 있어서 올해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도 9.7일로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상당히 덥겠고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올라 극한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의 지라시 부킹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약 사연의 주인공은 익명으로 김정희 님이 보내주셨어요. 바로 모실게요.
6: 네,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있는데요. 두 분의 라디오를 들어보라고 해서 왔어요.
5: 어머나 세상에.
6: 미니 깔고 듣는데 써니 언니 목소리도 유쾌하고 천식 오빠 목소리도 의외로 너무 좋네요. 저는 요가를 사랑하는 1인인데요. 얼마 전에 벽에 기대서 물구나무 서기 연습을 하다가 뒤를 쿵 하고 넘어져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한동안 등이 아파서 고생을 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잘해요.
5: 걱정하지
6: 마세요. 지금도 물구나무 서서 사연 쓰고 있어요.
5: 재밌네.
6: 농담이에요.
5: 재밌네.
6: 아무튼 두 분은 물구나무 서기 하실 리 없겠지만 조심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임영웅 씨 노래 듣고 싶어요.
5: 물구나무 벽에다 서는 자세 할 정도면은 꽤 수준급이에요.
7: 그럼요. 대단한 거예요. 아침 쉽지 않아요. 저.
5: 절대 안 돼요. 절대 네. 진짜. 그래도 어설프게 단계가 안 되는데 따라했다가 부상당하신 분들 많이 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심한 부상 아니고
7: 다행입니다.
5: 회복이 되신 것 같아요.
7: 연습하실 분들은 벽에 기대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 네. 네,
7: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5: 그럼요, 그럼요. 아 어쨌든 우리 또 지라 씨를 또 친구가 이렇게 전도해 주셨어요. 아 솔메다 솔메.
7: 고맙습니다.
5: 그런 친구 없다 진짜. 너무.

0: 감사해요.
1: 네, 지라시 부킹 사연 노쇼 없는 그날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약하고 싶은 사연 있으면 미리 남겨주시고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0: 김정희님이 신청하신 임영웅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듣고 지라시 코너 베스트로 함께합니다.

0: 이번 방송된 다양한 코너 중에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부분 들려드립니다.
1: 마지막에 퀴즈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0: 자, 그러면 지금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발표할까요?
1: 7월 22일 수요일 민담과 만담 사이에서 방송됐습니다.
0: 왕의 요리사!
1: 스페인의 민담이었습니다. 예, 200회 특집이라고 정말 온갖 동물 다 출연시켜서 문천식 씨 이날 한 2만 원 더 받아야 되는데.
0: 예, 파리, 개미, 뭐 까마귀, 딱따구리 별게 다 나왔어요. 물고기까지.
1: 그러니까. 예. 아니 누가 진짜 일부러 심술 부리는 것처럼 등장 동물이 튀어나왔다니까요. 감아볼게요. 예. 올라 그라시아스 스페인이 월드컵 우승의 씨아스 Felicidades. 자, 옛날 스페인의 부와 권력을 가진 왕이 살았답니다. 하루는 왕에게 한 노파가 다가와 뱀을 주면서 말했어요. 왕이시여, 이 뱀을 요리해 드시면 동물들의 말을 알아듣는 능력이 생기세뇨리따.
2: 어? 그게 사실이뇨리따? 여봐라! 당장 셰프를 불러 밥벌!
1: 왕은 곧바로 궁궐의 요리사를 불렀어요.
2: 아, 셰프 아니야로? 이 뱀으로 요리를 만들 거라로. MSG 빡빡 불어 밥벌! 그런데 한 가지, 절대로 중간에 맛을 보면 안 된다리. 한 입이라도 먹으시 너를 죽여버리기는 있다리.
1: 요리사는 바로 요리를 시작했어요.
3: 오늘은 내가 뱀 요리사를 찹찹찹 툭툭툭 샵샵샵. 어? 평소대로 간을 좀 볼까로 주메릅.
1: 요리사는 늘 하던 버릇대로 음식에 간을 받고 그 순간 부엌에 있는 파리들의 대화가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4: 저 요리사 뱀으로 뭐 하는 거냐고 그러더.
5: 할 게 없어서 뱀으로 요리를 하냐로 깜봤.
4: 몰라르 수박이나 할 들어가자 버릇대.
1: 요리사는 그제야 왕이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던 이유를 알게 됐고 일단은 그냥 모른 척 완성된 뱀 요리를 왕에게 갖다 바쳤지요.
3: 왕이시여 드시오라라.
2: 어디 마스타스 리필드야 바보로 쩝쩝쩝.
1: 그리고 왕 역시 뱀을 먹자마자 동물들의 대화를 곧바로 알아듣게 되는데 이번엔 새들이 하는 말이 들립니다.
5: 제 혼을 내버리 어떠세뇨리따? 딱따구리도 오라고 하자로.
0: 이렇게 해서 아까 그렇게 쓰신 거구나.
1: 새들이 하는 말은 요리사에게도 들렸고 그는 그만 움찔 놀라고 말았죠. 그 모습을 본 왕은 요리사가 동물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걸 눈치챘는데 이게 물증이 없어. 그냥 일단 넘어가요. 그리고 다음날 요리사와 함께 산책을 나갔는데
2: 히랴 히랴 아미고 세뇨리따. 옳지 옳지 대리. 어떤가 문셰프 나오니까 좋지 않아?
1: 그런데 그때 왕을 태우고 달리던 말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네요.
3: 아우 정말 왕 성격도 두려운데 무섭기까지 무겁기까지 하네. 정말 짜증난다.
1: 이 말을 들은 요리사는 웃음을 참느라 킥킥거리고 눈치 빠른 왕은 확신하죠.
2: 저 요리사 확실히 동물의 말을 알아듣고 있어. 그라시아스 없애버려야지 안 되겠시아스.
1: 기분이 나빠진 왕은 궁궐로 돌아와 곧장 요리사를 불러 말합니다.
2: 어이 문셰프 여기 차려라 포도주를 가득 채우네. 한 방울도 흘리지 말아댔어. 여기에 네 목숨이 딸렸다고 했어. 흘리면 너는 죽는다.
4: 예예예 스타스. 아 손이 왜 이렇게 떨리냐. 술 좀 끊어야겠다.
1: 목숨이 달렸다는 말에 요리사는 덜덜 떨며 포도주를 잔에 따르는데 아이 이런 이번엔 또 지나가는 새들의 말이 들리네.
5: 금발의 뭐 여인 머리카락을 찾아라.
2: 쭉쭉쭉쭉 내가 먼저 찾을 거야 내가. 쭉쭉쭉쭉.
1: 새들의 대화에 정신이 팔려 결국 포도주는 넘쳤고 왕은 요리사를 당장 교수형에 처하겠다고 원포를 놓는데 그러다가 생각이 바뀌었는지 갑자기 말을 바꿔.
2: 잠깐 문셰프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을 거 어렵다. 지금 당장 금발의 이 여인을 찾아서 나에게 데려오녀리 있다.
1: 이랬다 저랬다 하는 왕을 뒤로하고 요리사는 일단 살기 위해 그 금발의 여인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정말 많은 동물들을 만나 아야 불안하다. 정말 많은 동물들을 만나.

0: 하게 되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한번 설명해 봐요. 예. 요리사가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나무 밑에 앉아 쉬고 있는데 개미굴에 불이 났어요.
1: 아, 개미 살려 요리사, 살려줘 세뇨리사.
0: 개미들이 하는 말을 싹 다 알아들으니까 불을 꺼가지고 얘네를 구해줬지. 또 한참을 가다가 이번엔 까마귀를 만났는데 배가 아파가 죽겠대. 그래가지고 먹을 걸 구해다 줬어요.
2: 아, 고마워 요리사. 나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라. 알았어 요리사.
0: 아, 만 원 더 줘. 또 한참을 가다가 이번에는 물고기들을 만나. 근데 얘네가 또 살려달라고 뻐끔뻐끔하네.
1: 물고기 살려줘리따. 은혜 갚는다 무조건 또 바르셀로나.
0: 잘한다 바르셀로나. 나도 만 원 줄게. 그렇게 물고기까지 구해주고 배를 얻어 탔는데 마침 배에 있던 어부들이 이런 금발 여인이 어디서 사는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리사는 그 배를 타고 여인이 산다는 그 섬까지 가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와 씨. 그 금발 여인이 그 섬의 왕의 딸 공주였네.
3: 나의 딸 공주를 데려가겠다는 요리다. 그렇다면 미션 세 가지를 통과해야 한다고 했어.
0: 아, 얘기 많다. 오늘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 미션, 숲에 흩어진 진주 목걸이에 진주 7천 개를 싹 다 찾아오래네. 요리사는 고민하다가 개미들 생각이 났지. 그래서 도와달라 개미들한테 소리를 쳤어요.
4: 오케이, 이건 개미 전문빠야.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 진주를 찾아가겠으니.
0: 개미들의 도움으로 첫 번째 미션 통과.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미션, 먼 옛날 왕의 증조부의 증조부가 바다에서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오래. 이런 씨, 이번에는 어허, 물고기들이 나서준 거예요.
4: 요리자, 은혜 갚는다고 약속해주고 또 바다는 우리가 점무시야스.
0: 물고기들 덕분에 두 번째 미션도 성공. 왕은 매우 흡족했고 다음날 마지막 미션을 알려주는데.
3: 이제 마지막 미션만 남았다 하는데. 혼자 호박 두 개를 가져왔냐로. 하나는 생명의 물로 가득 채우고로 또 하나 다른 그 하나는 죽음의 물로 가득 채워다로 됐어. 요리사, 네가 이걸 발견할 능력이 있는지 보겠다가 안 봤어.
0: 이거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고민하던 요리사는 까마귀를 불러 도와달라고 하네요.
2: 까마귀 혼나 호박 미션 우리가 할 수 있다 바보.
0: 야, 까마귀가 아멘을 외치자 호박에 물이 채워졌고 그렇게 해서 미션 세 가지를 다 통과했어요. 야, 드디어 금발의 공주와 만난 요리사는 그녀를 데리고 다시 왕에게 돌아갑니다.
5: 오호라 문샘, 금발의 공주를 데려오다니. 대단하구라시아스. 하지만 미안하게 된 여르. 어쨌든 너는 내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란 것을 먹었으니까 죽어야 마땅한 스쿠타트. 에이, 죽어버리라스.
0: 이런 악랄한 왕씨. 아유씨. 그 자리에서 요리사 목을 댕강 베서 죽여버렸고 공주는 몹시 슬퍼하며 요리사의 몸통이라도 달라고 왕에게 애원합니다.
5: 죽은 사람 몸을 어디다 쓴다는 거야 딸을? 가져가리!
0: 공주는 죽은 요리사의 머리와 몸통을 조심스럽게 합치더니 참, 호박에 담긴 죽음의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바로 생명의 물을 부었더니
3: 나 살아났다르데스. 그라시아 세뇨리타 떼야모.
0: 야, 근데 요리사가 전보다 더 젊고 강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빠야. 그것을 본 왕은 지도 젊어지게 해달라고 난동난동을 부렸고 목이 잘렸어요. 근데 공주는 요리사한테 했던 것처럼 목과 몸을 다시 붙이고 물을 부었는데
6: 네네.
0: 아뿔싸 생명의 물하고 죽음의 물을 바꿔서 부었어.
7: 어머, 미안, 빠르동.
0: 야, 기가 막힌데. 그렇게 해서 왕은 이게 완전히 갔어요.
5: 깨꾸다리.
0: 깨꾸다리 죽었어. 못 일어나지. 요리사와 금발 공주는 어떻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았답니다.
6: 네, 방송 때 문자가 엄청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6215님, 오늘 민담 만담 포 미쳤다. 크크크. 너무 재밌어서 옆에 엄마도 웃고 계세요.
8: 감사합니다. 진짜 열일하셨어요, 문철식 씨. 네. 황지원님, 말 안 듣는 아들 때문에 우울했는데 써니언니 딱따구리 소리 들으니까 기분 업되네요. 매일 알람으로 듣고 싶어요. 어머! 감사해요.
6: 그러게요.
8: 이게 참.
6: 2957님은요. 요리사가 동물을 도와주고 동물들은 요리사를 도와주고 결국 세상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같이 돕고 살아간다는 교훈이 떠오릅니다. 와우.
8: 그렇죠. 혼자 뭔가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지해야 하는 현실들.
6: 네, 그렇죠.
8: 이 사이에서 우리는 늘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요.
6: 그러니까 저를 잘 도우시라고요 누나. 아시겠죠?

0: 뼈. 자,
1: 아 방송. 오늘 들어본 헛소리 중에 최고다.
0: 방송에 나갔으니까 와. 퀴즈 드려야죠. 지라시 코너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1: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힐 수 있습니다. 듣기평가 퀴즈 먼저 주시죠.
0: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에서 노파가 왕에게 이것을 요리해서 먹으면 동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했죠. 소리를 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뱀, 2번 말, 3번 매미.
0: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네. 문자 기다리는 동안 다이나믹 듀오의 노래인데요. 제목이 정답이에요. 네. Bad girl gone better.

0: girl gone better.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아이에스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0: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싱크.
1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1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1: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지친.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코너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스페인 민담에서 왕이 요리해서 먹은 것. 정답은요.
3: 1번 뱀이었습니다.
2: 한번 들려주세요.
3: 뭐야?
2: 뱀이요.
3: 아까 너무 잘했잖아.
2: 누나도 잘하잖아요.
3: 도와야 돼? 네. 알았어요. 네. 도울게요.
2: 들려주세요. 잘한다. 자, 정답자 다섯 분께 역시 선배는 괴롭히게 마셔. 자,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3: 자, 그러면 우린 노래 듣고 네. 좀 귀를 청소할까요? 백예린의 스퀘어 듣고 뉴스까지 듣고 3부에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1: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0: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킨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진짜 좀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5시 뉴스입니다. 전남 광주 대부분 지역이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등 폭염이 지속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집계한 누적 온열 질환자는 163명으로 전남 145개 농가에서 55,061마리가 폐사해서 8억 4,400만 원의 재산 피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완도 등 8개 어가에서는 넙치 5만 8천 마리 등 9만 8천 마리가 폐사해서 4억 2,3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 목포시 이밤산 일원에 설립되고 있는 유아숲놀이 체험원 조성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통합교육청은 유아숲놀이 체험원 실내 놀이터 조성 설계 용역 결과 보고회를 열고 시설 조성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원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건축 공정률은 68%며 오는 2027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일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 사업을 해남과 여수, 나주 등 7개 시군에서 운영합니다. 해남군은 오시아노 캠핑장과 케이블카 체험, 여수는 낭만 바다 요트, 나주는 전통 한옥과 에코뮤지엄 등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며 참가자들을 위한 공유 차량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주말을 제외한 1박 2일부터 3박 4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1박에 10만 원이 지원되고 신청은 관광재단 공단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영암군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의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위해서 특별시 차원의 전담 조직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영암군은 최근 무안청사에서 민영배 시장과 27개 시구군 단체장들이 모인 통합특별시 시구군 상생협력 간담회에 참석해서 이 같은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은 송전선로 등 주요 기반시설과 관련한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문가 중심의 전담 조직 설치를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이 법정기념일

0: 농업인의 날을 농민의 날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문금주 의원은 농업인은 농업정책의 지원 대상과 자격을 구분하기 위해서 법령에서 사용하는 제도적 개념이며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식량 안보를 지키는 농촌의 사회적 주체는 농민이라며 법정 기념일의 역사적 명칭을 농민으로 변경해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맑은 날씨지만 무더위와 열대야는 이어지겠습니다. 건강 관리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32도입니다. 허연주입니다. 이상으로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세바시의 구범준 PD입니다. 한 세바시 강연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인맥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사람들의 목록. 낯설지만 뜻은 분명합니다. 인맥은 도움을 받기만 해서 오래 못 가는 산줄기와 물줄기처럼 이어지는 관계니까요. 이해받고 인정받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해보세요. 관계라는 정서적 자산은 내어주는 만큼 쌓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와줄 사람이 많다는 것은 필요할 때 내 손을 잡아줄 사람도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인맥이라면 은행 잔고보다 더 든든하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3: 지금은

0: go.
1: 정상님은 전식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자, 오늘 3, 4부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컨텐츠 길라잡이 썬데이 상암 있는 날인데요.
1: 네, 5885님께서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목소리가 엄청 좋았거든요. 김준상 아나운서님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 뭔가 언짢으면서도 추억이... 왜요?
2: 아니
1: 저기 새로 떠올라서 복잡 미묘한 감정으로 듣고 있어요.
2: 우리 588은 어쩜 이렇게 묘사를 잘해주실까.
1: 와, 귀여우시다.
2: 맞아요. 복잡 미묘해요.
1: 약간 언짢죠. 반가운데 언짢아.
2: 언짢은데 약간 그립기도 하
1: 그럴 수 있죠.
2: 뭐 이런 거.
1: 그 오빠가 맞아. 저렇게 멋진 목소리로 나한테 이별을 통보했지. 짜증나. 그래서.
2: 딱이다. 참 이런 거는 정말 천재적이야. 묘사가. 뭐 어떤 배움 없이 그냥 네. 탁월해. 본능적이야.
1: 자, 김준상 아나운서 광고만 듣고 와서 바로 모실게요.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방송 프로그램이 한 면에 다 보였던 종이신문 속 TV 편성표.
4: 추억 속 편성표를 보며 그 시절의 문화와 오늘의 문화를 아울러 봅니다.
3: 이를 반 콘텐츠 킬러잡이
5: 썬데이 상암. 우와.
3: 노출의 계절, 노출의 계절. 8월만 기다린 분입니다. 닭가슴살로 다져진 근육맨.
5: 무슨 말씀이세요?
3: 김준상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김준상입니다. 예. 아, 저는 오늘도 긴 셔츠를 입었습니다.
4: 아, 그렇지만 짐작돼요. 예. 어깨 깡패.
3: 준하 씨, 그 쇠를 드는 목적에 예, 예. 보여주기가 한반 나오나요? 절반?
4: 에이, 아니,
5: 무슨 말씀이세요?
3: 건강을 로 하는 거예요?
5: 예. 한 80%.
3: 아, 그렇지, 솔직하잖아.
5: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4: 나가고 아니, 싶어, 갑자기.
5: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근육을 키우는 네. 의미가 뭐냐, 뭐에 도움이 되냐. 네네. 제가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꼬시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4: 아니, 저 진짜 예전에는 아, 그래도 윤천식 씨하고 거리를 좀 두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결을 같이 해요.
5: 마음에 드는 여성이 그러니까 마음을
4: 문준상이야?
5: 마음을 얻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3: 아, 나는 준상 씨의 그 적당한 천기가 너무 좋아요, 저는.
4: 적당하다고요, 이게?
5: 아, 너무 죄송합니다.
4: 이 과함이?
5: 죄송합니다. 네,
4: 아닙니다. 네. 김준상 씨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또 네. 김준상 씨가 나름 이미지로 여과를 시키니까 괜찮은데 네. 저는 그에 반응하는 문춘식 씨의 리액션이 너무 과하게 쳐내요. 예. 이제 이거 봐. 지금도 입가에 침이 고였어. 너무 좋아가지고.
3: 너무 좋아.
4: 아, 자, 야, 어쨌든 네. 뭐 솔직한 표현 감사드리고.
5: 그럼요. 그렇습니다. 뭐 가요? 열심히 하는 의미가 있다는
4: 예,
5: 거니까요.
4: 맞습니다. 예.
3: 과거 편성 필범서 TV 프로그램 얘기 나누는 시간인데 오늘은 몇 년도입니까?
5: 2020년 8월 2일 TV 편성표입니다.
3: 쇼! 6년 전이면 준상 씨가 연애할 때인데요. 그죠?
4: 어떻게 알아요?
3: 대충 거의 했어요, 이 왕반이.
5: 아, 요때
3: 거의 했어요.
5: 요때는 혼자였습니다.
3: 아, 그래요? 예. 요즘 좀 쉬시는데.
4: 그냥 막 던져 그냥. 근데 잘 못 맞추는 무속인 같아. 아, 그냥 막 집어 던져 아, 그냥. 아, 집 앞에 사과나무 있지.
5: 미안합니다. 저는 제가 했을 때 안 했을 때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3: 진짜로?
5: 이때 쉴 때입니다. 그래요? 확실합니다.
3: 6년 전에. 예. 예. 예. 이때 뭐가 유행했나요?
5: 요때 이제 코로나 아, 막 시작할
4: 트로트
5: 프로그램이
4: 시작됐잖아요.
5: 아, 맞아요.
3: 맞아.
5: MBN에서 이 예능이 나왔습니다. 이날은 오후에 재방송을 해 줬는데요. 보이스 트롯. 아, 이거 기억나십니까?
4: 그럼요.
5: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3: 근데 진짜 이 트로트가 코로나 열풍으로 그죠?
5: 예.
4: 네. 맞아.
3: 덕분에.
4: 왜냐면 그때 우리가 정말 맺힌 게 많고 스트레스 우라가 많았어요.
3: 맞아. 집에 있으니까.
4: 트로트의 어떤 이런 강렬한 펑키. 펑.
3: 한풀이.
4: 너무 그렇죠? 뚫어주니까.
5: 아, 재밌게 보셨어요?
4: 전 좋아해요.
5: 아, 그래요? 예. 이게 예. 그때 이제 MBN에서 방송된 스타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4: 예. 맞아요.
5: 그러니까 스타라는 의미는 참가자가 일반인이 아니고 연예인이에요.
3: 연예인들. 예. 예.
5: 그러니까 배우, 개그맨, 스포츠 스타가 트로트로 경합을 벌이는데 연예인 총 80여 명이 출연을 했었고 가수 못지않은 노래 실력을 뽐냈습니다.
3: 네.
4: 이때 슬리피가 기억나는 게 슬리피가 래퍼였단 말이에요.
5: 맞죠.
4: 그때 트로트로 재도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약간 슬리피의 어떤 연예계 생활에 슬럼프 비슷하게 겪다가 이걸로 한번 다시 전환점을 마련했던.
3: 심지어 저도 네. 섭외를 받았는데
5: 왜 안 나가셨어요?
3: 저는 아 트로트를 잘 못해서 안 나갔습니다.
5: 아, 아깝다.
4: 진짜 잘 후리잖아요. 이 목소리를.
3: 아, 웃길러 하는 거 사실 진작에는 잘 못합니다.
4: 아니야. 사실 성시경 씨를 자주 만나가 자꾸 짭시경이 됐는데 진짜의 어떤 넋은 그 어떤 트로트를 살리는 그 음을 후리긴 잘해요. 맛있게 후려. 자꾸 발라드로 가려고 하는데
3: 여기 근데 네. 저 말고 훨씬 유명한 분들 많이 나오셨어요. 준하 씨 그죠?
5: 뭐 배우 박광현 씨.
3: 아 맞아요 맞아요.
5: 아니 근데 뭐 문천식 씨 나왔으면
4: 맞아 잘했어.
3: 그리고 지상렬 형도 나오셨고
5: 아까워
4: 추대엽 씨
3: 카피추 나왔어요 맞아요
5: 예. 문희경 씨 최대철 씨 너튜버 도티 씨도 나오셨고
3: 그리고 와. 하리수 씨도 나오셨고
5: 예. 변우민 씨 다이샵의 수빈 전원주 씨 등등등
3: 맞아요
5: 정말 많은 분들이 출연하셨습니다
4: 예. 이 어쩌라고요가 이에 발표됐다면 섭외가 들어왔을 텐데 아니, 섭외가 아니라 아예 확정이
3: 완전
4: 됐어요
3: 완전 확정이 됐을 텐데 그렇죠 아쉽네 이 뒤에 나와가지고
4: 뒤에 용기를 냈죠
3: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이 쟁쟁한 대회에서 연예인들 중에 누가 우승했나요?
5: 배우

0: 박세욱 씨 아세요? 이분이 최종 우승자가 됐는데 25년 차 배우로 얼굴을 모르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네네. 이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꽤 알리셨습니다.
1: 아, 그러셨구나.
0: 주로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2: 네.
0: 뮤지컬 지저스, 장담 그는 날, 마리아 마리아 등의 출연작이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노래를 저는 오늘 이 소개하기 전에 좀 들어보고 왔는데 네. 흡입력이 빠져들어.
1: 괜히 우승하는 게 아니군요.
2: 확실히 네. 뮤지컬 하신 분들은 막 서사가 있더라고 노래.
0: 맞아요.
2: 네. 2019년인가요? 내일은 미스트롯 이후에 그 이렇게 트로트 음악 프로그램이 진짜 많이 생겨났잖아요.
1: 맞아요. 지금도 하잖아요.
2: 그러니까 네. 잘 되니까.
1: 네.
2: 각 방송사에서 뭐 제작 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씩 제목을 달리해서 하고 네. 있던데 보이스트롯은 어때요?
0: 잘 됐나요? 첫 방송부터 종편 동시간대 1위. 방송 2회 만에 시청률 10% 돌파. 당시 MBN 개국 이후 최고 시청률을 새로 썼습니다. 결승전 방송이 최고 18.1%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2: 상금도 엄청 세네.
1: 얼마야? 상금 얼마예요?
0: 상금이 네. 1억 원.
1: 1억? 와, 세다.
2: 아니, 여기
1: 1억.
2: 정말 아니지, 여기.
1: 이거 세금 빼고 줘요, 어떻게 해요?
2: 세금
1: 빼고 줘요. 네.
0: 와, 그래. 아니, 근데 네. 아세요? 2020년에 1억이었으면.
1: 큰 돈이에요.
0: 그때 하이닉스 같은 거 샀으면은.
2: 죄송한데 방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0: 왜요? 왜요?
2: 네. 아니, 그 얘기에 민감한 분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0: 그때 샀으면 20억이에요. 20억.
1: 정대현 씨 심지어 이 양반 거기 회사 출신이에요.
2: 알아요.
0: 네. 네. 아쉽다. 네,
1: 그렇습니다.
0: 아무튼 뭐 이때 네. 이 상금을 받으신 박세욱 씨가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학자금 대출도 갖고 또 기부도 하셨다는 인터뷰 기사.
2: 아, 봐봐요. 이렇게 좋은 일 했는데 지금 멋있다. 하이닉스 죄송합니다. 지금 20억이 지금 뭔 소리야 대체. 만약에 예. 김준상 아나운서 지금 상금으로 한 1억 준다. 예. 그럼 어디다 쓸 거예요? 살 거예요? 주식?
0: 물타야죠.
1: 아, 이 양반
2: 아, 오늘 왜 이러지?
0: 물타기.
1: 왜 이렇게 웃기냐?
0: 아, 요즘
2: 문준식
0: 힘들어요.
2: 씨는? 힘들어요.
1: 아, 저도 같이 가야죠.
2: 같이?
1: 예, 저점 매수를 못해가지고. 예, 예.
0: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1: 예, 그러니까요. 예.
2: 장담하건대 둘 다 예. 코너에 집중 못하고 휴대폰 예. 들고 넋이 나가서.
1: 아, 지금 박스 꺼내서 예. 계속 머물렀거든요.
0: 다행이에요. 일요일이라서.
1: 천만 다행이죠.
2: 착착해요.
1: 알겠습니다.
2: 예, 본업에 충실합시다.
1: 재밌습니다.
2: 예. 예.
1: 노래 한곡 듣고 갈까요?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2: 예, 정신 차려야
0: 네, 맞습니다.
2: 돼.
0: 정신 차리게 딱 좋은 노래. 그때 당시 인기 있었던 노래입니다.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1: 좋다.

0: 네, 지적인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TV 편성비를 보면서 추억의 프로그램 토크합니다.
1: 정신 차려야겠어요.
0: 예, 썬데이
2: 지적이기도 하고 오늘은 좀 지적이는 스타일.
1: 죄송합니다.
2: 자, TV 편성표 오늘 2020년 8월 2일자 편성표 중에 맞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프로그램?
1: 아, 보이스 트롯 못지않게 중장년층의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미운 우리 새끼입니다. 네. 예명 미우새라고
0: 미우새.
1: 하죠.
0: 유명하죠. 지금도 하나요?
2: 그럼요.
1: 정말요.
2: 신동엽 씨한테 할 얘기예요. 그게.
0: 아니요, 전 동엽이 형 다른 걸 좋아하니까. 오,
1: 네. 화제성도 상당히 높아요.
2: 그리고 이게 거의 이제 10년 차 돼 가지 않나요? 2016년쯤에 생긴
1: 거예요. 아, 10년, 있는데. 11년 차네.
0: 그렇죠? 그래요.
1: 와. 그러네요. 대단하다. 이게 다시 쓰는 육아일기라는 컨셉으로 2016년에 파일럿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SBS의 장수 관찰 예능입니다.
2: 네. 제가 그랬어요. 네. 아, 죄송해요.
1: 아니요,
2: 말씀하세요.
1: 네, 아니, 말씀하세요. 그 미혼인 아들들의 일상들을 관찰하고요. 네. 스튜디오에서는 실제 어머니들이 그 화면을 함께 보는 건데 네. 엄마 시점 관찰 예능이라는 이 형식이 굉장히 신선하다는 평을 받았죠.
2: 너무 그렇죠. 신선하죠.
1: 네. 무슨 말씀이세요?
2: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신동엽 씨가 워낙 프로그램마다 회식을 다 하시잖아요.
1: 그쵸.
2: 그래서 우리가 야, 미우새는 못한다. 미우새는
1: 왜요?
2: 진짜 이게 어머님들 같이 계시는데 무슨 회식을 하냐. 야, 어머님들 모시고 회식을 합니다.
0: 진짜로.
2: 와. 그 회식을 심지어 제일 재밌어요.
0: 대단하다.
2: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파이팅이
0: 그래요.
2: 누군가의 네. 어머니로서만 이렇게 어필이 됐지만 그렇지. 그 회식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0: 야, 그렇구나.
2: 그래서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주도가 좀 이제 다 다르시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그 주도를 얘기를 들으면 기가 막혀요.
0: 그래요.
2: 그냥 어머님이란 소리가 안 나오고 언니, 언니 진짜 이 언니 나랑 통한다. 약간 이런 느낌. 누나 이렇게.
1: 가보신 분 같아요.
2: 얘기를 너무 리얼하게 하시니까.
0: 하도 이제 또 얘기 많이 하시니까. 근데 제가 어머님이어도 나도 동엽 씨랑 한잔 하고 싶어.
1: 오, 너무 그렇죠. 재밌을 것 같아요.
2: 그리고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내 아들의 그 숨겨진 어떤 그렇죠. 취미, 뭐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엄마들도 같이 이렇게 다 있으니까
0: 맞아요.
2: 그래서 연대감이 되게 진해진다.
0: 그리고 준선 씨 실제로 여기서 박수홍 형님이 예, 예, 예. 청각이었는데
1: 맞아요.
0: 클럽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다 고백해버렸잖아요. 여기서.
2: 네. 그것만 기억에 남지.
0: 네네네. 저 너무 놀랐어요. 수홍 형이 젠틀맨인데 갑자기 클럽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근데
0: 좀 충격 먹었어.
1: 아마 이게 실제로 안 다니셨기 때문에
0: 옛날에.
1: 이렇게 그래서 방송에서 가실 수 있었던 것 같고
2: 각성을 하고 다니는.
1: 문천식 씨는 이제 그러면 안 되죠.
0: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다 갔으니까 저는.
1: 교회에
2: 가셔야 됩니다. 씨는 지금부터 덕을 많이 쌓아야 돼요.
0: 그렇죠.
2: 예, 그래야 네. 가릴 수 있습니다.
0: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2: 계속 부어야 됩니다. 실수 없이 부어야 됩니다.
0: 흙탕물이에요?
1: 아니에요.
2: 흙 그냥.
1: 아니에요. 흙이군요. 아무튼간에 예. 그래서 어머니가 인기를 얻은 경우도 많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출연한 아들들의 캐릭터도 많이들 생겨났습니다.
0: 뭐가 있었죠?
1: 이상민 씨가 궁상 맞다고 해서 궁상민도.
0: 아 이번에 빚 갚으시느라고 또.
1: 예.
2: 예전엔 진짜 이상민 씨 이미지가 지금하고 또 달랐어요.
1: 아, 지금은
0: 지금 다 갚으셨대요.
1: 너무
2: 그분 정도가
0: 지금은
2: 아니죠.
0: 부자야 부자.
1: 그러니까요.
0: 부러워.
2: 어, 격조 있다.
1: 김종국 씨는 짠국이.
0: 전 김종국 씨가 그렇게 굳으신지 몰랐어요.
1: 아 근데 저는 보기 좋던데요. 저랑 좀 닮아 있어요.
0: 아 진짜 알뜰하더라고.
1: 저도 그러거든요.
2: 높이 사요. 높이 사.

0: 하는데 만약에 배우자가 계속 물수건 가지고 2회차 3회차 쓰라고 그러면 조금은 쓸쓸할 것 같아요.
1: 아, 그거는 네.
2: 맞아요.
0: 근데 김종국 씨가 또 그래서 허튼 데다 쓰는 것도 아니고 효도하고 그리고 자기 식구들을 관리하고 그래도 째째하다는 평은 없어요.
2: 맞아요.

0: 멋있었지만 임원희 형님이
1: 아 그죠? 임원희 씨가 정말 인간적인 매력이 짠언니. 많이 나왔죠. 네. 짠내 나는 매력이 있다고 맞아요. 해서 소개팅도 굉장히 네, 많이 했는데 잘 안 되시고 여행 가서도 꼭 뭘 하고 싶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2: 근데 진짜 임원희 씨 같은 캐릭터는 연예인이에요.
1: 아 왜요?
2: 진짜 어떻게 그렇게 늘 기이할까요? 모든 행동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네, 노선에서 늘 벗어나 있어요.
1: 저도 최근에 네, 그런 분들 중에 한 명이 또 기안84 씨 아, 방송에서의 모습을 본 적이 네, 있는데
2: 특이하죠.
1: 혹시 민호 씨랑 차 타고 가는 과정에서 아, 나 잠깐 머리 좀 세팅해야겠다 이러면서 그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남은 얼음으로 네, 머리를 만져요. 갑자기.
2: 아, 기안84가
1: 정말로
0: 희한하다 진짜.
1: 너무나
2: 이게
1: 저거는
2: 혹시 시럽이 들어간 아였나?
1: 아 그건 아니었는데 아, 야 물로 물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물이 없어. 얼음으로.
2: 근데 마시던 원래 아메리카노에서. 그 기안84가 올인원으로 되게 유명하지 않아요?
1: 네.
2: 그냥 뭐 테이블 닦다가 땀 닦고
1: 맞아요.
2: 땀 닦다가 네, 뭐 목 닦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아마 털털한 사람인가 봐요.
0: 그러니까요. 네. 네. 재밌습니다.
2: 그럼요. 네. 보기만 하고 싶어요 그냥.
1: 근데 그런 네, 모습이 있어야 요즘은 스타가 될 수 있는
0: 맞아요. 좀 네, 기이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2: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기이한 거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준상 아나운서. 지금 보니까 네, 너무나 뭐랄까 그 잘 자란 도련님 같은 느낌인데 아, 나 아까 그 물타기 같은 그런 포인트가 있다.
0: 의외했어,
1: 제가
0: 의외했어.
1: 의외 하나 있다면
0: 모습이 뭘까요?
1: 제가 집에 위스키를 취미로 모으거든요.
0: 그래요?
1: 근데 아시지만 술을 마시진 않잖아요.
0: 잘 안 드시잖아요.
1: 그래서 저는 혼자 집에 가서 가끔 위스키 생각이 나면 향을 맡고 병을 닫아요. 기이한가? 이거 근데
2: 근데 죄송한데 그걸
1: 기분이 좋아요.
2: 배우 윤시윤 씨가 다이어트를 할 때 아, 위스키를 이렇게 훈연을 해가지고
1: 그래요?
2: 향을 한번 위스키잔을 돌려가서 어, 냄새를 맡더니 그분은 더해요. 버렸어요.
1: 어, 저는 그러진 않아요.
2: 껴져서.
1: 어, 그건 너무 낭비다.
0: 아깝다.
1: 낭비.
2: 아니 근데 그런 욕구를
0: 나한테 버리지.
2: 네. 다른 걸 많이 버리니까.
1: 자, 그러면 여기서 깜짝 퀴즈 네, 드리겠습니다. 네. 미운우리 새끼에는 파일럿으로 방송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교체도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두 MC가 있습니다. 다음 중 맞게 짝지어진 그 MC들은 누구일까요?
0: 보기 주시죠.
1: 한 명은 계속 나왔죠. 네. 1번 남희석 신동엽, 2번 신동엽 서장훈, 3번 서장훈 강호동.
0: 어디로 보낼까요? 정답.
1: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5분 뽑아서 수박 주스 드릴게요.
0: 네, 노래 들을까요?
2: 네, 2020년 8월에 많이 들었던 노래 뭐가
1: 들려드릴게요.
2: 있을까요?
1: 아이들의 노래입니다. 덤디 덤디.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2: 축구장에
3: 두 배.
2: 우와.
1: 만져보고, 보고, 앉아보고.
0: 임태성의
4: 요한인의
0: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5: 농수산물부터 까다로운 한약재 건조까지 비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건국 다목적 건조기. 자동 온도 조절과 강력한 터보팬으로 빠르고 균일하게 건조합니다. 다목적 건조기, 농산물 세척기, 근조개선 건조기 전문기업 건국 건조기. 광주 571-5989.
6: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7: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내일부터는 서쪽을 중심으로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내일 낮 서울의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덥겠고요. 대전과 청주도 37도, 대구는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고요. 밤낮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경남 밀양의 기온이 39.9도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 지역이 영남 지역에 집중돼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폭염특보는 내일도 확대 강화되겠고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여주 휴게소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썬데이 상암. 이번에는 어떤 얘기 나눌까요?
1: 이번에는 영화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우. OBS에서 여름 특선 시네마로 방송을 해준 검은 사제들.
2: 아, 내 취향.
3: 아, 이거 보셨구나.
1: 이거 무서운 영화
2: 두 번 봤어요.
3: 무서운 건데 이거.
1: 무섭던데.
2: 재밌죠. 완전 재밌죠 이거.
3: 진짜요?
2: 검은 사제는 굉장히 명작이에요. 그래도 이쪽 오컬트 쪽으로는. 네.
3: 저도 봤었는데 이게 2015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2: 이게 강동원 씨 나오시잖아요.
3: 맞아요.
2: 네. 나중에 박서준 씨 나오는 또 이런 오컬트물이 있었어요.
0: 근데 이거 퇴마. 신부님들이 퇴마하는 거죠.
2: 네, 맞아요.
3: 맞아요.
2: 네. 이게 그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1: 한 소녀에게 깃든 악령을 몰아내기 위해 원칙보다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김신부님. 네. 그리고 반신반의하던 최부제가 구마의식에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0: 이 오컬트 영화 쪽은 확실히 호불호가 강하잖아요. 정선혜처럼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보고 나서 아유 찝찝해 안 볼 거야 뭐 이런 분도 계시고.
3: 저는 잠 못 잤어요 이거 보고.
2: 신부님이 강동원이시잖아요.
0: 그런 게 있구나. 맞네. 호네.
3: 그래도.
0: 어때 흥행은 어때요? 강동원 씨 덕분에 잘 됐을 것 같은데.
1: 흥행 잘 됐습니다. 누적 관객 수 544만.
0: 이야.

0: 김윤석 씨, 강동원 씨 연기도 훌륭했지만 이때 악령의 빙의 된 그 여고생 박소담 씨 연기 정말
1: 아, 그래요?
0: 와,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찢었어요. 박소담 씨가 이 영화로 여우 조연상, 여우 신인상 등 많은 상을 휩쓸었습니다.
1: 나는 그 보면서 그 라틴어가 나오잖아요. 그 말을 어떻게 해? 나브레키요?
2: 귀신 나브랑이.
1: 진짜.
2: 악마 나브랑이. 다 꺼져라.
1: 누나도 내가 왜 퇴마시켜야 돼?
0: 무섭다, 무섭다.
2: 누나. 그럼 왜? 그런 거 진짜 그. 네. 굉장히 그 상급 귀신은 네. 그 라틴어를 따라하잖아. 옆에서
1: 생 귀신.
2: 나 그런 과정 하고 쭉쭉 도다.
0: 어떡해요.
2: 저기 밖에서 민성 PD가 저 누나 사람 아니다 이런 표정.
1: 그럼.
0: 네. 와 진짜 대박이다. 아니 저는 네. 공포 영화를 제 인생의 검은 사제들이 마지막이에요.
1: 잘 안 보시는구나.
0: 저는 귀신 영화까지 하려면 링까지 올라가야 돼요.
2: 검은 수녀도 있어요.
1: 그래요?
2: 송혜교 씨 나오는 거.
0: 못 봐요, 못 봐요.
2: 그것도 재밌어요.
0: 예, 네, 저는 수녀도. 곡성도 못 봤습니다.
1: 아~ 무서울까봐?
0: 무서워가지고.
1: 진짜? 네. 의외다, 준상 씨.
0: 잠을 못 자요.
1: 터프가인 줄 알았더니.
2: 그 귀신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사랑을 하면 볼 것 같아요?
0: 아, 귀신이면 못 볼 것
2: 같아요.
0: 무서워요.
2: 귀신. 아, 일단 네. 그냥 되게. 좀 아름답고 파스텔톤 이런 거 아닌 거 칙칙하고 막 귀신 이런 거 싫어하는 거
0: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누나가 두 명이 있는데 네. 누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어릴 때 귀신 얘기해서 잠을 못 자게 했어요. 누나들이 맨날 너무 많이 괴롭혀가지고 잠을 혼자 못 자게 해서 그래서 제가 못 봐요. 지금
2: 트라우마, 누나가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1: 근데 귀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몽달 귀신도 뭐 드라큘라 있지만 준하 씨는 처녀 귀신 이쪽은 어때요?
0: 그 처녀 귀신도
2: 못 봐요. 죄송한데 소개팅 주선하는 거예요? 지금 소개팅 주선하는 거야? 야 처녀 귀신 어떠냐?
0: 예뻐요?
2: 아, 머리가 좀 웨이브 져서 귀신 같진 않아.
1: 다음 주말에 홍대에서
0: 좋다 좋다.
1: 홍대 별다방에서
0: 좋다. 그거 좋다.
2: 아니 어떻게 처녀 귀신 얘기를 이렇게 네. 바에서 소개팅 하듯이 얘기를 하지? 어떻게?
0: 한번 귀신 영화 극복해 보죠 뭐.
1: 그렇죠.
0: 좋네요.
1: 할 수 있어요. 준상 씨.
2: 잘 만났다. 잘 만났습니다. 둘이 정말 예. 쏠매다 쏠매.
1: 웨스턴 바로 가시면 됩니다.
0: 아, 너무 좋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그럼 당시 유행했던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1: 예, 예.
0: 박진영과 선미가 함께했던 노래죠. When We Disco 네. 그리고 지코와 피처링 비가 했습니다. 네. Summer Hate까지 듣고 오시죠.

0: 자, 이번에는요 우리 김준상 아나운서가 직접 콘텐츠를 추천하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어떤 거죠?
1: 아, 오늘도 사랑 이야기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어느 방송 연애 프로그램 못지않은 인기를 얻고 있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너튜브 콘텐츠 72시간 소개팅입니다.
2: 이게 뭐예요? 또 소개팅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또?
1: 아, 진짜 신기하죠.
0: 왜 제목이 야, 72시간이에요?
1: 그냥 이게 아, 제목이 72시간.
2: 다 보는구나 얘기했습니다. 그냥.
1: 예. 네, 네. 다 봅니다. 근데 야. 72시간 동안 그러니까 아예 몰랐던 남녀가
0: 3일
1: 동안 네. 여행을 가는 거예요.
0: 진짜.
1: 생전 처음

0: 얼굴도 몰라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얼굴도 모르고요. 오로지 알 수 있는 정보는 네. 단 하나. 각자가 작성한 다이어리입니다. 자기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이 제작진이 네? 그 출연자의 상대방에게 전해줘요. 네. 이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일까 이러면서 짐작을 하면서
1: 죄송해요. 거죠.
2: 왜 웃었어요, 선생님 씨? 네.
3: 아니 어떤 사람일까 아, 그 노래가 윤율이 예, 뮤지컬 같아서.
2: 근데 준하 씨 보통 이런 거 보면 다 네. 남자 여자 출연자가 다 멋있잖아요.
0: 아 그렇죠. 네. 지금 제작진이 보여주고 있는 네. 이 썸네일이 있는데요. 남자분도 정말 배우 같고 여자분도 너무 예쁘장하시잖아요. 이게 시즌 1이었습니다.
2: 사랑에 빠지게 생겼네.
3: 너무 죄송한데 진짜로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예, 예, 예. 주어진 시간이 3일이잖아요.
0: 3일이에요.
3: 3일 동안 사랑이라는 서사가 그 눈물까지 곁들인 서사가 가능해요?
0: 가능합니다. 눈물도 흘려요.
3: 내가 괜한 질문을
2: 그럼요, 정선혜 씨.
3: 내가 물어볼 사람한테 했어야지.
0: 자, 그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예. 제가 좀 예. 찾아봤는데요. 그렇군요. 이렇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72시간은 호감에서 진정성 있는 확신으로 넘어가거나 혹은 그 한계를 확인하기에 가장 시간의 밀도가 높은 골든타임이다.
3: 예?
0: 그러니까 어? 72시간이 이 사람에게 더 깊이 빠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멈추거나를 결정하는 데 딱 적당한 시간적인 그 개념이라는
2: 그렇구나.
0: 거죠. 그렇기 때문에.
2: 전 금사빠잖아요.
3: 72분. 네. 7분 2초.
2: 7분 2초. 7분 2초. 7.2초?
0: 7.2초. 7.2초. 네. 저는 0.72초.
2: 아 그러니까. 아, 우리 알지.
3: 쓰레기네 진짜.
2: 아 잠깐만. 정선,
0: 왜요? 왜요?
2: 저는 사랑에 빠진 왜요? 속도가 아니, 꼭 그 사람을
3: 죄송합니다.
2: 재단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3: 죄송합니다. 왜요?
2: 정선혜 씨는 오래 걸린 스타일이죠. 사랑에 빠지는.
3: 그렇진 않은데.
2: 아 그래요?
3: 일단 저는 일단 내 사랑을 누군가 지켜본다는 것 자체에 부담을 갖고 있는데 아, 요즘은 맞아요. 그런 게 없나 봐요. 그냥
0: 저도
3: TV에서 계속 카메라가 쫓아다니고 카메라 무빙이 되고 내 사랑이 계속 노출이 내가 유리벽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로 망설이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요즘은 다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0: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너무 동의합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야, 저 사람들 뻔히 옆에 카메라 들고 있는 분들 네. 계실 약간, 텐데 네.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 막 몰입 안 돼 이랬다가 둘이 이틀 삼일 지나면서 친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래서 보는구나.
2: 그래요?
0: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시즌1에 나왔던 커플 중에 한 커플은 삿포로를 같이 여행을 가거든요.
3: 아, 삿포로 네. 김준성 네. 아나운서 최애 코스 아니에요?
0: 그렇죠. 네. 이 두 분도 그 삿포로에 대한 로망이 있으셔서 이렇게 삿포로를 여행을 가는데 근데 이 두 분은 지금까지도 커플이시죠.
2: 아, 진짜로? 네. 실제 커플이에요?
0: 아니요. 그래서 굉장히 진정성이 있고
3: 두 분 다 일본 영화 주인공들 같이 생겼어요.
0: 남자 너무 잘생겼죠. 남자분이.
3: 여자분도 되게 사랑스러워.
0: 하나만 제가 딱 하나만 시즌 1이니까 네. 하나만 스포할게요.
2: 네네.
0: 여자분이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삿포로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일본의 하츠코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빠져서 아. 좋아하게 됐어요. 이 말을 했더니 네. 이 남자가 밤새 이 여자를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그 드라마를 다 본 다음에
3: 첫날은 그렇죠.
0: 다음날 아침에 이 여자를 위해서 그 드라마에 나오는 요리 나폴리탄을 만들어줍니다.
3: 처음엔 다 그래요.
0: 뭔 소리야. 아니 왜 그러세요.
2: 너무 그렇진 않죠.
0: 아니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아니 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남자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상대방
2: 남자가 멋있네.
0: 너무 멋있잖아.
3: 네, 멋있네요.
0: 네.
3: 와
0: 근데 멋있다. 일반인이에요.
3: 오,
0: 배우가 아니라 그래요? 너무 멋진 분이 나오지만
2: 잘생겼다.
0: 자 그리고 저희 제작진이 계속 시즌1만 넘겨주고 같다. 계신데 네. 시즌2 나오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훈훈하시지만 네? 뭐 배우 같거나 뭐 배우 지망생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사랑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둘 간의 운명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2: 근데 이런 건 저는 반칙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너튜브라는 게 혼자 네네네. 1인 뭐 미디어야 되는데 예. 너무 이렇게 선수들이 만드는 컨텐츠 같아요.
0: 저는. 아, 그래서 아, 안
3: 그런 접근을 하는구나.
0: 아니 네. 그래서 안 볼 것 같잖아요. 근데 네. 조회수가 이 삿포로 여행 갔다 온 시즌 1 같은 경우는
2: 어때요?
0: 지금 아마 300만 400만 이러고.
2: 오 진짜 나만 안 봤구나.
0: 최근에 올라간
2: 알겠네.
0: 이 영상 같은 경우는 그 커플들이 사가현이라는 일본의 소도시를 갔다 오거든요. 거기도 벌써 업로드된 지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2: 네.
0: 200만이 넘었습니다. 정말 많이들 보시고
3: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극장 재밌게 들어주시는 분들도
0: 네.
3: 남의 사랑 얘기니까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맞아요. 있어서
0: 맞아, 그렇죠, 맞아.
3: 보고 듣고 하는 거 아닐까요?
0: 맞아요.
3: 그래서 네.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시는 거 아닐까요?
0: 비단 이 둘만이 얘기로만 들어가면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이 잘 되는 그 배경에는
2: 네?
0: 여행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2: 여행. 그렇죠, 그렇죠.
0: 우리에게 좀 익숙하면서도 낯선 여행지 삿포로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담아냈고 반면에 사가
3: 우리 막내 작가는 맨날 혼자 가던데
0: 그
3: 삿포로 혼자 가는 데 아닙니까?
0: 근데 반면

0: 네, 그 사가현이라는 곳은 사실 좀 익숙한 여행지는 아니거든요. 가보셨어요? 처음
1: 사가현
0: 들어서 듣는.
1: 가본 것 같아요.
0: 사가현이
2: 일본
0: 어디냐면
2: 지역이에요?
0: 후쿠시마, 다시 말씀드릴게요.
1: 가본 것
0: 사가현이
1: 같은데 왜
0: 그 일본
1: 낯설지?
0: 후쿠오카의 약간 남서쪽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뭐 비행편도 많지 않고
1: 아닌가?
0: 그래서 많이들 가진 않지만 여기에 또 배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 저기 여행 가보고 싶다 이런
1: 네.
0: 마음들도 많이 들어서 재밌게들 보시지 않나.
1: 그래요,
2: 준상 씨가
1: 맞아요.
2: 한번 출연했으면 좋겠다 나는.
1: 아니, 저는 준상 씨가 이제 남의 연애 그만 보고
0: 예.
1: 본인의 연애를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은 한 2년 전부터 갖고 있습니다. 그죠?
2: 정선혜 씨랑 준상 씨랑 72시간 동안 여행 다니면서 서로 막 무시하는 거 보고 싶어요, 저는.
1: 장르물 원해요? 피해자 가해자 있는? 그런 거 하면
2: 재밌을 것
1: 어떡해?
2: 같아.
1: 내가 아주 맛깔나게 우려주지.
2: 최고지, 너.
1: 아니, 근데 저도 사랑 얘기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2: 그럼요.
1: 그런데
2: 알죠.
1: 이제 너무 우리가
2: 네.
1: 다른 사람의 사랑과 다른 사람의 관계에 너무 집중하는 시대인 것 같아서 약간의 피로도가 있을 뿐 나쁜 생각을 갖고 있진 않아요.
0: 맞습니다.
1: 예.
0: 제가 다음 주에는 연애 프로그램 말고 다른 거 소개해 드릴게요.
1: 아니에요. 예, 괜찮습니다.
0: 그럼 연애 프로그램 또 소개해 드릴게요.
2: 네.
0: 자, 그럼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
2: 네.
0: 이하이의 홀로.
1: 아우, 좋다. 홀로 좋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조강기.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2: 야하야
3: 야하야 애지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바다에 쳐놓은 전어 그물을 걷어올리며 부르던 그물 당기는 소리입니다.
2: 우리 동사 돈도 사고 밭도 사고.
3: 고소한 전어 냄새와 함께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4: 잠시 후 주말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아이킥이 이어집니다.
5: 네, 앞에서 내드린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하셔야죠. 미운우리 새끼의 장수 MC 두 분은요?
6: 2번 신동엽 서장훈이었습니다.
7: 오, 예.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 5분 뽑아서 수박 주스 보내드리고요. 네. 오늘 우리 김순아 아나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6: 감사합니다.
5: 네, 다음 주에 만나요.
7: 또 만나요.
6: 안녕. 네,
7: 정미조 씨의 노래 양양 들려드리면서 네. 저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5: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0: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6시 뉴스입니다. 경남 양산의 기온이 오늘 오후 1시 26분 42.5도까지 치솟아 국내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어제 세운 종전 최고 기록 41.6도를 하루 만에 0.9도 웃돌았고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연속 40도를 넘었습니다. 낮 최고 기온 42.5도는 122년 국내 기상관측 사상 처음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온열 질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하루 동안 온열 질환자 96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발생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누적 온열 질환자가 1,889명, 누적 사망자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폭염이 전국적으로 장기화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오늘 오후 1시래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3일간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되는 특보구역이 108곳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대본 2단계 격상 요건이 충족된 겁니다. 폭염으로 중대본 2단계가 가동된 건 지난 2023년 8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 개최 당시가 처음이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는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 이틀째인 오늘 영남권을 찾아 합동연설회를 통해 정견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김 후보는 당심이 조직을 이겼다고 평가한 뒤 당원과 의원을 갈라치는 이른바 당심 의심 프레임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 후보는 김 후보와 충청권에서 0.44%포인트 차로 접전을 벌인 점을 언급한 뒤 거의 모든 언론에서 김민석을 지지했고 거의 모든 여론조사와 방송 패널들이 김민석이 이긴다고 했다며 국회의원들이 몰려다니며 전화방을 만들어 전화하고 있는데도 0.4%포인트로 졌다면 제가 이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오늘 순회 경선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오후 7시쯤 발표될 전망입니다. 전국에 내려진 폭염특보의 영향으로 경남 창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기아와 NC의 프로야구 경기가 이틀 연속 취소됐습니다. KBO는 경기 개시 시각까지 창원 지역에 38도 이상의 고온이 지속된다는 예보에 따라 관람객과 선수단의 건강을 고려해 경기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38도에 이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23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7, 대구와 광주, 창원이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0: 밤사이 기온도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6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여름이 다른 계절에 비해 월등한 점은 유년 시절의 추억이 제일 많다는 건데요. 시골 외갓집의 뜨거웠던 마당, 사촌들과 등이 새까매지도록 놀던 파도와 개울, 친구들과 아이스크림 사러 뛰어가던 슈퍼, 쫄딱 비를 맞았던 오후가 어느새 파랗게 개고 저 구름은 널 닮아서 못생겼다며 서로 낄낄대던 형제자매. 여름의 추억이 몰려있는 건 방학으로 휴가로 다른 계절보다 많이 놀았던 덕분이겠죠.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만드는 계절, 그 한복판인데 어떻게 좀 놀고들 계신가요?
1: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8월 2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기 위한 전국 순회 경선 둘째 날, 오늘은 영남권입니다. 울산과 부산에 이어 지금은 경남 창원에서 합동연설회 중입니다. 어제 정청래 후보의 고향 충청에서 303표 차 초박빙 승리를 거둔 김민석 후보가 기세를 이어갈지, 조직력을 바탕으로 정청래 후보가 반격에 성공할지 오늘도 결과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만큼 후보들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제소에 일베문화 침투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전망까지 일부와 이부 진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찐텐 정치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찐텐 정치로 시작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0

0: 9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0: 억지 텐션이 아니다. 진한 텐션이 있는 정치 대담, 찐텐 정치. 전혜연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석현 정치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오늘은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지금 경남 창원에서 합동연설회 중인데 끝나면 부울경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나오죠. 먼저 지금 현장 분위기 전혜연 부원장님 좀 말씀 좀 주십시오.
1: 오늘 폭염이라고 하는데 네. 죄송하지만 일요일이니까 핫 뜨고 후보들이 오늘 뭐 연설에서 불을 뿜었다고 저는 네.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좀 보고 있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이게 초반에는 가치와 비전을 옮겨가다가 오늘은 좀 신경전이 과연 될 것 같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후보들이 가치와 비전도 설명하긴 했는데 네. 한쪽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김민석 후보 측은 정청래 후보 측에게 봉숭아학당이냐 정당이 그런 지적을 했고요. 이제 한동안 안 나왔던 이제 배신자 용어를 다시 네. 또 등장했고 그리고 신천지 문제라든가 생일투표 동료와 관련해서 윤리위 제소가 또 얘기를 나왔습니다. 사실 전당대회에서 윤리위 얘기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충청에서 워낙 접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두 번째 이 불경에서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선 제압을 하겠다는 의도로 후보 측들이 굉장히 강경하게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윤리위 제소 얘기를 김민석 후보, 정청래 후보 둘 다 지금 꺼냈단 말이죠. 김민석 후보는 잘못된 개파 행위한 사람들, 상대 후보가 연설하는데 잘못된 비난과 선동한 사람들 모조리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정청래 후보는 신천지 의혹으로 당 위험에 빠뜨린 김민석 후보는 내가 대표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 심판받게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윤리위 제소를 할까요? 전현 부장님 마저 말씀하시죠.
1: 전 솔직히 윤리위 제소까지 네. 안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당대표가 되자마자 윤리위 제소부터 한다면 사실 당 운영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전당대회 이후에 낮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서로가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는 신경전은 더 가열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보니까 SNS라든가 지지자들 간의 뭐 대화방 있죠. 전체 대화방. 이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은 실제로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서로의 진영의 운동원들에 대한 경고의 성격이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한동안 우리 당에서 멸칭 용어가 사라졌다가 지금 멸칭 용어가 또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어느 계파에 유리하냐를 떠나서 우리 당원들도 지지자들도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이게 국민의힘 과거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렇게 신경전 좀 높아졌을 때 윤리위 제소 뭐 이런 말까지 나온 적이 있나요? 이창근 위원장님?
2: 제 기억은 없어요. 윤리위 제소는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전당대회 관리위원회. 그런 관리위원회에 상대측 후보가 이러한 기준을 넘는 또 때로는 당내의 선거관리 규칙을 위반하는 그런 4대 사례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거나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윤리 제소까지 가는 경우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결국은 민주당 내에 심리적 분당이 이미 현실화되지 않았느냐 이게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고서야 사실 윤리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윤리를 제소하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 경징계든 중징계든 네. 징계는 불가피할 거고 또 그러한 윤리 제소한 상태에서 윤리가 개최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갈등이 심화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해 볼 때는 이미 김민석 후보 측과 정청래 후보 측은 심리적 분당 상태에 도달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태인 것 같다라는 평가해 주셨는데 이석현 평론가께서는 이런 날선 말들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떤 효과를 노린다고 보세요?
3: 사실 이 정도쯤 싸워야 되는 전당대회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네. 사생결단을 하고 있는 선거기 때문에 오히려 초반이 좀 밋밋했다라고 평가하는 분도 많거든요. 지금 이 양쪽이 뭐 심리적 분당이라고 말씀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노선적 차이나

0: 대통령을 두고 이견이 되게 큽니다. 이거를 그냥 통합, 화합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좀 부자연스럽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날선 말들이 되게 이상하다, 뭐 안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사실 이게 윤리위 보내는 문화는 국민의힘에서 더 원조 격이긴 합니다. 날리고. 그래서 이 문화 자체가 좋다고 할 수 없고 사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김민석 후보가 말한 상대 후보 연설하는데 잘못된 비난과 선동한 사람은 최민희 후보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 서미어 후보가 연설할 때 최민희 후보가 부정적 반응을 보인 모습이 좀 포착이 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민희 후보는 본인이 연설할 때 일부 당원들이 야유하니까 일베 문화가 침투했다라고 주장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또 내로남불인 것 같고. 신규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지금 뭐 민주당 경선이 상당히 좀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지금 반응들이 목격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최고위원 후보 중에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는 최민희 후보는 좀 매우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대 후보에 대한 어떤 야유나 이런 모습들 때문에 뭐 같은 당의 이제 김용만 의원하고 좀 충돌하는 모습도 나오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그 선거에 지금 민주당 경선의 품격을 지금 너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무슨 뭐 한 표 줍쇼 한 표 줍쇼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연설 중간에 참 전당대회를 희화화 좀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정치인들은 누구나 비판도 하고 지적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적받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이 피해자 코스프레 그리고 이걸 넘어서서 지금은 또 일베가 침투해 있다. 그러면 본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비판을 해도 다 일베야 라고 지금 이게 규정을 또 짓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누가 떠오르느냐. 무섭노라고 하는 그 사투리를 썼을 때 노자로 끝나니까 그게 또 일베다라고 했던 조국 전 대표가 또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1: 네네.
2: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정치가 아니라 왜 스스로 희화화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인지 전 참 이해할 수가 없고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그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히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그런 질의를 해가지고 좀 총극을 빚기도 했었는데 전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이 지금 수준 자체가 최민희 의원으로 인해가지고 좀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 전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1: 지금 말씀하신 이제 당원의 목소리가 아무리 불편해도 당원에게 일베 문화라고 한 건 부적절하다. 아니면 당원이 과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이제 신천지계 입설 근거 대라라고 최민희 의원이 계속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당내 일베 문화 침투설에는 근거가 있느냐? 또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창근 위원님.
3: 신천지 개입설에 대한 근거는 어쨌든 합리적 근거인 2019년도 당시에 정청래 후보가
1: 네.
3: 자기 지역구에서 신천지의 중심 인물이 개최한 행사에 참석했잖아요. 그리고 그 개최 주최한 단체가 또 신천지의 주력 단체라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합리적 근거가 저는 되어졌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본인이 주장한 일베 문화 침투설은 이거는 사실 근거를 못 댔잖아요. 그래서 비판과 비난의 중심에서 최민희 후보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비판을 한 거하고 비난한 건 다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비판의 목소리를 단 기역자도 들을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비난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베 문화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일베는 정치권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실은 합리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은 일베 자체가 불편할 때도 있거든요.
1: 네네.
3: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올린다? 굉장히 민주당 당원들이 불편했을까 저는 생각해요.
2: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일베는 침투하는데 그럼 신천지는 침투할 수 없다. 그래서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하면 뭐 사퇴해라 지금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저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이미 검찰에서 민주당 쪽도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범죄의 단서 없이도 수사가 가능합니까?
1: 네.
2: 그것도 이재명 정부에서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증거를 내라 지금 이렇게 따질 때가 아니라 민주당도 조심하자. 이 안에 신천지의 조직적 개입이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모두 다 물리치자.
1: 네.
2: 신천지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경선에 손을 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지금은 그 문제 제기한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뭐 사퇴해라 이런 얘기로 맞받는 것은 좀 매우 지금 잘못된 방향을 최민희 의원을 비롯한 이 친청계가 잘못 잡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게 되게 전형적인 민주당의 악습입니다.
1: 네.
0: 뭔가 자기가 의견이 다르면 너 일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2030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방식이고 최근에 그 축구협회 관련 청문회 그 국회 질의에서도 이분이 또 큰 병크를 치셔가지고 굉장히 빈축을 많이 샀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보기에 이 민주당과 친청계, 친명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 다 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뼈아프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지금 근데 이분이 유력한 수석 최고위원 후보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를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분들께서

0: 더 어떻게 받아들이지? 저는 앞으로 지지세 쭉 떨어질 네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전현무님.
2: 일단은 신천지 이게 너무 전당대회 핵심 의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신천지가 민주당 가입과 당원 가입과 연관되었다라는 의혹은 검경합동수사본부에 통한 뉴스를 통해서 이미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윤리위에 징계해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정도로 했으면 네. 좋겠는데 근데 저는 이 주제가 계속 나오는 것이 솔직히 민주당 당원으로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왜 전당대회 주요 이슈가 계속돼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어느 후보 측에도 유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계속 징계를 해라 이런 말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떤 후보든 다른 후보가 연설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태클을 거는 듯한 모습은 기본적인 매너는 아니잖아요.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매너 메이커스 최고위원. 그래서 우리 최고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어떤 게다가 아니라 정말 민주당 지도부가 될 사람들의 모습으로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자주 노출하는 것은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과하게 장난을 치는 듯한 네. 모습. 저 이거 사실 보는데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0: 볼콕 얘기하시는 거죠?
2: 그렇습니다. 150만이 넘는 당원들이 지금 우리 전당대회 통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모습 통해서 전당대회 지고 희화화하는 것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 봅니다.
3: 근데 저는 짧게만 보태면 저는 이제 전혜연 부원장님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헌법상 가치거든요. 근데 그 헌법상 가치가 무너질 수 있는 1%의 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의 뜻이 왜곡되고 당원들의 뜻이 민주적 의사결정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이거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것이고 이걸 회피한다고 해서 현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경고성 의미도 있겠고 내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놓고 본다면 이거는 불편해도 저 직면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니냐. 저 그렇게 봅니다.
1: 사실 어제 충청 경선에서는 신천지가 거의 안 나왔어요. 아예 안 나왔거든요. 근데 결과를 딱 보고 난 이후에 이게 좀 치열해지니까 도리어 이 문제를 던지면서 유불리에 따라서 서로 약간 이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신규 대표께서는 도리어 불편해도 얘기하고 뭐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아, 이 얘기 자꾸 나오는 거 전 의원 부장님께서는 민주당이 안 좋은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하셨고 송영길 후보 얘기 좀 해볼까요? 송영길 후보는 TV토론 때에 이어서 오늘도 정청래 후보에 대한 파멸을 좀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과거에 해인사는 봉이 김산달이다. 그러니까 해인사가 봉이 김산달처럼 이 통행료 받고 뭐 이런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문제가 좀 됐었죠. 그러면서 불교계가 완전 돌아섰었는데 이에 정성호 의원이 잠시 탈당 의사를 물었더니 정청래 후보가 언론에 탈당 압력받았다고 폭로하더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당의 부담 덜기 위해서 탈당했던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달라 뭐 이렇게 한 거죠. 결국에는 정청래 후보가 줄곧 난 탈당 안 했다라고 어필한 걸 저격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이거 이석현 평론가 말씀 좀 들어볼까요?
0: 송영길 후보가 전 정밀한 대응 사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도 그 정청래 후보가 그동안 나는 당에 부담을 준 적이 없고 탈당 안 했고 이 얘기를 너무 서동요처럼 하셔가지고 네. 근데 사실 모두가 아시지 않습니까? 정청래 대표는 그동안 럭비공 같은 정치 인생을 보여주셨고 일관되게 이제 돌출 행동 발언이 많았어요. 예전에 뭐 봉숭아학당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민주당에 가해진 뭐죠? 갑자기
4: 공갈 발언.
0: 공갈 발언. 공갈 치지 마라 했다가 난리도 났었고요. 그런 사고를 치신 분이 자꾸 그 김민석 후보를 향해서 탈당했니 아니 이걸로 하시니까 송영길 후보가 참다 참다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랬던 분이 그러니까 더 웃긴 겁니다. 형이 사학적인 장면입니다.
2: 제가 이 스토리 조금 아는데요. 네. 그 해인사 봉이 김선달 발언 났을 때 종교계에서 난리가 났고 사퇴 집회 열린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결국 누가 수습했냐면 송영길 대표님이 그렇죠. 직접 수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송 대표가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1: 근데 당이 사과했죠.
2: 그렇죠. 네. 어쨌든 대표가 이제 나서야 되는 모양새가 된 건데 아마 참고 참고 참았다가 드디어 포문을 연 게 아닌가 싶습니다.
5: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실 정청래 후보가 이미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합리적인 문제 제기였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문제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불교계 전체를 봉이 김선달이라는 거는 결국은 통행세를 일방적으로 받았다는 그런 형태의 말이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불교계는 불편하죠. 왜냐하면 국가의 문화유산이 보관되어 있는 그러한 사찰에 국가가 재원을 전적으로 100% 부담하지 않는 상황에서 네. 불가피하게 문화재 유지 보수를 위한 관리를 위한 비용을 부담했는 건데 그것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했다는 거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3: 그리고 저는 이제 정청래 후보는 좀 원시적이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그냥 탈당을 안 했으니까 나는 배신.

자가 아니고 탈당한 사람은 모조리다 배신자야. 지금 이런 단순한 논리고 거의 이진법 같은 영 아니면 1인 논리인데 아니 그러면 강선우 의원이나 장경태 의원이 사고를 쳤잖아요. 그분들 탈당 안 할 때 제가 비판 많이 했거든요. 네. 당의 부담 그만 주고 나가라고 여러 번 했는데 이제 억지로 밀려 떠밀려 나갔죠. 그럼 그게 당에서 나 잘못 안 했고 탈당도 안 해라고 하는 게 옳은 겁니까? 정청래 대표 말대로 하자면 송영길 대표는 당시에 당의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고

0: 홍청래 후보에게 상당히 좀 우려를 가지시는 분들의 입장 아닌가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부울경 경선 결과 전망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을 보니까 부산이 49.52%로 가장 높고요. 울산은 39.37%, 경남이 39.57%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후보들에게 각각 유리한 지역이 좀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 당심 조직표 분석하고 당대표 최고위원 투표 결과 전망까지 전혜연 본장님부터 하시죠.
2: 전 이게 정말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이 아마 부울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의 경우에는 전재수 시장이 탄생을 했고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의 해수부 효과를 가장 많이 본 것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아마 부산 당원들의 상당수가 야 지금 이렇게 이재명 정부 일 잘하게 도와줘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이른바 부산은 우리 민주당 내에서 친노의 성지 이렇게 불리는 곳 지금 노사모와 또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 그러다 보니 겹치는 정청래 대표 지지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1: 네네.
2: 굉장히 예측이 어렵고 저는 근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김인석 후보 측이 조금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김상욱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김민석계로 불리는 의원들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굳이 구분하자면 김상욱 의원님도 이재명 정부에 새롭게 영입된 인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민석 후보 측의 주장에 조금 더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남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데 경남은 과거에 우리 김두관 전 지사나 김경수 네. 지사를 비롯한 이른바 친노의 어떤 핵심 지역이었죠. 하지만 사실상 최근에 그 당선되는 흐름을 보면은 뒤늦게 뛰어든 세력들도 많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김경수 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균형 네. 발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또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남이 오히려 참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그럼 박빙? 네, 어제 충청처럼 그렇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나올 것 같습니다.
2: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고위원 후보 중에는 임미애 네. 후보님이 좀 험지에서 많이 뛰었으니까 경남 네. 후보들이 그런 걸 좀 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임미애 후보는 어제 7등이었어요. 최고위원 순서대로 하면.
2: 사실 충청에서는 네. 임미애 후보님이 그렇게
1: 존재감을 이제 경남에서는 좀 드러낼
2: 어렵죠.
1: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2: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이창근 위원장님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3: 제가 민주당 식구가 아니라서 네네. 제가 오기 전에 AI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1: 네.
3: AI에서 이제 지역별로 가늠을 해달라 그랬더니 제가 관심이 있는 건 부산이었거든요.
1: 네.
3: 부산에서 김민석 후보 승리를 점치더라고요.
1: AI가요? 네.
3: 근데 저도 투표율을 봤더니 투표율이 높은 게 결코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할까? 유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여기에 노사모의 성지라고 하더라도 부산 우리 시민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비겁하고 또 강성이고 이런 걸 또 싫어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1: 네.
3: 그거는 민주당 당원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충청보다는 김민수 후보가 조금 더 큰 표차로 승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1: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부산이 정청래 후보 조직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들 얘기 많이 하시던데 신기 대표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0: 근데 저는 이번 민주당 경선은 조직이나 어떤 바람이 이길 수 있는 선거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민주당의 성공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공과 연동된 지금 차기 지도부를 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1: 네.
0: 저는 뭐 부산에 뭐 친노들이 많다 남아있다 뭐 이런 분석들을 일부에서는 하는데 저는 대세를 꺾기는 매우 어렵다. 전 충남보다는 조금 더 큰 차이로 저 김인석 후보가 전 이길이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1: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저희가 어제처럼 속보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부로 넘어가서 네 분과 조금 더 정치 얘기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귤이. 대한민국 유일의 쌀귤이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귤이.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경남 양산의 기온은 오늘까지 닷새째 40도를 넘었습니다. 오늘은 42.5도까지 오르면서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양산의 기온이 높아진 데는 지형적인 영향이 큰데요. 가지산과 신불산 등 1000m가 넘는 산에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기 때문에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혔습니다. 양산을 비롯한 영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그 밖에 전국도 폭염 경보로 극한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더위는 열대야로 이어지겠는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열대야 지역도 많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안성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남사 진위부터 안성까지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6: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부, 전혜연, 신인규, 이창근, 이석현 이렇게 네 분과 찐텐 정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불경 경선 결과를 조금 예측을 해봤고, 어제 이제 첫 경선지이자 정청래 후보의 고향인 충청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김민석 후보하고 표 차이가 303표. 0.44%포인트 차에 초박빙 승부가 어제 났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상 밖 결과라는 목소리들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좀 분석을 좀 해보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김민석 후보가 충남 충북에서 1등을 했고 정청래 후보는 대전하고 세종에서 승리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 신인규 대표 먼저 하실까요?
7: 예, 어제 이제 충청 지역이 상당히 중요했던 이유가 이 선거 초반에 기세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이제 정청래 후보가 이제 연임에 도전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 지금 지도부 체제에서 이 충청부터 정한 것도 좀 본인의 이해 충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좀 초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충청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김민석 후보 쪽에서 저는 한 7%로만 지는 걸로 나와도 선방한 거다. 이 정도의 예상을 미리 말할 정도로 상당히 정청래 후보에게 좀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김민석 후보가 303표 차이로 근소하게 앞서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김민석 후보 쪽에서 크게 잘 선전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무래도 이제 충남과 충북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우세했고 또 대전과 세종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뭐 아무래도 충남이나 충북 같은 경우는 김민석 후보를 이렇게 결이 좀 맞는 그런 단체장들이나 뭐 충북의 신용한 지사나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네네. 아마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싶고 대전이나 세종은 아무래도 뭐 정청래 후보의 후원회장을 또 이해찬 총리의 그 사모님께서 또 맡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에 영향은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대전과 세종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좀 우세하게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6: 혹시 좀 다른 해석 있으세요?
8: 일단 충남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계신데 어쨌든 뭐 굉장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신 걸로 지금 정평이 나 있고
6: 네.
8: 충북의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신용한 지사가 이제 이재명 정부 때 영입된 인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겹쳐졌고 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마무리되는 국면도 분명히 첫 번째 지역과 상관없이 영향이 미쳤을 겁니다.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라는 정청래 대표 측의 주장이 이번 주 안으로 어떤 검찰개혁을 마무리해가는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차별점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것이 분명히 첫 번째 경선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하지만 정청래 후보가 대전 세종 특히 네. 세종은 정말 이해찬이라는 정치인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지금 세종시장님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해찬 전 대표 측 인사들을 많이 영입하고 사모님도 후원회장으로 모셔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9: 그러니까 이게 다들 조직적 측면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일정 부분 좀 집단지성이 대단하구나라고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김민석 후보 캠프 측도 캠프 네. 그 표 계산이 안 됐던 겁니다. 7% 뭐 이렇게 오차 범위가 크고 정청래 후보 측은 50% 간다 이렇게 자신했던 걸 보면 침묵하던 다수가 표심에 나와서 결정을 한 거고 일정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2년차를 코마 상태로 만들지 않으려는 지지층들의 마음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10: 저는 세 지역들보다는 네네. 전체 수치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최고위원들 이제 친청계 후보가 3명이잖아요. 3명의 득표를 단순 합계를 하면은 47.3%가 나와요. 그런데 정청래 후보는 44.6%거든요. 2.7%가 본인의 지지하는 계층이 최고위원들보다 덜 지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김민수 후보한테 패했다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최고위원 후보도 어차피 조직 득표를 했을 것이고 왜 3명의 친청계 후보를 조합을 하면은 1, 2번을 찍든지 2, 3번을 찍든지 1, 3번을 찍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6: 네.
10: 그렇게 찍은 사람들은 당연히 정청래 후보를 찍었어야 되는데 이탈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아마 앞으로도 최고위원 후보는 친청계를 밀어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정청래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정청래 조직 안에서도 존재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반증이라 좀.
7: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뭐 초반 기세 싸움에서 이제 정청래 후보는 좀 승기를 놓친 부분은 좀 뼈 아플 것 같고요. 이게 선호 투표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송영길 후보도 나름대로 그래도 득표율을 뭐 10% 언저리를 그렇죠. 받았기 때문에 그 표의 2순위가 지금 누구로 돼 있을 거냐 이걸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김민석 후보 쪽으로 가서 정청래 후보를 심판하자라는 여론이 거의 높을 걸로는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도 뭐 연설 들어보시면 뭐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아주 신랄하게 지금 비판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호 투표제까지 감안하면 지금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거의 비상이 걸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6: 혹시 그 정청래 후보가 고향에서 진 배경에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영향이 없었을까요? 어제도 유시민 작가가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진행한 유튜브 프로그램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과 전후에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다. 지금은 서로 다른 판단을 했고 가는 길이 달라지는구나.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검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이 공포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시민 작가는 이제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석현 평론가 말씀 좀 드릴까요?
9: 뭐 효과가 있었겠죠. 큰 틀에서는 이제 침묵하던 다수를 깨우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하다. 유시민 작가가 특히 저주성 발언,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이런 얘기들이 결국 반대쪽 김민석 후보 쪽으로의 표심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분명히 줬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이분 얘기를 뭐 길게 더 이상 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식인으로서의 뭔가 이제 모양이 다 빠지셨다고 느껴지고 이제 특정 커뮤니티나 유튜브의 네. 군소 아이돌이 되실 것 같습니다.
6: 제가 공포됐다고 얘기했는데 오시면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공포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아까 선호투표 얘기도 좀 하셨는데 선호투표 2순위 선택은 공개가 안 됐지 않습니까? 전망을 전혀 본 지 어떻게 하세요?
8: 근데 정말 전망임을 네. 전제를 두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김민석 후보를 찍은 사람들은 이순위로 송영길 후보를 지지한 흐름에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송영길 후보 찍었던 분들이 어떻게 정청래 후보를 2순위로 찍겠습니까? 지금 송영길 후보 발언의 수위를 한번 보십시오. 김민석 후보님보다 더 세거든요. 아시죠? 그 제가 입에 단 게 좀 그렇지만 뭐 역적 이런 비유까지 하셨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가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순위 선택을 글쎄요. 지금 공개 안 하고 있는데 당원들은 다 그렇게 예측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 최고위원은 지금 투표 득표율로 보면 최민희, 박선원, 한민수, 서미와 김용 이렇게 돼 있고 그 바로 밑에 이성윤 후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충청권 최고위원 투표율인데 아마 관측한 대로 정도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갈까? 그리고 배경을 좀 분석해 본다면.

0: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 신기 대표 가실까요?
1: 예, 뭐 최고위원도 이제 5명을 뽑는 거고 네. 지금 8명 중에 이제 세 분은 아쉽게도 이제 탈락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초반 기세는 뭐 최민희 후보가 앞서가는 거고요. 그리고 박선원, 뭐 한민수, 서미와 김용지 이런 순서로 좀 고착화되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예상대로 친명 쪽에서 3명, 그리고 친청 쪽에서 2명, 뭐 이 정도의 구도는 거의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뭐 호남이라든지 수도권에 훨씬 더 많은 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 표심도 지금의 이 선거 결과를 보고 서 네. 마음을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 아마 큰 이변이 없으면 아마 친명과 친청이 한 3대2 구도로 이렇게 배분이 돼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저도 그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최민희 후보가 충청권에서 1등 했는 건 사실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비호감 후보인데 근데 앞으로 봤을 때 1등과 2등 후보의 격차가 5.6%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저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주당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라도 네. 수석 최고위원이 최민희 의원이 되는 건 곤란할 것 같아요.
3: 아, 저는 이제 네. 이 결과에서 보면 최민희 후보와 박선호 후보 간의 격차는 좀 나지만 한민수, 서미와 김용 후보 간의 격차는 굉장히 근소합니다. 그리고 춘청이 아마 권리당원이 한 약 10% 정도라고 봤을 때 이게 이제 서미아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 출신이거든요. 이게 호남에 가면 또 변동성이 있다라고 보고 물론 이제 한민수 후보도 호남과 영등성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서미아 후보의 연동성이 있다고 보고 김용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당 당원들한테 인지도를 높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사실은 경선이 지금 초반이니까요. 그래서 충청 구울경 경선 결과가 남은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대로 그냥 쭉 가느냐, 아니면 중간에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유시민 작가는 이제 더 자주 등판할 것이냐, 이거 이석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4: 뭐 유시민 작가님은 등판하셔도 큰 영향을 안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청 부울경 경선 결과는 생각보다 김민석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그 공중표들이 더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론가들이 지금 다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조직과 이것만 보다가 저는 흥미로운 거는 네. 그 외 후보들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한민수 후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표가. 그래서 이분들은 생일 투표를 하시는 건데 그쪽 그 생일만 좀 집중돼 계시나 지지자들이.
0: 아, 지역에?
4: 그런 오해를 할 만큼 좀 특이한 네. 현상인 것 같습니다.
3: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이른바 친정청내계라고 분류가 될 수 있는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1순위는 거의 최민희 후보로 딱 그냥 고정을 해놓은 것 같고요. 나머지를 누굴 할까 하다가 지금 한민수 후보를 한 것 같고 친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후보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당원들도 모르고 막 한 표는 누구라고 정했는데 한 표를 누구 찍을지 모르겠어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명계 후보가 많아서 좀 헷갈리는 분위기 이런 게 좀 앞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데 이제 저는 하나 변수는 네. 최민희 후보가 현재 1등인데 선거에서는 오만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뭐 선거와 골프를 이제 머리 들지 말라고 비유하신 말씀들도 있는데 이번에 그 축구협회 관련된 청문회 같은 거 보면 정말 국민들이 이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는 정도의 질의 수준을 지금 최민희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도 아마 남은 또 호남이나 수도권 경선에서는 네네. 아마 전 영향이 일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석 최고위원 내가 다 따놓은 당상이야라고 최민희 후보가 계속 오만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전 이 부분도 유지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저 그런 생각이
4: 저도 듭니다. 1등 못 하실 것 같습니다.
0: 오늘 불경 결과 보고 또 저희 얘기 나눴죠. 또 어제처럼 완전히 또 다른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그치.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국회로 좀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최근 갑자기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깜짝 발표한 이유하고 배경을 전혜연 본장님한테 좀 들어보고 검사 출신이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그 말씀도 좀 해주십시오.
3: 네, 저는 이게 오히려 사실 좀 솔직히 고백하자면 민주당이 늦은 거죠. 대통령께서는 여러 번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셨고 사실 네. 국민의힘도 그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명도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께서 이거 계속 미루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결단을 좀 내린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뭐 청와대 의견 조율은 있을 수 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이분은 사실상 이미 한번 검증이 좀 여야 간에 됐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전력도 있지만 예전에 네. 바른미래당에서도 추천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에서 논란이 없고 야당에서도 받을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서 빨리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말한 어떤 비리 방지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감찰의 기능을 네. 강화하는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봅니다.
0: 국민의힘은 앞서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했었죠. 이창근 위원장님 이분은 어떤 인물인가요?
2: 우선 뭐 강기식 변호사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제 민주당에서 깜짝 발표로 이제 특별 감찰관 후보

0: 으로 추천한 거에 대해서는 환영은 하지만 사실은 여론 전환용이었다 이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형사소송법을 민주당이 이제 강성 의원들에 의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서
1: 네.
0: 또 보안수사권 폐지는 완전히 폐지하겠다. 국민의 피해는 상관 안 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 또 끼어넣기식의 두 조항을 또 삽입했고 그래서 국면 전환용, 여론 전환용으로 이렇게 의심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 네.
0: 강지식 변호사는 사실 군산 출신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배경에서는 검사 출신이지만 윤석열 사단은 아닌 특수통이에요. 그리고 또 나름 검찰 내 행정과 기획 업무도 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퇴직할 때는 이제 송무 부장으로서 이제 국가 소송이나 행정 소송 이런 쪽을 담당했기 때문에 특별 감찰관 후보로 적합하다 해서 추천했는데 이제 남은 절차는 이제 대한변협에서도 빨리 추천해야 돼요. 그래서 3명 후보 중에
1: 네네.
0: 대통령이 빨리 선정하셔서 그간 2016년 이후로 10년간 중단됐던 이 상황을 빨리 종결시키고 정상화시키는데 빨리 대통령이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15년 이상 판검사 혹은 변호사로 활동한 후보자 3인 추천이 되면 이중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절차가 이제 진행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두 사람이 후보 추천이 됐단 말이죠. 신규 대표하고 이석현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2: 저는 이게 10년 만에 지금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1: 네.
2: 하는 거라서 그 전에 있었던 뭐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 정말 뭐 했나라는 비판은 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전 늦었지만 지금 임명하는 건 너무 잘한 일이고 빠르게 임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은 과거에 특별감찰관이 없을 때는 다 민정수석실에서 친인척 관리까지 다 했었는데
1: 네.
2: 이걸 특별감찰관으로 빼놓은 거예요. 근데 특별감찰관이 10년 동안 공석이었으니까 민정수석실은 남의 업무 할 수도 없고 그냥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그동안에 유야무야 넘어왔고 또 사실은 윤석열 정권 때 김건희 문제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가를 정상화하겠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빨리 좀 적임자를 추천다 해서 좀 빠르게 임명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저도 뭐 이재명
1: 네.
3: 정부 인정해줘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면 전환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안 좋은 정책으로 국면 전환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보고요. 이게 10년째 공석이었던 이유는 그만큼 부담스러운 자리인 건 맞습니다. 만약 감찰할 거 비위를 그대로 그 내비뒀다면 이제 방치를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동안 비어 있었던 건데 이게 특정 정파의 정부만이 아니라 양쪽 정부에서 다 부담스러워했던 것만큼 이재명 정부가 이건 잘했다고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제 나머지 후보 한명 추천이 빨리 돼야 결정이 될 텐데 아까 이제 이창근 위원장님께서 변협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또 대한변협 추천 완벽하게 합의된 거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또 앞으로 시간이 좀더 걸릴지
0: 그러니까 이런 게
1: 네.
0: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예전 상황을 다시 또 뒤집는 거
1: 내가 한거 아니야 뭐 약간
0: 예.
1: 이런 거죠.
0: 이런 거는 사실 참 좋은 건 아니에요.
4: 아니 근데 예. 좋은 제도는 그냥 좋은 제도로 가시죠. 말씀하셔 주셨듯이 이걸 가지고 자꾸
0: 저라면 합니다.
4: 예. 정략적으로 시각하게 국민의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 국회의원으로 원내로 넣고 그다음에 원내로 두 번 더 거쳐야 돼요.
3: 안녕하세요.
1: 네. 자, 내일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제 현안이 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조정식 국회의장이 불을 지핀 연임 문제 관련해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힐까? 그간 연임 개헌에 대해선 선 그었는데 또 입장을 내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죠. 전혜연 본점 주실래요?
4: 네, 이게 강훈식 비서실장도 언급을 했고요.
1: 네.
4: 또 홍익표 정무수석도 말을 했는데 지금 계속 이제 국민의힘에서 연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해라. 이게 저는 약간의 의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또 그 한마디를 정쟁화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쨌든 이번 사태가 국민들로 하여금 좋은 방향으로 시대 흐름에 맞게 개헌을 하려고 하는 의지의 상당 부분 좀 부담이 되는 국면인 건 맞고요. 다만 꼭 대통령이 하셔야만 이게 정리가 되는 건가? 저는 좀 그런 의문이 듭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의 공세는 끝나는 건가요? 뭐 그렇게 얘기해도 뭔가 다른 걸로 또 공세를 펼칠 것 같기도
0: 아니요.
1: 하고.
0: 네. 뭐 대통령 스스로 헌법 개정 필요성을 취임할 때부터 주장하셨고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하신다면 현행 헌법에 향후 개정되는 헌법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이 적용이 안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힐 필요가 있어. 왜냐? 대통령 비서실장이건 정무수석이건 누가 발표하더라도 그거는
1: 네.
0: 제3자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한번 명확하게 밝히시고 개정에 있어서 여야가 성의 있게 나서달라 그 한마디면은 국민의힘이 더 이상

0: 공격할 소재도 없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공격한다면 그것은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겠죠.
1: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은 없다 말 못하면 탄핵으로 넘어갈 거다 이런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 자꾸 탄핵 얘기 자주 꺼내는 장동혁 대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대표 말씀 좀 듣죠.
2: 아니 과거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해서 그 역풍으로 열린우리당 152석을 만든 효과가 그 과거의 기억이 있을 텐데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장동혁 대표는 좀 한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거고 저는 과거부터도 국민의힘이 정치공세 한 거 맞죠. 근데 저는 그때는 대통령께서 굳이 우리 헌법 128조 2항에 나와 있는 그 연임과 관련된 중임 변경과 관련된 임기 연장에 효력이 대통령에게 없다라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전 굳이 입장을 밝히실 필요 없다. 전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조정식 국회의장께서 국회를 네. 대표하는 분이 뭐 실언이 됐든 뭐 의도를 했든지 간에 어쨌든 이런 좀 빌미를 좀 어떻게 보면 문제를 만드신 거는 맞기 때문에 전 상황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선관위 문제라든지 개헌에 필요한 부분으로 넘어가는 그 논의 구조 자체가 봉쇄될 우려가 있어서 전 그런 의심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뭐 대통령께서도 이제 소통을 많이 하시니까 네. 그 과정에서 전 이제는 입장을 좀 밝히시면은 오히려 이 문제는 좀 깔끔하게 전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장동혁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요. 이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장동혁 대표의 다음 스텝이 당원 중심 정당 보수 재건 구상담은 당 개혁안.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가 궁금한데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 좀 주십시오.
0: 저도 궁금해요. 궁금한데 당원 중심 정당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맞지가 않은 게 당은 당원이 주인인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도 그렇고 전당대회의 또 룰은 네. 국민들의 참여를 또 보장을 해요. 민주당은 현행 30%고 국민의힘은 20%예요. 과거에는 국민의힘은 50%까지도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당원 중심 정당만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나요? 당원이 주인이어서 당원의 주도적으로 당을 이끌어가는 것과 네. 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국민들과 함께 가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점정식 원내대표는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당대표는 당원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장동혁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게 만약에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한 당원 중심 정당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지율이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과연 국민의힘에 지난 지방선거 때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준 걸 다시 거두고 싶지 또 기회를 주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생각이 뭔지 내놓고 들어봐야 되겠지만 네네. 결코 당원 중심만으로는 수권 정당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전당대회 룰을 100% 당원들만 뽑는 걸 바꿔야죠.
3: 이게 지금 정청래 대표와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4: 아니 근데 똑같이 보시기에 이 당원 중심 정당이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받아들여지는 게 다를 수가 있다. 네네.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성 강성 지지층만 보고 하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데서 이런 메시지를 내니까 정말로 골고루 전국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려는 것이냐 아니면 당원의 비율이 국민의힘도 특정 지역 영남이라든가 보수세가 강한 곳에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동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 정서가 있을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놓고도 아마 여론이 엇갈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개혁안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지지하는 일부 네네. 당원들만 잡고 가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의심이 들고 무엇보다도 지금 무소속 상태로 있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견제 심리도 상당히 담겼다고 봅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도 나도 궁금하다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당 내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뭐 공론화를 하거나 서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으로도 들리고 이름은 당 개혁 아닌데 과연 개혁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0: 전혀 지금 당내에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분위기가. 그리고 지금 의원들의 분위기도 네. 지금은 그냥 장동혁 대표 하는 대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를 지금 물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당은 당규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최고위원 4인이 사퇴하지만 당대표가 물러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지금 물리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의원들은 지금 침묵하고 지켜보는 거고 만약에 장동혁 대표의 가는 방향이 의원들 입장에서도 정말 맞지 않다. 그러면 본인들의 다음 총선에서 당당히 결정되는 그러한 사안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원들도 지금 장동혁 네. 대표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현재 당내에서 구심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인 보안수사권에 대한 완전 폐지 그래서 네네. 국민 피해가 가는 부분 그리고

0: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공소 기각이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이 부분, 여기에 결국 당원들이나 당내 의원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지 장동현 대표의 개혁안 알겠습니다. 사실 관심 없어요.
1: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을 신임 미디어위원장이, 김태기 의원은 법률자문 위원장이 나란히 임명을 했습니다. 국회에 데뷔한 김태기 의원의 행보가 좀 눈에 띄는데, 윤석열이라는 함부로 부르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SNS에다가 최근 필리버스터하고 나와서 다 패고 나왔다는 글 썼다가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신인규 대표 말씀 좀 주시죠.
2: 뭐 이진숙, 김태규 다 익숙한 이름이실 거고 네. 윤석열 정권을 상징하는 그 방통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이 아니었습니까? 결국에는 뭐 국회로 뭐 어찌어찌 들어는 왔는데 와서도 뭐 장동혁 대표의 노선에 철저히 부합하는 일만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기대가 없다. 네, 저 그렇게 봅니다.
1: 저 이 얘기 틈새 토크로 넘어가서 조금 더 해볼게요.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건강해.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킥 3부는 오늘 배우 황정민 씨 사생활 폭로 법적 이슈 좀 다뤄보고요. 4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세모지에서는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저런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 걱정하시는 분들 조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3부 전까지 유튜브 연장방송 정치 얘기 더 나누겠습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6: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 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7: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에너지 기초

0: 드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7시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 영남권에서 두 번째 순회 경선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울산을 시작으로 부산과 경남, 창원까지 세 차례 합동연설을 모두 마친 가운데 부울경 지역의 권리당원 최종 투표 결과 발표만 남았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7: 오늘 오전 울산에서 시작해 부산을 거쳐 경남, 창원까지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두 번째 권역별 순회 경선인 영남권의 합동연설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지지를 호소하며 부울경 당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첫 충청권 경선에서 0.4%포인트 차 신승을 거둔 김민석 후보는 명청대전 악순환은 당과 나라를 망치는 길이라며 당원과 의원을 갈라치는 프레임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충청권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한 송영길 후보는 자신이 당청관계를 풀어갈 적임자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당청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민하고 있는데 왜 정청 내 후보가 출마해 갈등을 키우냐고 비판했습니다. 홈그라운드로 꼽히는 충청에서 석패한 정청 내 후보는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며 김민석 후보를 겨냥했고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꺼내들며 개혁 당대표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개파 행위를 했다며 친청계 최고위원들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하자 정청래 후보도 신천지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 후보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며 맞불을 놓는 등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마지막 합동연설이 열린 창원에서 개표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됩니다. 첫 경선에서 승기를 잡은 김민석 후보가 영남권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지 정청래 후보가 반전의 발판을 마련할지가 이번 경선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6: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용교 의원이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7대 범죄 전권 송치 도입 법안과 관련해 10월 국정감사 전 입법 보완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음 달 국회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 약화 우려가 제기되자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서 전권송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권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에 넘겨서 검사가 사법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퇴직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동호회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부작용과 혼란 그리고 피해자의 절망과 원망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라면서 대통령은 소신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해 제21대 대선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가 정확히

0: 100명씩 증가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한 명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의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21대 대선에서 선관위는 투표율을 고의로 조작했다며 서울 서대문구 홍은 2동 투표소 세 곳에선 매시간 투표자 수를 100명 단위로 임의로 지연해 허위로 입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오전 7시 100명, 8시 100명, 9시 100명, 10시 200명, 11시 100명, 12시 200명, 13시 200명 등 투표자 수가 11시간 연속 100명 단위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 의원은 또 이런 방식으로 100명 단위로 끊어 투표자 수를 부정 입력한 투표구가 총 5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를 잇는 7박 11일간의 순방에서 귀국한 다음 날부터 이틀간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먼저 오는 4일엔 오후 2시부터 산업부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 보고를 진행합니다. 이튿날인 5일엔 오전 10시 외교부를 시작으로 통일부, 국방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이 저녁까지 업무 보고를 이어갑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온열 질환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등산객이 쓰러지기도 하고 밀폐된 차 안에서 쉬고 있던 사람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솔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폭염에 온열 질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충북 영동군 환감면의 한 주차장 차량 안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여성의 체온은 43도까지 올랐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밀폐된 차 안에서 잠을 자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에는 경북 봉화군 청량산 등산로에서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하루 동안 온열질환자 96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1,889명, 누적 사망자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순환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서울 한강 잠실대교 근처에서 수영하던 30대 남성이 수문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수색 30여 분 만에 잠실대교 남단 인근에서 심정지 상태의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남 태안군 방포해수욕장에서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물 위에 무언가 떠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남성을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남성은 숨졌습니다. 해경은 함께 피서를 간 일행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북 포항 북구의 한 저수지에서는 낚시하던 60대 남성 2명이 물속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0: 경남 양산의 기온이 오늘 오후 1시 26분 42.5도까지 치솟아 국내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어제 세운 종전 최고 기록 41.6도를 하루 만에 0.9도 웃돌았고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연속 40도를 넘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42.5도까지 오른 건 122년 국내 기상 관측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폭염과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총력 대응을 긴급 제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먼저 행정안전부에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의 폭염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범부처 차원의 폭염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정 지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는 경로당과 쉼터 등의 냉방 가동 상황을 점검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고령 농업인의 야외 작업 실태를 현장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38도에 이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23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 32.1도입니다. MBC 7시 뉴스 엄정원이었습니다.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3: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4: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제법 알려드립니다에서는 배우 황정민 씨의 사생활 폭로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4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세모지에선 요즘 주식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 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한상보 탈모 전문의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죠. 탈모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문자나 유튜브 댓글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한 주간 뜨거운 이슈에 관한 법률 상식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제법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최근 배우 황정민 씨를 둘러싼 사생활 폭로가 뉴스화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2: 네, 최근에 여성 A 씨가 네. SNS상에 자신이 이제 황정민 배우와 사적인 관계였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뭐 대화 내용이라든가 통화 기록 같은 것들을 공개를 하고 사생활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1: 네.
2: A씨의 이야기에 의하면 2023년 7월 한 영화 시사회에서 황정민 씨를 처음 만나서 연락처를 교환을 했고 이후에 이제 몇 차례 사적으로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소주 브랜드 사업 같은 걸 논의하기도 하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친밀한 관계가 됐는데 뭐 황정민 씨가 뭐 자신은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라는 등의 사정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네네. 자기에게 접근을 했다. 그때부터 부적절한 사적 관계가 유지가 되다가 이후에 황정민 씨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중단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대화 내용, 음성 파일 이런 것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뭐 다만 이제 전체 맥락이라든가 혹은 공개된 자료의 네. 진위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1: 황정민 씨는 소속사 통해서 정면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메신저 대화나 음성 파일 등은 법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2: 일단 먼저 황정민 씨 측의 주장을 조금 요약을 하자면 네네. 이제 이 A 씨는 지속적으로 황정민 씨를 괴롭혀온 그러면 스토킹 범죄 피의자다라고 하면서 뭐 이미 A 씨에 대해서 형사 고소도 있었고 법원에서는 그 중간중간에 세 차례 정도 뭐 접근 금지와 같은 잠정 조치를 내리기도 했고 뭐 실제로도 스토킹 혐의가 인정이 돼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온라인에 유포된 이런 게시물들 이건 악의적으로 네네. 편집된 내용이고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 여성이 올린 메신저 대화라든가 혹은 음성 파일 같은 것들 이제 그 자체를 두

0: 것이고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건데 사실 뭐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 검사 측에서든 혹은 A씨 측에서든 네. 뭐 자기들한테 유리한 자료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검사 입장에서는 2차 피해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자료로 쓸 수가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A씨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형사 고소가 된 이후에도 이렇게 네. 연락을 주고받았다. 동의 없이 연락을 하거나 접근했던 것들이 아니다. 라면서 뭐 스토킹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히는데 근거로 쓰일 수도 있는 그런 자료에 해당을 합니다.
1: 황정민 씨 측에서는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A씨의 형사사건 관련해서 알려진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0: 일단 일부 매체의 보도들을 조금 네네. 보면 형사 사건에서 이제 황정민 씨 측이 제출한 그런 자료들, 주장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는데 우선 맞는 사실들, 그러니까 두 사람이 2023년부터 뭐 세 차례는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정민 씨는 이후에 팬이었던 A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도 맞고 또 소주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도 맞는데 네. 결국에는 A 씨의 접근에 부담을 느껴서 연락을 끊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A 씨가 황정민 씨 아들에게 연락을 한다든가 혹은 네.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그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1만 자가 넘는 그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라든가 혹은 이 아들에게 연락한 내용 그리고 이 여성이 황정민 씨에게 보낸 사진들 중에서 예컨대 뭐 혈흔이 묻은 그런 휴지 사진, 고양이 사체 사진, 뭐 아들의 학교 공연을 찾아간 사진 이런 것들을 이제 스토킹의 증거로 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또 A 씨 측에서는 또 재반박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황정민 씨 아들에게 연락을 취한 것은 이 자료 전달을 요청하기 위한 일시적인 연락이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든가 네. 혹은 뭐 고양이 사체 사진을 보냈던 건 이거는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가 아플 때 뭐 황정민 씨가 말을 좀 함부로 하면서 마지막 모습을 결국 찍어 보낸 것이다 이런 반박을 하고 있고 뭐 약식 명령이 나온 건 사실이긴 한데 지금 불복을 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밝히겠다라는 입장입니다.
1: A씨가 황정민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있다면서요?
0: 네, A씨가 제기한 것도 있습니다. 네네. 이제 황정민 씨가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했고 그래서 자기는 뭐 시장 조사라든가 디자인 기획, 상표 조사 등을 했다. 또 뭐 그것 말고도 요청에 따라서 소설이라든가 에세이 같은 글 뭐 30편을 집필하기도 했는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정서적, 성적 착취다, 노동 착취를 당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며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네네. 변호사 입장에서 사실 이 주장들을 보면 다소 좀 의문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지금까지 보도 내용을 정리해보면 A씨 주장에 의하더라도 황정민 씨를 만난 게 한 3차례 혹은 4차례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뭐 계약서 혹은 뭐 계약이라든가 혹은 계약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러면 과연 이 서너 차례 정도 만남으로 이런 구체적인 소주 사업 제안이라든가 혹은 소설이나 뭐 에세이 집필 제안 등이 정말 있을 수가 있는 그런 관계였을까 이걸 또 착취라고 주장할 만큼의 그런 빈번한 교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장들이 일부 좀 과장된 내용 네. 혹은 감정적인 내용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현재 진행 중인 송사는 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A씨가 SNS에 황정민 씨의 생활 문제에 대해서 폭력성 주장을 한 행위, 이거는 별도로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0: 별도로 문제가 되죠.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네.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히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을 합니다. 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을 하는 거고 거두시면은 더 중하게 처벌을 받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A씨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진위 여부를 일단 떠나서 네. 그 내용만으로도 황정민 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황정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특별한 구설수에 오르지도 않았고 또 한편에서는 뭐 상당히 좀 가정적인 이미지도 가져가고 있던 그런 배우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사실 이런 폭로전으로 인해서 명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비방의 목적이 있었냐 이것도 따지게 될 건데 지금 A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황정민 씨에 대한 이런 폭로성 게시글을 올렸기 때문에 비방 목적도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형사 책임 말고도 민사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주장들로 인해서 황정민 씨의 명예적인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보고 뭐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을 하고요. 또 지금 한 가지 추가적인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게 네. 지금

0: 영화 호프가 상영 중이잖아요. 황정민 씨가 주연인. 네. 근데 여기 제작사 그리고 이 투자 배급사도 언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영화의 순항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기도 한다. 영화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라고 하고 있어서 별도의 또 소송이 제기될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 네. 다른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마약이 일상에 좀 깊숙이 침투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뉴스들을 접하게 되거든요. 얼마 전에 수원역 근처에서 마약에 취한 걸로 보이는 20대 여성이 체포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볼까요?
0: 지난 이제 29일에 있었던 네. 일입니다. 오전에 수원역 인근의 거리, 그 로데오 거리에서 한 20대 여성이 이상 행동을 보여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좀 보고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해당 여성이 길 한복판에서 제자리 뛰기를 막 하지를 않나. 또 바닥을 뒹굴기도 하고 넘어진 상태에서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시민들이나 혹은 노숙인들을 향해서 네. 돌진을 한다든가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모습도 찍혔고요. 당연히 이제 출동한 경찰에서는 이상 행동을 보이니까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을 했고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역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겁니다.
1: 네.
0: 일단 경찰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이 여성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보호 입원 조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보호 조치라는 건 보호 입원 조치라는 것은 뭐 질환이라든가 혹은 약물 부작용 등으로 인해서 본인이나 뭐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은
1: 네.
0: 보호 의무자의 동의라든가 신청을 받아서 병원에다가 입원시키는 조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입원 조치가 된 걸로 보이고 앞으로 뭐 마약 입수 경로라든가 네. 투약 시점 등에서도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경찰에서는 밝혔습니다.
1: 잠시 민주당 전당대회 부울경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산에서는 송영길 7.96%, 정청래 48.76%, 김민석 43.28% 나와서 정청래 후보가 1위고요. 울산은 송영길 10.38%, 정청래 43.4%, 김민석이 46.32% 나와서 김민석 후보가 1위입니다. 경남은 송영길 10.54%, 정청래 46.08%, 김민석 43.38%로 정청래 후보가 경남에서는 1등입니다.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죠. 민주당 전당대회 부울경 권리당원 투표 결과입니다. 부산 송영길 7.96%, 정청래 48.76%, 김민석 43.28%로 정청래 후보가 1위, 울산 송영길 10.38%, 정청래 43.4%, 김민석 46.32%로 울산에서는 김민석 후보 1위, 경남 송영길 10.54%, 정청래 46.08%, 김민석 43.38%로 경남에선 정청래 후보가 1위라는 뉴스 전해드리고요. 합산 결과가 나오면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원에 있었던 20대 여성, 이 마약을 투약한 걸로 보이는 20대 여성 체포된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평일 오전에 길거리에서 발생했다라는 게 더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약이 법적으로 처벌이 약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과거보다 지금 마약을 훨씬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돼서 그런 건가요?
0: 사실 처벌 자체는 계속해서 결코 이제 가볍진 않았습니다.
1: 네.
0: 무거운 처벌도 충분히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마약의 노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평일 오전 9시 20분경에 발생을 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출근길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1: 네.
0: 마약 범죄가 이제는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과거에 뭐 길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옛날 같은 경우에야 많이 취했구나 술에 많이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요즘에는 간혹 저거 혹시 약물에 취해서 보이는 행동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제 과거에 마약 범죄 문제는 음지에서 상당히 좀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대부분은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서 마약 투약의 장소는 보통은 남의 눈에 안 띄는 뭐 자기 집이라든가
1: 네네.
0: 숙박업소에서 주로 이루어졌었고 뭐 예컨대 현장에서 적발이 되는 경우는 다른 누군가 공범이 제보를 해서 아 내일 누군가와 같이 마약을 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적발이 돼서 체포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기사 내용들을 보면은 뭐 주거 지역이라든가 길거리 아니면은 뭐 카페 이런
1: 네.
0: 일상적인 장소에서도 적발이 되거나 혹은 최근 뭐 마약 투약의 의심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검거 인원은 통계적으로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소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은 단순히 범죄 숫자가 늘어난다가

0: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제 마약에 더 쉽게 그리고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1: 이게 안산에서는 시내버스 기사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네.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필로폰 투약 그리고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7월 23일 새벽에 시흥에서 술을 마시고 안산에 있는 자기 집까지 운전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에 취한 나머지

0: 있다라는 거죠. 이제 경찰이 이 추에 있던 사람이 차니까 이걸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뒷자리를 보니까 필로폰 투약 도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간이시약 검사도 했고 결과적으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A씨가 이후에 이런 투약 혐의, 뭐 필로폰 구매 혐의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결국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까지도 추가돼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1: 이게 이제 직업이 버스 기사다 보니까 그러면 혹시 운전 중에도 투약한 상태로 운전했는가? 이게 이제 더 걱정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0: 네, 이 부분도 이제 추가 조사를 진행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경찰에서는 남성의 직업이 버스 기사라는 점을 고려해서 약물 운전 혐의가 추가로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한 걸로 보이는데 일단 이 남자가 적발된 날 이전에도 필로폰 투약 시점들을 특정을 해서 그 시점이랑 이제 버스 운전 시점 사이가 6시간 내외인 그런 범죄 사실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약물의 영향이 최소한 지속되었을 거라고 보는 그 시간 내에 버스 운전을 했다라고 보이는 내용들을 송치 대상에 포함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이 자동차 운전뿐만 아니라 본인이 버스 운전한 부분까지도 처벌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필로폰 투약 시점 같은 경우에는 네네. 투약 당시에 현장에서 체포가 되지 않으면 언제 투약을 했는지 이건 그 당사자의 진술에 상당히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에 필로폰 투약 시점이 언제였는지 특정하는데 정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고 또 여기에 기초를 해서 뭐 몇 시간 뒤에 버스 운전을 했는지 그래서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입증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증거들이 보강되었는지가 관건일 거고 만약 그럼에도 충분하게 입증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약물 운전 혐의가 처벌됐을 경우 최소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1: 이제는 이 간이 시약 검사를 뭐 정기적으로 의무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대중교통을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뭔가 약물을 했을 때 큰 피해가 입을 수 있는 부분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정부의 대책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일단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 단속을 신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보면은 여름 휴가철부터 해서 추석 연휴라든가 또 헬로윈 시즌을 앞두고 이런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겨냥을 해서 특별 단속을 하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마약류 사범이 매년 2만 명 이상 적발이 되기도 하고 20, 30대가 또 60% 정도를 차지한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케타민과 같은 그런 의료용 불법 마약류가 또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착안을 해서 뭐 해외 유입 마약류를 반입을 차단하고 또 클럽이나 유흥주점을 집중 단속하고 또 알겠습니다. 의료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수사 역량을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씩 얘기를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0: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폭염특보가 나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 동부와 영남 곳곳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고요. 서울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서쪽을 중심으로 더위가 더 심해지겠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에는 열기가 식지 않아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들 많겠는데 특히 동해안 지역으로는 밤 최저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는 초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도 심해졌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에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경부고 속도로 서울 쪽으로 정체 많이 풀려서 지금은 17km 구간 밀립니다.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안성 일대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주말에도 뉴스는 계속된다.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
1: 일요일 저녁 세상의 모든 지식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세모지. 오늘은 탈모 전문의 한상보 모바른 의원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머리 농사 짓는 의사 한상보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네. 전혀 탈모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네. 우리 원장님의 주식계좌는 괜찮으신가요?
2: 아, 저도 자랑스러운 하이닉스의 주주입니다. 아, 네. 저는 평당가 그래도 219거든요. 예, 그런데 와이프한테 전혀 혼 안 나오고 있습니다.
1: 아, 왜요?
2: 저희 와이프는 255거든요. 평당가.
1: 두 분이 계좌를 따로 관리하고 계시군요. 네. 내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하고 계시군요.
2: 제가 훨씬 낫습니다 지금.
1: 기다려보시죠. 우리 네. 최태원 회장도 자기 주식을 샀다고 하니까요. 제가 이제 주식계좌를 먼저 물어본 게 네. 최근에 이렇게 주식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탈모 고민하시는 분들이 병원을 많이 찾으신다면서요.
2: 제가 개업한 지 그래도 한 횟수로 25년인데 이런 네. 적은 처음입니다. 정말 많이들 문의 주시고 방문하시고 계십니다.
1: 아니 결국에는 그러면 스트레스 주식 계좌가 요즘 흔히 뭐 녹아내린다라는 표현들을 네. 많이 쓰시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탈모로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2: 예,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머리카락은 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옛날에 화학 시간에 배우는 리트머스 시험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아주 뭐 활발하게 성장을 잘 해주는 것이 모발이고요. 반대로 내가 뭐 몸이나 마음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건강이 좋지 않으면 네.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면서 경고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모발 털들이거든요. 우리 집에서 강아지 키울 때 아 얘가 비실비실한데 털에 윤기 먼저 사라지잖아요. 그럼 이 강아지가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탈모가 좀 많이들 방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 탈모가 나타났을 때 아 이거 진짜 위험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 예, 이제
2: 보통 우리가 네. 하루에 뭐 100가닥 빠진다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1: 일상적으로는 네. 한 100가닥 정도는 빠진다.
2: 아유, 아무
1: 100가닥은 없습니다. 저희가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네. 했을 때
2: 맞습니다. 어느 보통 정도 우리가 머리를 네. 감았을 때 흰 세면대 위에 뭐 하수가 막힐 정도는 아닌데 좀 한 떨어진다. 그러면 베개에 하얀 포를 대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조금 떨어져 있다. 이런 게 보통 이제 100개.
1: 일상적으로.
2: 100개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우리 몸의 생리적 탈모라고 원래 하루에 100개에서 200개 정도는 네. 빠지고 그만큼 또 자라나요. 그런데 이게 200개 이상 많이 빠지는 시기가 내가 봐도 평소에 내가 빠지는 양보다 너무 양이 많고 이것이 한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

0: 그러면 그래도 너무 겁먹지는 마르시고 네.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집 근처 가까운 피부과나 가정의학과나 탈모를 치료하는 병원을 그냥 편하게 방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한번은 들려보는 게 좋다. 네? 갑자기 뭐 내가 평소에 빠지던 그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진다 그러면
0: 네네 맞습니다.
1: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스트레스 얘기를 먼저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면 이른바 스트레스성 탈모.
0: 네.
1: 그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건 원형 탈모. 이렇게
0: 그렇죠.
1: 그것도 스트레스 탈모 아닌가요? 원형
0: 예.
1: 탈모도?
0: 원형 탈모도 네. 원인 자체는 사실은 의사들이 잘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건 역시 스트레스에 기인할 거라고 저희가 미리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성 탈모는 원형 탈모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가 뭐 주식이나 또는 애인과 헤어졌을 때 받잖아요. 그럼 그 스트레스를 한 너무 오랫동안 강하게 받다 보면 우리 머리 전체적으로
1: 네.
0: 옆머리나 뒷머리 이렇게 건강한 머리들이 두꺼운 머리들이 두두둑 두두둑 떨어져요. 이게 스트레스성 탈모이고요. 원형 탈모는 무엇이냐면은
1: 네.
0: 국소적으로 딱 100원짜리 500원짜리 그 동전처럼 딱 이렇게 몰아서 쏙 빠져버리는 게 원형 탈모예요.
1: 지금 문자로
0: 네.
1: 9378님이
0: 네.
1: 저는 하이닉스 228층인데 위안이 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
0: 힘내세요. 다들 꽃발 삼촌 그러니까 화이팅.
1: 이렇게 위안이 돼서 네. 탈모라도 줄어들면 탈모라도 안 오면 이게 되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제가 또 기쁜 소식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1: 네네.
0: 저는 테슬라 420달러에 많이 샀습니다.
1: 주식은 좋은 기업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보상을 주니까요.
0: 네.
1: 우리 그렇게 위안을 좀 가져보고요.
0: 네, 견딥시다.
1: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스트레스성 탈모라는 게 네. 자연 치유가 된 스트레스가 줄면 다시 좋아지는 거 이게 좀 궁금하네요. 최근에 네. 커뮤니티에서 화제된 글이 있는데 몇 년간 탈모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자기가 삼성전자를 지난해 말부터 사 모으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네. 탈모가 없어졌다.
0: 아, 좋죠.
1: 네. 그랬는데 다시 주가가 빠지니까 탈모가 생기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이시니까 이게 네. 그러면 실제로
0: 맞습니다.
1: 스트레스 탈모라는 거는 자연 치유가 되는 건가 싶어서
0: 아주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우리가 스트레스성 탈모는 사실 딱히 치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진영님께서도 옛날에 네. 총각 때 어떤 여자친구랑 죽고 못 살고 살다 헤어졌어요.
1: 아, 지금 부인이니까 헤어지진 않았어요.
0: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실연의 아픔도
1: 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0: 그렇죠.
1: 네.
0: 죄송합니다.
1: 네.
0: 실연의 아픔도 결국에는 한두 달 지나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어차피 사라지는 것들이고 6개월 정도 지나면
1: 네.
0: 다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겁먹지 마시고요. 특히 뭐 비싼 돈 들여서 어떤 치료를 하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1: 네.
0: 차라리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다가왔을 때 사회생활 하면서 피할 수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뭐 운동을 한다든지 저는 러닝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1: 네네.
0: 러닝하면 모든 뭐 근심 걱정이 저는 많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또는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뭐 술, 담배 말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풀어주시는 게 참 좋습니다. 다 돌아옵니다.
1: 그럼 이제 이게 스트레스 네.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0: 네.
1: 다만 이제 생활 습관 중에 혹시나 네. 탈모를 좀 일으킬 만한 습관들이 있는 건 아닌가. 우리
0: 네.
1: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머리 쥐어뜯는 사람도 있잖아요.
0: 많아요.
1: 그리고 머리 막 이렇게 말고
0: 꼬아요.
1: 돌리고. 네네네.
0: 뽑아서 심지어 또 먹어요.
1: 먹는 건
0: 그런
1: 너무 과장
0: 있어요.
1: MSG를 너무 네. 많이 치신 거 아닙니까?
0: 보통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그럼 뭐 학업 스트레스겠죠.
1: 네네.
0: 뭐 별 큰 거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젊은 분들은 취업이라든가 연애라든가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죠. 근데 이거를 머리카락을 쏙쏙 당겨서 뽑다 보면 그게 풀리는 거죠. 마음이 조금 뭐랄까 어떤 긴장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래는 뽑아도 괜찮아요. 뽑은
1: 네.
0: 머리는 모낭은 죽지 않기 때문에 다시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또 사람들이 또 손목 스냅이 좋아요. 잘 떼면 모낭이 조금 더 또 찢어져요. 그러면 점점 얇은 머리 나다가 안 나요.
1: 뽑을 거면 살살 뽑아라.
0: 살살 뽑아야 돼. 너무 스냅을 너무 기가 막히게. 우리는 손재주가 좋아요. 우리 민족이.
1: 이제 50대 들어오니까 저는 이제 흰머리 걱정인데
0: 예.
1: 흰머리 뽑을 때도 세게 뽑으면 안 됩니까?
0: 살살. 흰머리는 잘라주세요.
1: 아, 흰머리 잘라
0: 네.
1: 뽑으면 안 돼요?
0: 예, 선생님도 나이가 들면 향후에는 네. 있잖아요. 흰 거 까만 거 가릴 때가 아니에요.
1: 아,
0: 뭐라도
1: 그렇죠.
0: 붙어 있는 게 짱이에요.
1: 뽑으면 큰일 나죠. 너무 많아가지고
0: 네. 잘라주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근데 이게 다행스러운 게 뽑지 마 그래도 이게 멈추질 않아요.
1: 습관적이니까.
0: 네, 네. 자기도 그거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게 우리가 집 근처에 있는 뭐 정신건강의학과 있잖아요.
1: 네네.
0: 부담 갖지 마시고 방문해서 이거를 상담을 하시면 아주 쉽게 약물 치료하면 금방 해결이 돼요. 이게 불안 우울증이거든요.

0: 그래서 너무 그런 과를 방문하는 걸 너무 좀 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금방 치료해 버리십시오.
1: 좀 그게 이제 과하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뽑아서 이렇게 입에 넣거나 이런 정도라면 차라리 정신의학과나 이런 데 가서 상담받고 약간의 우울증 치료일 수도 있으니까 치료받는 게 낫겠다.
0: 맞습니다.
1: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그렇다 치고 뭐 습관도 그렇고 두피 관리가 탈모에 굉장히 중요합니까?
0: 아, 그렇진 않습니다.
1: 그렇진 않아요.
0: 예, 우리가 탈모와 두피를 조금 구분돼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탈모는 우리 두피 밑에 깊숙한 아주 저 밑바닥에서 모낭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탈모 현상이고요. 두피는 말 그대로 피부 바깥에 우리 얼굴 피부처럼 뭐 건조하신 분 또는 기름이 많으신 분, 뾰루지가 많으신 분 이렇게 세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피부 좋다고 해서 얼굴이 미남 미녀가 되는 것은 아니듯이
1: 네네.
0: 두피를 어떻게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탈모가 해결되거나 머리가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과장되게 어떤 뭐 탈모 샴푸라든가
1: 네네.
0: 탈모에 좋은 그런 제품들도 상당히 또 비쌉니다. 제품들이. 그런 거를 아, 원장님 뭘 쓰면 돼요? 라고 엄청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제가 솔직하게 제가 쓰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추석에 선물 받은 거 씁니다. 설날에 선물 받은 남이 사준 게 제일 좋고요. 그 탈모와 두피를 너무 연관 지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두피가 엄청나게 염증 받치돼가지고 고름 줄줄 하고 아프다. 아 그러면 탈모가 와요.
1: 네네.
0: 그럼 제가 말 안 해도 병원에 아마 방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 내가 기름이 좀 많이 난다고 해서 지루성이라고 해서 탈모가 되는 건 아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샴푸를 투자하시면 괜찮으냐면은 이 정도 마시면 돼요. 내가 기름이 많다. 지성이다. 20, 30대 젊은 분들이겠죠.
1: 네네.
0: 성호르몬 분비가 많을 뿐이에요. 고환을 절삭할 수는 없어요.
1: 네.
0: 그러니까 마트에 가셔서
1: 아, 공중파인데 조금 위험했습니다. 네네.
0: 그냥 마트 가셔서 지성용 샴푸 쓰시고요. 반대로 아주 너무 건조하고 비듬이 많이 날린다.
1: 네.
0: 그러면 샴푸 횟수를 좀 줄이세요. 매일 하지 마시고 2-3일에 한 번씩 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러고 샴푸도 건성 두피용 샴푸 정도 골라주시고 또 중고등학생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뾰루지 여드름 두피에 많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염증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샴푸들도 그 큰 마트 가면 아주 저렴하게 다 있어요. 그런 정도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1: 그러니까 뭐 탈모용이다라고 해서 너무 비싼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두피하고는 그렇게
0: 하지 마세요.
1: 탈모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
0: 아무 상관이 없어요.
1: 어느 정도 깨끗하게만 관리해주면 된다.
0: 예, 자기 두피에 맞는
1: 말씀이시네요.
0: 샴푸 정도만 선택하는 정도.
1: 근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그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하면 이게 탈모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0: 맞습니다.
1: 아 그건 연관이 있습니까?
0: 아, 정확하게 맞습니다. 보통 여성분들 또는 남성분들 뭐 심하게 단기간에 감량하셔가지고 많이 찾아들 오시는데요.
1: 네.
0: 사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내 몸에 물리적인 스트레스 즉 지나친 다이어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섭취하는 걸 좀 줄인 거죠. 그래서 살이 쏙 빠진 거거든요. 내 몸에 스트레스 심하게 받았으니 머리가 빠지고 얇아지는 거죠. 또 요즘 마운자로 너무 많이들 주사를 맞잖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이거 쓰는 거죠. 저는 뭐 쓰지 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1: 네.
0: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이어트를 하면 섭식량이 줄어들죠. 근데 이때 주의하실 게 양을 줄이는 건 괜찮아요, 선생님들. 근데 좀 골고루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탄수화물을 너무 죄악시해가지고 탄수화물 딱 스톱해버리고 무조건 단백질 이거 옳지 않아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양은 줄이더라도 골고루 드셔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카락을 만드는 주 재료는 단백질이 맞습니다만은 그중에서도 식물에서 기원하는 단백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 보리, 콩, 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도 적당하게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이어트하는 과정 중에서도 음식을 최대한 골고루 먹어라 이런 말씀이시죠?
0: 네, 맞습니다.
1: 내가 다이어트를 좀 과하게 해서 약간 탈모가 일어나는 것 같아.
0: 네.
1: 그랬을 때 그럼 대처법은 뭔가요?
0: 약국을 방문하시거나 또는 재래시장을 방문하시면 모발 영양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비싸진 않습니다.
1: 네.
0: 또는 재래시장 가면은 그 미숫가루집 있잖아요. 선식 만들어주는 집.
1: 네네네.
0: 거기 가면 돈 조금 드리면 저 다이어트한다고 머리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면 미숫가루 잘 만들어주십니다. 그런 걸 조금 보강해 주시면 모발한테 조금 도움은 가능합니다.
1: 미숫가루가 탈모에 도움이 됩니까?
0: 그 탈모가 모낭에 좋은 곡물로 미숫가루를 갈아서 주세요.
1: 아 거기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 처방을 또 그렇게 해주시는군요.
0: 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캡슐 형태로 나온 게 약국에서 사 먹는 모발 영양제 사실 성분은 동일합니다.
1: 7759님께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머리카락은 네. 가늘어지고 전두엽 부근 두피가 훤히 보입니다. 네. 머리숱 덜 빠지게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찬물에 머리 감으면 좋다는데 좋은 방법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어요.
0: 예. 요 네. 그 문자로 봤을 때는 여성분으로 짐작이 되시고 젊으신 분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직장을 바꾸는 것이 좋으신 거고요.
2: 직장을 바꾸면
0: 뭐 직장을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1: 동료를 내보낼까요? 동료 때문에
0: 그렇죠. 네.
1: 동료를 내보낼까요?
0: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이분은 아마 유전적인 탈모가 집안 내력이 있는 분들이 보통 흔히 쓰시는 단어들을 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약을 드셔야 되는데 남성분이라면은 탈모약 먹는 게 있는데 여성분은 먹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한테는 참 죄송합니다만 그 미녹시딜 있죠. 그런 정도만 저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찬물로 머리 감는 거 말씀하셨는데
1: 네.
0: 찬물, 더운 물, 미지근한 물 아무 상관없고요. 본인께서 편하신 물 온도로 편하신 샴푸로 편하게 감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저는 몰랐던 이야기네요. 탈모약은 남성만 먹는 약이 있습니까?
0: 예, 원래는 남녀 같이 먹었는데 임신. 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남자만 탈모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1: 아, 여성은 탈모약 먹는 걸 먹었을 때 임신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0: 네. 그래서 여성은 그 남자들이 먹는 아주 효과적인 유전 탈모를 예방하는 약을 복용하실 수는 없고요. 보통 우리가 광고에 흔히 접하는 그 미녹시딜이라는 성분의 혈관 확장제입니다.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 미니의 유민정님께서 흰머리 건강보조식품 먹으면 검은 머리 난대요 라는 광고를 효과가 있느냐 과대 광고냐 물으셨습니다.
0: 네. 과대 광고 맞고요. 저거 해결되면 노벨상 탈 수 있습니다.
1: 앞서 이제 탈모 샴푸 뭐 이것도 물으셨는데 그거는 탈모 샴푸 큰 필요 없다. 네. 그냥 뭐 청결하게 잘 관리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0: 맞습니다. 자기 두피 상태에 맞는 샴푸만 사용하시고 탈모 방지나 머리가 난다는 기대는 하지 않은 것이 정확합니다.
1: 샤워 후에 머리를 잘 말려야 돼. 잘못 말리면 그거 탈모에 영향 줘라는 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0: 맞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특히 젊은 여성분들 여름이 중요한데 여름에 이제 퇴근하고 와서 집에 또 술도 한 잔 묵고 와가지고 막 잠은 쏟아지고 대강 감고 그냥 퍽 자요. 네.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베개에 머리를 대고 주무실 거잖아요. 그러면 물기가 젖어 있으면 베개 마찰로 머리가 당겨지죠. 그래서 모낭 머리카락 계속 당기면 견인성 탈모라고 해서 모낭이 점점 얇아지거든요. 그런 곳 발생할 수 있으니까 머리를 특히 뒤통수 머리를 잘 말려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머리가 습도가 있는 상태에서 뭐 네. 8시간 주무시게 되면 안에서 세균 또는 곰팡이 진균 무종균 이런 아이들이 기뻐하겠죠. 그래서 두피 염증이 잘 생기니까 특히 말릴 때 뭐 뒤통수 어떻게 드라이로 따뜻한 바람으로 여름에도 너무 찬 바람은 하지 마시고 네. 뒤통수를 바짝 말려주세요.
1: 유튜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를 안 보고 정면을 보시고 이렇게 우리 고객들을 상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옆에서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0: 아, 감사합니다.
1: 어쨌든 머리 말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뒷머리 이렇게 드라이로 따뜻한 걸로 예. 특히 긴 머리 여성분들 꼭 해달라는 거고 아까 탈모약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남성분들 중에 이제 탈모약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약간 성기능 장애가 있을
0: 맞습니다.
1: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0: 이 약은 나온 지 아주 몇십 년이 됐고 전 세계 모든 인종과 성별에 대해서 테스트가 끝나 있는 약입니다. 저도 25년째 먹고 있는 약이고요. 이 약은 보통 모든 통계가 다 밝혀져 있는데 20, 30대 젊은 분들에게서는 약 0.3%에서 성기능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탕 제 올해 그 한국 나이로 54, 55이거든요.
1: 네네.
0: 근데 저희 나이 때는 아무래도 조금 꺾어질 나이잖아요. 힘이 없어요.
1: 네.
0: 그래서 저희 연령대는 제가 경험해 보면 임상적으로 약 10명에 3명 정도 꽤 높은 확률이죠. 이거 먹고 좀 성기능이 나빠졌다 그러는데 과연 약 때문인지 원래 내가 컨디션이 나빴던지 그리고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생할 수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1: 만약에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약 복용을 중단하는 게 맞습니까?
0: 맞습니다. 특히 가장 흔히 말씀하시는 부작용은 성욕구 저하가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액량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임신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약을 끊고 약 14일 뒤에 14일이면 체내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아기를 잘 열심히 만드시고 다시 복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행스럽게 이 약은 중단을 하시면 체내에 축적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모든 부작용은 정상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1: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저희 아이들 낳고 일하는 과정에서 저희 와이프가 출산 이후에 출산 탈모라고 하죠.
0: 예, 네. 산후 탈모.
1: 네, 산후 탈모.
0: 네. 네.
1: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0: 네, 애를 낳으면 뭐 올 수밖에 없어요. 뭐 치아도 흔들리는데 네. 뭐 머리카락이라고 뭐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신하셨을 때 영양 섭취 잘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한 그 아까 이야기 제가 드렸던 그 약국이나 재래시장 방문해서 네네. 모발 영양제라도 챙겨 드셔야 됩니다.
1: 그럼 우리가 이 탈모를 대비하는 슬기로운 자세는 뭐가 있을까요? 딱 이제
0: 간단합니다.
1: 요점을 좀
0: 아주 간단합니다. 네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면 됩니다. 네. 머리카락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의 몸, 나의 마음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하루에 세 번 칭찬해 주시고 오늘 점심, 내일 저녁 식사 남 따라가지 마시고 내가 먹고 싶은 메뉴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그거 꼭 드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1: 자기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0: 네,
1: 1번.
0: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털과 모발은 다 보답합니다.
1: 근데 이제 유전적인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이 약 90%가 유전 탈모 맞습니다.
1: 네.
0: 이 경우는 빨리 진단, 우리 집에 뭐 어머니, 아버님 쪽에 조금 있다. 그리고 나도 옛날보다 좀 올라간다. 아, 이거 확실하다. 그러면은 가까운 피부과나 또는 가정의학과 또는 탈모 병원을 방문하셔서 탈모약 빨리 먹어버리시면 수술할 필요도 없고 탈모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제가 실업자가 될 겁니다만 전 괜찮습니다. 저를 실업자로 만들어주세요.
1: 네, 지금까지 한상보 모발은 의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6: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5: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6: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9: 종근당 건강
10: 건강기능식품.
1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2: 파크로슈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3: 독일에서는 당나귀를 독서교육에 활용합니다. 발표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당나귀에게 소리내 책을 읽어주게 하는 건데요. 느긋한 성격을 가진 당나귀는 아이가 책을 읽으면 가만히 서서 들어줍니다. 단어를 틀려도 머뭇거려도 한숨 쉬지 않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자신감을 키워갑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비판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만으로 사람은 단단해지나 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 8월 2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부울경 권리당원 투표 결과 말씀을 드리죠.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1514표 차로 2.81%포인트 앞지르면서 1위를 했습니다. 정청래 후보 46.65%, 김민석 후보는 43.84%, 송영길 후보는 9.49%를 득표했습니다. 최고위원 결과는 최민희 후보가 22.87%로 1위, 박선원 후보 16.04% 2위, 이어 한민수 후보 14.8%.

12.87%, 서미화 후보 13.84%, 김용 후보 12.25% 순입니다. 오는 토요일엔 제주, 인천, 일요일엔 강원, 대구, 경북 경선이 진행되죠. 그날도 김치형의 뉴스아이킥과 함께 하시죠. 오늘 끝곡은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 탈모 얘기하면서 샴푸 얘기했는데요. 샴푸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된답니다. 저는 토요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새 그리핀다면

0: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두 번째 순회 경선이 열린 영남권에서 정청래 후보가 부산, 울산, 경남 합계 46.64%를 얻어서 김민석 후보를 2.8%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43.84%를 얻었고 송영길 후보는 9.52% 득표에 그쳐서 충청권에 이어 10% 안팎을 얻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정 후보가 부산과 경남에서 김 후보가 울산에서 승리했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최민희 후보가 1위를 기록했고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후보가 뒤를 이으면서 전날 충청권과 같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42.5도까지 치솟으며 국내 기상관측 사상 최고기온 기록을 쓴 경남 양산 외에 영남권 곳곳에서도 각 지역 최고기온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부산 중구는 38도까지 올라서 1904년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높았고 8월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을 보였습니다. 경남 밀양도 41도, 김해 40.7도, 의령 40.6도, 경북 경주 40.3도로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새로 썼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40도를 넘은 관측 지점은 15곳에 달했고 전국 235개 특보구역 가운데 228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이 전국적으로 장기화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사흘간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되는 특보구역이 108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대본 2단계 격상 요건이 충족된 겁니다. 폭염으로 중대본 2단계가 가동된 건 지난 2023년 8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 개최 당시가 처음이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수도권 온열 질환자 1,808명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발생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65세 이상 환자가 37.6%를 차지했고 길가, 공원 등 도심 야외에서 발생한 비율도 46%에 달했습니다. 반면 경기와 인천은 한낮 환자 비중이 각각 48.7%과 51.8%였고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례도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이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38도에 이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23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문송합니다라는 말 아시나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를 줄인 자주 섞인 말인데요. 코드 한 줄 못 짜는 문과 전공자가 개발한 앱이 요즘 화제입니다. 지하철에서 서서 갈 때 내 앞에 앉은 이 사람 언제 내릴까 궁금하잖아요. 요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지하철 빈자리 정보 공유 플랫폼 저 내려요 얘기입니다. 이른바 바이브 코딩이라고 아이디어만 설명해도 알아서 코드를 짜주는 생성형 AI 덕분에 딱 4시간 만에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상상력만 있다면 누구나 개발자가 되는 세상, 미래는 언제나 우리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여름에는 모기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은 또 말벌이 기색을 부리고 있다고 해요. 이맘때가 번식기를 맞은 말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라서 소방청에서도 여름마다 말벌 쏘임 사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벌 쏘임으로 119 구급대에 이송된 환자 가운데 78.7%가 7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9월이 가장 많았고요. 8월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소방청에서는 혹시라도 벌집을 발견하면 직접 제거하기보다는 일단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뒤에 119에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고요. 벌이 주변을 맴돌 경우 손으로 휘젓는 등 자극적인 행동은 피하고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면서 신속히 자리를 벗어나라고 했는데요. 오당제 청취자분들 중에 농사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농작업을 하거나 예초기를 돌리다가 벌에 쏘이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자나깨나 말벌 조심. 8, 9월에는 특히 잘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8월 2일 일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한석규의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OST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말벌 이야기 해봤는데요. 요즘에 특히나 말벌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라고 합니다. 모기뿐만 아니라 여름에 말벌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벌이 가까이 오면 무서우니까 나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휘젓게 되는데 그런 자극적인 행동을 피하시고 신속하게 머리와 얼굴 보호하시면서 자리를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또 직접 그 말벌집, 벌집 제거하려고 하기보다 119에 신고하는 게 좋다. 또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8, 9월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일요일 코너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양진혁, 허부영 배우님 모시고 귀로 듣는 연극 희곡이 들린다 만나볼 거고요. 2부에는 배순탁 음악 작가님과 함께 뻔한 음악, 뻔한 노래 즐겨보겠습니다. 또 3, 4부에서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할게요. 광고 듣고 희곡이 들린다로 돌아오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아주 유명한 희곡부터 조금은 생소한 희곡까지 한 장면 한 장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들어볼게요. 희곡이 들린다. 집에서 차에서 일터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희곡이 들린다. 오늘도 저희를 희곡의 세계로 안내해줄 부부 희곡 가이드 배우 양재덕 씨, 허보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나 왜 이렇게 부부 희곡 가이드에서 빵 터졌죠?
0: 왜요?
3: 아마 부부 사기단 이런 거 떠올렸던 것 같은데.
0: 그런 느낌으로 부부 그런 희곡 느낌으로? 가이드. 두 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1: 네. 네. 뭐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지방에 계신 어른들한테도 좀 인사를 드리고 네. 네, 걱정이 되어서 무난 인사도 좀 드리고 그랬습니다.
0: 달력이 또 한 장 넘어가면서 벌써 8월이 됐어요. 8월이 둘째 날인데 두 분 혹시 8월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0: 저는 사실 이제 하반기 들어가니까 뭔가 또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계속 미뤄놨던 무언가를 지금 시작했어요. 이거 약간 부끄러운데 이거? 현대무용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며칠 다녔는데 너무 좋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맨날 가기 전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1: 진짜요?
0: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가르쳐 주셔가지고 와, 가끔 저 혼자 수업할 때가 있는데 한 20명 있는 것처럼 수업하세요.
1: 아, 진짜.
0: 그래서 허리 펴! 나같이 쭉 끝까지 막 이러시면서
1: 열정이 넘치시는
0: 너무 열심히 해주시니까
2: 수강생 혼자인데
0: 자에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도 같이 막 다리도 찍고 막 근력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 좋은데
1: 적성에 좀잘 맞으세요? 재밌어요?
0: 아니,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좀한 20대 때 이때는 지금 무용을 좀 하다가 이제 30대부터는 이제 놨죠. 그러다 이제 사실 40이 넘어갔는데 다시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1: 그러니까
0: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해보고 싶더라고요.
1: 오, 너무 멋집니다. 한국 무용 그러면은 언제가 저희가
0: 현대무용.
1: 현대무용 저희가 뭐 무대에서 볼수 있는 건가요?
0: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1: 그건 아니에요.
2: 목적이 분명한 운동이기 때문에 8월 말에 졸업 시 가운을 입기 위해서 오전에 수영하고 오후에 현대무용하고 저녁에 또 뛰고
0: 네, 아주 열심히 하고
2: 네,
0: 있어요.
2: 그렇습니다.
1: 응원하겠습니다, 네. 배우님. 자, 그러면 이제 희곡이 들린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 될 텐데요. 오늘도 리어왕 준비해 오신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1: 네.
0: 리어왕은 익히 알고 계시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1605년쯤에 집필되었다라고 기록이 있고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처절한 비극성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1: 네, 양 배우님이 리어왕 줄거리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2: 네, 브리튼의 왕입니다. 브리튼의 왕 리어왕이 세 딸이 있어요. 세 딸을 불러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가장 큰 영토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1: 네.
2: 첫째 딸 고네릴, 둘째 딸 리건은 엄청 막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하고 찬사를 갖다 바치면서 영토를 얻어내요.
1: 네.
2: 근데 막내딸 코델리아가 아첨 대신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진심을 전하겠다라고 주장을 해서 리어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근데 진심인데 리어는 코델리아를 국외로 추방을 하게 되고요.
1: 네.
2: 그녀 몫의 영토를 또 다른 딸들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영토를 받아든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마음이 바뀌죠. 이후에 리어 왕의 운명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점점점.
1: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셋째 딸 코델리아가 쫓겨나는 장면까지 만나봤잖아요.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0: 네. 그 첫째 거너릴이 이제 나오는데요.
1: 네.
0: 첫째가 이제 처음에 뭐 무언가를 이제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아빠에게 사랑한다. 아버지에 대한 뭐 존경과 사랑과 뭐 이런 찬사를 보냈잖아요.
1: 네.
0: 이럴 때 이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1: 그렇죠.
0: 네, 이제 받을 거 받고 나니까 이제 귀찮고 싫은 거야. 그래서 아빠가 오는 게 싫어. 그래서 그런 이제 속마음을 얘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리어왕 오늘의 첫 번째 장면 바로 들어볼게요.
3: 바보 광대를 나무랐다고 해서 아버지가 우리 기사를 때리셨다는 말이요?
4: 그렇습니다.
3: 밤낮으로 나를 괴롭히시는군. 매 시간마다 이래저래 몹쓸 짓만 저지르시는 바람에 온 집안이 싸움판이 됐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아버님의 수행 기사들은 점점 난폭해지고 아버님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우리들을 야단만 치신단 말이야. 사냥에서 돌아오셔도 인사도 안 드릴 작정이니 내가 아파서 앓고 있다고 전해요. 그 전처럼 시중을 드느라 부지런 떨지 않아도 좋아요. 그 전처럼 성의가 없다고 누가 뭐라면 그 책임은 내가 질 테니.
4: 지금 오시는 모양입니다. 소리가 들리는데요.
3: 멋대로 게으름을 피우면서 진력이나 못 견디는 척해. 당신과 당신 동료들이 왜 모두 그 모양이 됐느냐고 물으시도록 유도하란 말이야. 싫으시면 동생한테나 가라고 하지. 그렇지만 동생이나 나나 짓눌린 채 살 수 없다는 데에는 동감이야. 일단 양도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것은 망령도 이만저만이 아니지. 정말이지 늙은이들은 다시 어린애가 되는 것 같아. 비 맞추는 일이 악용되고 있으니 비만 맞추지 말고 나무랄 땐 호된 맛을 보여드려야 해. 내 말 잘 기억해둬요.
4: 잘 알겠습니다.
3: 아버님의 기사들한테도 그 전보다 쌀쌀한 태도를 취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할 바 없어요. 당신 동료들한테도 그렇게 전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아. 아니 동생에게는 곧 편지를 보내어 내 방침대로

0: 바로 일을 진행하도록 일러둬야겠어.
1: 네, 오늘의 첫 번째 장면 만나봤습니다. 고네릴의 본 모습이 나오는 거네요. 이제 지난주에 아첨하던 그 모습하고 너무 다른데요.
0: 그렇죠. 이제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이제 귀찮다.
1: 그러니까
0: 어떻게든 아버지를 쫓아내려고 네. 지금 이제 그 하인을 데려다가 이제 술을 쓰는 거죠.
1: 아, 근데 왜 자꾸 쌀쌀한 태도를 취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쫓아낸 것처럼 아빠 나가요 이렇게 하면 너무 대놓고 하는 거니까 네. 이제 좀 느껴서 그냥 나는
1: 눈치.
0: 그렇죠. 눈치를 주는 거지.
2: 이제 고립시키는 거죠.
0: 알아서 나가게끔.
1: 너무하네요. 네. 정말. 자,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장면을 만나봤는데 계속해서 두 번째 장면 이어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0: 네. 바로 이어서 뒷장면이고요. 이제 리어가 조금씩 눈치를 채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1: 네. 이 두 번째 장면에서는 우리 양진덕 배우님이 리어와 네. 그리고 허부영 배우님이 계속해서 첫째 딸 고네릴 그리고 제가 맡은 광대는 뭐예요?
0: 그 리어가 항상 같이 다니는 광대가 있어요.
1: 네.
0: 보통 이제 고전 희곡들 보면은 그 왕 옆에 광대가 항상 같이 등장을 하는데 보통 광대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롭고 또 사실 신분이 낮지만
1: 네.
0: 쉽게 좀 편안하게 왕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2: 어릿광대라고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1: 네, 네.
2: 주로 뭐 덤블링 돌고 막 바보처럼 굴고 약간 왜소한 어떤 그 외모를 가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거든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장면 바로 들어볼게요.
3: 어찌된 일이냐? 얼굴을 그렇게 찌푸리고 있으니 요즘엔 계속 이마살을 찌푸리고 있구나.
4: 딸이 이마살을 찌푸리는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을 때 당신은 상팔자였죠. 지금 당신의 몰골은 숫자 없는 영의 신세예요. 당신은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난 당신의 안색만으로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죠. 만사에 지쳐서 빵 껍질과 빵 고무를 싫다하는 사람도 먹지 않고는 못 견디리. 저 작자는 알맹이 빠진 콩 껍데기야.
5: 아버님. 아무 짓이나 닥치는 대로 해대는 이 바보 광대뿐만 아니라 오만 불손한 아버님의 수행 기사들까지도 틈만 나면 구실을 만들어 싸우기일수라 망측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이 말씀을 드려 이 같은 패습의 결말을 지어볼 생각으로 있었습니다만 아버님의 최근의 언행을 보니 이 같은 난폭한 행동들을 오히려 원조하고 장려하는 듯하여 그저 두려울 뿐입니다. 만일에 아버님이 장려하시는 일이라면 이 같은 과실에 대한 무사람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저희들로서는 이 일을 그냥 모른 척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나라 안의 생활을 건전하게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으로 취하는 이 수단이 어쩌면 아버님의 기분을 상하게 해드릴지도 모릅니다. 기분이 상하시더라도 다른 경우라면 저에게 욕이 되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이번만은 어쩔 수 없는 일로서 남들도 저희들의 처사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해 줄 것입니다.
4: 아저씨는 이 노래를 알고 계시죠? 바위 종다리가 오랫동안 뻐꾸기를 먹여주었더니 그 새끼가 바위 종다리의 목을 갈라버렸네. 그래서 촛불이 꺼지자 우리들은 어둠 속에 남게 되었죠.
6: 네가 내 딸이냐?
5: 아버님께서는 지혜가 많으신 줄 압니다. 그 지혜로 요즘 정도를 벗어나 옆길로 세고 있는 그 망령끼를 버려주세요.
4: 수레가 말을 끈다고 해서 당나귀인들 모르겠어요. 아, 나는 반했어요.
6: 여기 있는 자들아, 너희들 가운데 나를 아는 자가 있느냐?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리어가 아니다. 리어가 이렇게 걷더냐? 이렇게 말을 하더냐? 리어의 눈이 어디 있느냐? 그의 생각이 둔해졌거나 판단력이 잠자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다. 아, 이야, 이게 생시인가? 그렇지 않다.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사람 없느냐?
4: 리어의 그림자죠.
6: 그걸 알고 싶은 거다. 내가 국왕이었으며 지력도 이성도 있었다는 표지가 있는 한 나에게 딸들이 있었다고 잘못 판단하기도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4: 딸들이 당신을 온순한 아버지로 만들 작정이래요.
6: 귀부인,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5: 그렇게 놀라신 척하는 것도 아버님이 요즘 자주 나타내시는 망령과 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저의 의도를 올바로 이해해 주세요. 아버님께서는 늙고 존경받아야 할 몸, 현명하셔야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100명의 기사와 시종들을 거느리고 계십니다. 실로 그 기사들은 난폭하고 방탕하며 무례한 자들이죠. 이 같은 불명예를 생각해서 곧 시정하시는 것이 좋을

뜻합니다. 아버님의 수행원들을 수를 약간 줄여주십시오. 줄여주지 않으시겠다면 저희들 마음대로 줄여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종들도 아버님 노령에 적합한 자들이 되어야 하고 아버님의 처지와 자기의 신분을 잘

0: 지그 기장군 허물이여. 어찌하여 그 결점이 코델리아 속에서는 추악하게 보였느냐. 그 작은 결함이 고문 도구처럼 나의 타고난 천성을 정당한 위치에서 비틀어대고 내 마음으로부터 인간의 정을 뽑아낸 후에 가혹한 마음만을 덧붙였구나. 오, 리어, 리어, 리어야! 어리석음을 불러들이고 소중한 판단력을 몰아낸 이 문을 때려부셔라! 자, 가자, 시종들이여!
1: 와, 오늘도 두 분이 정말 엄청난 열연을 펼쳐주셨습니다.
2: 그 마이크 괜찮은 거 맞죠? 아, 네, 예. 굉장히 열연하시더라고요.
1: 스피커 괜찮으시죠?
3: 침을 좀 닦아.
1: 네. 오, 너무 멋졌습니다. 그래서 리어 왕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건가요?
2: 그렇죠. 이제 딸이 또 있잖아요.
1: 둘째 딸?
2: 그렇죠. 네. 이제 둘째 집으로 갑니다. 아, 거기서는 어떻게 될지.
1: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될지. 그 광대 부분에서 광대가 하는 말을 이 사람들이 듣고 있기는 한 건지 되게 광대 혼자 따로 노는 느낌이 들거든요. 뭐 대사도 여기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맞는 말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2: 네.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리어도 그렇고 거네릴도 그렇고 지금 자기 생각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생각을 피력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남이 맞는 말을 하니까 사실은 안 듣는 거죠.
1: 아~
2: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맞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잘났고 내가 다 맞고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주장할 때는 옆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맞는 말을 해도 안 듣잖아요.
1: 맞아요.
2: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죠.
1: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장면까지 만나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코델리아가 쫓겨났고 오늘은 리오왕이 떠나게 됐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두 분 함께 하시면서.
3: 저희가 어제 그 논란의 영화 호프를 보고 왔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인간의 어떤 무기력함과 무력함과 무지에 대해서 이제 그 감독이 이야기를 자주 하고 인생의 허무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끝까지 간다 애를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셰익스피어가 인간의 어떤 그런 무지와 무기력함 그리고 어떤 어리석음, 허무함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쓰는 인간들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했거든요. 이런 겹쳐지는 시대적인 얘기들도 한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1: 그렇네요. 허배우님은요?
2: 네. 지금 리어왕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이제 그중에서도 한 가지를 꼽자면 사랑이 없음을 꼽는다고 해요.
1: 네.
2: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다라고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양진호 허배우 배우님 함께 리어왕 만나봤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휴가로 자리를 비우게 돼서 김민호 아나운서가 스페셜 DJ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김민호 아나운서가 또 연기를 공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퀄리티 높은 연기를 보여줄 것을 예상이 돼서 기대해 주시고 또 후배시니까 따끔하게 또 가르쳐 주시고 연기. 저는 약간 가르쳐 주시기에도 약간 기본이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힘드셨겠지만 네, 김민호 아나운서 즐겁게 함께해 주시고요.
2: 어떻게 자, 다음 주 청취율이 높아지나요?
1: 그러니까요. 또 확실히 다르겠죠. 연기의 질이. 다음 주도 여러분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다음 주에 두 분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

0: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 가세요.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내일부터는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청주 37도, 광주와 대구는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폭염특보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전남 동부와 영남 곳곳에는 폭염중대경보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밤에는 열기가 식지 않아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내일 오후에는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에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횡성 휴게소에서 새마을 구간 정체가 남아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정체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낯설지 않아서 더 편안한 음악들, 익숙해서 오히려 미소 짓게 되는 멜로디들, 세상 어디서나 한 번쯤은 들어본 세상의 모든 뻔한 노래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뻔한 노래. We took the long way home. 매주 이 시간 뻔한 듯 뻔하지 않은 노래들을 소개해 주시는 분이죠. 배철수 음악 캠프의 배순탁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작가님, 지난 월요일 요즘 우리는 코너에서 김민우 아나운서랑 여름 휴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때 네. 이 상권님이 제가 선정한 3대 썸머송은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듀스의 여름 안에서, 쿨의 해변의 여인입니다. 이 중에 한 곡 들려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작가님도 이 세 곡 여름 대표곡으로 인정하시나요?
1: 아우, 뭐 완전하게 인정할 수 있죠. 완전하게 인정할 수 있고
0: 네.
1: 뭐 여름에 특히 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음악 틀어줘요, 너무 더워요.
0: 맞아요.
1: 하시는데 물론 느낌적 느낌입니다만 괜히 시원해지는 느낌적 느낌이 드는 곡들이 있죠.
0: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선곡해 오신 노래들을 살짝 보니까 이 세 곡 중에 한 곡이 또 마침 있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럼 오늘 뻔한 노래는 어떤 주제로 함께하는 건가요?
1: 오늘 뻔한 노래는 제가 사실 우리가 보통 이런 밸런스 게임 많이 하지 않습니까?
0: 네.
1: 산이냐 바다냐 진짜 많이 하잖아요.
0: 그렇죠.
1: 산이냐. 전 솔직히 산이에요.
0: 진짜요?
1: 네.
0: 오.
1: 저는 산을 훨씬 더 좋아하는데 굳이 네. 그러니까 둘 다 뭐 그렇게 막 땡기진 않는데 굳이 둘 중에 하나 가야 된다면 저는 산이에요.
0: 산.
1: 그런데 여름은 사실 바다잖아 또.
0: 그렇죠.
1: 물론 여름 산에 여름에 산 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0: 네.
1: 여름 바다 정말 좋아하시고 휴가로도 많이 가시고 하니까 오늘 바다 하면 생각나는 뻔한 노래.
0: 바다 하면 생각나는 뻔한 노래.
1: 네.
0: 그러고 보니까 바다 관련된 노래는 참 많은데 산 관련된 노래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뭐 지금 생각나는 거는 해외 팝송 중에 Guardians of the Galaxy 나온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0: 그렇네.
1: 예, 뭐 그 정도. 그리고 뭐 Big Mountain이라는 밴드도 있었고,
0: 네,
1: 네 뭐 여러 몇몇 곡이 있긴 합니다만.
0: 바다가 훨씬 많죠.
1: 바다가 훨씬 많을 게 거의 확실합니다.
0: 그러니까.
1: 예, 국내든 해외든. 예, 그거는 확실합니다.
0: 네. 그러면 바다 하면 생각나는 뻔한 노래 첫 번째 곡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1: 네. 첫 번째 곡은요. 그 민호 아나운서가 이 선정한 세 곡 중에 한 곡입니다. 쿨의 해변의 여인.
0: 민호 아나운서 선정한 건 아니고 이상권님이 선정한. 맞아요.
1: 이상권님께서 선정하신 거구나.
0: 그쵸.
1: 얘기를 나눴는데 예, 이상권님께서 선정하신
0: 쿨의 해변의 여인.
1: 네, 해변의 여인. 1997년에 나왔고요. 이때 당시에 정말 최고의 작곡가로 어마어마하게 히트곡을 쏟아내고 있던 얼마 전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출연하기도 하셨었는데
0: 네.
1: 예, 윤일상 작곡가.
0: 오.
1: 예, 작곡가 윤일상 씨가
0: 만든
1: 이 곡을
0: 곡이에요?
1: 만든 곡입니다.
0: 그렇구나. 예,
1: 진짜 뭐 히트 메이커라고 할 수 있겠죠.
0: 네.
1: 기본적으로는 약간은 80년대 유로댄스의 영향 그런 것들이 녹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
0: 네.
1: 이재훈 씨, 유리 씨의 보컬 케미도 정말 돋보이는.
0: 맞아요.
1: 그리고 이 가사 전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 가사의 스토리텔링이. 저 이거 왜 이 곡이 생각났냐면
0: 네.
1: 사실 이 곡을 생각나

0: 하게 된 그 경위가 있습니다.
1: 경위가 뭔가요? 네.
0: 뭐냐면 그 가수의 모창가도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그 가수랑 같이 그 노래해가지고 그 관객석에서 이제 게스트석에서 누가 진짜 가수인지 뽑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1: 네.
0: 네. 그 전현무 씨가 진행하는.
1: 그렇죠.
0: 네. 거기에 이재훈 씨 편이 진짜 화제였었어요. 왜냐면 이재훈 씨 그 모창 가수들이 너무 똑같아 진짜.
1: 맞아. 네. 네.
0: 그래서 그 안에서 이재훈 씨도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 안에서 이재훈 씨가 너무 놀라는 귀엽게 놀라는 장면들이 있어요.
1: 그쵸.
0: 첫 번째 가수 뭐 이재훈 씨가 두 번째였을 거예요.
1: 네.
0: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너무 똑같으니까 그거를 이제 너튜브에서 보고 그래 쿨 해변의 여인 해변 바다 오케이 이번 주는 바다다.
1: 영감을 줬구나. 네.
0: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하게 된 거고
1: 네.
0: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맞습니다. 쿨의 해변의 여인 그럼 듣고 올게요.

is a sound of NASCAR. And when they have the excellent

0: 쿨의 해변의 여인 듣고 왔습니다.
1: 아, 저는 그 쿨 노래 들을 때마다 진짜 그 생각이 항상 나요. 뭐냐면 예전에 그 싸이 씨인가가 얘기했을 거예요.
0: 뭐라고 했어요?
1: 정말 사람들이 노래 잘하는 가수 얘기할 때 나는 이 사람을 왜 안 꼽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0: 아, 맞아.

0: 맞아요. 이재훈 씨.
1: 네.
0: 성시경 씨였나? 싸이 씨였나?
1: 성시경 씨도 그 얘기 했을 거예요.
0: 네.
1: 진짜 노래 잘한다. 다만 우리가 그 노래를 너무 편하게 들어서.
0: 아,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정말 편하게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편하게 들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막 고음 막 쇼잉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0: 네.
1: 모르는 거지. 재훈이 형이 노래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다. 이거를요 정말 많은 가수들이 얘기를 합니다.
0: 그러니까 네,
1: 특히 라이브 정말 잘하고.
0: 맞아, 라이브 정말 잘하시죠. 네. 이 노래 들으면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처음 인트로부터 여름이다 외치는 그 장면.
1: 뭔가 해학적이고 유쾌한 여름바다.
0: 맞아요.
1: 저는
0: 맞아요.
1: 그런 바다와 가깝지 않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으면 뒷걸음질 치는 어떤 본능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예, 그런 바다는 예, 많이 즐기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0: 그런 바다는 싫어하시지만 이런 노래는 또 좋아하시니까.
1: 아, 노래 좋죠.
0: 노래로 네. 또 느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다
1: 네.
0: 하면 떠오르는 노래 만나보고 있는데요. 다음은 네. 어떤 노래일까요?
1: 이거는요 굉장히 오래된 노래예요 사실. 1940년대의 샹송입니다 원래.
0: 어, 그래요?
1: 참고로 샹송은 그냥 노래라는 뜻입니다.
0: 아, 네. 예,
1: 프랑스 샹송.
0: 아.
1: 예. 프랑스의 어떤 싱어송라이터가 라메흐 바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원곡은 당연히 프랑스어로 되어 있겠죠. 그런데
0: 네.
1: 이거를요 1959년 정도에 이제 영문 가사를 붙여가지고 가수들이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바비 다린이라는 가수가 아주 유명한 영어 버전으로 크게 히트를 했는데 원래 원제는 바다라고 했잖아요.
0: 네.
1: 영어 가사는 영어 제목은 Beyond Us입니다.
0: Beyond the sea.
1: 네. Somewhere beyond the sea, somewhere 디리리리 하는. 네. 딱 아시겠죠?
0: 네, 그럼요.
1: 네,
0: 제가 너무 좋았어요.
1: 음정이 틀리지 않아요.
0: 진짜 그 필이 충만하게 항상 불러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1: 네, 바비 다린이 이제 곡을 부르면서 처음으로 히트를 하기 시작했고요.
0: 네.
1: 그리고 그 뒤에 워낙에 이 곡이 매력적인 곡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가수들이 커버를 하면서 뭐 바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팝송 중에 하나로. 왜냐하면은 니모를 찾아서 Finding Nemo라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0: 네.
1: 여기 엔딩 크레딧에도 이 곡이 삽입됐을 정도니까요. 이게 194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0: 네.
1: 니모를 찾아서는 진짜 최근 영화잖아요.
0: 그렇죠.
1: 네. 정말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클래식 팝송이 됐다는 거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0: 네.
1: 뭐 굳이 비교하자면은 해변의 여인이 약간 유쾌한 여름바다. 이거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뭔가 시원하고
0: 네.
1: 사람은 많이 없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연인이야. 연인이고 분위기 너무 좋아. 약간 그런 여름바다를 상징하는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좋아요. 네. 비욘더 씨. 그럼 어떤 가수의 목소리로 들어볼까?
1: 로비 윌리엄스의 버전으로 가져왔습니다.
0: 좋습니다. 로비 윌리엄스의 비욘더 씨 듣고 올게요.

0: 로비 윌리엄스의 비욘더 씨 듣고 왔습니다. 바다 하면 떠오르는 노래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네. 마지막 곡 소개해 주시죠.
1: 사실 이 곡은 엄청난 뭐 히트곡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이 곡을 듣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네.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가끔씩 요즘에도 이제 생각날 때마다 듣는 곡입니다. 네.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라는 곡이에요. 네. 정말 멋진 곡이고요. 그쵸. 여기에서의 이 바다는 뭐냐면요. 유년 시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랍이 이미 낡았어. 네. 그런데 그 안에 바다가 있어. 뭐냐면 이제 이 주인공은 뭐 한 이적 씨가 노래를 부르지만 어쨌든 상상을 해보자면 네. 30대, 40대라고 쳐요. 그런데 이미 세상 풍파에 다 찌들었어. 다 찌들었어. 그런데 그 어린 시절의 어떤 그 꿈 같은 것들을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는 거지. 저 내 예전에 쓰던 저 낡은 서랍 속에 놓여져 있을 그 꿈. 네. 그 꿈들을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다. 이렇게 네. 비유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멋지네요. 네. 이렇게 작가님이 해석을 해주시면은 노래 네. 완전히 달라지는 것 느낌이.
1: 최근에 이 패닉 공연을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가가지고 그 아쉬움 때문에 제가 또 가져온 곡이기도 합니다.
0: 네. 좋아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아쉬움을 달래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 내 낡은 서랍 속에 바다 패닉의 노래는 이따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6: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5: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6: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남은 한 시간은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편안하게 즐겨주시고요. 그 전에 배순탁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곡이죠.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듣고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본격적인 여름 더위와 함께 불청객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습기인데요. 눅눅한 실내 환경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곰팡이 유발로 호흡기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주기적인 환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낮 시간대에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실내 습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옷장이나 신발장에는 신문지를 뭉쳐서 넣어두거나 다 쓴 커피 찌꺼기를 말려서 넣어두면 천연 제습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샤워 후엔 욕실 문을 바로 닫지 말고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문을 열어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도 곰팡이 방지의 핵심이겠네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행복.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두 번째 순회 경선이 열린 영남권에서 정청래 후보가 부산, 울산, 경남 합계 46.64%를 얻어 김민석 후보를 2.8%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김 후보는 43.84%를 얻었고 송영길 후보는 9.52% 득표에 그쳐서 충청권에 이어서 10% 안팎을 얻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정 후보가 부산과 경남, 김 후보가 울산에서 승리했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최민희 후보가 1위를 기록했고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후보가 뒤를 이으면서 전날 충청권과 같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를 잇는 7박 11일간의 순방에서 귀국한 다음 날부터 이틀간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먼저 오는 4일엔 오후 2시부터 산업부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 보고를 진행합니다. 이튿날인 5일엔 오전 10시 외교부를 시작으로 통일부, 국방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이 저녁까지 업무 보고를 이어갑니다. 인도네시아 동자바주 해상에서 271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여객선에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5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시간 오늘 오전 6시쯤 동자바주 사푸디 섬에서 북쪽으로 35km 떨어진 해상에서 여객선 무티아라 센타사 2호의 불이 나 225명은 주변 선박 등에 구조됐지만 5명은 사망하고 41명은 실종됐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인도네시아 당국은 구조대와 구조선을 투입해 사고 현장 인근을 계속 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 강진으로 모두 3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70대 여성으로 지진 후에 차에서 대피 생활을 하다가 열사병 의심 증상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구마모토현에서 이어지고 있는 폭염으로 지난달 28일부터 닷새간 최소 80명이 열사병이나 열사병 의심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대피소 206곳에 8,556명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고 주택 피해는 3,851채로 집계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38도에 이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23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0.1도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요즘에 이른바 야장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야외에 테이블과 의자를 펴놓고 음식을 즐기는 건데요. 여름밤의 낭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이죠. 몇몇 취객이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고 일부 업소가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하는데요.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지만 지역 상권을 살린다는 명분 때문에 단속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더럽고 불편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겠죠. 성숙한 운영 문화로 지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2: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이승환의 가족 들으면서 3부 시작했고요. 이 노래는 6316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어머니랑 오랜만에 식사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려운 시절 홀로 남매를 지키고 보호하셨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아빠가 되어 있는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닮은 아버지가 되어야겠어요. 하면서 이승환의 가족 신청해 주셨고요. 젠디 건강하세요. 응원합니다. 하면서 또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까지 남겨 주셨네요. 이제는 아버지가 된 6316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어머니를 닮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이런 다짐까지 전해주셨는데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멋진 아버지이실 것 같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아마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이렇게 문자 또는 미니로 글 남겨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글 남겨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제이레빗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4788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잔디, 무더위에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집에서 시원하게 보냈습니다 하면서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요즘 진짜 너무 덥잖아요. 이런 날씨에는 집에서 시원하게 보내는 것만큼 또 좋은 피서가 없는 것 같아요. 에어컨 바람 아래서 푹 쉬면서 재충전하는 하루를 보내신 것 같은데 우리 4788님 이렇게 더운 날에는 무리하지 않고 쉬어가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5343님은 저는 현장을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장에 인력이 부족해서 거의 매일 지원을 나가고 있는데요.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저도 더 열심히 뛰게 되더라고요. 저녁 9시가 되어야 사무실에 와서 업무 마무리하고 퇴근을 합니다. 매일 혼자 남아서 야근하는 시간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어느새 하루를 정리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고 문자 남겨주셨어요. 진짜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 현장에 계신 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5343님도 지원 나가시면서 평소보다 더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럴 때 건강관리 항상 잘해주시고요. 조금만 더 하고 쉬자 이런 생각이 위험하다고 해요. 더위가 막 너무 심하고 이런 날에는 정해진 휴식 시간 꼭 지키시면서 안전하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외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오당재 가족 모두 이번 여름 무사히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6045님이 신청해 주신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그리고 3666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거미의 어른아이.

9시까지 팥빙수 가게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역시 여름은 여름인가 봐요. 복숭아 빙수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참고로 저는 설거지 담당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빙수 사연이 많이 들어오는데 마침 또 팥빙수 가게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7732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정말 요즘 얼마나 바쁘실까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 만큼 뭔가 그 가게 사장님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하루에 하나씩 빙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특별 이용권 같은 거를 주신다거나 그러면 좋을 텐데, 그죠? 덕분에 많은 분들이 빙수 드시면서 시원한 여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남은 근무도 힘내시고요. 복숭아 빙수 저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승윤의 지식보다 거대한 우주에는 5220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같이 들을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내일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서쪽을 중심으로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는 3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경남 양

0: 안산의 기온이 42.5도를 기록하면서 하루 만에 최고 기온을 또 경신했습니다.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더위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도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 북부 지역에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낮더위는 밤까지 이어져 전국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한 부근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6471님, 수영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상쾌한 마음으로 들으니까 힐링되는 오당제.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젠디. 요즘처럼 이렇게 무더위 이어지는 날씨에는 수영만큼 좋은 운동도 없는 것 같아요. 운동도 되면서 또 더위까지 식힐 수 있으니까 정말 일석이조일 것 같은데 수영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6471님 감사드리고요. 그 기분 좋은 에너지 그대로 이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7011님은 남자친구랑 싸웠는데 처음에는 너무 서운해서 서럽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서 뿅망치로 한 대 콩 때리고 싶었습니다. 냉전 때마다 제가 먼저 손 내미는 것도 자존심 상해요. 유유. 아, 또 싸우셨구나 남자친구분이랑. 연인끼리는 아무래도 가까운 사이인 만큼 작은 일에도 또 서운해지고 감정도 크게 올라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또 서러웠다가 지나고 나니까 괜히 막 화가 나서 한 대 또 뿅망치로 때려주고 싶다 이런 표현도 너무 귀여우신데 냉전이 길어질수록 서로 더 지치게 되죠. 이번에는 좀 남자친구분이 먼저 다가와서 마음을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보다는 또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또 화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서운했던 이야기, 마음 잘 이야기하시고 두 분 따뜻하게 또 이 여름을 시원하게 이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바 캐시디의 Cat This Song, 8519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고요. 박희범님이 신청해 주신 누더 밴드로스의 Dance With My Father 두 곡 전해드릴게요.

에바 캐시디의 캣디스 송, 그리고 루더 벤드로스의 댄스 위 마이 파더 듣고 왔습니다. 노기영님, 방송 첫날부터 도청만 하던 자영업자입니다. 퇴근길에 듣고 있는데요. 목소리도 좋고 내용도 좋아서 퇴근길이 기다려지는 방송입니다. 매출 때문에 힘은 안 나지만 방송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힐링돼서 너무 좋아요. 젠디 힘내시고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 오, 첫날부터 함께 해주셨다니. 기영님, 반갑습니다. 퇴근길마다 저희 방송을 기다려주신다는 말씀이 너무 큰 힘이 되는데요. 자영업 하시다 보면 매출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날들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늘 힘내시고, 장사도 꼭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1794님은 요즘은 날마다 날씨 얘기가 빠지지 않네요. 그래서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 조심스럽게 신청해 보아요. 요즘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날씨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얼마나 더울까 걱정부터 하게 되고, 외출할 때도 또 더위를 피할 방법을 어떻게 찾아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여러분도 몸과 마음 많이 지치시죠? 빨리 힘든 더위가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지금의 더위도 그때 진짜 더웠지 하면서 추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모두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여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1794님이 신청해주신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 그리고 정경화의 나에게로의 초대 3600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만 더 만나볼게요. 6216님, 라섹 수술을 해서 하루 종일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어두운 방 안에 누워있습니다. 휴대폰 화면도 TV도 볼 수 없어서 AI에게 아무 라디오나 들려달라고 했다가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눈을 찌푸리며 겨우 뜨고 이렇게 사연도 보내봅니다. 약 10여 년 전. 학창시절 라디오를 들으면서 잠 못 이루던 여름밤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이 시간도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되겠죠? 오, 일단 AI가 저희 방송을 추천해줬다고 하니 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라섹 수술 하시고 눈도 많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은 회복 기간 동안 눈 관리 정말 중요하죠. 눈 비비지 않으시고 안약도 잘 넣어주시고 강한 햇빛, 밝은 빛 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외출하실 때 꼭 선글라스도 잘 써주시고요. 이렇게 또 라섹 수술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 오당제 또 가족이 되셨으니까 그 점은 또 너무 반갑고 기쁘네요. 빠르게 회복하시기를 응원할게요. 다음 주는 제가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우리 김준상 아나운서가 스페셜 DJ로 함께할 거고요.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김민호 아나운서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문자도 보내주시고 미니 메시지도 남겨주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저는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끝곡 구창모의 지구별의 연인 김정리님의 신청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FM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0시 뉴스입니다. 오늘 42.5도까지 치솟으며 국내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쓴 경남 양산 외에 영남권 곳곳에서도 각 지역 최고 기온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부산 중구는 38도까지 올라서 1904년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높았고 8월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을 보였습니다. 경남 밀양도 41도, 김해 40.7, 의령 40.6, 경북 경주 40.3도로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새로 썼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40도를 넘은 관측 지점은 15곳에 달했고 전국 235개 특보구역 가운데 228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두 번째 순회 경선이 열린 영남권에서 정청래 후보가 부산, 울산, 경남 합계 46.64%를 얻어서 김민석 후보를 2.8%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김 후보는 43.84%를 얻었고 송영길 후보는 9.52% 득표에 그쳐서 충청권에 이어 10% 안팎을 얻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정 후보가 부산과 경남, 김 후보가 울산에서 승리했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최민희 후보가 1위를 기록했고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후보가 뒤를 이으면서 전날 충청권과 같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동자바주 해상에서 271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여객선에 화재가 발생해 지금까지 5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오전 6시쯤 동자바주 사프티 섬에서 북쪽으로 35km 떨어진 해상에서 여객선 무티아라 센타사 2호의 불이 나 225명은 주변 선박 등에 의해 구조됐지만 5명은 사망하고 41명이 실종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인도네시아 당국은 구조대와 구조선을 투입해 사고 현장 인근을 계속 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온열 질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하루 동안 온열 질환자 96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발생 사망자는 없었는데요. 이로써 올해 누적 온열 질환자는 1,889명, 누적 사망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이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38도에 이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23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7, 대구와 광주, 창원이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MBC 10시 뉴스 엄정원이었습니다.
6: MBC 라디오 부채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문송합니다라는 말 아시나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를 줄인 자주 섞인 말인데요. 코드 한 줄 못 짜는 문과 전공자가 개발한 앱이 요즘 화제입니다. 지하철에서 서서 갈 때 내 앞에 앉은 이 사람 언제 내릴까 궁금하잖아요. 요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지하철 빈자리 정보 공유 플랫폼 저 내려요 얘기입니다. 이른바 바이브 코딩이라고 아이디어만 설명해도 알아서 코드를 짜주는 생성형 AI 덕분에 딱 4시간 만에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상상력만 있다면 누구나 개발자가 되는 세상, 미래는 언제나 우리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7: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8: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국제사회는 가난과 질병

0: 질병을 줄이기 위해서 해마다 29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보건체계가 무너지면 그 피해가 국경을 넘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긴 손실만 해도 우리 돈으로 1경 원을 훌쩍 넘습니다. 결국 취약 국가를 돕는 건 함께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만드는 일인데요. 그러나 지금도 하루에 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5살 생일을 맞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난한 이들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극빈층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은 무엇일지 잠시 후 김부열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8월 2일 일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건강에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산다, 안 산다. 판다, 안 판다.
3: 설마 아직도 감으로 투자하고 계신 건 아니죠? 경제를 알아야 투자의 기준이 섭니다. 복잡한 경제, 유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4: 매일 저녁 10시 5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5: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의 플러스, 가난이 사라지지 않는 구조적인 이유와 실질적인 지원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김부열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부열입니다.
3: 예, 교수님, 왜 가난한 나라를 도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짚은 그런 책을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도와줘야 될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이역말려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이웃도 힘들어 하는데 이런 문제부터 아마 제기 번쩍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6: 네. 그 예전에 제가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에이즈 예방 사업, 모자 보건 사업 이렇게 진행을 했었을 때 코이카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했었습니다. 근데 코이카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때는 20%를 매칭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후원금을 많이 모으러 다녔었는데요. 그때 똑같은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네. 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역말리 아프리카 말라위까지 가서 왜 그러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어려운 사람도 별로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3: 반성도 해야겠네요. 네.
6: 그리고 진짜로 그 말라위 도와주시는 분들이 네. 우리나라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시더라고요. 좀 농담이고요. 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될까?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좀 윤리적이고 당위적인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서 사람이 다쳐서 죽어가고 있고 근데 우리가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상황이면은 당연히 박 교수님 도와주시겠지요. 예. 그

0: 2003년도에 이제 수단이 엄청난 빈곤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1: 예.
0: 그 퓰리처상을 받았던 사진 하나 기억하실 겁니다. 아프리카의 한 아이가 예. 거의 피골이 상접한 아이가 쭈그러져 있고 뒤에서 독수리가 노려보고 있는
1: 예, 봤습니다. 예.
0: 그 사진을 찍었던 분이 케빈 카터라는 이제 작가신데 93년도에 그 사진을 찍고 94년도에 퓰리처상을 타셨는데요. 그 아이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됩니다.
1: 예.
0: 사실은 촬영하고 나서 바로 그 아이를 구호소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판 때문에 그분은 생을 마감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될까 당위적이고 윤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두 번째는 좀 상대적인 건데요. 남들이 하니까.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2010년도부터 가입을 해서 당당한 원조 공여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게 60~70년 전에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 공여국 DAC라고 합니다. OECD
1: 네.
0: 닭에 가입해서 원조 공여국이 된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사례고요. 그래서 많은 고소득 국가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1: 예.
0: 또 그 위원회의 위원이고요.
1: 예.
0: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들이 하고 다 같이 하는 거니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사실은 나를 돕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하나 땅에 그어놓습니다.
1: 네.
0: 여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경이다. 그래서 그거를 지키려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장 2020년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 팬데믹.
1: 예.
0: 얘네가 국경에서 멈춰서든가요?
1: 아니죠.
0: 아니죠.
1: 예.
0: 그다음에 기후위기에 의한 엄청난 기후재난이 국경에서 멈춰서지 않습니다. 난민들이 여기 국경이니까 여기까지는 안 가야지 이렇게
1: 예.
0: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 예.
0: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은 이런 감염병이라든지 기후재난, 그다음에 난민의 문제, 분쟁의 문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빈곤, 가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 네.
0: 그런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돌고 돌아서 나 자신을 돕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예,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다른 나라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나를 돕는 일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0: 네.
1: 교수님은 또 직접 아프리카 현장과 동남아시아 여러 빈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뭐 원조활동 또 구호활동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 좀 있을까요?
0: 네, 2010년도에 제가 이제 뉴욕에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제프리 삭스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1: 예.
0: 2000년도에 유엔이 발표한 새천년 개발 목표가 있습니다.
1: 예.
0: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 줄여서 MDG라고 하는데요. 그 MDG를 설계하셨던 이제 당시 유엔 사무총장 자문이셨고요. 제프리 삭스 교수님이 2005년도부터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이 유엔이 선포한 MDG 총 8개의 목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예.
0: 2000년도에 발표해서 2015년도까지 MDG를 달성하겠다라고
1: 네.
0: 선포한 건데 이게 진짜 실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프리카 10개 국가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밀레니엄 빌리지스 프로젝트라는 걸 하십니다.
1: 예.
0: 그래서 제가 학생 때 제프리 삭스 교수님 하셨던 밀레니엄 빌리지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1: 예.
0: 제가 참여했던 국가는 말라위였습니다.
1: 예.
0: 그래서 말라위에 구물리라라는 아주 조그만 시골 마을이 있어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정말 시골인데요. 여기 한 6,500명 정도 살고 있었던 마을인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대규모 그 마을 개발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죠. 빈곤을 감축하고 교육하고 보건소 짓고 농촌 공동체 개발 사업하고 그래서 하루 그때 이제 국내에 있었던 이제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이라는 재단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었는데요. 마을 잔치를 했어요.
1: 예.
0: 6,500명 마을 잔치 하는데 소를 잡았습니다. 소를 잡으면 한 몇 마리쯤 잡아야 될까요? 5마리를 잡았었는데요.
1: 예.
0: 그때 이제 제가 거기서 말라이 구물리라 시골집에서 잤을 때 야, 이렇게 껌껌할 수 있구나. 하늘의 별이 1억 개가 넘게 있구나. 1억만
1: 예.
0: 개쯤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소가 영특해서 한 새벽 4시쯤 되니까 자기가 죽을 걸 알고
1: 예.
0: 그렇게 구슬프게 또 울더라고요.
1: 근데
0: 이제 마을 잔치가 시작이 됐는데 아이들이 이제 같이 아프리카에서 아이들 얼마나 춤

0: 춤을 잘 춰요. 네. 막 소리 지르고 춤을 추는데 나중에 통역해 주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아이들 무슨 노래 부르면서 춤추는 거 아니냐고 봤더니 노랫말이 이제는 우리는 굶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참 보람됐었고요. 제가 어저께 캄보디아 단카우 쓰레기 매립장 현장 연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에 한 2천 명 정도 사람들이 사는데 네. 제가 아프리카, 말라위, 에티오피아, 가나, 탄자니아, 케냐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녀 봤지만 이 쓰레기 매립장, 우리나라의 난지도 같은데요. 예. 거기에서 사람들이 한 2천여 명 정도 살고 있는데 이런 극빈 중에 극빈은 정말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이들도 학교도 못 가고 평생 쓰레기 줍고 사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거기에서 아이들 열심히 교육하고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한국인 부부가 계세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아이들 직업 교육도 그린 베델 스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1: 예.
0: 그곳에서 아이들 직업 교육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그 미용실 중에 하나가 아이디 헤어 있잖아요.
1: 예, 예.
0: 여기서 아이들의 직업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1년 동안 원장님들 파견해서
1: 야.
0: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미용실이 미용 교육을 1년 동안 해주니까
1: 예.
0: 캄보디아에서는 뭐 최고의 미용사가 되겠죠.
1: 그렇겠죠.
0: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그 프로그램이 시작된 걸 보고 왔는데
1: 예.
0: 1기, 2기 졸업생들이 이번에 우리로 치면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1: 예.
0: 최고 부자백화점에 입점한 고급 헤어살롱에서 얘네들이 이제 헤어드레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급여가 얼마냐 물어봤더니 그 나라 최고 명문대학 졸업한 대졸 초봉 이상을 받고 있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레기 줍던 아이들이 그런 아주 고급 헤어살롱에서 미용사가 됐던 걸 봤을 때도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1: 우리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과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지역을 넘어서 우리 아시아 지역에도 있다는 것도 놀랍고요. 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또 자랑스러운 것은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역할에 우리 한국 기업과 한국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도 참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 워낙 지원이 필요한 현장들도 많은 것 같은데 가장 시급한 문제 하나만 꼽아라라고 하면 교수님 뭘 꼽으세요?
0: 이제 자기가 그 하고 있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 또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문제점들과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를 정리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2000년도에 UN 새천년 개발 목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고요.
1: 예.
0: 그 다음에 이게 2015년도에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17개를 꼽았습니다.
1: 예.
0: 그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입니다. 그래서 SDG라고 부르는데요. 그 SDG에서 하고 있는 목표들이 17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요.
1: 네.
0: 제가 반기문 사무총장님 한번 모시고
1: 예.
0: 지속가능 발전 목표 특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반기문 총장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던 우리 학생이 있었어요.
1: 네.
0: 그랬더니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모든 목표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17개 꼽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1: 예.
0: 그 학생이 끝까지 그래도 하나만 좀 꼽아달라고 하니까 반 총장님께서는 가장 진척이 안 되고 문제가 많은 목표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13번 목표를 꼽고 싶다. 반총장님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 중에 4번 교육의 문제, 양질의 교육 문제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주제넘게 저에게 누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보건, 건강 아닐까 싶은데 건강은 어떤 상황이세요?
0: 그게 SDG 3번인데요.
1: 예.
0: 사람이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1: 네.
0: 사람부터 살려야죠.
1: 예.
0: 그래서 정말 중요한 목표고 200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전 세계가 같이 합력해서 노력했던 새천년 개발 목표 8개 중에
1: 네.
0: 사실 보건 관련된 목표가 거의 4개입니다.
1: 그래서
0: 영유아 사망률을 줄이고
1: 예.
0: 모성 사망률을 줄이고 에이즈,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성 질병을 줄이고 또 깨끗한 식수 접근성
1: 네.
0: 이런 것들은 다 보건 관련된 문제인데 그래서 MDG 때는 우리가 보건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뤘었고 그래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죠.
1: 그랬군요. 네. 이 보건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보건과는 좀 차원이 다르게 해외에서는 우리 뭐 이제는 책에서 봤다라고 할 만한 뭐 말라리아라든가 이런 것들 신경 많이 써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례가 있을까요?
0: 말라리아는 이제 모기가 옮기거든요. 그런데 예. 그 모기가 야행성 모기예요. 예. 그래서

0: 백신이 참 개발이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개발된 백신도 한두 개가 있는데 예. 100% 예방을 못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한 3, 40% 정도 예방을 해주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모기장에 들어가서 밤에 자면은 예방을 할 수 있는데
1: 예.
0: 그래서 새천년 개발 목표 MDG 때 6번 전염성 질병을 퇴치하는 거에서 말라리아가 되게 중요한 전염성 질병 중에 하나에서 전 세계적으로 모기장을 열심히 보내는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예.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죠. 저희가 구물리라 마을에서 6,500명 정도가 살고 있어서 가구로는 한 1,100가구 정도 됐었는데요. 예. 여기에도 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말라리아 모기장 설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기장 설치하는데 몬만 한 3만 개 정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1: 아, 그렇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소한 일이고 친숙한 물건들이 거기에서는 없어서 사람이 죽어가는 게 현장의 모습이군요. 자, 그동안 국제사회가 빈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막대한 돈도 지원해왔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가난을 줄이는데 이건 얼마나 기여해왔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0: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런 네. 유명한 책도 있죠.
1: 예.
0: 그리고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막대한 돈을 지원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네.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1: 예.
0: 우리가 진짜 막대한 돈을 지출했는가. 2024년도에 이제 통계에 따르면은요. 이제 OECD 이제 원조를 해줬던 나라들이 한 2,151억 달러 정도를 원조로 썼습니다.
1: 예.
0: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이 좀 다르겠지만 한 300조 원 정도를 썼어요.
1: 예.
0: 그러면은 느낌에 엄청나게 막대한 돈을 쓴 것 같잖아요. 300조 원.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전 세계 국가의 국민 소득의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0.3%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원 벌면은
1: 예.
0: 지금 한 3천 원 정도 원조로 주고 있는 겁니다.
1: 예.
0: 이거를 막대한 돈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1: 그렇네요.
0: 우리나라는 한 그 0.2% 정도 국민 소득의 0.2%로 예. 원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에 원조가 거의 1조 원 정도 삭감이 돼서 조금 충격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다시 한 8천억 정도를 다시 늘렸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건
1: 네.
0: 되게 긍정적인 거고 대한민국도 많은 원조를 하고 있지만 사실 OECD 평균이 0.3%인데 우리는 아직 0.2%니까
1: 네.
0: 우리가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1: 네.
0: 진짜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가? 그렇지
1: 아니다.
0: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예.
0: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 기준으로 이제 개발도상국의 인구의 절반이 정말 극빈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그 제목이 일견 맞습니다.
1: 예.
0: 근데 이제 2000년도에 새천년 개발 목표를 발표하고 2015년도까지 극빈을 절반으로 줄여보자는 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
1: 예.
0: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은 전 세계 극빈층이 10%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1: 예.
0: 그래서 한 80억 명 인구라고 하면은 한 8억 명 정도가 극빈층인 거죠.
1: 예.
0: 그래서 사실 극빈을 절반으로 줄이는 게 목표였는데 절반 이상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1: 예.
0: 그래서 실제로는 막대한 원조를 쓴 건 아니지만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빈은 아주 많이 줄었고 하지만 또 이제 명암이 있는데요. 중국이나 인도 같은 인구 대국에서
1: 예.
0: 경제 발전하면서
1: 예.
0: 극빈층이 몇억 명씩 탈출합니다. 그렇지만 사하라이나 아프리카 같은 국가들은요. 1990년도에도 인구의 한 55%가 극빈층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한 45%가 극빈층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편차가 좀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추세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적은 돈으로 효과성은 충분히 발휘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극빈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고 있습니까?
0: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제 극빈층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게 추세고요.
1: 예.
0: 근데 우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1: 예.
0: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트렌드를 좀 바꾸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더 힘을 합쳐서 극빈과 굶주림 기아를 줄이는데 다시 좀 노력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1: 네.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게 우리 선진국에 비해서 아프리카 같은 국가들은 기후환경 변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0: 예.
1: 둔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민감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이제 봤더니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피부로 다 체감하고 삶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던데 실제로 빈곤 문제는 기후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잖아요. 어떻습니까?
0: 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이 기후 위기, 기후 재난 때문에 이 빈곤이 더 극심.

심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후 위기 때문에 이제 극심한 가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단이 이제 남수단으로 갈라졌잖아요. 네. 수단이 극심한 내전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기후 위기 때문이에요.

0: 영향도 있고요. 예. 또 최근에 있었던 파키스탄 대홍수 수천 명의 사람이 죽었거든요.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기후위기의 영향이 가난한 나라가 훨씬 큽니다. 예. 일본에서 큰 지진이 있었을 때 한 5천 명 정도가 죽었던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예. 동일한 강도의 지진이 아이티에서 있었거든요. 예. 그때는 10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1: 아,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가난한 나라가 이런 기후위기, 기후재난을 훨씬 더 취약하다.
1: 예.
0: 또 반대로 가난하기 때문에 또 기후위기를 더 가속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마존의 산림은 예. 전 지구의 허파라고 하잖아요.
1: 예.
0: 그런데 그 아마존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화전을 하죠. 산림에 불태워서
1: 예.
0: 화전을 해야지만 먹고 사니까.
1: 네.
0: 그러니까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런 기후 위기를 또 가속화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빈곤과 기후 위기는 서로 영향을 주면서
1: 네.
0: 악화시키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가난한 나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 나라는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뭐 당장의 경제적인 산출, 그러니까 성장이라든가 일자리, 이걸 더 급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환경을 보호한다든가 이런 것들보다는요. 어떻습니까?
0: 맞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데 환경 보호하자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새천년 개발 목표가 나왔을 때도 1번이 빈곤과 기아를 절반으로 줄이자.
1: 예.
0: 7번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달성하자. 그러면은 가난한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는 일단 빈곤부터 줄이고 나중에 환경오염은 나중에 줄일게.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 예.
0: 이 새천년 개발 목표가 나왔을 때 2000년도 당시에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딱 그랬습니다. 당시에 UN 저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라고 있습니다.
1: 예.
0: COP라고 부르는데 그때 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었는데 교토에서 있었어요.
1: 예.
0: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결과를 교토 우정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1: 예.
0: 그때 결과가 이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던 부자 나라들만 감축의 의무가 있고
1: 예.
0: 가난한 나라들은 감축의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협약도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둘 수 있겠죠. 그런데
1: 네.
0: 좀 추세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1: 네.
0: 요즘 세대에는 ESG라고 해서
1: 예.
0: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중요한 경영 목표로 생각을 하는데
1: 예.
0: 이런 환경 오염과 환경 기후변화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기업들은 이제 투자를 받기도 어려워지고 성장하기도 어려워지는 시대가 점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과거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경제성장, 빈곤 감축과 환경이 약간 좀 대치되는 관계였다면 요즘은 갈수록 두 개가 같이 가야지만 경제성장도 할 수 있고 빈곤 탈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로 좀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김부열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모시고 빈곤 국가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시기를 가난한 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환경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못 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소득도 만들어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4: 이 소득 창출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캄보디아 단가오 쓰레기 매립장에 사는

0: 사람들은 평생 쓰레기만 주워야 되는데 네. 아이디헤어에서 직업 교육을 잘 시켜주셔서 아주 고급 살롱의 헤어드레서가 됐으면 이제 그 아이들은 이제 안정적인 소득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 창출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델은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입니다.
1: 예.
0: 이 무하마드 유누스라고 들어보셨겠습니다. 그 200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시고요. 네. 이제 경제학과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치타공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방글라데시의 대기근이 있었을 때 70년대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굶어 죽을까? 예. 왜 이렇게 가난할까? 예. 살펴봤더니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구두 닦기를 하는데 네. 구두 닦는 통과 구두 닦는 그 물품을 누구한테 빌려온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그 빌린 값으로 번 돈의 80%를 다 주고 자기는 20%밖에 못 받으니까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1: 예.
0: 그래서 근데 저 구두 닦기 통이 얼마 안 해요 또.
1: 네.
0: 그래서 그런 열심히 일하는 시골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돈을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70년대 중반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한 20달러 정도 내외를 마을 사람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나눠주셨어요.
1: 예.
0: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서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갚고
1: 예.
0: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크레딧, 크레딧은 크레딧인데 대출인데 조금 준다. 소액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1: 예.
0: 이거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1: 예.
0: 방글라데시에서만 지금 거의 한 1억 명 정도의 되는 사람들이 마이크로 크레딧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1: 예.
0: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1: 예.
0: 2006년도에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서 이 소액 대출과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가
1: 네.
0: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뜯어봐야 되는 게
1: 예.
0: 왜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다면은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서는 사업을 하면 되는 작은 사업이라도 하면 되는데 돈을
1: 그러니까요.
0: 대출을 못 받잖아요.
1: 예.
0: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1: 예.
0: 왜냐하면은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들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렇게 정보 비대칭성이 생기면은 시장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은 몇천 년 전에 함무라비 법전에도
1: 예.
0: 이자율에 관한 논의가 나와요.
1: 네.
0: 논의가 나와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돈을 빌리고 빌려줬다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면은 정보 비대칭성이 있으면 시장이 실패하는데 어떻게 이 금융 시장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담보로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1: 네.
0: 내가 너 돈을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담보 설정하면 내가 돈 빌려줄게. 이래서 이제 금융 시장이 진행이 됐던 건데
1: 네.
0: 가난한 사람들은 담보가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는 지난 수천 년간 금융시장에서 철저하게 배제가 됐었죠. 근데 무하마드 유누스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1: 예.
0: 담보 없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
1: 예.
0: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농촌 마을에서 5명의 그룹을 만들어 와라.
1: 예.
0: 그리고 한 명이라도 못 갚으면 서로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1: 예.
0: 그랬더니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1: 예.
0: 가난한 사람들에게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교수님 회수율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 그래도 서로 옆에 저 친구 야밤 도주 하나 감시했을 테니까 그래도 한 80% 됐을까요?
0: 99%.
1: 이야, 다 갚은 거네요.
0: 거의 다 갚은 거죠.
1: 예.
0: 그래서 사실 이 마이크로 크레딧 소액 금융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까지
1: 예.
0: 와있죠. 근데 어떻게 그랬을까? 첫 번째, 5명의 그룹을 만들어 오라고 했으면은 우리 시골 농촌 마을에서 우리 서로 잘 알고 우리 부모님도 서로 다 알고
1: 그렇죠.
0: 그랬을 때 5명을 어떤 사람들을 꾸려올까요? 성실하고 믿을 수 있고 정직한 사람들을 꾸려오겠죠.
1: 예.
0: 저는 그분들이 얼마나 성실한지 모르지만
1: 예.
0: 은행가 입장에서는
1: 네.
0: 마을 주민들을 알잖아요.
1: 그렇겠죠.
0: 그분들의 정보를 이용하는 거죠.
1: 예.
0: 그리고 이 돈을 빌려서 도박이 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서로 또 감시해 주는 거죠.
1: 예.
0: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갚아야 되는 건데 조금 더 안정적이고 또 좋은 데 투자해보자. 서로 이렇게 조언을 주니까
1: 예.
0: 이 회수율이 98%, 99%가 나오니까
1: 예.
0: 이 소액 대출 모델이 크게 확산할 수 있었던 거죠.
1: 예.
0: 그래서 이것도 저는 크나큰 사회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진짜 간단한 아이디어였는데 그 성과까지 나왔으니까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식을 적용해 보면 좋겠다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1: 예.
0: 이게 방글라데시 같은 농촌 사회에서 그룹 대출과 연대 채무를 통해서 높은 상환율을 유지할 수 있어요.

0: 있었는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도 가능할까?
1: 네.
0: 이렇게 고소득 국가의 도시 빈민층한테 가능한 모델인가를 좀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1: 예.
0: 우리나라에서는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법인이었던 이제 열매나눔재단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500만 원씩 대출을 해줬어요.
1: 예.
0: 방글라데시에 비하면 500만 원은 큰 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액 대출이라고 할 수 예.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구두 닦기도 하시고 열쇠 수선점도 하시고 했는데 다 잘 안 됐어요. 상환도 제대로 못 하셨어요.
1: 예.
0: 그래서 이렇게 경제 구조가 고도화되고 도시 빈민촌에서는 이 방글라데시 그라민뱅크의 모델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가 이 첫 번째 실패를 겪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취약계층을 우리도 좀 그룹으로 좀 모았습니다.
1: 예.
0: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거는 이제 취약계층 여성 12명을 모아서 직업 교육을 했어요.
1: 예.
0: 그리고 명동에 분식점을 하나 냈습니다.
1: 예.
0: 김밥 천국 분식점을
1: 예.
0: 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서비스 교육도 시키고 해서 놀랍게도 그 한 분 한 분한테 500만 원씩 대출을 해줬으면 12명이니까 6천만 원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걸로 이제 조그만 프랜차이즈 가게를 냈는데
1: 오.
0: 이게 3년 만에 돈을 2억을 넘게 번 거예요.
1: 야.
0: 그래서 대출금을 다 갚고
1: 예.
0: 그중에 가장 열심히 하셨던 분한테는 5천만 원을 대출을 해서
1: 예.
0: 그분이 우렁쌈밥집 가게를 또 자기 가게를 차릴 수 있었던 모델이 있었고 또 남자분들 12분을 모아서는 이동형 세차 사업을 했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 이동형 세차 사업은 이제 김밥 천국만큼 돈을 벌진 못했지만 이것도 대출금을 다 갚고 그래서 거기서 가장 열심히 하셨던 분한테 그 자동차 이렇게 공업소 세덴이라는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 공업소를 하나 내드렸어요. 대출을 해드려서.
1: 예.
0: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근데 그 뉴스에도 보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불과 몇 년 전에 노숙자였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뉴스에 노숙자 사장대다라는 사례로
1: 예.
0: 다큐멘터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1: 그렇구나.
0: 이게 개인한테 돈을 대출해 주는 거는 한국 사회 고소득 국가에서는 쉽진 않구나. 그런데 이렇게 12명씩 모아서 저희가 사업 아이템을 지정을 해 줬잖아요.
1: 네.
0: 이렇게 좀 비즈니스 모델은 좀 우리가 위험을 떠안고 기획을 하고 취약계층들은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은 월급을 받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게 이제 좀 사회적 기업으로 연결되는 모델을 좀 과거 경험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
1: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시기를 사회적 기업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이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이나 복지 사업과는 뭐가 다른 겁니까?
0: 이제 사회적 기업은 일반적인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 창출에 더불어서
1: 네.
0: 사회적 가치를 창출, 동시에 같이 창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해주고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취약계층들을 많이 고용하는 고용형 사회적 기업도 있고요.
1: 예.
0: 취약계층에게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회적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도 있고 그래서 기업이 이윤 창출을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어찌 보면 기업의 고유의 목적 자체가 이윤 추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공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게 같이 결부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군요. 그러면 이런 사회적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를 주로 만들어주나요?
0: 이 사회적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방식이 아주 혁신적인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1: 예.
0: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요. 고요한 택시.
1: 고요한 택시요?
0: 여기는 청각장애인들을 택시 기사로 고용을 해서 운영하는
1: 예.
0: 택시 회사인데요. 이 송민표 대표가 이제 대학생 때 이런 청각장애인들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을 하다가
1: 네.
0: 보니까 해외에서는 우버 이런 데서 청각장애인들이 기사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태블릿에서 말 없이도 다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청각장애인들이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죠.
1: 네.
0: 그래서 우리가 택시 탈 때 좀 제일 좀 힘든 게 그 기사 아저씨께서 이것저것 막 정치 얘기하고 이런 거 싫잖아요.
1: 가끔 있죠.
0: 이 택시는 정말 고요해요.
1: 아, 그래서 고요한 택시.
0: 그리고 운전 정말 안전.

0: 하게 하시고요. 예. 이렇게 해서 청각 장애인들에게 좋은 직장 이제 고용 창출한 기업도 있고요.
1: 네.
0: 이 동구밥 팩토리라고 네. 수제 비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요.
1: 예.
0: 여기도 한 4, 50명 정도 발달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발달 장애인들을 고용하려면은 직무 설계를 잘해야 되는데
1: 예.
0: 이분들이 잘할 수 있는 직무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동구밥 팩토리가 코로나 전에는 매출이 한 10억, 20억 정도 하던 회사였는데 지금은 100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1: 예.
0: 그래서 워커힐 호텔 들어가 보면은요. 호텔에서 주는 비누, 칫솔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0: 그게 보니까 동구밥 팩토리가 워커힐에 납품을 하더라고요.
1: 예.
0: 근데 또 제가 좋아하는 AI 웍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1: 네.
0: 이 기업은요. 그 데이터 여러 가지 코딩 업무도 좀 하고요.
1: 예.
0: 데이터 라벨링 업무 같은 걸 많이 해요.
1: 예.
0: 이제 데이터 라벨링이 어떤 업무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AI 시대 때 자율주행을 하면은 영상으로 막 영상을 찍잖아요.
1: 예.
0: 그러면 그 도로에 있는 차가 있고 사람이 있고 보도블록이 있고 그거를 이제 일일이 사람이 이거는 사람이다, 이거는 도로다, 이건 차량에 대해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1: 네.
0: 그래야지만 그 AI가 학습을 할 수 있거든요.
1: 예.
0: 근데 그게 너무 반복적이고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1: 네.
0: 근데 이 발달 장애인들은 그 업무를 딱 지정해 주면은요. 집중해서 누구보다도 집중해서 그 업무를 딱딱 하니까
1: 예.
0: 이 발달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또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술과 직무를 잘 재조정해서
1: 예.
0: 발달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했던 멋진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직무 설계만 살짝 다시 해줘도 오히려 일반인보다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오늘 알게 되는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지적하신 분도 계세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나도 뭔가 뭐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될 대상자를 뽑아서 채용해 본 적이 있다. 그런데 자꾸 그만두고
0: 네.
1: 다른 구성원들과 잘 적응도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제 전 못합니다. 이런 소리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근데 저도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 캄보디아 단카오 쓰레기 매립장에서 평생 쓰레기만 줍던 아이를
1: 예.
0: 그 1년 그 아이디어에서 그렇게 잘 가르쳐서 멋진 미용 기술을 가르쳐 줬는데
1: 네.
0: 미용실에 취업해서 3개월 만에 그만두고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람들 손님을 대하고 이 서비스업을 하고 이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평생 혼자 쓰레기만 주셨으니까요.
1: 네.
0: 이게 참 정서적인 안정성, 대인 관계,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1: 그렇죠.
0: 이제 우리 사회 또 문제가 되는 게 보호 종료 아동들이 있습니다.
1: 이제 예.
0: 보아원에서 성인이 되면은 혼자 나와야 되는데
1: 네.
0: 얼마나 막막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 보호 종료 아동들 자립준비 청년들이라고도 하는데요.
1: 예.
0: 를 돕기 위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1: 네.
0: 여기가 브라더스 키퍼라는 기업인데 이 브라더스 키퍼는 사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 일리노이 상원원 했을 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했던 연설로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1: 네.
0: 성경의 최초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1: 예.
0: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1: 예.
0: 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요.
1: 예.
0: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예.
0: 그런데 그때 신께서 네 동생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인이 신한테 대꾸를 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인이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이렇게 대꾸를 해요.
1: 예.
0: 근데 이제 오바마 연설은 어떤 거였냐면 시카고 남부에 있는 집 아이가 비록 내 아이가 아닐지라도 책을 못 읽으면은 그게 내 문제다.
1: 예.
0: 어떤 할아버지가 약 살 돈이 없어서 집세와 약값을 걱정하면은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어도 그게 나의 문제다. 이게 미국의 정신이다. 내가 바로 내 형제의 보호자요. 내 자매의 보호자다.
1: 네.
0: 이 연설이 오바마를 일약의 대선 주자로 만들어줬던 연설이었는데요. 이 김성민 대표가 브라더스 키퍼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1: 예.
0: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이 보호 종료 아동들을 훈련시켜서 취업을 시켜줘도
1: 예.
0: 다 그만두는 거예요.
1: 예.
0: 얘네들이 직장에 적응을 못해요. 우리가 일하다가 혼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고아여서 나를 이렇게 혼내나 이렇게도 생각하고
1: 예.
0: 조금만 스트레스가 있어도 힘들어하고
1: 예.
0: 그런데 유독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잘하는 그 보호 종료 아동을 본 거예요.
1: 네.
0: 얘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있을까 봤더니 실내 병명 조경하는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네 식물들을 다루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1: 예.
0: 회사를 계속 다닌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브라더스 키퍼라는 회사는 실내 조경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 안정성 이런 것들이

0: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 베어베터라든지 많은 발달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에는 직무를 잘 설계하는 거에 더불어서 정서를 지원해 주고 정서 안정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아주 강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어느 직종에 취업을 알선해 주느냐 취업을 시키느냐가 또 중요한 관건이네요. 자, 그런데 아무리 선한 취지가 있고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회사의 경영 자체가 어려워지면 이것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고용 유지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0: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고용, 특히 장애인들 취약계층의 고용은요. 예. 우리가 시혜성으로 그냥 내가 좋은 일 한다고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은 아니에요. 예. 사실은 이거는 그들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는 유엔 인권선언이 있죠. 유엔 예. 인권선언 23조에 보면은요. 좋은 직장을 가진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1: 네.
0: 또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유엔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에도요. 6조에 보면은 양질의 일자리를 갖는 건 우리의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발달 장애인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는 건 그들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 규모가 일정 이상 되는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우리나라에서 고용을 해야 돼요.
1: 예. 안 그러면 뭐 벌금 같은 거죠.
0: 그렇죠. 예. 고용 안 하고 벌금 내죠.
1: 예.
0: 벌금만 거의 뭐 1조 원 가까이 쌓여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을 고용해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어려운 거 아니냐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는 이거는 사회가 예. 그들의 일자리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분들의 권리다. 이런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1: 예.
0: 그래서 기업이 제대로 돈을 벌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고용을 유지하겠어요. 근데 장애인들 고용해서 직무도 재설계하고 업무도 쪼개고 하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제 경제학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외부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외부 효과라는 거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시장 가격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1: 예.
0: 제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환경 오염을 많이 해요. 근데 그 환경 오염하는 비용이 가격에 반영 안 되기 때문에
1: 그렇겠죠.
0: 제가
1: 예.
0: 싸게 환경 오염시키는 제품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1: 예.
0: 거죠. 그건 부정적 외부 효과고요. 제가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지만 그거는 되게 긍정적인 외부 효과인데
1: 네.
0: 그렇다고 누가 나한테 보조금이나 상금을 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고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1: 예.
0: 이 부정적 외부 효과 때문에 긍정적 외부 효과 때문에 시장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1: 네.
0: 경제학 가장 기본적인 원론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0: 시장 실패.
1: 예.
0: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사회적 기업들이 이 장애인들 취약계층들을 고용했을 때 사회 문제를 해결했을 때 창출되는 가치를 시장에서 보상해 주면 돼요. 근데 보상을 안 해 주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시장에서 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보상해 줄 건가. 나쁜 일을 하고
1: 예.
0: 환경오염시키면은 세금으로 벌금을 매기고
1: 예.
0: 장애인들 취약계층 고용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 보조금을 주고
1: 예.
0: 이 기제가 잘 작동하면은 사회적 기업들이 이익도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 이중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1: 네.
0: 나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기업이 돈을 버는 거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거를 훼손해가면서까지 이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이 두 개가 같이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외부 효과를 어떻게 우리가 시장 가격에 내재화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큰 변화인 AI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던 이런 사례들이 계속 AI 시대에도 성공적으로 계속 만들어지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0: 아까 말씀드렸던 AIWorks라는 사회적 기업은
1: 예.
0: 사실 AI 시대 때 딱 맞는 일자리를 창출한 거죠.
1: 네.
0: 그래서 AI 시대에 맞춰서 또 이렇게 사회적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물론 이제 피지컬 AI가 나와서 또 많은 일자리들을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1: 네.
0: 취약계층들에게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1: 예.
0: 그분들에게 그분들을 도와주는 이런 업무들은 사실은 AI가 가장 나중에 대체할 수 있는 영역들이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시대 때 이런 또 사회적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직장들이 또 생겨날 수 있고요. 사실 고요한 택시도
1: 예.
0: 그런 기술로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니까 청각장애인들이 운전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1: 예.
0: 그래서 오히려 AI 시대가 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0: 피지컬 AI가 대체하기 또 어려운 많은 부분들이 예. 이런 또 사회적 기업들이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사실 사회적 기업은 좋은 일 하는 곳이니까요 라는 어떤 뭐 치부 때문에 성장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사회적 기업도 당연히 시장 경쟁력 갖춰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근데 이 사회적 기업들이 성장을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회적 기업들이 창출하고 있는 긍정적인 가치를 사회가 인정하고 보상을 해줘야 돼요.
1: 네.
0: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또 아주 멋진 기업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가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SK가 반도체만 잘 만드는 게 아닙니다. SK 그룹에서 2015년도부터 예. 10년이 넘었죠. 바로 이런 일에 집중했습니다. 긍정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을 예.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1: 예.
0: 그래서 사회 성과 인센티브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SK그룹이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1: 예.
0: 그런데 이 사회 성과 인센티브 사업이 어떤 걸 했냐면은 기업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화폐적 가치로 정확하게 측정을 해줍니다. 장애인들을 고용했으니까 이분들의 사회적 가치는 28억 얼마를 창출한 겁니다. 이제 환경 오염을 줄여줬으니까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계산해 봤을 때 이 기업은 환경적 가치를 57억 원을 창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줘요.
1: 네.
0: 자, 그 정확하게 측정했던 사회적 가치를 사회에서 아무도 보상 안 해주잖아요. SK그룹이 그걸 해줍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사회성과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1: 예.
0: 그 기업들이 한 468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기업들이 창출해냈던 누적 사회성과가 거의 6천억에 가깝습니다.
1: 예.
0: 그리고 SK그룹에서 800억 정도를 현금으로 보상해 줬어요. 아, 너 예. 정말 잘한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기업들이 내가 창출하고 있는 이런 긍정적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주고
1: 예.
0: 그거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하니까
1: 네.
0: 더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그 468개 기업 중에서 많은 기업들이 매출도 늘어나고요. 사회성과도 늘어나는 기업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이 사회성과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1: 예.
0: 이거를 조금 더 제도화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사회적 기업이 아니더라도 일반 기업도 긍정적인 사회성과를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 부분들을 정확히 측정해서 뭐 세액공제를 해준다든지
1: 네.
0: 아니면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재무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1: 그렇네요. 사회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어야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SK그룹의 그 측정 지표들 이걸 국가가 좀 받아들여서 국가가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0: 네.
1: 자, 지금까지 말씀 주셨던 내용들 가난과 취약계층을 돕는 방식들 도와야 될 이유들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이번에 가난한 나라를 돕는 이유라는 책도 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설명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0: 네, 이렇게 막대한 돈을 썼는데 왜 여전히 가난한 나라들은 계속 가난한가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막대한 돈은 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돈을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써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선진국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원조 대외 원조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1: 네.
0: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돈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써야 되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따뜻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냉철한 차가운 머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썼을 때 가장 효과가 있었는지
1: 네.
0: 어떤 사업은 효과가 없으니까 이건 좀 줄여야 되겠다.
1: 네.
0: 효과 있는 사업에 돈을 더 많이 투입하자. 그러려면은 원조 사업들을 우리가 잘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1: 예.
0: 근데 이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원조 사업들 프로그램들을 엄밀하게 평가를 해서 가장 효과적인 사업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네. 그 사업은 더 많이 지원하고 예. 그렇지 못한 사업은 재설계하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항상 뭐 그 학계에서 뜻 있는 일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계셨는데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마지막 목적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해서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지난달 24일부터 10하루 동안 이어진 순방을 마치고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후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으로 구성된 OPEC 플러스 소속 7개국이 원유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음 달부터 하루 18만 8천 배럴 규모의 증산을 단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OPEC 3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등 7개국이 현지 시간 2일 화상

0: 회의를 열고 세계 시장 상황과 전망을 점검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대 국가는 앞서 2023년 4월과 11월엔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발적 감산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송아지에게 먹이를 주던 70대 농장주가 어미 소에 들이받쳐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전북 임실군 오수면의 한 축사에서 70대 남성 농장주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소방이 심정지 상태의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차단을 위해 추진하는 7대 범죄 전권 송치 법안을 늦어도 다음 달중 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7대 범죄 전권 송치 도입 법안과 관련해 10월 국정감사 전 입법적으로 보완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보안수사권 폐지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 약화 우려가 제기되자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서 전권송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권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에 넘겨서 검사가 사법적으로 한번더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폭염이 전국적으로 장기화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사흘간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되는 특보구역이 108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대본 2단계 격상 요건이 충족된 겁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38도에 이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힘든 일을 했더니 굳은 살이 배겼다는 말에서 배겼다는 바르지 않은데요. 이때는 박이다를 써야 맞습니다. 박이다는 버릇, 생각, 태도 따위가 깊이 배다라는 뜻으로 주말마다 등산하는 버릇이 몸에 박였다처럼 쓰거나 손바닥, 발바닥 따위에 굳은 살이 생기다의 뜻으로 어머니의 굳은 살 박인 손처럼 쓸수 있습니다. 백이다는 등이 백이다, 엉덩이가 백이다처럼 쓰여야 맞죠?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가수 리키 마틴의 매니저는 어느 날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라디오에서는 라틴어권 음악과 영어권 음악을 섞어서 틀어주고 있었는데요. 그때 매니저는 리키 마틴이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서 첫 영어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떠올렸죠. 그리고 리키 마틴 음악의 근본은 라틴 음악이니까 스페인어와 영어를 섞은 제목이 눈길을 끌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1999년에 세상을 뒤흔든 이 노래. 회사에서는 처음에 제목만 보고 영어로 된 곡을 써오라고 퇴짜를 놨다지만 알고 보면 가사는 영어로 되어 있는 리키 마틴의 첫 인터내셔널 히트곡입니다.

8월 2일 일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리키 마틴입니다. Living La Vida Loca.

0: 리키 마틴, Living La Vida Loca였습니다. Living은 살다라는 뜻의 영어고 La Vida Loca, 그냥 진짜 직역하면 미친 인생인데요. 예, La Vida Loca는 스페인어죠. 그래서 영어와 스페인어를 섞어가지고 Living La Vida Loca라는 제목을 만들었는데 이 리키 마틴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음악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려면 어떻게 사람들을 사로잡아야 될까를 이런 제목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신경 쓰면서 만들었다는 걸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죠. 신이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일요일에는요.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라는 코너로 함께합니다. 최소 50만 장 이상 판매가 되면 골드레코드 인증을 해주는데요. 미국에서 그런 앨범 매주 한 장씩 골라서 앨범 전체를 들어봅니다. 물론 50만 장 이상. 골드레코드 이상, 그 이상은 얼마든지 다 좋은데요. 오늘은 미국에서만 790만 장 이상 판매가 됐어요. 그리고 라틴 뮤지션 중에서는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린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키 마틴의 1999년 5집, 그리고 영어 앨범으로는 1집이었던 리키 마틴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때 90년대 말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얼마나 라틴 음악이 열풍이었는지 네 생각나실 거예요. 리키 마틴뿐만 아니라 그때 뭐 제니퍼 로페즈, 마크 앤소니 다 인기가 많았고 또 산타나가 예, 라틴 락 쪽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키면서 그때 그냥 우리나라 가요도 라틴풍의 음악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었어요. 그래서 뭐 백지영 씨, 이기찬 씨 뭐 진짜 웬만한 가수분들은 다 라틴 댄스 한 곡씩은 다 이렇게 불렀었던 기억도 나는데 자, 그때 우리를 라틴 음악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음악들 이 앨범 안에는 어떤 노래들이 있는지 오늘 한 곡씩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 참여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문자는 샵 8001번으로 받고 있어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셔야 골든디스크 앞으로 도착하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들어와 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5: 우와,
4: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1: 대리.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리키 마틴의 1999년 앨범 5집 리키 마틴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곡은 이 앨범의 2번 트랙이었던 스페니쉬 아이즈였어요. 리키 마틴이 이 앨범을 낸 게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이고 그리고 첫 번째 영어 앨범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에 발표했었던 솔로 앨범들은 다 이제 스페인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음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첫 정규 솔로 앨범을 냈었고 그 사이에 네 장의 앨범을 낸 다음에 이 앨범을 다섯 번째로 내면서 첫 영어 앨범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1998년도 프랑스 월드컵 때문이었어요. 그때 리키 마틴이 The Cup of Life를 부르면서 그 월드컵 무대에서 그 노래가 어마어마하게 들리면서 그전에도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는 리키 마틴이 이미 인지도가 많은 그런 가수였지만 그 프랑스 월드컵 덕분에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순식간에 얻게 된 거죠. 그러면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인터내셔널 앨범, 영어 앨범을 내자. 그리고 세계 시장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앨범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시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틴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던 때여서 리키 마틴이 이 앨범을 들고 등장을 한 덕분에 완전히 그 라틴 열풍의 정점을 찍었었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세기만 하면 라틴 이게 약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98년, 99년 이때 어마어마하게

한국의 라틴 음악들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자, 그런데 그랬던 리키 마틴, 사실은 아이돌 출신인 거 알고 계셨나요? 원래 보이밴드에서 활동을 하다가 91년도에 이제 첫 정규 솔로 앨범을 내게 된 거였는데요. 이 리키 마틴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연예계에 등장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또 아이돌 그룹으로도 활동을 했었는지 음악을 더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앨범의 3번과 4번 트랙 이어갈게요. She's All I Ever Had 그리고 Shake Your Bong Bong입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리키 마틴의 1999년 앨범 리키 마틴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음악은 이 앨범의 5번 트랙이었어요. Be Careful. 마돈나와 함께 듀엣을 한 곡이었는데요. 꼬이다도 꼬미꼬라손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Be Careful with my heart인데 나의 마음을 조심해줘요.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마돈나가 참여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힘을 준 앨범이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앞서서 리키 마틴이 솔로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아이돌 생활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리키 마틴이 어떻게 연예계에 등장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1년생, 1971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났어요. 리키 마틴. 6살쯤에 연극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약간 나 이거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본인 스스로도 연예계 생활에 관심이 좀 많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아이가 끼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귀엽게 생긴 거예요. 내 아들이지만.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좀 이 연예계 쪽으로 보내야겠다 해가지고 어린이 모델 선발대회 오디션에 참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9살이었는데 리키 마틴이 오디션에서 합격을 하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TV 광고에 출연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처음에는 광고 모델로 먼저 데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1984년에 푸에르토리코의 보이밴드인 메누도라는 그룹에서 이제 리키 마틴이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이 메누도라는 그룹의 리드싱어로 활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메누도가 약간 좀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변성기를 거치기 이전의 소년들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이어서 나이가 차면 마치 졸업하듯이

그룹을 나가게 되는 그런 스타일로 운영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예전에 아이돌 그룹 중에 애프터스쿨이 약간 그런 식으로 졸업 제도를 두고 활동을 했었던 아이돌이었죠. 예, 매누도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리키 마틴도 어느 정도 나이도 찼고, 그리고 이제는 나 스스로 가수로서 나의 이미지를 내가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도 막 생기고 그러다 보니 매누도를 탈퇴를 하고 나서 1991년에 이제 본인의 첫 솔로 앨범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키 마틴이 사실 푸에르토리코에서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연예계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98년도 더 커버 오브 라이프나 99년도 리빙 라 비다 로카로 리키 마틴을 인지하게 됐지만 푸에르토리코에서는 그 전부터 이미 스타였다고 할수 있고요. 91년도부터 발표를 했었던 그 스페인어 앨범들도 다 굉장히 좋은 판매고를 올렸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천천히 경력을 쌓아 나가다가 이 99년도에 완전하게 그 폭발력을 세계적으로 터뜨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앨범에서 6번과 7번 트랙 두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Love You For A Day 그리고 메이아와 함께 부른 듀엣곡이에요. Private Emotion.

지금 들으신 노래 리키 마틴의 Love You For A Day 그리고 메이아와 함께한 듀엣곡 Private Emotion이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라틴 발라드 음악들이 라틴 댄스보다 라틴 발라드가 약간 우리 가요 정서하고 좀 맞닿아 있는 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노래 들으면은 예, 저는 약간 가요 듣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자, 리키 마틴 2015년까지 10장의 정규 앨범 내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하는 세기말 때 이 리키 마틴의 전성기를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겠지만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활동을 하면서 2015년까지 앨범을 냈는데 그래도 벌써 이제 정규 앨범 나온 지가 10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랬는데 지난 2월이었을 거예요. 그 미국에서 슈퍼볼이라고 미식축구 경기를 굉장히 크게 하잖아요. 그 결승전에 하프타임 쇼를 항상 하고 거기에 어떤 가수가 오르느냐

매번 화제가 좀 되는데 지난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가수 배드버니가 그 전체 무대를 꾸몄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게스트로 리키 마틴이 잠깐 출연을 했었거든요. 네, 리키 마틴이 노래하는 거 보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푸에르토리코를 비롯한 라틴 음악의 선배들이 있어서 본인이 또 이렇게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라틴 가수로서는 배드버니가 처음으로 선 거였거든요. 예, 이 무대에 설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존경의 의미도 담아서 리키 마틴을 섭외를 했다고 하던데 이제 그럴 때도 됐죠. 후배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경력을 가진 실력 있는 가수. 자, 리키 마틴의 1999년 앨범에서 이번에는 8번 트랙에 있는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I'm on my way.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공효진입니다. 유부녀 킬러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킬러라는 건 그거 비밀인 거 아시죠? 쉿, 우리끼리만 아는 저의 살벌한 이중생활. 유부녀 킬러는 매주 금, 토, 밤 9시 50분. MBC에서 만나요.
3: 손석희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때는 이미 하기로 되어 있을 때였기 때문에.
4: 예. 손석희의 12시. 유튜브 안 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유튜브에 손석희의 12시를 검색해보세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리키 마틴의 1999년 앨범 정규 5집 리키 마틴 들었습니다. 이 앨범이 총 14트랙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곡 들으면 9번에서 끝나요.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상 어쩔 수 없네요. 자, 오늘 이 앨범의 9번 트랙 I am made of you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CBC.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저희 문화방송 라디오는 하루 24시간 방송하는 관계로 매월 한 차례 방송장비 점검과 보수를 위해서 계획 정파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계획 정파가 실시되는 날로 오늘의 방송 순서를 여기서 마치고 새벽 5시에 다시 정규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을 들으셨습니다. 초단파 89.1MHz에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방송하고 있는 목포문화 방송입니다. 초단파 89.1MHz, 호출부 HLAM SFM, 목포문화 방송 제1FM 시험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방송하고 있는 목포문화 방송입니다. 초단파 89.1MHz, 호출부호 HLAM SFM, 목포문화 방송 제1FM 시험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방송하고 있는 목포문화 방송입니다. 초단파 89.1MHz, 호출부호 HLAM SFM, 목포문화 방송 제1FM 시험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방송하고 있는 목포문화 방송입니다. 초단파 89.1MHz, 호출부 HLAM SFM, 목포문화 방송 제1FM 시험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방송하고 있는 목포문화 방송입니다. 초단파 89.1MHz, 호출부호 HLAM SFM, 목포문화 방송 제1FM 시험 방송입니다.

0: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 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오늘도 그대에게 줄 선물로 노란 국화를 샀습니다. 하얀 겨울엔 어울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그 꽃을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찬 겨울이 지나 멀지 않은 봄이 오면 그땐 노란 국화를 하나만 주고 싶습니다. 알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또 왔다고 화를 내도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0: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여기는 가요 1999.
6: 헤어졌어도 시간이 흘러 서로를 알아보지 못해도 내 기억 속에 추억만은

0: thank you. I thank you.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우리말 유복자를 한자 있을 유, 복으로 착각해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그게 아니죠. 한자 남길 유, 배복을 쓰는 유복자는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인 자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는 유복자로 태어나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처럼 쓸 수 있겠죠. 유복자에서 복은 이복동생, 이복남매라고 할 때의 복과 같은 한자입니다.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어제 경남 양산의 기온이 42.5도까지 치솟으며 최고 기온 기록을 사흘 연속 갈아치웠습니다. 오늘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서울 등 서쪽 지역으로 극한 폭염이 확대되겠습니다.

0: 유럽이 폭염과 산불에 이어 이번엔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헝가리에선 냉각수 부족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전면 가동 중단됐습니다.
1: 미국과 남미 3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경유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 간담회를 갖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청와대로 출근해 비공개 부동산 증시 점검회를 엽니다.
0: 당대표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두 번째 부산, 울산, 경남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첫날 충청 경선에선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등 경선 초반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 8월 3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 어제 저녁 서울 중구의 한 식당가에선 건물 옥상 유리가 깨져 파편이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0: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리가 높은 기온에 변형되며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국이 40도 안팎의 극한 더위에 갇히면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차호영 기자입니다.
2: 검은 옷을 입은 시민이 건물 앞을 지나가고 곧이어 하얀 가루가 우수수 쏟아집니다. 마주오던 어린아이 등 주변을 지나던 시민은 깜짝 놀라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하얀 가루는 다름 아닌 유리 파편.
3: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나더라고. 깜짝 놀라서 뒤 돌아다 보니까 유리가 박살난 거야.
2: 15층 주상복합 건물 옥상 난간에 유리가 깨지며 바닥으로 쏟아진 겁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어제 저녁 6시 반쯤. 식당이 밀집한 거리로 저녁시간 지나는 사람이 많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당 건물 관계자는 며칠째 이어진 더위 탓에 유리가 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4: 날씨가 더우면은 이게 가끔 깨지더라고. 이게 벌써 한 세 번째 깨진 거예요.
2: 사고 현장에는 이렇게 미처 치우지 못한 유리 파편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서울은 최고 기온 34.9도를 기록했습니다. 경남 양산은 또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오후 1시 26분 42.5도까지 치솟으며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록을 사흘 연속 경신했습니다. 전남 광주 광양, 경남 김해와 창원, 경북 경주 등 낮 기온이 40도를 넘어선 지역도 속출했습니다. 폭염에 사람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흘 동안 이어진 인천의 록 음악 축제에서는 모두 8명이 온열질환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5: 아무래도 더위가 지금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나갔다 오거나.
2: 그제 오후 3시쯤 충북 영동군 황간면에선 다슬기를 잡으러 온 50대 여성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체온은 43도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밀폐된 차 안에서 쉬다 열사병으로 숨졌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그제 하루 동안 온열질환자는 96명 늘어 누적 온열질환자는 1,889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차호영입니다.
1: 살인적인 극한 더위의 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수 부족 상황도 심각해져 선제적인 단수 조치에 들어간 지역도 나왔는데요. 폭염과 가뭄 이중고에 정부는 중대본 2단계로 격상하고 범정부 대응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6: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해수욕장으로 나온 사람들. 뜨겁게 내리쬐는 강한 햇빛도 바다를 만끽하려는 피서객들의 의지를 꺾지는 못합니다.
7: 바람도 불고 물에 들어가니까 시원해서 더위를 좀 싹 잊게 되는 것 같아요.
6: 백 사장은 이미 아이들의 놀이터. 튜브를 탄 채 바다에 몸을 맡기거나 친구들과 즐겁게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잠시나마 잊어봅니다. 하지만 역대급 무더위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8: 와, 그냥 찜질방에 갇혀있는 날씨인 것 같아요, 날씨가. 아무래도 계속 가만히 있어도 땀이 계속 나다 보니까.
6: 폭염에 스포츠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프로야구 창원 경기는 이틀 연속 취소됐고, 부산 경기는 예정보다 30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강수 부족 상황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북 청도군은 일부 지역에 대한 계획 단수에 들어가고, 단수 지역에는 2리터짜리 생수병 3만 9천여 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한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폭염특보가 전국적으로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3일 동안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 되는 특보구역이 108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9: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낮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폭염으로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한 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를 치렀던 2023년 8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0: 정부는 경남과 경북 등 가뭄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7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범정부 대응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1: 초유의 42.5도를 기록하면서 연이은 최고 기온을 경신한 경남 양산. 오늘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극심한 더위의 중심이 서울 등 서쪽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서울 낮 기온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2: 초유의 42.5도를 기록한 경남 양산. 닷새 연속 40도 이상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쌓인 열기는 극단적인 더위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매일 40도에 도달하는 시각도 점차 빨라져 지난달 29일엔 오후 3시 26분이었지만 다음 날엔 오후 1시 10분으로 당겨졌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낮 12시 36분, 그제는 낮 12시 14분이었고 어제는 오전에 40도를 돌파했습니다. 보통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하지만 어제는 정오가 되기도 전에 40도 선을 넘어섰고 오후 1시 반 최고 기온 신기록을 쓴 겁니다. 오늘부턴 극심한 더위의 무대가 서쪽까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서쪽에서 불어온 공기가 산맥을 넘으며 뜨겁고 건조해져 영남 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턴 주된 바람이 동풍으로 바뀝니다. 동해에서 들어온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어 서쪽으로 내려온 과정에서 팬 현상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등 서쪽 지역의 폭염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 오는 수요일까지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로 예보돼 있는 등 이번 주 내내 극심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3: 고기압권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풍이 산맥을 넘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7도 이상의 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은 데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에 하루 종일 숨 돌릴 새 없는 더위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류현진입니다.
1: 폭염과 산불에 이어 유럽이 가뭄과의 극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원자로를 식힐 강물이 바닥을 드러낸 헝가리는 원전 가동까지 전면 중단하면서 전력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4: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다뉴브강에 물 대신 넓은 모래톱이 펼쳐져 있습니다. 얕은 물에 유람선은 오도 가도 못하고 2차 세계대전 때 침몰시킨 나치 전함까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역대 최저로 수위가 낮아진 겁니다.
5: 키소로지에 15년 동안 왔는데 이렇게 수위가 낮은 건 처음 봅니다. 지나 디오슬라키 관광객입니다.
4: 19개국은 비상입니다. 팍스 원자력 발전소는 냉각수 부족에 오늘부터 전면 가동 중단에 들어갑니다. 헝가리 전력의 거의 절반을 생산하는 이 원전이 가동 중단된 건 44년 만에 처음. 헝가리 정부는 대기업 전기 공급 제한 조치에 순환 정전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5: 앞으로 5일이 중대 고비입니다. 전력망과 공공서비스 그리고 우리 자신 모두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될 겁니다. 표트르 마자르 헝가리 총리입니다.
4: 세르비아 전력의 4분의 1을 공급하는 다뉴브강 수력발전소 두 곳의 발전량도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해군까지 동원해 폭발물을 터뜨리며 다뉴브강 물줄기를 원자력 발전소 쪽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독일에선 라인강 수위가 기록적으로 낮아지면서 물동량이 평소 3분의 1 수준에 그치며 공급망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뭄과 사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스페인을 휩쓸었던 산불은 그리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부 해안으로 퍼지던 산불이 강풍을 타고 아테네 주변까지 무섭게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소방 헬리콥터 두 대가 진화 작업 중 충돌해 덴마크 조종사 등 두 명이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편 미국 서부가 최대 47도까지 치솟은 가운데 워싱턴주에선 대형 산불로 600채가 불타고 5천 가구가 대피하는 등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두 번째 순회 경선이 열린 영남권에서 정청래 후보가 부산, 울산, 경남 합계 46.64%를 얻어 김민석 후보를 2.8%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43.84%를 얻었고 송영길 후보는 9.52% 득표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정 후보가 부산과 경남에서 김 후보가 울산에

에서 승리했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1위를 기록했고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과 제도 변화, 후속 보완책을 설명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우려와 공소기각 조항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또 대국민 보고회에 앞서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이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을 주제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9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 등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남미와 독일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청와대에서 부동산과 증시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진행합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7박 10일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안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급등락을 반복한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레버리지 ETF 문제, 또 전세가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유 수출국기구 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으로 구성된 OPEC 플러스 소속 7개국이 원유 시장 안정을 위해 다음 달부터 하루 18만 8천 배럴 규모의 증산을 단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OPEC 3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등 7개국이 현지 시간 2일 화상회의를 열고 세계 시장 상황과 전망을 점검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8도에 이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23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7도, 대구와 광주, 창원이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사이 기온도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씩 위기를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4: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5: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 강릉은 밤사이 기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서울도 12일째 열대야가 지속됐습니다. 경남 양산은 어제 낮 기온이 42.5도까지 치솟아서 국내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새로 썼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서 극심한 폭염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동풍 계열의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중부지방을 달굴 거라고 하네요. 극한의 폭염일 때 자택 내 온열 질환자 발생 비중이 평소보다 2배가량 높아집니다. 이번 한 주도 가족과 이웃끼리 서로 건강 확인하면서 폭염에 잘 대비해야겠네요. 8월 3일 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7도, 부산 29도고요. 대구 27도, 대전 25도, 광주 26도, 강릉 27도, 제주도 2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7도, 전남 광주도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과 충북 북부에는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폭염이 극심한 한낮에는 야외 활동과 실외 작업을 중단해 주시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수분 섭취도 잘 해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을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8월 3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해외에서 마약 밀수에 연루되는 한국인이 2년 새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마약류 밀수 유통 범죄로 영사 조력을 받은 국민은 모두 47명으로 집계됐는데요. 2023년 16명, 2024년 23명에서 2년 만에 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를 거쳐 유럽으로 마약을 운반하다 적발된 사례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가 23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 달 사이에 1,550원대에서 1,400원대까지 떨어지며 원화 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24원으로 6월 말 1,549.4원보다 125.4원이 내렸고 7월 한 달간 원화 절삭률은 8.81%로 2009년 3월에 10.88%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원화 약세의 원인이었던 달러 수급이 개선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 차가 좁아진 데다가 한미일 외환당국의 동반 개입까지 더해지면서 하반기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강 잠실대교 근처에서 수영을 하던 30대 남성이 대교 밑 수문에 빨려들어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구조대는 어제 오전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는데요. 잠실대교에는 한강 수위 조절용 수중보와 5개의 수문이 설치돼 있어 수문이 열릴 경우 주변의 유속이 급격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에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예정돼 있던 이제 예상되었던 이 대규모 이란 공격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또 말을 바꾼 거네요.
1: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일 늦은 밤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말로 예상됐던 대이란 군사 작전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틀에 대한 동의가 이뤄졌으니 어떤 공격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0: 네.
1: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전면적인 개방 그리고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0: 네.
1: 취소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중동 국가들이 일제히 미국의 공격을 만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전화통화를 했고요. 미국이 대규모 공격을 가하면 이란이 사우디나 다른 걸프국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0: 그러면 현재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뭔가요?
1: 네, 현재 사우디는 석유를 포함해서 자국의 수출품 대부분이 통과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0: 네.
1: 그만큼 경제적인 위험도 굉장히 큰 상태고요. 미국이 대규모로 공습을 하게 되면 호르무즈가 더 강하게 또 오랫동안 봉쇄될 수가 있는 겁니다.
0: 네.
1: 더불어서 이란이 요새 공격 패턴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이전에는 미국이 먼저 호르무즈를 타격하면 이란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동 내 미군 시설을 공습하는 패턴이었죠.
0: 네.
1: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공습이 없이도 쿠웨이트 같은 일부 지역의 미군 시설을 선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중동 국가의 우려도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0: 네. 그런데 이란이 호르무즈 개방과 관련한 타협안에 동의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이 사실인가요?
1: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주장을 했고 이후에 이스라엘 매체에서도 외교관을 인용해서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타협안에 동의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을 전격 취소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놨거든요.
0: 네.
1: 이번에 미국과 카타르가 조율한 타협안에는 선박들이 이란이 통제하는 구역을 통해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고 반대쪽 통항은 오만츠 해역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방안을 담고 있는데
0: 네.
1: 미국 악시오스 양 기자는 오만은 이번 합의안에 동의를 한 상태고
0: 네.
1: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미국과 주변 국가들도 이걸 준수할 거라는 어떤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0: 예.
1: 이란 쪽에서는 오히려 좀 반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취소를 밝히면서 이란과 중동 국가가 이 공격 취소를 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새로운 거짓말일 뿐이고 오히려 다른 이유들 때문에 공격을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 다른 이유들 때문에? 다른 이유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1: 이란 쪽에서는 미국이 지금 미사일 부족 현상을 심하게 겪고 있기 때문에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과 미국 합참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격을 단념시키기 위해서 설득에 나선 후에 트럼프가 공격 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라고 이란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미국 내에서도 좀 같은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0: 예.
1: 뉴욕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적으로는 이란과 중동 국가들의 요청, 외교적 진전 등을 공격 보류의 이유로 내세우긴 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현실적 부담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패트리엇 미사일 고갈 우려나 뭐 중동 전면전 확산 가능성이나 또 걸프 동맹국들의 이란 보복 취약성. 이거는 걸프 동맹국들이 우려했던 부분이죠.
0: 네.
1: 또 장기전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공격 강행을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최근에 미군 유럽 사령부가 국방부에게 전력 증강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0: 네네.
1: 구축함을 추가로 지원받지 못하면 이스라엘 방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유럽 사령부는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을 이제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던 부대입니다.
0: 네.
1: 근데 최근에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중동 내 친이란 세력의 원거리 타격까지 방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구마모토는 이제 강진이 일어난 이후에 현재는 구조 작업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일본 서부 구마모토 현을 강타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38명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0: 네.
1: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정부는 주요 피해 건물에 대한 수색 작업을 마무리하고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는 103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구마모토 현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쇼핑몰에서의 수색 활동도 엊그제 종료가 됐습니다.
0: 네.
1: 붕괴한 건물에서 12명이 구조가 됐는데요. 이 중에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

0: 거쳤거든요. 신규 사망자 중 한 명은 지진 발생 이후에 차량에서 생활하던 70대 여성입니다.
1: 네.
0: 이재민이죠.
1: 예.
0: 강진 위험에서 정말 가까스로 무사히 목숨을 구했는데
1: 네.
0: 폭염을 이기지 못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차량 연료가 떨어져서 에어컨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1: 네.
0: 현재 언론은 이 여성이 이번 강진 이후에 첫 번째 재해 관련 사망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1: 네. 기름을 넣으러 가기 힘들었던
0: 네,
1: 거겠죠.
0: 그리고 현지에 지금 주유소에서도 줄이 너무 많이 이제 길게 늘어서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네.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강진 사고 여파였군요.
0: 네.
1: 자, 우리도 지난 주말에 이제 역대급 폭염에 이제 시달렸었는데 일본의 폭염 정도는 어떻습니까?
0: 네, 일본 기상청은 지진 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최고 기온이 37에서 38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0: 오늘은 구마모토현 일부 지역 최고 기온이 40도에 달할 수 있다는 기상청의 경고도 나왔습니다.
1: 예.
0: 그렇다 보니까 9,200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생활하는 대피소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상당수의 대피소에서는 냉방 시설이 없고 일부는 전기 공급마저 끊긴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상하망한 그 70대 여성처럼 대피소 대신에 주차장이나 공원에 세워둔 차량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1: 네.
0: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한 연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유소마다 긴 줄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1: 네.
0: 이렇게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재민 사이에서 열사병 같은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진 이후에 구마모토현에서 열사병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람이 수십 명에 달하고요. 2016년에 구마모토 대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1: 네.
0: 당시에 이 직접적인 지진 피해로 숨진 사람이 50명 정도, 이번에 38명이고
1: 네.
0: 조금 더 많았지만 장기간 이어진 대피소 생활이나 차량 숙박 등으로 220명이 넘는 재해 관련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상당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직접적인 지진 피해가 50명이었는데
0: 네.
1: 그 이후에 220명이 더 사망했다.
0: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첫 번째 70대 여성 사망자 사례가
1: 네.
0: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진 피해를 이제 그 복구하는 과정에서 네. 가장 큰 어떤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제일 큰 걱정거리겠군요.
0: 네.
1: 자,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이제 경남 양산이 또 한번 40도를 훌쩍 넘어섰는데 양프리카라는 이제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예전에 이제 대구가 대프리카였는데
0: 네.
1: 이렇게 더운 날씨에 선풍기를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나왔다고요?
0: 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1: 네.
0: 세계보건기구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지침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전기 제품은 가능한 한 사용을 줄이고 선풍기는 기온이 40도 미만일 때만 사용해야 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1: 더 더우면 선풍기가 오히려 안 좋다는 거네요.
0: 맞습니다. 왜냐하면 40도 이상에서는 이 체내에서 발생한 열을 이제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1: 네.
0: 외부의 열까지 흡수하게 될 경우에는 탈진이나 열사병의 위험이 더 증가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체온보다 기온이 높으니까
0: 맞습니다.
1: 그 바람이 계속 돌면은
0: 그렇죠.
1: 체온이 오히려 높아진다.
0: 네, 뜨거운 바람을 계속 맞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0: 실제로 호주 연구진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선풍기는 비교적 낮은 고온 환경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매우 높은 온도에서는 열 스트레스를 충분히 줄이지 못했고요. 40도를 넘는 환경에서는 오히려 열 부담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 네.
0: 근데 중요한 건 세계보건기구가 이 선풍기 사용 자체를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1: 네.
0: 40도 미만에서는 분명히 선풍기가 체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40도 이상에서는 권장하지 않고 에어컨이 있으면 실내 온도를 27도로 설정하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1: 네, 에어컨 27도에 맞춰둬라.
0: 네.
1: 잘 기억해놔야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이 폭염 대응 수칙이 좀 더 있을까요?
0: 네, 당연히 더운 시간대에는 외출과 격렬한 신체 활동을 피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고요.
1: 네.
0: 낮에는 창문과 블라인드를 활용해서 직사광선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1: 예.
0: 그래서 최근 지난 6월에 이제 유럽에 엄청 폭염이 크게 닥쳤을 때도 사람들이 낮에 있을 때는 오히려 집 안을 깜깜하게
1: 네.
0: 해놓고 밤에야 문을 여는 네, 그런 풍경들이 많이 펼쳐졌었고요.
1: 아, 유럽 폭염은 진짜 엄청났던 것이 파리의 그 신호등 초콜릿처럼 녹아내신
0: 맞습니다.
1: 거 보셨죠?
0: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낮에는 오히려 밤처럼 이제 창문과 블라인드를 다 닫아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고요.
1: 네.
0: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줘야 되고 당연히 주변에 폭염 취약계층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1: 맞습니다.

0: 마지막으로 주차된 차는 내부 온도가 정말 순식간에 높아지기 때문에 어린이나 동물은 절대 잠시라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그리고 햇빛을 가리겠다고 유모차를 이렇게 마른 수건으로 덮는 분들도 있으신데
1: 커튼처럼 쓰시는데요.
0: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 위험합니다. 오히려 내부 온도를 높일

0: 그렇군요. 지금 이 폭염에 세계 곳곳에서 산불 소식도 자주 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리스였습니다.
1: 네, 그리스에서 일주일간 이어진 산불 규모가 점점 확대가 되면서 서울시 전체 면적의 5분의 1에 달하는 12,000헥타르 이상의 산림과 농경지가 황폐됐습니다.
0: 네.
1: 아테네 인근 해안마을인 포르토 게르메노의 피해가 가장 심한데요. 주민들은 주말 동안 대피를 하긴 했지만 주택 수십 채가 파손되거나 전소됐습니다.
0: 네.
1: 그리스는 앞서서 크레타 섬이나 파로스 섬에서 발생한 산불로 약 6,000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고요. 소방대원 3명이 진화 작업 중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0: 네.
1: 그리스 시민보호부 장관은 현재 소방당국이 한계치까지 내몰린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강풍으로 극도로 어려운 환경이라서 항공기가 물을 채울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극심한 난기류 때문에 투하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례도 이미 여러 번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0: 네.
1: 그리스는 지중해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매년 여름 이상고온과 폭염, 가뭄, 산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축구연맹 피파 관련한 소식인데 피파가 월드컵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매각을 하려다가 결국 무산됐다고요?
1: 네, 굉장히 화제가 됐죠. 피파가 월드컵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매각하고 지분의 일부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가에 팔아서 네. 우리 돈으로 6조 원 정도를 이제 조달하려고 했었는데
0: 네.
1: 유럽 축구 연맹이 월드컵 불참 카드까지 꺼내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내부 직원들이나 주요 투자자들까지 등을 돌리면서 결국 월드컵 민영화 자체는 무산이 됐습니다.
0: 네.
1: 근데 이 와중에 피파의 인판티노 회장이 2030년 월드컵 본선 참가국을 64개국까지 늘린 상태입니다.
0: 네.
1: 최근 막을 내린 북중미 월드컵에서 이 참가국이 좀 많이 늘었잖아요.
0: 예.
1: 그러면서 21조 원의 수입이 기대되는 상황인데 대회 규모를 더 키워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야망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0: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1: 네.
0: 어쨌든 피파 회장이 이렇게까지 열을 올리는 이유가 또 있다고요?
1: 일단 내년 3월에 피파 회장 선거가 있고요. 이 참가국을 늘려서 수익을 높이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본인에게 돌아가는 또 이익이 있기 때문에
0: 운영을 잘했다.
1: 네, 그런 또 이제 욕심이 있는 건데요.
0: 네.
1: 지금 본선 참가국이 늘어나면 경기 수준이나 대회 권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0: 네.
1: 그리고 유럽 빅리그 선수들의 피로 누적이나 부상 위험도 급증한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 클럽의 축구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반대들이 많습니다.
0: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전해드렸다시피 경남 양산 기온이 어제 42도를 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폭염이었어요.
5: 네, 경남 양산의 기온이 어제 오후 1시 16분 42도를 찍고 10분 뒤에는

0: 42.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된 게 1904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122년 만에 처음 나온 42도대 기온이었고요. 네. 기상청의 97개 기후통계 관측 지점은 물론이고 전국 550여 개 자동기상 관측장비 또 AWS 기록까지 모두 포함을 해도 역대 최고다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나 양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9일부터 어제까지 닷새 연속 40도를 넘은 겁니다. 이게 한 지역에서 40도 이상이 닷새나 이어진 것도 마찬가지로 국내 관측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전에는 2018년 8월 경기 광주에서 41.9도, 서울 강북에서 41.8도 등이 관측이 됐지만 42도를 넘은 적은 없었습니다.
1: 네, 뭐 양산을 비롯해서 이제 전국이 주말에도 펄펄 끓었는데 서울 전역에도 폭염 경보가 내려졌었어요.
0: 네, 어제 오전 11시 서울 서부권에 폭염주의보가 폭염 경보로 격상이 되면서 서울 전역이 폭염 경보 지역이 됐습니다. 네. 동남권과 서남권, 동북권에는 이미 지난달 29일부터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는데요. 네. 또 서울 전역에는 열대야 주의보도 지난달 24일부터 어제까지 9일째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는 폭염 대응 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유지하면서 무더위 쉼터 4,094곳, 또 편의점과 은행 등을 활용한 기후 동행 쉼터 414곳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은 863명은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라고도 합니다.
1: 네, 그럼 노약자들과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에서는 범정부 대응을 한층 또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0: 네, 어제 오후 1시를 기해서 폭염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네. 이렇게 중대본 2단계가 가동된 게 2023년 8월 이후 폭염으로 3년 만이고요. 2018년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지정이 된 이후 두 번째입니다. 네. 중대본 이제 2단계로 가게 되면은 앞으로 사흘 이상 전국 예보구역에 60% 이상에서 최고기온 35도 이상이 예상되거나 40에서 60% 지역에서 38도 이상이 예상될 때 가동이 되는 건데요. 예. 행안부는 수도권과 경남 등 남부권에 국장급 현장 총괄 관리관도 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열 질환자 집계만 1,781명이었고요.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명이었습니다. 네.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도 43만 마리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1: 430마리가 아니고 43만 마리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아, 큰일이네요. 한성수 국무총리도 이제 적극 대응을 긴급 지시를 했고요. 고용노동부도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0: 네, 중대본 2단계 격상 직후 한성수 총리는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에 긴급 지시를 내렸는데요. 보건복지부에는 독거노인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냉방상태를 확인을 하고 안부전화와 방문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네. 농식품부에는 고령 농업인들의 논밭 작업을 자제시키기 위한 마을방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라고 했고요. 네. 고용노동부에서는 물류센터와 건설 현장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무더운 시간대는 작업 중지나 작업 시간 변경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네. 김명은 고용노동부 장관도 별도로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된 경우 긴급 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고요. 네. 특히나 이제 물류센터라든가 건설 현장처럼 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은 집중 점검을 하고 네. 폭염 때 이산화탄소나 황화수소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하수관로, 정화조와 같은 밀폐 공간 작업도 긴급 작업이 아니라면 중단하라 이렇게 전국 지방정부에 권고했습니다.
1: 네, 정부에서도 이렇게 나서고 있군요. 뭐 얼마 전에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한 지 뭐 며칠 만에 뭐 반일하다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휴식 시간 준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작업 중지권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필요하다면 알아서 쓰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됩니다.
1: 네. 자, 정치권 소식으로 가볼까요? 주말 사이에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 지역 이제 충청권과 부울경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어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정청래 후보가 1위였습니다.
0: 네, 부울경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청래 후보가 46.65% 25,189표를 얻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는 43.85%로 23,600

0: 175표로 뒤를 이었고요. 송영길 후보는 9.50% 5,129표였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의 부의견 격차 1,514표, 2.8%포인트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네. 지역별로 보면 부산과 경남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좀 더 앞섰고 울산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1위를 했습니다. 네. 다만 민주당이 전략지역으로 경남을 정했기 때문에 네. 이 경남에 투표한 사람들은 최종 집계 때 5%의 가중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수치에는 이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격차나 이런 것들을 좀 바뀔 수 있습니다.
1: 아, 네. 참 정 후보와 김 후보 간의 격차가 굉장히 적은 상황인데 앞서서 토요일 충청권 전당대회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단 말이죠.
0: 네. 그러니까 그제 있었던 충청권 첫 경선에서는 반대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3만 632표로 45.06%, 정청래 후보가 3만 329표로 44.61%, 표 차이는 불과 303표 차이였습니다. 네. 송영길 후보는 10.34%였는데요. 특히나 충청이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네. 상당히 좀 예상과는 달랐던 결과였고요. 네. 하지만 충청과 불경을 합치면 일단 정청래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는 기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누적 투표를 보게 되면요. 정청래 45.51%, 김민석 44.52%로 격차는 1%포인트가 채 되지 않는 0.99%포인트였습니다. 네. 송영길 후보는 9.97%를 누적으로 집계를 했고요. 예. 결국 첫 주말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1승씩 서로 주고받으면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격차도 거의 없이 이제 붙어있다 보니까 당권 주자들이 주말 합동 연설회에서 좀 더 거칠게 공방을 주고받더라고요.
0: 네, 경선 결과만큼이나 후보 간 공방도 상당히 좀 거칠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정청래 후보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김민석 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후보 쪽으로 이동했던 이른바 후단협 사태를 다시 꺼냈습니다. 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이렇게 겨냥을 했는데요. 네. 김민석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중에 본인과의 갈등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정리됐다라고 평가를 했고 스스로를 돌아온 탕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다시 받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네. 또 충청 경선 결과를 두고 당심이 조직을 이긴 것이다 라면서 정청래 후보의 조직력에 맞서 본인이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검찰개혁과 1인 1표제라는 대표 시절 과제를 이미 마쳤기 때문에 굳이 연임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공세를 펼쳤고요. 예. 또 두 후보는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이재명 정부를 향한 외부 공격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당내 경쟁자에게만 강경하다. 이른바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네. 끄집어냈습니다. 예. 또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의혹을 제기해 당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렇게 맞받으면서 거칠어지고 예. 있습니다.
1: 네. 최고위원 후보들도 지역 순위가 나왔는데 어땠을까요?
0: 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충청과 부울경을 합산한 결과 최민희 후보가 22.58%로 55,080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박선우 후보가 16.41%로 2위, 한민수 후보가 14.46%, 그다음은 서미아 후보가 13.72%, 김용 후보가 12.41%로 여기까지가 당선권으로 분류되는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친청계,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한민수 후보 2명, 네. 또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선은 서미와 김용 후보 3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6위가 이성윤 후보 11.34%인데 이성윤 후보가 친정청래계로 분류가 돼서 그래서 지금 네. 5위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임미애 후보가 5.73%, 김영호 후보가 3.35% 순이었습니다. 다음 순회 경선은 오는 8일 제주와 인천 또 오는 9일 강원, 대구, 경북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1: 네. 이 5위 자리가 또 좀 치열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결국 5위가 누가 되느냐가 네. 선출직 최고위원 구성에서 친정청래가 더 한 명 들어가느냐 아니면 아닌 쪽에 한 명 더 들어가느냐 이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네.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그리고 지난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7대 범죄 정권송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 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요. 이 형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입법을 9월 안에 마무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네. 핵심이 뭐냐면은 7대 범죄 전권 송치입니다.
1: 네.

0: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이렇게까지 이제 7대 범죄를 규정을 하고
1: 예.
0: 이 사건들에 한해서는 경찰이 불송치 판단을 내리더라도 그 사건 검사에게 그대로 넘겨서 한 차례 더 검토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1: 예. 그러니까
0: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검사가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게 안전장치를 두겠다라는 취지인데요.
1: 네.
0: 김승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형소법 개정에 맞춰 같이 손봐야 할 법률이 190여 개가 된다라면서 이 정권 송치를 포함한 후속 입법을 정기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습니다.
1: 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0: 네. 정동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위헌성이 농후하다라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공식 예고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일단
1: 네.
0: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를 하고 검사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의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제한을 두면서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영장 청구권까지 사실상 무력화했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과 개별 사건에서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헌재가 사실은 비슷한 판단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2023년에 소위 검수완박법 이 권한쟁의 심판 때 5대4로 청구를 각하하면서 영장 청구권이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반드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1: 네.
0: 국민의힘은 당시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 범죄가 일부라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직접 수사를 완전히 없애면서 영장 청구도 제한했다는 점에서 헌법상 위배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0: 네. 그래서 오늘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이 거부권 행사를 직접 촉구할 계획입니다.
1: 네.
0: 최보은석 대변인은 보안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담은 이번 형소법을 반드시 막아야 할 악법으로 규정을 하고 오늘 최고위의 핵심 목적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공지했습니다.
1: 네.
0: 국민의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에 대해서 결국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소기각 조항이 함께 처리된 게 정치적인 이명이야기다. 이게 일종의 사실상 대통령의 향후 재판을 염두를 해두고 네. 한 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1: 예.
0: 청와대는 국회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이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권을 쓸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1: 네, 역대 검찰 고위인사들도 나섰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놨네요.
0: 네, 검찰 동호회가 나섰습니다. 역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등이 참여를 하는데
1: 네.
0: 이번 형소법 개정안 처리는 민주당이 입법 독재라고 비판을 하면서 수사 공백과 범죄 피해자 보호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대통령을 향해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만약 행사하지 않으면 피해자 단체와 법률가 등과 함께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네, 오늘 이유인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5: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G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7: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8: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9: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전해주세요.
10: 네, 태풍 돌핀은 오키나와 부근으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우리나라에 동풍이 불면서 서울, 광주 등 서쪽 지방으로도 극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전 3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높겠고요. 대구, 양산도 39도, 그리고 오늘은 광주도 39도까지 오르겠고요. 영남 지방에 이어서 광주 등 전남 지방으로도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됐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6.7도, 부산이 29도로 전국적으로 열대야주의보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 주 내내 오늘과 비슷한 찜통 더위는 계속되겠고 오늘 강원 남부 충북 북부로는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9: 미니로 박영실님이요. 야근하는 직장인이라고 하셨어요. 주말 없이 일하고 있는데 바다 보러 가고 싶네요 하셨네요. 네, 휴가철이긴 하지만 휴가 못 가시고 바쁘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도 바쁜 시기 조금 지나면은 꼭 시간 내서 바다 보러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또 충전이 되니까요. 신청하신 노래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갈게요.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3년 전 오늘 경기도 분당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차를 몰아 인도 위를 질주한 뒤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인도를 걷던 시민 두 명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인도가 시작되는 지점에 차량 진입을 막는 차단봉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무슨 이유에선지 사라져 있었고 결국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처럼 비극적인 사고 후의 과정을 되짚어보면 사소한 것이 작동하지 않아서 피해를 키운 경우가 많죠. 일상 속의 결함을 눈여겨보고 개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 전기 안전 캠페인은 송하 전업사와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과 제도 변화, 후속 보완 체계를 설명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우려와 공소기각 조항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또 대국민 보고회에 앞서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이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을 주제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고 총

0: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9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등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남미와 독일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청와대에서 부동산과 증시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진행합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7박 11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안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급등락을 반복한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레버리지 ETF 문제, 또 전세가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영토 세우타로 수만 명의 모로코 이주민이 난입하는 과정에서 숨진 사람이 72명으로 늘었다고 스페인 당국이 현지 시간 2일 밝혔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모로코에서 헤엄을 쳐 세우타로 향하던 중 익사했으며 일부는 방파제 장벽을 넘어가려던 중 압사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사망자가 더 늘 것으로 보고 최대 209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오만과의 호르무즈해협 관리 관련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일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항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며 휴전협상에 따라 호르무즈해협의 앞으로 관리는 오만과의 협의 및 영내 국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란이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오후부터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7도, 대구와 광주, 창원이 38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23도에서 39도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고광용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대부총장 정재민입니다. AI가 당당하게 하는 거짓말에 놀란 적 많으시죠? 법정에서는 가짜 판례를 만들고 잘못된 의료 처방을 내놓고 학교에서는 지식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AI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받고 답의 일관성을 따져보고 다른 AI끼리 교차 검증도 하고 마지막에는 AI가 내놓은 답을 본인이 직접 검증하고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건 AI의 오류지만 검증하지 않는 건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2부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김용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7: 김나입니다.
6: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7: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까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까입니다. 백덕예님이 주말엔 좀 많이 먹고 잘 보내셨습니까?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이비 어떻게 주말에 몸보신 할 만한 거 많이 드셨습니까?
4: 몸보신은 못하고 그냥 집에만 쭉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 정말 덥더군요.
5: 진짜 덥더라고요. 와, 네. 저는 낮에 나갔는데 아스팔트에서 이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반바지를 입은 종아리가 따가워가지고 못 다니겠더라고요.
4: 집이 최고예요.
5: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와중에 1110님 양프리카 주민입니다.
4: 아이고.
5: 주말 동안 정말 더웠네요. 뉴스에도 핫한 도시였고 그나마 이번 주는 온도 내려간다니 모두 파이팅입니다.
4: 42도도 넘었다면서요?
5: 42도 찍었죠. 네.
4: 이야, 찜질방 안 가셔도 되겠네. 그냥. 어떻게 견디세요?
5: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더위가 태풍의 영향으로 이제 서울 쪽으로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조금 내려가고.
4: 네.
5: 네. 아무튼 다행입니다. 그나마 저희가 잘 견뎌보겠고요. 안녕 문현주님. 손녀의 손톱에 물들여질 봉숭아꽃과 잎을 따고 있습니다. 3년째 손녀와 함께 봉숭아물 드리게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기대합니다.
4: 야, 첫사랑이 이루어지기를.
5: 예? 손녀랑 따신다는데요?
4: 아니, 기대하신다길래. 네.
5: 아, 예. 아니, 그냥 뭐 빨갛게 물들여지는 예쁜 걸 기대하시겠죠.
4: 뭐 손녀의 첫사랑을 뭐 기원할 수도 있죠. 왜 그러세요?
5: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네. 손녀가 또 어릴 거라고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네요.
4: 그러니까.
5: 아무튼 아름다운 댓글이었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4: 토요일 충청권에 이어서 어제 부울경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청에선 김민석 후보가 이겼고 부울경에선 정청래 후보가 이겼습니다. 누계를 보면 정청래 후보가 45.51%, 김민석 후보가 44.52% 득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 네, 후보 간 득표율 차가 0.99%포인트. 짚을 점은 어떤 걸까요?
4: 뭐 이거저거 얘기할 거 말 그대로 박빙이라는 거 아닙니까? 박빙. 그러면 박빙 상황에서 연출되는 장면은 뭡니까? 열전입니다.

0: 열전은 초박빙일수록 온도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열전도 열전 나름인 게 어떤 양상으로 열전이 펼쳐지는가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관련해서 오히려 대표 후보들보다 최고위원 후보들의 열전이 더 거세지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0: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 경선 구도도 박빙입니다. 5위 한자리를 놓고 친명과 친청 후보가 싸우는 아마 이런 형국. 지금 두 곳의 순회 경선 결과만 가지고 놓고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열전의 대리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봉장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선봉 싸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뜨거워진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근데 그 뜨거움이 결국은 손가락질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문제 아니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은 더 난타전이 벌어지는 난투극이 벌어지는 양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 뜨거운 열기에 후유증은 없을 거냐 뭐 벌써부터 그런 거를 묻는 언론들도 많이 있던데요. 옥황상세님이 JB 그러면 이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강성당원의 결집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견제로 해석해야 되나요?
0: 대통령에 대한 견제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아니 모든 후보들이 나는 친명이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판에 지금 대통령에 대한 견제다?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뭐 친명이냐 아니냐는 언론의 분류법이고 후보들은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지금 날이 서고 있는 게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파 싸움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계파의 구도가 더 뚜렷해져 버릴 것이다. 사사건건 뿐과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집권 여당의 질서 있는 국정보호자라고 하는 것에 도움이 되겠느냐 해가 되겠는가. 뭐 이건 뭐 계산하고 말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상무광명님이 박빙 이제 캐스팅보트 지역은 어디가 될까요? 경기, 서울, 호남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권리당원 규모는 호남이 제일 크죠?
0: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단계 분석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선호 투표가 반영이 안 된 결과예요.
1: 그렇죠.
0: 그냥 1, 2, 3위를 그냥 단순히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지역 가중치도 아직 안 된 거고요.
0: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이 그 단순 그 반영에 있어서 지금 호남이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다 수도권까지 합하면 거의 여기서 이제 판세가 갈려진다고 봐야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결국은 1차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온다면 결국은 선호 투표제가 결국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장군님이 야당 비판 많이 했는데 여당도 지금 전대 양상 보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라는 관전평 보내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어제 논평을 내놨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즉시 거부권을 결단하여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을 바로잡기 바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단체인 검찰동우회도 어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은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물을 게 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정말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이렇게 요구하는 걸까? 이것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이 물음에 아니다라는 의미가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0: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두 가지 목소리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7월 29일에 국회에 출석해서 한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2: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저희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들을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따르면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김민석 당시 총리 6월 25일에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3: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 말 종합하면 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왜 야당 그리고 검찰도

0: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를 주장을 하는 겁니까?
1: 결국은 관용 맞추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타깃 설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결국은 입법의 책임 주체를 민정으로 잡는 게 아니라 어디로 잡는다? 대통령으로 잡는다. 그래서 전선을 명료화하겠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전선을 치겠다. 결국은 대통령을 향대로 한 투쟁 전선을 구축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사례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0: 어떤 거죠?
1: 정잠식 국민의 원내대표가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가 주식시장에 카지노 도박판 같은 상황을 펼쳐냈다라면서 국민의힘은 코스피 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또한 타깃 설정입니다. 증시의 책임 주체를 어디로 지금 잡고 있는 겁니까? 정부, 대통령으로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역시 대통령을 향해서 확실하게 전선을 치겠다라고 하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며칠 내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러면 또 하나의 거리가 추가가 되는 거겠죠. 종합을 하면 모든 전선을 대통령 책임 추궁이라고 하는 단일 전선으로 몰아가겠다라고 하는 뜻을 분명히 밝힌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키워드가 나오겠습니까? 폭주 끝에 실정을 하고 있다. 아마도 이런 주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렇게 간다고 치면 여기서 점검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비난 여론전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지지 현상이 결합되느냐 분리되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놓고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후로라도 뭔가 결합될 수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서 대통령을 향해서 전선을 치고 거기서 펼칠 그러니까 정치적 전략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국회 안에서 뭔가를 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석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필리버스터도 해봤고 해봤지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로 헌법소원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손 탈탈 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사당을 벗어난 정치적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당연한 문법으로. 그러면 입법 절차라고 하는 것을 벗어난 정치적 퍼포먼스의 중심은 누가 돼야 되냐면 당의 대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돼야 되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러면 대통령을 향한 투쟁 전선의 구심이 될 만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느냐, 호감을 사고 있느냐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가 있다.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별로 호감을 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점에서 추진 동력이 생기겠느냐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전은 펼칠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자 여당인 민주당의 정치적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사사건건 국민의힘과 대립각을 세울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대신하는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민주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그러면 대통령을 향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전선을 치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전당대회가 지금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대응 목소리는 후보 입에서 거의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서로가 내부 싸움하기 바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8월 17일까지는 당 차원의 방어적 대응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지금 민주당한테도 정치적 과제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정리를 쭉 듣고 나니까 결국은 또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하면은 부동산과 주식시장 관련한 점검 회의를 주재한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근데 과연 정성호 장관의 그 사의 표명이나 아니면 보안수사권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안 할까? 이게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1: 여기에다가 사실 악재가 하나 더 겹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통령으로 비롯된 악재가 아니라 국회의장으로부터 비롯된 악재.
0: 네, 개헌이요?
1: 연임기한 이야기가 나와버렸습니다. 대통령이 귀국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 순간부터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기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낼지 안 낼지 일단 관측하는 어떤 형식으로 사실상 촉구하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아마 겹쳐지게 될 겁니다.
0: 네, 푸른 자연님은 야당이 지금 짜려는 프레임은 검찰만이 수사를 잘할 거다라는 프레임을 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관전평 보내주셨고요. 우티스님은 지금 와서 한마디 하는 퇴직 검사들도 좀 정치적이네요.
1: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보안수사권 완전 폐기지가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와는 별도로 지금 잡아봐야 되는 게 12.3 내란 이후 4분 오열됐던 이른바 보수층이 예를 들어서 보안수사권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결합력을 높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입법적 방법을 제외한 정치적 퍼포먼스를 국민의힘이 얼마나 펼쳐낼 수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결국은 4분 오열됐던 보수층이 일정하게 다시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결합하는 양상을 보여주느냐 마느냐라는 그 계기가 되는 것도 결국 정치적 퍼포먼스가 될 거거든요. 보수층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놓고 결합도를 높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결국은 접착제 구실을 하는 게 또 국민의힘의 대표가 될 텐데 과연 그런 기능을 할 만큼 호감도를 갖고 있느냐가 또 관건이 된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0: 네. 관전 포인트 챙겨두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직장갑질 119가 글로벌 리스트에 의뢰해서 지난 6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에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휴가 관련인데요. 48.8%가 휴가 중에 동료나 상사로부터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 등을 통해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절반입니다. 자, 정규직, 조합원, 사무직, 월임금 500만 원 이상, 중간관리자급, 근속 5년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이 연락받았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업무 연락을 받은 488명 가운데 37.7%가 휴가지나 집, 카페 등에서 즉시 업무를 처리했다고 응답을 했고요. 15.8%는 회사나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휴가 중임을 알리고 업무를 미뤘다는 응답은 15.6%에 불과를 했다고 하는데 회사나 현장으로 복귀했다는 응답은 20대, 비정규직, 비사무직, 월임금 150만 원 미만에서 높았고요. 반면에 휴가지에서 즉시 처리했다는 응답은 사무직, 공공기관, 월임금 500만 원 이상, 상위 관리자급에서 높았다고 합니다.
0: 네, 춘설님들의 댓글이 좀 엇갈리는데 이사나님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이 내용 모르면 물어봐야죠 라는 분 계시고 또 다른 분은 웬만하면 사적 시간에는 연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휴가 가기 전에 대리자 지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사실 이거는 조금 만성적인 문제 아닌가요? 우리 사회에서?
1: 그러니까 지금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는 분명합니다. 연락하면 안 됩니다.
0: 아,
1: 휴직권이거든요. 휴직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연락을 하는 게 지금 업무 때문에 연락을 하는 거잖아요. 휴식이라는 게 뭡니까? 업무와의 단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와의 단절을 선택한 노동자에게 연락을 해서 업무와 관련해서 뭔가를 요구를 한다? 이거는 휴직권 침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의견에는 뭐가 깔려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동안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라고 하는 경험이 깔려있는 거잖아요. 그 경험이라는 게 뭡니까? 법적으로 보장된 휴식권이 거의 존중되지 않아 왔다라는 경험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해법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대처한다고 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법으로 강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빈 구멍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는 됐다고 합니다. 언제? 2024년에 발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먼지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그 전에 뭐 그 퇴근 후 카톡 금지법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0: 많이 나왔죠.
1: 뭐 하나 통과된 거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그레이스 유님이 주말에도 카톡 좀 그만 보내라 라고 느낌표 3개 보내주셨어요. 휴가는커녕 주말에도 늘 카톡이 울린다 뭐 이런 분들 지금 많으시고요. 럭키님은 더마까 얘기 아니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뭐 NC 엔디입니다. 그리고 풀등님은 그냥 휴가 가면 폰 꺼놓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휴가지에서

0: 저도 핸드폰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비행 모드 추천드리겠습니다.
1: 예.
0: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 칼리스는요?
1: 네, 주말에 알차게 숙제해온 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0: 네, 주말에 너무 더워서 이 뉴스에 주목을 했는데요. 같은 서울이지만 어디는 더 덥고 어디는 조금 시원하고 이걸 수치로 비교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 네.
0: 서울신문이 서울 365개 행정동 체감 온도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서울 안에서도 주거 환경에 따라서 폭염 일수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눴냐면 이제 지난해 여름철 평균 체감 온도 상위 10개 동 요걸 따졌고요. 그리고 하위 10개 동 이렇게 따져서 얼마나 차이가 났나 봤더니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은 상위 10개 동에서 평균 53.3일인 반면에 체감 온도 하위 10개 동은 평균 12일이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아주 더운 지역과 아주 좀 덜 더운 지역 상위 지역이 44.4배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차이가 났던 건데 이게 어디냐?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체감온도 상위 10개 동은 도심 지역 6개 동, 해화동, 삼청동 이런 동 포함이 됐고요. 천호 2동 등 노후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덜 더웠던 체감온도 하위 10개 지역은 어디냐? 한강로동, 수유삼동, 신대방 2동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거나 녹지 비율이 좀 높은 동네가 주로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대충 그림이 나오실 텐데 노후된 노후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을 재개발하자고 제가 이 뉴스에 주목한 건 아닙니다. 폭염도 한파도 소득 불평등에 따라 온도가 다른 게 현실. 이거 좀 된 얘기인데요. 이 현실에서 과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좀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는데 제이비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니 뭐 그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물 뿌리거나 뭐 나무 심는 거 말고 무슨 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0: 조금,
1: 현실적으로.
0: 네.
1: 현실적으로. 근데 나무 심으려면 또 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이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상암동과 바로 인근의 그 홍대만 비교를 해도 공기가 좀 다른 게 있잖아요. 상암동은 상대적으로 녹지가 많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공기가 다른 게 있는 건데 그걸 지금 바로 바꿀 수 있느냐라는 현실적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4: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6: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1: 네.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정부로 이송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7: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7: 예, 법사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입니다.
1: 네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력화법 이렇게 규정을 했던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규정을 하셨던 걸까요?
7: 네,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두 가지로 추가했기 때문이죠.
1: 네네.
7: 중대한 위법수사에 의해서 공소 제기된 경우하고

0: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게 다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이 기소들이 조작 기소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1: 예.
0: 그리고 조작 기소 특검까지 추진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가 된다. 어떤 퇴임 후에 재개가 되든 아니면 뭐 퇴임 전에 재개가 되든. 그러되면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조작 기소이기 때문에 공소기각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1: 네.
0: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법에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라면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것이다라고 압박을 할 것이거든요. 이런 점들을 이 종합을 해보면은 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력화법 또는 재판 지우기 이런 법이다라고 우리는 규정을 하는 거죠.
1: 이게 만약에 그 공포가 된다면 소급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0: 이건 소급 적용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재판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예.
0: 재판이 재개된다라면은 판결 선고하는 시점에 절차법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 거거든요.
1: 아, 기소가 언제 됐더라도 상관없이.
0: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은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은.
1: 네네. 그러니까
0: 실체가 형벌 건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소급하면 안 되지만은 이 절차에 관한 법들은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1: 예.
0: 또 이게 실체와 어느 정도 연관돼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한테 유리한 규정이라면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재개된다라면 이 법률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게 될 겁니다.
1: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뭐 대법원 판례에 이미 다 담겨 있던 걸 법으로 명문화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0: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많이 있죠.
1: 네.
0: 물론 뭐 이 사유도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어 왔던 것은 맞습니다.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때라고 해서 그 하위 카테고리로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1: 네.
0: 이 모든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을 법률로 다 올리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된 걸 더 구체화하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에
1: 네.
0: 판례에서 구체화된 것을 법률로 다 올릴 수가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만 이렇게 했느냐. 그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면이 있는 거죠.
1: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거가 되겠네요. 그러면?
0: 거기도 포함되어 있죠. 당연히. 예. 물론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긴 하지만은
1: 네.
0: 이 부분은 대통령한테 유리한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본인한테 유리한 이 법률을 공포해서 되겠느냐
1: 네.
0: 그 의미도 포함돼 있죠.
1: 근데 지금 뭐 그 김민석 당시 총리가 그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거나 정성호 법무장관이 거부권 건의할 생각 없다고 밝힌거나 종합을 해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0: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추세대로라면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뭐 전당대회가 끝났다라면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당대회가 한참 진행 중이어서
1: 네.
0: 그 강성 지지층들한테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걸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은
1: 네.
0: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이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국민들께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1: 네.
0: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 민주당의 전당대회 때문에 이거를 보안수사권에 대해 가지고 그냥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건 책임한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부분이고 피해자들의 이 눈물이 문제가 되는 이런 사안에서 누구 말을 듣고 이게 국정을 운영합니까? 당연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당대회 여부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공소기각 문제 말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논란이 됐던 것은 보안수사권을 완전
0: 그렇죠.
1: 폐지할 경우에 이렇게 사회적 약자나 이런 사람들의 보호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0: 예.
1: 근데 이제 민주당은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한 것으로 이거는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0: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기본 주장은 보안수사권 요구로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 네.
0: 그것은 수사를 해보지 않은 수사 실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수사를 일단 이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은
1: 네.
0: 예를 들어서 검사가 보안수사가 간단한 거라고 간단한 사건을 집사 뭐 하나 빠졌다. 그러면은 검사 금방 보완하면 되는데 이걸 경찰한테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0: 거고 이 절차 때문에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1: 예.
0: 그다음에 또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이걸 왜 보안수사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1: 아, 그런가요?
0: 본인은 아,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내가 이걸 보안수사를 해야 되겠다. 뭘 저 증거를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신빙성 좀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정확하게 문서로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사건은 이런 것 때문에 또 제대로 안 됩니다.
1: 예.
0: 또 하나가 뭐냐면 장용기 사건 같은 경우 경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이런 사건일 경우에는 이건 보완서 요구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 때문에 이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게 저희들의 주장인 게 이건 수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문제입니다. 특히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양 당사자의 진술이 극명하게 상반되는 경우.
1: 네.
0: 예를 들어 제일 문제인 성범죄나 또는 가정폭력 뭐 이런 경우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 신빙성을, 진술의 신빙성을 어디에다가 둘 것이냐, 누구 말을 믿을 것이냐, 여기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1: 네.
0: 그런 이런 이유들 때문에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가 제대로 되려 그러면은 보안수사권 자체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 요구도 실질화 될 수 있다. 그런 것이 법조계 또 수사를 해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 아무튼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아무튼 통과가 됐고,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안 하면 이제 공포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다음 수순은 헌법재판소로 가는 겁니까? 국민의힘 계획은?
0: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희들로서는 국회의원의 심의권이 침해됐다라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1: 예.
0: 그다음에 검사로서는 그 법무부의 검찰로서는 그 헌법 저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검찰의 법무부 태도로 봐서는 그건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1: 어, 예.
0: 물론 뭐 그렇게 하면서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일도 오래 걸립니다.
1: 네.
0: 이거는 대통령이 제2국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에서 좀 심도 깊게 좀 논의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그 제2호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 보호나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후속적인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좀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범죄의 전권 송치 제도 입법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0: 네, 그게 지금 7가지 범죄에 대해서 전권 송치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 네.
0: 근데 일단 그 7가지 그 범죄의 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죄명을 정하는 것 자체가 경찰이 하는 거예요.
1: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0: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럼 7가지 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인사건도 여기 포함 안 돼 있어요. 성범죄로 인한 살인사건은 7가지 전권 송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일반적인 살인사건 포함 안 돼 있거든요.
1: 네.
0: 애초에 장용기 사건 같은 경우에 살인으로 송치됐단 말입니다.
1: 예, 예, 예.
0: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게 된 그런 결과가 됩니다.
1: 그래요. 그러니까 7개 범죄로 한정하는 것부터 가지고 문제가
0: 한정할
1: 있다.
0: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물론 사회적 약자인 분들의 그 7가지 범죄를 전권 송치해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1: 네, 네,
0: 다른
1: 네.
0: 범죄 피해자들 범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것이지 사회적 약자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다 사회적 약자인 것입니다.
1: 예.
0: 그리고 그게 정권 송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1: 예.
0: 결국 문제는 보안수사 요구권만 있게 된다는 거죠. 보안수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1: 이게 정권 송치라고 하니까 되게 이제 어려운 개념인데 경찰이 수사한 걸 일단 전부 다 이제 검찰로 넘기는 거 얘기하는 거죠?
0: 그렇죠. 예, 예.
1: 그럼 이제 검찰이 그걸 검토를 하는데 그래서 보안 수사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차는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걸로 한정이 된다.
0: 또 요구하는 거죠.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실효적인 조치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1: 알겠습니다. 거죠. 또 하나 지금 그 중요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일단 그냥 법이 공포된다고 치고요. 그럼 공소청 출범이 어떻게 될까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0: 공소청 출범하는 것은 그거는 큰 지금 뭐 이 지금 민주당이 안대로라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수청이 지금 공소청은 기존의 검찰청을 그대로 바꾸기만 하고
1: 네.
0: 그중에서 기능을 수사를 떼버리고 공소유지 기능만 놔두는 거기 때문에
1: 그렇죠.
0: 지금 큰 문제가 없는데 중수청을 어떻게 꾸리고 그 인력을 어떻게 하고 이게 지금 사실 더 문제죠. 중수청의 수사 인력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저로서는 참

0: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1: 그 제가 좀 여쭤봤던 취지가 그 검사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권한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공소청 검사로 이제 계속 남으려고 하겠느냐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어떻게 보세요?
0: 그런데 대부분의 검사들은 지금 현재 그 뭐 설문조사를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닌데
1: 네네.
0: 검찰의 의사를 대부분 확인해 본 결과로는 공소청 검사로 대부분 다 남겠다고 합니다. 중수청으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1: 아, 오히려 공소청으로 남겠다.
0: 네. 이게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관의 자격이거든요.
1: 네.
0: 이게 검사가 지금까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그것이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단지 수사관, 경찰관과 같은 수사관,
1: 네.
0: 또 검찰의 수사관 같은 이 지위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별로 가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또 소속도 그건 또 행안부 소속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1: 예. 그러니까 좀 이거 좀 확인이 필요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검찰청에 있는 기존 수사관들이 있잖아요. 검사 말고.
0: 네.
1: 이들은 네. 인사발령으로 중수청으로 전보발령을 낼 수 있습니까?
0: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전보할 수 있는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예.
0: 강제로 갈 수가 없고 또 이쪽에도 공소청에도 이 공소 유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확인하거나 보조하거나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이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게 소속도 지금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 아, 전보발령 내기가 힘들다?
0: 네.
1: 오, 그러면 지금 중수청 인력 지금 구성부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0: 그렇죠. 그래서 저 중수청 인력은 지금 추세대로라면은 경찰관 또는 그 변호 네. 제하에 있는 변호사들 중에서 뭐 이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법무부 장관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저기 네. 그 인터뷰 모신 김에 좀 다른 사안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특별 감찰관 네. 문제 있지 않습니까?
0: 예, 예.
1: 지금 보도를 보니까 일단 민주당은 그 변호사를 추천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국민의힘도 이미 그 추천을 내정해 놓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던데 맞습니까?
0: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한 지난 4월경에
1: 네.
0: 변호사 한 분을 우리 당 몫으로 내정을 했고요.
1: 네.
0: 아마 최근에 민주당에서 아마 최경수 변호사를 민주당 예, 예. 몫의 특별감찰관으로 이렇게 추천을 한 것 같은데 뭐 최경수 변호사는 오랜 검찰 경험도 있고 뭐 저하고도 개인적 인연도 있습니다만
1: 예.
0: 특별감찰관의 기본 취지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이 특별감찰관은 뭐 하는 거냐면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피는 거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데 거기를 민주당이 추천한 또는 대통령이 추천한 그 인사를 임명한다라는 것은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는 거죠.
1: 그러니까
0: 그런 취지를 본다라면은 이건 야당에서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에 맞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1: 보도를 보니까 이미 그 국민의힘에서 내정해 놓은 추천인이 강지식 변호사인가요? 검찰 출신에.
0: 예예. 예.
1: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0: 아, 그분은 저하고 같이 근무를 안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지만은
1: 네.
0: 하여튼 뭐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는 검찰에서 아주 그 훌륭한 그 일들도 했고
1: 네.
0: 또 인품도 훌륭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지금 이제 그 특별감찰관 후보를 여당에서 한 명, 야당에서 한 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한 명 이렇게 세 명 추천하면
0: 그렇게, 네.
1: 대통령
0: 그렇게 일단 여야가 합의를 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중에 이제 예. 대통령 한 명을 임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던데 지금 말씀은 예. 특별감찰관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야당 추천 인사가 임명돼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0: 그게 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이죠.
1: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 그 선관위 특검 있지 않습니까?
0: 예예예. 예, 예.
1: 선관위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여야 합의가 있었잖아요. 추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0: 일단은 선관위 특검은 그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명씩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1: 예.
0: 우리 당에서도 그 추천위원들 윤곽은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데 아직 뭐 공개할 정도는 아닙니다.
1: 예.
0: 윤곽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
1: 그러니까
0: 여기서는 하여튼 뭐 정치적 중립성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인사 또 선관위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이런 인사들로 해가지고
1: 예.
0: 각자가 이제 세 명씩 구성을 하면은
1: 예.
0: 그것 이외에 이제 대한 변협과 또 그 법학 전문 그 저 단체에서
1: 예.
0: 거기서 세 명씩을 또 추천하게 됩니다.
1: 그러면
0: 이 여섯 명 중에 두 명을 추천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양쪽에 추천위원 3명씩에 6명이 이게 서로 합의가 돼야지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 음흠.
0: 그래서 요거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그런 인사들로 추천이 가능하리라. 그리고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해서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계속 그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야당한테 줘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0: 지금 이 법이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네.
0: 예, 그걸 뭐 지금 와서 야당 추천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미 합의 전에 얘기지 합의된 후에는 이 합의한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1: 그렇죠.
0: 법도 이미 이렇게 다 통과가 됐는데.
1: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예. 두 번째 이게 지금 그러면 여야 추천위원들의 합의에 따른 거잖아요. 특검 후보 예. 추천이. 합의가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0: 저는 물론 뭐 합의도 그게 이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할 때
1: 네.
0: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1: 네.
0: 일단 양쪽에서 추천하는 그 여섯 명의 위원들이 대한변협하고 법학전문대학협의회에서 추천한 여섯 명 중에 두 명을 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다 그 추천위원들이 뭐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서로 목리를 부려가지고 그 추천이 안 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1: 예.
0: 뭐 이렇게 우리도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나눴는데 어쨌든 지금 양쪽이 두 사람을 추천하는 데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이게...
0: 기본적으로 부회장에서 추천하는 인사들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들을 추천할 것이거든요.
1: 예. 그래요. 그러면 네. 지금 그 지금 뭐 말씀을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그 특검 후보 추천 위원은 얼추 지금 네. 인선이 끝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0: 네, 내부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윤곽은 잡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지금 네. 그 선관위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 선관위 서버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0: 서버 부분을 수사할 수 있는 그 여지는 열어두었죠.
1: 예.
0: 저 전사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점검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기 때문에.
1: 네네.
0: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양당에서 필요하다라면 특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선관위 서버를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조사할 수 있도록 대상으로서는 열어놨습니다.
1: 아, 그래요. 그러면 그 특검이 예. 발족을 한 다음에 특검의 판단에 따른 문제다 그 문제는 할지 말지는.
0: 그렇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 지난번 뭐 언론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투표 수를 투표 인원 수를 지금 조작해서 입력한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 부분 일단 기본적 수사를 하면서 이게 이번만 있겠느냐? 그 전에 총선이나 그 전 뭐 대통령 선거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특검이 판단한다 그러면은 그
1: 네.
0: 부분에 대해서도. 서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열어두었죠.
1: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바람이 클 겁니다. 어차피 선관위 특검이 활동을 한다면 차제에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가셔서 더 이상 부정선거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해야 되는 예. 거 아니냐.
0: 예.
1: 이런 얘기가 당연히 바람을 할 것 같은데 그만큼의 예. 충분한 수사 권한과 수사 기관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0: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논의를 하면서 특검보 5명, 뭐 파견검사 70여 명, 파견 그 공무원 70여 명, 파견검사 20여 명 막 이렇게 규모를 정했는데
1: 네.
0: 이 규모로는 충분히 그런 수사를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특검이 방금 말씀하신 이러한 선거 부정 의혹을 둘러싼 여러 지금 의혹들을 이번에 다 씻어내겠다라는
1: 네.
0: 생각으로 철저히 수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1: 그치,
0: 물론 기본적으로는 참정권 침해라는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1: 예,
0: 또는
1: 예.
0: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1: 네.
0: 의혹까지 모두 다 말끔히 해소하는 그런 특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는데 지금 의원님이 예. 선관위 특검에 검사 20명을 파견하도록 돼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0: 예, 예.
1: 그 파견되는 검사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예.
1: 그러면 수사권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는 조직의 문제지 검사.

0: 딱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1: 지금 그래서 공소청 출범하고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네. 그 특검법에 부칙에다가
0: 예.
1: 그렇게 났습니다. 이 법이 통과될 당시
0: 예.
1: 그러니까 현재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 그걸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칙에다 만들어 놨어요.
0: 아, 그래요?
1: 이게 예, 그게 없으면은 특검이 이제 공소청이 없 그러니까 저 검찰청이 없어져 버리고 검사가 보완 수사권을 전면 는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은
0: 네.
1: 수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0: 예.
1: 현재 법률에 의한 수사권 검사 가지고 있는 수사권
0: 예.
1: 그 규정을 준용해가지고 특검 검사가 권한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부칙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0: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선관위 특검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혹시 또 다른 특검이 발동이 되더라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까?
1: 그렇게 되면 그 부칙 규정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0: 아, 그때그때 특검법마다 그 부칙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1: 예, 예.
0: 오,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1: 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같은 간에 모든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결론을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보안 수사권과 전면 폐지라는 이 결론을 정해놓고 이 나머지 걸 다 맞추다 보니까
0: 네.
1: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0: 알겠습니다. 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어차피 지금 법이 통과가 돼버렸고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일단 시행을 해보고 다시 한번 보완할 여지는 어떻게 보세요?
1: 공포가 된다라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0: 네.
1: 그럼 그동안의 피해를 보게 되는 이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0: 네, 네.
1: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피해 사례들이 쌓여서 이 바로 이렇게 폐지를 했더니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느냐 라는 피해자나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은
0: 네.
1: 다시 이제 법을 개정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0: 네, 네.
1: 그때까지의 그 국민의 인권보호 문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걸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당이 그 결론을 딱 정해놓고는 무조건 밀어붙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1: 예, 수고하셨습니다.
0: 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재현 리포터.
4: 네, 영남 지방에 이어서 광주 등 전남 일부 지방으로도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부터는 전남

0: 남부지방도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됐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대구 양산 그리고 광주가 모두 39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 대전도 오늘은 37도로 이번 주는 폭염의 중심이 서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강원 남부와 충청 북부로는 오후 한때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MBC 생활정보. 한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과즙 덕분에 새콤달콤한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해주는 자두 좋아하시나요?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유기산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자외선에 지친 피부 건강도 돕고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과식하면 안 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개 정도만 즐겨주세요. 잘 익은 자두 냉장 보관하시고요. 먹기 직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영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때 우리 제철 자두 즐겨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3: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민주당 최고위원회 출마한 후보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유일한 원외 후보입니다. 김용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반갑습니다.
1: 첫 질문을 이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충청권 없고 불경 네.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예. 아슬아슬하시던데요.
2: 예. 제가 다섯 분이 이제 확정이 되는데 예. 지금 5위에 턱걸이에 있습니다.
1: 그 후보님 스스로 밝히기를 당선권 마지막 자리에 서 있다.
2: 예, 당선권 마지막 자리에 서 있는데 그런데 예. 제가 이제 뭐 하여튼 4년 이상 공백이 있다가 선거를 뛰니까 굉장히 일단은 재밌어요.
1: 재밌어요.
2: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턱걸이 하면서 현실은 간당간당한데 마음은 행복하게 뛰고 있습니다.
1: 그래도 최종적으로 턱걸이 성공하실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2: 아, 저는 예,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은 지금 주관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시기 때문에 점점 더 표가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근데 사실 그 두 곳의 순회 경선 결과만 가지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후보 변화 가능성 얼마든지 있으니까 열어놔야겠지만 네.

0: 두 곳의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 후보님이냐 아니면 이상윤 후보냐. 예. 지금 딱 이렇게 돼 있던데요. 이러면 네네. 지금 최고위원 구도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숫자 구도가?
1: 아, 그렇습니다. 이게 이상윤 후보님이 지금 육동하고 계신데 이게 이번 전당대회가 희한하게 이 팀 정청 내 우리 이제 전임 대표님하고 함께 뛰는 러닝메이터가 최민희 위원장, 한민수, 이성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 이분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지금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최민희 후보를 두고 한민수, 이성윤을 갖다가 홀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한다 그랬는데 이제 이성윤 후보가 6위로 떨어지면서 저하고 접전을 붙이다 보니까 이성윤 후보를 맨 앞에 놓고 그다음에 최민희, 한민수를 홀짝으로 한다 이런 정보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예. 아, 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1인 1표제 우리가 당원 주권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원한테 맡겨야죠. 투표를 강제하는 이런 다소 좀 비민주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는 근데 제가 거기 희생양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0: 저도 그 질문을 드렸더니 일단 그동안 뭐 해왔던 방식 가운데 하나다. 그다음에 네.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1: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도 제가 대통령님 20대 경선, 그다음에 그전에 재선거, 그리고 뭐 전당대회, 뭐 많은 선거를 치러봤습니다만 네. 한 번도 그런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의회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뭐 제가 지난번에 그런 표현 썼습니다만 초등학생들도 반장선거에서 그렇게 안 한다. 아니 반장선거에서 나 친한 애들을 놓고 너는 저기 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까지는 회장 찍고 나머지는 부회장 찍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은 결국 저는 우리가 당원 주권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죠. 특히 전당대회는 네네. 우리의 잔치지만 국민들이 보신다 생각했을 때 이런 모습, 뭐 팀 정청래를 가장해서 당원의 표심을 왜곡하는 이런 행동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1: 저의 유불리를 떠나서.
0: 예. 그러면 지금 우리 후보님의 분석대로라면 이른바 그 팀 정청래.
1: 네.
0: 거기서 일단 최민희 후보를 상수로 놓고
1: 예.
0: 한쪽은 이상윤 후보, 최민희 네. 이상윤. 네. 그다음 또 한쪽은 최민희 한민수 이렇게 이제 찍으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1: 그렇게 실제로 막 유튜브 이런 데 강의도 하고 이럽니다. 막.
0: 그러면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 투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1: 네.
0: 그러면 그 결과 나오는 최민희 후보의 지금 득표율은 어떻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1: 지금 압도적으로 1등하고 계시죠.
0: 네.
1: 어저께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저는 5등이고 이제 그분은 1등이고 이래가지고 20% 넘어서 22%인가? 예, 그렇게 유지하고 계신데 근데 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번 충청 전당대회에서 현장에서 많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나온 당원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일베 문화가 당에 침투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일베로 규정하는 이러한 정말 있을 수는 안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동료 후보가 연설하는데.
0: 서미화 후보.
1: 예, 서미화 예. 후보가. 저는 뭐 충분히 서미화 후보가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0: 네네네.
1: 워낙 최근에 정청래 전임 대표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모습에서 좀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들어야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후보로서 다른 이야기를 현장에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비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20%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지금 의문 갖고 있습니다.
0: 아, 다른 지역 가면 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1: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정봉주 그때 후보가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1등을 하다가 5등도 못 들어갔죠. 저는 그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0: 네.
1: 어떻게 당원 들어갔다가 일배로 규정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심각한 문제고 그게 최근에 보니까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0: 그럼 우리 후보님은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좀 어떤 그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좀 기대하고 계십니까?
1: 저는 뭐 그래도 뭐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0: 역시 경기도입니까?
1: 서울. 네. 또 호남에서도 제가 인기 좋습니다.
0: 그래요?
1: 제가 호남 가보면은 네. 또 많은 동지들을 옛날에 만났었고 그래도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뭐 길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치하면서 변하지 않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성 쌓지 말고 길을 내자. 늘 그 김용의 계파는 없습니다. 이재명의 계파도 없습니다. 늘 새로운 분도. 그래서 뭐 재후원 의장 우원식 의장님이 해주셨고 또 김부겸 선배님이 저 만나서 이번에 반드시 들어가서 예. 이재명 정부 성공시켜라.
0: 예.
1: 공식적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셨고 또 김대중 재단의 우리 문희상 의장님이나 우리 백희선 총장님 또 이제 우리 백학균 학술원장님께서도

0: 민주정부의 가장 화약연화가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루어지는 정권 재집권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너무 잘하고 있는데 4년이나 남았다. 그 민주당의 화약연화를 그래도 김종인이가 들어가서 역할을 해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좀 지난 보궐선거에서 뭐 아쉬움도 있고 당이 너무 좀 그 이후에 혼란돼서 나가 역할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주 굉장히 그 책임의식이라든가 반드시 들어가서 그래도 당청 간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평당원의 목소리 그다음에 민주당의 혁신 변해야 되잖아요. 지금 민주당 대통령의 지지율 빼놓고 보면 솔직히 국힘이나 뭐 우리 민주당이나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 네, 네. 그거를 깨야 된다. 저는 다른 욕심 없습니다. 예.
1: 그러니까 지금 그 잠깐 말씀 주셨는데 6.3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시려다가 네. 그런 이제 뜻을 펼치지 못하셨는데 네. 그때 나왔던 당내에서의 반응과 네. 지금 최고위원 경선에 나온 것에 대한 어떤 당내 반응이 좀 다르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0: 그때는 이제 전국선거였고 그렇죠. 공직선거였고 이번엔 당내선거였지 않습니까?
1: 당직선거죠. 네.
0: 전체적으로 우리 민주당 층에 뭐 국회에 계신 분들이나 지지자분들의 반응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도 이미 작년에 국정감사 그다음에 올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 작년에 조작기소대응 TF를 통해서 제사권은 검찰의 공소장 전부가 거짓이라는 게 다 드러났어요. 네, 네. 타임라인뿐만이 아니라 뭐 그 증인들 진술 조작하고 회유해가지고 진술로 만들어낸 사건인데 공직선거 때 근데 그걸 이유로 제가 선거에 나가면 영향을 끼칠 거다. 너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제가 그냥 백의종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한동훈 살아 들어왔고 오세훈 살아 들어왔고 야권의 대권 주자라는 사람은 다 불러들였습니다. 김영희는 4년 동안 공백 있어놓고 조작당한 피해자는 그냥 뭐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당내 선거니까 제가 조금 더 자신을 갖고 이렇게 뛰어야겠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기 때문에 저를 많이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1: 그 후보님이 지금 뭐 재판 얘기했으니까 그럼 그 질문도 좀 함께 드릴게요. 예, 예, 근데 네. 지난주에 통과됐던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네. 공소기각과 관련된 규정을 이제 그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0: 네, 네.
1: 그러면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기각회를 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그 주장이 많이 나왔는데 네. 비판도 나왔고 그건 어떻게 네. 보세요?
0: 그건 좀 과대한 해석이고요. 네. 이 사법행정 특히 형사 관련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이 사법적인 이 정의를 갖다가 실현하고 국민들의 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공소가 잘못됐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죠. 이거를 갖다가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 뭐 대장동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엮는 거는 저는 대단히 잘못됐고 저는 그 이전에 앞서서 지금 해야 될 거는 또 제가 최고위원회가 돼서 하고 싶은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냐면이다마는 제도는 늘 변할 수가 있어요. 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때 4년 전 이전부터 역사적으로 지금이 검찰 이 개혁이라는 이걸로 해서 검찰이 해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검찰 스스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러면 우리 후보님 재판도 공소 기각돼야 될
0: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이미 대법원까지 올라왔기 그렇겠죠. 때문에 저는 예.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1: 그런데 만약에 1심이 있거나 1심에 있다면?
0: 그러면은 저도 이제 공소기각 저 같은 사유가 나오면은 무조건 공소기각을 해야죠.
1: 무조건.
0: 아니 사건을 다 조작했고 디지털 알리바이가 있고 그래서 그 많은 변호사분들이 아 그러면은 구글에다 맡기자 구글 회사에다가 맡겨야죠 그러면은 그거 안 된다 법정에서 그래서 변호사들을 해가지고 전문인 감정을 받았는데 아니 감정이 결과가 나왔으면은 판사가 거기에 따라야죠. 자기가 뭐 구글 기술 임원입니까? 자기가 왜 자의적으로 해서
1: 그럽니까?
0: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제가 또 열을 올려서.
1: 아닙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 지금 예, 네. 그 우리 후보님이 꼭 최고위원이 돼야 되는 이유 내지 네, 네. 최고위원이 돼서 정말 그 최고위원으로서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0: 저는요 진짜 민주당 혁신입니다. 이게 혁신? 지금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에는 예. 다른 거 없습니다. 국민들이 왜 위기인가 이 원인을 봐야 됩니다. 근데 기득권입니다. 여의도 문법이고. 저는 늘 현장에 있었고 저는 뭐 국회의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 네.
0: 뭐 몇 번 기회는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지난 보궐도 그렇게 기회조차 없었고 그래서 늘 현장에서 바라보면은 이 여의도에 대한 부분이 국민들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여의도 문법을 좀 탈피하자. 근데 그냥 구호로 탈피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가 출마 선언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0: 근데 제가 그거 밤새서 연구해가지고 한 겁니다. 비난도 많았습니다만은 그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 약속 지켜야죠. 그래서 국민들이 야 이제 민주당이 정말 변하는구나. 저는 그래서 당원 주권주의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국민이 봐서 국민이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당 잘한다. 바뀌고 있네. 지도부 구성돼서 다른 애 지난번하고 그다음에 저도 김정희 저 평당원 뭐 이재명 측근 대변인 저러면서 했는데 저놈 제대로 된 놈이네?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그거 말고 더 큰 영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낡은 여의도 깨야 되는 게 어떤 거라고 예를 들어 줄 수 있을까요?
0: 아, 저는 대표적으로요. 불통입니다. 불통. 그냥 여의도에서만 다 결정해 버립니다.
1: 예.
0: 아, 비근한 예로. 아, 이번에 또 이제 관료화죠. 불통과 관료화. 이번에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이미 투표는 다 했어요. 충청권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주말에 연설회랍니다.
1: 예, 토론도 그렇고.
0: 다 그 얘기를 해요, 다. 갔더니. 예. 그러면서 다 불만하면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그럼 진작에 좀 바꾸죠.
1: 예.
0: 규정자리 했더니, 아이, 뭐, 그렇게 해왔는데 뭐.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거 바꾸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근한 예로가 두 번째.
1: 예.
0: 두 번째는 결국은 권력과 권한의 문제인데,
1: 예.
0: 국회의원이라는 그 명예직은 권한입니다. 권력이 아니고. 한 저기 한 세 번 정도 하시면, 10년 하시면은, 충분합니다. 늘 제가 얘기했던 게 아니 국회의원 한 3~4번 정도 잘하시고 정권 재집권해가지고 장관 하시든가 뭐 대통령 하시든가 총리 하시든가 아니면 왜 하방 못합니까? 왜 시의원 구현 못합니까? 그런 문화가 돼야지 선진적인 정치 문화가 되는 거죠.
1: 아 그게 이제 그 이전에 좀 잠깐 나왔던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이상
0: 그렇습니다.
1: 못하게 하는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0: 동일 지역에 3선을 제한하자.
1: 예, 예.
0: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위헌 문제라든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예.
0: 저는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에 살 길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혁신에 대한 데 다행히도 지금 당대표 저와 함께 이제 이 소통이 되고 있는 김민석 우리 후보님 같은 경우도 저와 굉장히 유사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1: 그래요?
0: 예, 그래서 좀 빠르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년 총선부터 좀 적용될 수 있게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당선 시켜주시면.
1: 알겠습니다. 당대표에게는 좀 이따 여쭤보고.
0: 네.
1: 후보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은 정부보다 반박자 빠르게 민심을 읽고 입법과 정책으로 길을 열어야 한다.
0: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는 이거를 갖다가 뭐 입법도 얘기하고 이러는데 입법은 당연한 거죠. 국회가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인데 근데 늘 정부에서 입법안 보내줘서 또 보내지 않으면 또 저 제3 통해가지고 의원한테 받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데 국회에서 토론하고 준비해서 정부가 할 일을 던져주는 게 국회 의무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저께 저 부산 강연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좋은 얘기만 하려다가 전당대회가 좋은 얘기만 할 수 있으면 안 되고 왜 우리 민주당이 정말 국민들이 예민한 이야기들 부동산 교육 이런 거에 먼저 얘기 안 합니까?
1: 예예예. 예.
0: 저는 제가 선거 때만 되면 또 그조차도 회피해요. 표가 안 되니까 얘기하지 마. 세금 얘기하지 마. 그래서 제가 이게 민주당이 우리가 정말 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려면 반박자 앞서서 그런 문제들 정말 국민들하고 격의 없이 얘기하면서 정부에다가 민주당이 안을 던져줘서
1: 네.
0: 정부가 좀 쉽게 할 수 있게
1: 네.
0: 그게 이재명 정부를 도와주는 길 아니겠습니까?
1: 바로 그 지점인데요. 지금 그 부동산이라든지 증시라든지
0: 네.
1: 일반 국민들은 여기에 지금 상당히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경선 과정에서 이 얘기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너무 민심과 너무 따로 노는 거 아닌가요?
0: 제가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어저께
1: 예.
0: 우리가 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런 부분 좀 회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부동산은 아시겠지만 우리 저기 이 앵커님께서도 그때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부에서 할 때 많이 다뤄주셨는데
1: 예.
0: 정부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는 관료들이 하는 거고 관료들이 민심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1: 네.
0: 지금 부동산이 뭐 세제 위주로 가자, 그다음에
1: 공급으로 가야 된다고.
0: 공급으로 가자 뭐 이런 논리가 있는데 실제 보면은 여러 기준으로 보면은 공급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적나라하게 우리가 좀 따져보고
1: 네, 네.
0: 그리고 꼭 뭐 수도권. 수도권이면 강남 얘기하는데 저는 아니 강남같이 잘 살 수 있는데 강북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또 GTX 지금 AC 노선이 크로스로 해가지고 펼쳐집니다. 운정 같은 데만 가보더라도요. 이 정말 상전 몇 개를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 지역을 찾아내서 저렴하게.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 관련해서 집의 구매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 집 청년주택 만들어줘야죠.

0: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러려면 청년들의 임대료 문제를 갖다가 당과 정부가 나서야죠. 청년들이 아르바이트하고 직장에서 그 초봉 받고 이러면서 한 달에 저기 오피스텔 원룸 이런 거 어마어마합니다. 80만 원, 100만 원에. 네네네. 저도 딸아이 저기 저 원룸 하나 얻어주는데 저기 청주에 한 60만 원 했다더라고요. 제가 깜빵에 있을 때. 그 집사람이 저한테 와서 상의하던데. 네. 학생도 그런데 지금 사회인들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지자체와 정부와 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는 반박자 정도가 아니라 한 박자 두 박자 나서서 일단 들어야 된다. 듣다 보면은 의견이 모으고 해법이 생긴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외면하고 계속 전당대 아닙니까?
1: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는 갈리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저희가 최민희 후보하고 인터뷰를 해서 거의 비슷한 질문을 드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대답이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의 안을 받아서 입장을 밝히는 게 주다. 접근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0: 아, 최진명 의원님 시각이 절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면 뭐 그게 뭐 입법 기관입니까? 입법 수족이지? 예. 저는 절대 그 공감 못 하고요. 그런 식의 견해 갖고는 절대 발전 못 합니다. 민주당 전혀 안 바뀌고. 네. 철저하게 당의 조직이 작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경남 서부권에 정말 어렵게 험지에 계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재들 정말 많습니다. 저는 네. 당에 지금 뭐 600억, 700억 돈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호텔 가가지고 당비 쓰면서 행사하는 것보다 그런데 저기 1년에 한 몇 억씩 지원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라. 아마 어마어마한 지역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1: 그래요.
0: 그런 발상의 전환과 행동의 전환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럼 우리 그 후보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원외 후보가 최고위원에 꼭 돼야 되는 이유가 네. 여의도에 갇혀가지고 낡은 사고를 하는 당의 변화, 혁신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0: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겁니다. 그 부분은.
1: 그래요?
0: 제가 아니더라도 예. 다른 원외이사가 있으면 필요했고 저는 이 부분은 절대 양보할 수 없고 늦어도 한참 늦었다.
1: 어제인가요? 그 경선 끝나고 김민석 후보하고 라이브 하셨습니까?
0: 아, 예, 예. 어저께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5등 턱걸이 하기 때문에 이제 김민석 당대표 부부님이 표가 저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조금 옆에 붙어서 이제 좀 얻으려고 했는데.
1: 아, 너무 솔직하시다.
0: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재밌게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재밌게 하면서 한 40분, 50분. 너무 이게 일정이 빡빡하더라고요. 하루에 세 개하고 이제 딱 보니까 눈치가 이 총리님도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좀 띄어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어저께 끝나서 새벽에 오고 오늘 우리 여기 MBC 정말 최고의 프로 아닙니까? 여기 시선 집중 와서 잘 보여야 되는데 지금 얼굴도 푸시하고 이래가지고 왔는데 저도 그냥 빨리 좀 마무리해야겠다.
1: 그런데 어떻게 뭐 예. 라이브 전후 과정에서 살짝 대화를 좀 나누셨는지 궁금한데 지금 예. 순회경선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던가요?
0: 예, 이제 그 어저께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어저께 부울경은 근소한 차로 이제 졌거든요.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아 이거 내가 1등 충청에서 1등 했는데 부울경에서 졌네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던데요. 너무 자신만만하시던데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러면서 저한테 역시 뭐 대단한 통찰력이 딱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 주시더라고요.
1: 어떻게요?
0: 이제 부울경은 과거 이제 노사모에 있었던 이제 정청래 대표 전 대표님을 지지하는 핵심 그룹들이 있는 곳이고 여기서는 질 걸 예상했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정도는 대단히 선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판세가 충청에서 이겼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데가 김민석 후보 총리님한테는 약세 지역이었습니다. 충청 부울경. 그런데 여기서 거의 대등하게 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1: 그
0: 비밀 대화를 제가 공개한 겁니다. 시선 집중에서.
1: 그렇습니까? 뭐 비밀도 아닌 것 같은데요.
0: 비밀 아닌가요?
1: 예. 예. 뭐 그 7% 이내로만 지면 선전한 거다. 미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0: 충청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 예.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럼 흐름은 오히려 좋다. 김민석 후보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0: 저는 이제 그런 전체적인 흐름은 모르겠는데 제가 지방선거 전 그다음에 후 그때 좀 전국을 다녀봤잖아요.
1: 네네네.
0: 특히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작년에 박찬대 원대님하고 그다음에 정청래 이제 후보님하고 붙었을 때는 이제 법사위 이것 때문에 호남에서 네. 압도적으로 표심이 쏠렸는데 제가 최근에 내려가서 만나본 호남의 민심은 정청래 전 대표 그럴 줄 몰랐다. 이재명 대통령을 도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자기 정치할지 몰랐다. 그러면서 많이 지금 민심이 돌아서 계시더라고요.
1: 그럼 전남하고 전북도 좀 다르다라는 분석이 있던데.
0: 큰 흐름은 비슷합니다. 이제 전북 같은 경우도 예. 유난히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제일 시끄럽 했던 데가 하나가 전북이었지 않습니까?
1: 지사선거에. 예.
0: 네, 지사선거. 예. 뭐 김관영. 예. 전 지사 그다음에 이원택

0: 저 지금 현 지사 또 이제 뭐 안호영 의원 이 세 분이 각각의 이 정말 아픔을 갖고 전북이 시끄러웠는데 아니 전북도 제가 봤을 때는 전남과 뭐 호남 전체가 크게 흐름이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 그러면 우리 후보님이 전망을 할 때 당대표 경선 같은 경우는 꼭 선호투표까지 그 결과를 안 가더라도 혹시 갈릴 수 있다고 그렇게 보세요?
0: 저는 선호투표까지 안 갈 거라고 봅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저는 50% 저는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변수는 이제 우리 송영길 선배님이죠. 송영길 후보님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나왔어요. 저는 송영길 대표님께서 이전에 당대표 선거도 치르시고 당에 워낙 뿌리가 깊이 있으셔가지고 정말 많은 지지자들이 있거든요. 또 워낙 당에서 훌륭하신 분이고 근데 표심이 표가 좀 결과가 좀 덜 나와가지고 그거를 반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갈수록 이제 양각으로 압축되거든요. 몰아주자 이런 걸로 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은 50% 넘지 않을까 김우석 총리가 저는 이렇게 그렇겠군요. 전망합니다.
1: 모신 김에 이것까지 질문드리고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했던 입장에서 갑자기 불거졌던 연임견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아 전혀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니 헌법에 따라 가지고 된 대통령 아닙니까? 헌법에 있는 걸 어떻게 저기 본인이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때 지난주인가요? 굉장히 난리가 났었죠. 근데 조정식 의장님께서도 뭐 바로 해명하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당에서도 지도부가 새로 우리가 구성되면은 명확하게 입장을 저기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새 지도부도
0: 예, 그럼요.
1: 새 지도부만이 아니라 그 이재명 대통령도 연임기한 나는 일고 그러니까 전혀 생각 없다 하지 않는다라는 좀 명시적인 입장 발표는 어떻게 보세요?
0: 그런 것도 뭐 하지 않으실까요? 필요하시면 저는
1: 할 거라고 보세요.
0: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 워낙 예민한 그런 이 권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뭐 청와대에서 그런 걸 담당하는 그런 참모진들이 모여서 필요하다면 그런 거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1: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이런 소리 돌았을까요? 근데
0: 거기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제가
1: 뭔가 뭐 별별
0: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1: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인터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할 거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최고위원 입성은 자신하신다 이렇게.
0: 자신합니다. 근데 그 대신에 밀어주셔야 돼요. 밀어주셔야지 제가 자신하는 게 결과로 생기지.
1: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용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3: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성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5: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5: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6: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7: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방수전시장 운영
8: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9: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2: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날이 엄청 더운데요.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 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보다 좀 하나 지금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4: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5: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7: 안녕하세요. 이진우 기자의 휴가 기간 잠시 진행을 맡은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입니다. 이진우 기자님이 휴가 가시면서 절대 최선을 다하지 말아라. 잘하면 안 된다. 그게 나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는데 제가 말을 잘 안 들어요. 빈자리 최선을 다해서 메꿔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손잡고 엔화 가치 방어에 나섰습니다. 15년 만에 공조로 엔화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네요. 잠시 후에 자세히 들어보고요.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증시 상황에 따라 정부가 레버리지 배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 소식까지 챙겨 듣겠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0: 잡히는 경제.
1: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매일경제신문 이희수 기자, 머니투데이 신문 김근희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은 마음 편히 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김근희 기자님이 준비한 소식. 미국과 일본

0: 움직임을 조정하는 것을 뜻해요. 쉽게 말하면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둘 다 달러나 유로화 등을 팔고 엔화를 사들이는 거죠.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네. 미국과 일본은 1998년에도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조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시아 외환위기 여파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엔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던 시기였어요. 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는 갑작스러운 엔고를 막기 위해 미국이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러엔 가치가 4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하락하자 미국과 일본이 협업한 것인데요.
1: 네.
0: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일본이 약 5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7조 원을 들여서 기습적으로 엔화를 매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미국 통화당국이 레이트 체크를 했다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레이트 체크는 외환당국이 실제 외환시장 개입에 앞서서 시중은행의 현재 환율과 거래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통상 시장에서는 레이트 체크를 당국의 시장 개입 신호로 보는데요.
1: 일종의 경고성 간보기 이거군요.
0: 아,
1: 우리,
0: 네, 그렇죠.
1: 우리 조만간 들어간다 이런 신호.
0: 하기 전에. 그래서 지난달 31일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미 재무부를 대신해 유로화를 매도하고 엔화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지난주 한때 164엔까지 올랐던 달러엔 환율은 미국과 일본의 개입 이후 157엔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달러엔 환율이 하락했다는 건 그만큼 엔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거죠.
1: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조금 의아한 게 미국은 보통 남의 나라 환율에 대해서 잔소리만 하고 잘 도와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일본의 엔저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같이 막아주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뭐 미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1: 네.
0: 시장에서는 미국이 자국 국채 시장 방어를 위해 나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다.
0: 네네. 일본은 올해 약 20조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0: 아조원을 쏟아붓고도 엔저를 막지 못했는데요. 추가 방어에 나서려면 일본이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마련해야 합니다. 문제는 일본이 세계 최대 수준의 미국 국채 보유국이라는 거예요. 만약 일본의 미국 국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수익률, 즉 금리는 오르게 되죠. 이 경우 미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기업들의 회사채 금리도 함께 올라갈 수 있거든요. 결국 미국 내 금융 여건이 악화될 수 있는 건데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겁니다.
1: 신경 쓰이겠네요.
0: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미국 연준이 달러가 아닌 유로화를 팔아서 엔화를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것도 미국이 직접 달러를 풀어 엔화를 사들이면 시장에서는 미국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를 활용해서 엔화를 사들이면서 달러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는 유지하고 엔화 가치만 끌어올리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외에도요.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엔화 약세를 원래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미국 내 일본산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거든요. 수입이 늘어나면 미국 제조업체들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엔저를 그냥 방치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라는 그런 얘기네요. 뭐 제조업이든 이래저래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부작용을 계산을 해보니까 야 우리도 곤란해지겠다. 같이 손 쓰자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추정을 해보는데 근데 일본과 미국의 공조로 엔화 가치가 또 쑥 올라가면 시장에서는 또 다른 걱정이 생기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죠?
0: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인데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은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엔화를 싼 이자로 빌린 뒤 그 돈을 미국 주식이나 다른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이에요. 문제는 엔화 가치가 오르면 빌렸던 엔화를 갚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글로벌 증시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면서 당시 일본, 미국, 한국 등 주요 증시는 블랙 먼데이를 맞았던 전례가 있죠. 일본과 한국 증시는 각각 12%와 9% 급락했고 미국 S&P 500은 3% 하락했습니다.
1: 근데 여기서 관건은 그렇게 일본에서 빌려간 돈이 어디에 투자돼 있느냐일 텐데 그게 시장에 영향을 좀 크게 줄 만한 곳에 들어가 있나 봐요?
0: 네, 현재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중 대부분이 고평가된 기술주에 들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AI 열풍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대형 기술주들은 그동안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높은 주가를 유지해왔는데요. 만약 투자자들이 빌린 엔화를 갚기 위해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수익이 많이 난 기술주부터 매도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 그런 걱정이 될 만도 하네요. 뭐 마치 이런 거네요. 세계 주요 금융시장이 하나의 이제 큰 물탱크에서 여러 관으로 뻗어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일본에서 싸게 빌린 물 다시 돌려보내. 그러면은 글로벌 시장 곳곳에 퍼져있던 물들이 쫙 이렇게 한꺼번에 빠지면서 출렁출렁한다. 이런 거군요. 근데 일본에서 일본하고 미국까지 이제 합세를 하게 되면 엔화 가치가 당장은 오를 수 있겠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0: 네, 시장에서는 사실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엔저의 근본적인 원인인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여전히 그대로기 때문인데요. 일본은행이 최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도 정책금리를 연 1%로 동결했거든요. 실제로 일본이 엔화 약세를 잡기 위해 지난 4에서 5월 월간 기준 사상 최대 11조 7천억 엔, 약 107조 원을 투입했는데 결국엔 엔화가 두 달 만에 제자리로 돌아갔었습니다.
1: 두 달 만에?
0: 네.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은행 전문가들도 이번 공조는 어디까지나 응급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리가 문제인 만큼 일본은행의 금리 정책에 따라 엔화 향방도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최근 금융정책 결정회의 이후 금융환경이 지나치게 완화적이라고 판단되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적극 재정 기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1: 네.
0: 또 물가 안정을 위해 일본은행이 저금리를 유지하도록 압박을 주고 있어서요. 일본은행이 빠르게 금리 인상을 진행할지는 미지수예요. 또 하나의 변수는 미국의 통화 정책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의 속도를 내고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두 나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서 엔화 강세 압력이 커질 수 있어요. 반대로 미국이 예상보다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하고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늦어진다면 엔화 약세 흐름이 다시 나

0: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국가의 단순한 개입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정책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이 중요한 거죠. 또 엔화가 빠르게 강세로 돌아서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움직임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변동성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당장은 뭐 급한 불 끄는 조치에 가깝다는 말씀 같은데 경제도 그렇고 딱 중간이 좋은 건데 그게 제일 어렵죠.
0: 아, 그렇죠. 네.
1: 자, 이수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 요즘 레버리지 이것 때문에 소갈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네. 지난번에 이어서 정부에서 뭘 또 하나 준비하나 봐요.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관련해서 새로운 제동장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증시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긴급 시장 안정화 조치권이란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긴급 조치권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주식시장이 급격히 흔들릴 때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율을 낮춰버리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금 삼성전자 같은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 따라가도록 설계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들이 있잖아요.
1: 네.
2: 그런데 만약 시장이 위험해질 경우 금융당국이 이 두 배로 돼 있는 수익률 추정 배율을 1.5배나 뭐 1.1배로 한시적이나마 좀 낮출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는 매일 장 마감 무렵에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해 리밸런싱에 나서잖아요.
1: 네.
2: 주식이 오를 땐 더 사고 내릴 때는 더 파는 이 리밸런싱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커진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기도 했고요.
1: 네.
2: 결국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땐 두 배 레버리지 때문에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으니 그럴 땐 정부가 나서서 배율을 1.5배나 1.1배로 낮춰 변동성을 좀 줄여보면 어떻겠냐 하는 거죠.
1: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와닿을 것 같아요. 그 요즘 같은 폭염에 네. 전력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서 뭐 셧다운 위험이 높아진다.
2: 네.
1: 이거 진짜 위험해진다. 그러면 정부가 집주인 동의 없이 그냥 전국의 모든 에어컨의 실내 온도를 26도로 그냥 고정해버리겠다.
2: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
1: 뭐 그런 느낌이네요.
2: 네네.
1: 근데 원래 두 배짜리였던 배율을 뭐 1.5배, 1.1배 이렇게 바꾼다는 거는 상품의 조건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면 투자자 동의 없이 반대로 내 수익률 돌려내 이렇게 하고 반발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 네, 맞습니다.
1: 평소에도 상품 조건을 바꾼다고 하면 뭐가 막 좀 복잡하지 않아요?
2: 네. 사실 지금도 레버리지 배율을 바꿀 수 있는 길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바로
1: 네.
2: 수익자 총회를 여는 건데요. 이 수익자 총회는 ETF나 펀드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이 모이는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랑 비슷한데 펀드 투자자들이 모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현재 이 수익자 총회를 열고 출석한 투자자의 과반이 찬성하고 전체 수익증권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이 레버리지 ETF 배율 조건을 바꿀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을 모아서 수익자 총회를 빠르게 여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1: 네.
2: ETF 투자자가 사실 수만 명에 달하니까요.
1: 그렇죠.
2: 그래서 당국이 자본시장법을 고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겁니다. 금융위기나 뭐 코로나19 같은 긴급 상황에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일정 기간 정부가 이제 직권으로 배율을 조정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1: 꽤 좀 강력한 내용 같은데 얼마 전에도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여러 규제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2: 네,
1: 그럼에도
2: 그렇습니다.
1: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긴급 조치권까지 검토한다는 건 정부가 봤을 때 여전히 시장에서 좀 심각하다고 보는 뭔가가 있거나
2: 네.
1: 아니면 뭐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2: 네,
1: 왜 그런
2: 네.
1: 거예요?
2: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당국이 벌써 여러 대책을 내놓긴 했잖아요.
1: 네.
2: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예탁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린 게 대표적입니다. 증권사 계좌당 레버리지 투자 한도를 20% 수준으로 묶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만으로 급격한 증시 변동성이 잘 잡히지 않으면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홍콩이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이 자극제가 된 걸로 보여요. 홍콩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이 큰데요. 홍콩에서도 SK하이닉스 두 배 레버리지 ETF 자산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가 최근 좀 주가가 급락했을 때 이게 상당한 변동성을 겪었다고 해요. 그러자 홍콩 증권선물위원 내가 가변 레버리지 제도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자산운용사가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배율을 하루 단위로 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1: 네.
2: 예를 들어 증시가 급락할 땐 운용사가 이 배율을 뭐 1.5배 혹은 1.1배까지 낮추고 시장이 다시 안정되면 다시 두 배로 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1: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홍콩은 운용사가
2: 그렇죠.
1: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율로 배율을 조절하는 방식이라면
2: 네.
1: 우리나라는 정부가 조절하는 방식이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2: 네.
1: 우리 게 더 강력한 조치 같아요.
2: 맞습니다. 물론 아직 검토 단계인데 현재 논의되는 방안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방식이 홍콩

0: 시장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정부 개입도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출시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식 위주인데 국내 증시에선 이 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고민하는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그럼에도 시장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요. 일정 기간 새로운 레버리지 ETF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신규 설정 일시중단 카드 역시 고민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긴급조치권 도입은 어쨌든 법안을 고쳐야 되는 사안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가 좀 변경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1: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 아예 이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새로운 차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입하지 네.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까지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
0: 네, 그렇습니다.
1: 답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그 방향으로 정책을 내놔야 하는 악순환이 생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들기는 해요. 네. 근데 사실상 이제 보유한 사람, 뭐 거래할 사람 숫자부터 좀 줄여보자 이런 방향 같아 보이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국회 논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다른 소식도 좀 보자고요. 이번에는 자동차 얘기예요. 얼마 전에 그 외신에서 중국의 완성차 시장이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네. 그런 뉴스 한참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까지 중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면 모터나 브레이크나 배터리나 이런 수만 개에 달하는 부품이 들어가잖아요.
1: 네.
0: 근데 이 부품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세력을 좀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전문 매체인 오토모티브 뉴스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글로벌 100대 자동차 부품사 순위 이걸 살펴보면요. 매출이 성장해서 100위권 안에 들어온 중국 기업이 16곳으로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동수를 이뤘다고 합니다. 100위권 바로 아래에도 중국 기업이 여러 대기하고 있어서 조만간 미국마저 제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더 눈에 띄는 건요. 세계 최대 배터리 회사 중 하나인 중국 CATL입니다.
1: 네.
0: 작년 매출이 441억 달러로 1년 새 25% 급증하며 글로벌 3위에 올라섰거든요. 자동차 부품업계 전통 강자인 캐나다 마그나와 독일 ZF를 밀어내고 1년 전보다 2개 단위 올랐습니다. 이게 1위를 차지한 독일 부품업체인 보쉬와 2위 업체인 일본 덴소를 바짝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1: 중국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이렇게 빨리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할 수 있게 된 그런 비결이 뭐예요? 뭐 단순히 중국에서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서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요?
0: 일단 두 가지로 크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네. 압도적인 내수시장 때문이고 또 하나는 전동화 덕분입니다.
1: 전동화.
0: 네. 먼저 지난해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연간 한 3,500만 대에 달했어요. 이건 우리나라 생산량이 한 410만 대의 한 8배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워낙 차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부품도 대량 생산할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력까지 갖고 가는 상황이 이에요. 게다가 지금 산업 변화도 좀 한몫을 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졌기도 하고 자동차가 이젠 바퀴 달린 컴퓨터 이렇게 불리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에 맞춰서 배터리, 구동 모터, 자율주행 센서, 전력 제어 장치 같은 이 전동화 핵심 부품 기업을 적극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와 모터 베이스 이제 부품을 키웠다는 말인데요.
1: 네.
0: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시장이 조금 주춤한 사이에 규모가 큰 자국 시장을 발판 삼아 빠르게 성장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전통 강자들이 좀 밀려나고 중국 전동화 부품사들이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1: 이 얘기는 조금 완성차랑은 결을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결국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 자체에서
0: 네네.
1: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에게도 꽤 위협적인 그런 그렇습니다. 뉴스가 될 것 같은데
0: 네네.
1: 중국 기업의 약진이 이렇게 두드러지면 우리 차 부품업계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우리 기업 상황은 어때요?
0: 이번 100대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국 기업은 현대모비스가 이제 6위를 했고 이 현대모비스를 포함해서 총 9곳이에요. 근데 중국이 16개사로 영토를 좀 넓히는 동안 우리는 좀 작년과 동일한 숫자를 기록한 거죠. 물론 우리나라 업체들도 전기차 전용 구동계나 로봇 부품 같은 미래 먹거리 발굴에 사활을 걸고 있기는 합니다. 가령 현대모비스는 소프트웨어나 전장 부품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다만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부품사들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빠르게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거든요.
1: 네.
0: 실제 최근엔 스텔란티스나 포드 같은 서구 대형 완성차 기업들도 이 중국 업체와 손잡고 공장을 함께 돌리거나 전기차를 공동 개발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부품사들도 차세대 전장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기술 격차를 넓히지 못하면 설정

0: 자리가 좁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감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 뉴스는 앞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중국의 기술과 중국의 부품이 들어간 중국 차냐 아니면 중국이 아닌 차가 되느냐 그게 한국 차가 될 거냐 미국 차가 될 거냐 일본 차의 부활이 될 거냐 이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이희수 기자, 김근희 기자였고요. 잠시 광고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6: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7: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6: 잠시 후 9시 5분
7: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8: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9: 오늘은 청취자 최송아 씨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즘 미국 월가에서는 퀀트 트레이딩 회사들이 수학 전공 인재를 데려오려고 연봉을 크게 올리면서 AI 기업들과 인재 쟁탈전까지 벌이고 있다는데 퀀트가 뭐길래 이렇게 사람을 놓고 경쟁하는 건가요? 퀀트는 영어로 퀀터테이티브에서 온 말인데요. 번역하자면 수량으로 분석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나 기분처럼 애매한 것들 있죠. 이걸 감으로 정하지 말고 어떻게든 숫자나 공식으로 바꿔서 판단해보려고 하는 걸 퀀트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알게 모르게 퀀트 방식이 많아요. 예를 들어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지 고민할 때 그냥 느낌이 좋아로 끝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점수를 매겨보기도 하잖아요. 성격은 80점, 외모는 30점, 능력은 50점. 이렇게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서 누가 나와 가장 잘 맞을지 판단하죠. 이렇게 감정 대신 기준을 만들고 숫자로 비교하는 방식, 이게 바로 퀀트입니다. 직장인들의 평생 난제, 점심 메뉴 고르기도 마찬가지예요. 짜장이냐 짬뽕이냐 매일 고민하는 이유는 선택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더운 날에는 기름지고 뜨거운 요리에는 마이너스 5점, 과음한 다음 날이라면 얼큰한 해장 국물에 플러스 10점,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든 다음 점수가 높은 메뉴를 골라 미련 없이 그 선택을 따르는 것도 일상 속 퀀트의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런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곳이 바로 금융시장입니다. 사실 점심을 뭘 먹을까 하는 고민이야 음식을 먹어본 순간 아 짬뽕 시킬걸 이렇게 후회로 끝나지만 무슨 종목에 투자해야 할까 하는 고민은 자칫하면 재산을 날릴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리고 지금도 상당수는 펀드 매니저가 직접 기업을 찾아다니고 경영진을 만나고 산업을 분석해서 이 회사가 좋겠다라고 판단하거든요. 하지만 이 방식은 아무리 산전수전 겪어본 베테랑 전문가라도 사람이다 보니까 편견이 생길 수도 있고 감정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예 사람들의 직감을 최대한 배제하고 컴퓨터가 미리 정해놓은 규칙과 데이터를 조건을 대입해서 종목을 고르자는 방식이 등장한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잘 아는 인덱스 펀드도 사람의 판단보다 규칙을 따른다는 점에서는 퀀트와 비슷한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난 시장이 오르는 만큼만 수익을 낼래 하면서 코스피 200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을 딱 그 비중만큼 기계적으로 사들이니까요. 혹은 주가 수익률, 즉 PER이 10 이하인 저평가 종목만 딱딱 골라서 사자라고 규칙을 정해두고 컴퓨터가 알아서 투자하게 만드는 것도 퀀트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피도 눈물도 없고 감정도 느낌도 없는 기계에게 투자를 하라고 하면 이런 논리로 이렇게 한다고 하겠구나 싶은 바로 그런 방법, 그걸 퀀트라고 합니다.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최송아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예진이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철학 교수님의 경험담인데요. 한국에선 영어를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외국 유학을 가보니 영어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되더라. 둘 다 똑같은 난데 상황에 따라 내 가치가 확 달라지는 게 너무 웃기지 않은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교 평가를 피할 순 없으니 3등주의로 살자고 다짐했답니다. 1등, 2등 아니고 3등. 1등은 내려갈 일만 남았으니 불안하고 2등은 질투에 빠질 수 있지만 3등 정도면 성취감도 느끼고 자존감도 유지할 만하다. 어디 가서 3등만 하자. 괜찮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

0: 또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9시 뉴스입니다. 중남미와 독일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청와대에서 부동산과 증시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진행합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7박 11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안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한성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급등락을 반복한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레버리지 ETF 문제 또 전세가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과 제도 변화, 후속 보완책을 설명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우려와 공소기각 조항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또 대국민 보고회에 앞서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이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을 주제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9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등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을 막기 위해서 자회사 중복상장 시 주주 동의를 의무화하는 중복상장 규제안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정례회의에서 물적 분할 자회사가 상장 전 모회사 주주총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중복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때 주주동의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서 3%까지만 의결권이 인정되는 3% 룰이 적용되고 표결에 참여한 주식의 과반 찬성과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무더위가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오후부터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7, 대구와 광주, 창원이 38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23도에서 39도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영상 29.5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건설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야, 너! 심지어 임마 같은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멸칭 대신 이름을 불러주자는 운동 덕분입니다. 본명이 좀 길고 발음하기 어려울 땐 본국에서 평소 쓰던 애칭으로 부르는 회사도 있다는데요. 김춘수 시인이 꽃이란 시에서 그랬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